그것을 모른다면은, 먹지 않는다면은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고요. 거울을 보면서도 그 거울 속에 내 얼굴에 지금 찌꺼기가 묻어 있고 또 많은 것이 좀 흐트러져 있으면은 거울을 보면서 자기를 이렇게 다듬어야 이게 살아있는 믿음인데, 거울을 보면서 자기 얼굴에 찌꺼기가 있고 자기 몸에 그런 잘못된 것이 있어도 고치지 않는 것은 그 상태로는 어떤 그 삶의 모습이 그 사람은 살아있다. 우리는 그렇게 말하기가 참 힘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 이 말씀은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깨닫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도 여러 명이 그러한 여러 가지 묵상으로 인해서 은혜 받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요. 말씀을 묵상하고 그거를 기록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어떤 사람들은 찬양을 통해서, 찬양 속에 구절구절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사람, 또 어떤 사람은 가만히 있는 묵상을 하는 그런 가운데서도 다른 보면서 묵상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 무심코 길을 가다가 아, 하나님의 은혜겠구나. 또 어떤 사람은 가서 나무를 보더라도, 아니면 길을 가다가도, 아니면 바위를 보면서도 아,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오는구나. 그렇게 우리 사람들은 그 말씀을 깨닫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여러 가지 많은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서, 오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 예수님과 함께했던 그런 제자들이, 이제는 예수님이, 오늘 성경에도 그대로 나와 있지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을 따랐고, 그 예수님은 이 시대를 움직일 정말 큰 일을 할, 우리에게 큰 변화를 가져다 줄 그런 훌륭한 분으로 우리가 알고, 그런 선지자로 우리가 알았고 그를 따랐는데, 그 사람이 얼마 전에 죽어버렸다. 벌써 사흘이나 지났다는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이 참 마음이 착잡한 가운데 가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 사람이 하나 나타났습니다. 그 사람이 나타나서, 그 갑자기 사람이 나타난 분이 바로 제자들이 가고 있는데 그 옆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 가면서 그두 제자들은 자기들의 어떤 그 말과 자기들의 의식과 자기의 생각 속에 취해서 그렇게 가다가 보니까 옆에 나타나신 분이 누군지를 봐도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따라가던 예수님이 물었습니다. 너희가 무슨 말을 하고 가고 있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이두 사람이, 아니, 당신은 예루살렘에 지금까지 있었으면서도 그거를, 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이큰 일을 알지 못하느냐? 지금 우리가 말하는 것은 예수라는 사람인데, 우리는 그 예수라는 사람이 진짜 엄청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알고 따라왔는데, 그분이 사흘 전에 죽어버렸다. 그분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우리는 허무한 모습으로 지금 엠마오로 가고 있다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다가오는 많은 예수님이 그렇게 하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그 사람들이 예수님 줄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또두 사람이 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여자들이 있더라. 그 여자들이 하는 말이, 지금 그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그 죽은 그 무덤을 찾아갔더니 무덤 문은 열려 있고 사람은 없다 하더라. 이런 헛소문을 하더라. 그거를 우리가 같이 있었던 사람 중에, 다시 말하면 제자들이지요. 제자들도 가가 보고는 똑같은 말을 하더라. 이런 황당한 소리를 하는 그들의 모습을 내가 봤기 때문에 참 마음이 힘이 든다. 이렇게 이두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25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그렇습니다. 미련하고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미련한 우리 경상도 말을 해야 이게 좀 쉽게 표현이 되는데 야 이 바보들아.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는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그렇게 또 한다고 말씀을 하셨고 지금 그렇게 해서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신 후에 살아난다고 말했잖아 이 바보들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해도 이 제자들이 그거를 그분이 누구신지를 깨닫지를 못합니다. 조금 더 길을 가다가 이제 예수님은 계속 가려고 하니까 그 두 사람이 그래서 그때부터 예수님이 성경 이야기를 쭉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쭉 이야기를 해주면서 가는데 이제 그두 제자들은 갈 길이 다 가고 이제 헤어져야 될 시간이 되는데 예수님은 계속 이제 다른 데로 더 갈 것처럼 보이니까 두 사람이 강권해서 예수님 그 예수님을 아직까지 몰랐으니까 선생님 마 오늘 밤도 늦었는데 어두워졌는데 우리 집 와가 여어서 같이 오늘 밤에 같이 지나고 내일 날이 밝거든 그때 좀 돌아가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거기에 하룻밤을 체류를 하시면서 그들이 먹을 것을 가져오니까 그거를 가지고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그들에게 같이 나누어서 먹을 때에 그들의 성경 속에서 보면은 그들의 눈이 밝아지게 되고 그들이 눈이 밝아지면서 아 그분이 예수님이었구나 그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딱 깨닫게 돼 예수님이었구나 보니까 그분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 둘이 이제 하는 말을 우리가 보면은. 야, 조금 아까 이야기할 때, 우리가 있을 때 그분이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들려줄 때,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제 그때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 우리가 절에 가서 보면은, 그때 이제는 그 자체를, 이제는 그때 깨달으면서,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이 말을 할 때에, 그들에게 전체 다가, 지금 힘든 그런 과정에 깨닫지 네가 마음이 뜨거워지지 아니하더냐 그러면서 33절을 보면은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보니 다시 말하면은 그 말씀을 딱 듣는 순간에 아 그분이 주님이시다 이거를 금방 깨달으니까 제자들이 즉시로 그때 일어나가지고 자기가 왔던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다시 돌아가 지금은 올 때는 다시는 내가 예루살렘으로 오지 않겠다 이런 각오를 갖고 왔잖아요. 그런데 깨닫고 나니까 아 그분이 주님이시다. 주님이 하신 말씀이 맞다. 다시금 돌아가서 결국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보니까 거기에 열 전체 다 자기들이 함께했던 사도들과 또 함께하는 무리들이 다 그 자리에 모여 있었더라. 그러면서 오늘 성경과 그 뒤로 조금 더 가보면은 말씀하니 베드로가 또 예수님의 사도들이 내가 오늘 그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분이 진짜 예수님이 살았더라. 그래서 그 예수님을 우리는 직접 배웠다. 그 이야기를 하니까 이 두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이 맞다. 나도 어제 그분을 만났다. 그거를 거기에다가 더 광화막 전체에게 나도 그 주님을 만났다는 그 이야기를 그 자리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모여진 사람들은 다 이제는 예수님이 그 다시 돌아가셨지만은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전체가 깨닫게 되는 이런 놀라운 은혜들을 여기에서 같이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우리가 때로는 살아가면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지금 과연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그냥
솔직하게

생각을 해보자고. 내가 하는 많은 일들, 내가 하는 은행, 내가 하는 사업, 내가 하는 모든 내 발걸음 가는 곳곳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이 믿어지는 사람. 이게 얼마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아멘은요, 이 말이 맞다고 아멘 하는 거지 믿음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 우리는 주님이 오늘 24장 16절 말씀에도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면은 우리 개인적으로든 사업장에든 직장에든 얼마 많은 기적을 주셨어요. 상상도 못할 그럴 기적들로 우리가 살아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 그렇게 해도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도 지금 과연 그때 그 기적의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시다는 이 사실이 믿어지면서 신앙생활을 하느냐. 이거를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또 한편으로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두려운 줄 알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아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두려운 줄 알면서도 내 생각, 내 욕심, 내 고집이 앞서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참 우리 동생의 일로 인해서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백보자 심판 성경에서만 보았지 직접 그 백보자 심판회를 다녀온 사람을 만나지를 못했는데 그리고 그런 사람 만나보려고 엄청 애를 썼는데 저는 동생을 통해서 백보자 심판을 본 그 현장을 그대로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 있었던 간호사들의 그 말 증언을 통해서 명확하게 들었습니다. 백보자 심판 앞에 서서 떠는 그 나오니까 내 순서가 다 되어 가니까 심판대 서는 시간이 수백 명이 있을 때는 덜 떨렸는데 가까이 10명, 5명, 2명, 1명 앞에 올 때는 온 몸이 진동을 하는데 이게 그냥 그 전체 침대가 들썩들썩거리도록 그렇게 그 자체가 이 몸이 떨렸고 흔들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할 일이 있으니까 돌아가라는 그 말씀에 이 진동이 없어지고 그때부터 깨어나서 그렇게 살았는데 정말 저에게는 평생에 잊지 못할 하나님의 역사요 산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직접 경험하니까 지금도 여기에서 믿음 생활 잘하고 있으면 제가 지금 전 세계를 다니면서 얼마나 귀한 간증거리가 되겠어요. 물론 그까지는 간증거리가 되지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니까. 그러나 그 후로의 생활 속에서 이 술이라는 것 때문에 결국 온 몸이 온 정신이 다 술 쪽으로 가버리니 자기가 자기를 컨트롤하지 못하고 그 광경 그거를 본 이들 또한 믿음으로 같이 세워지지 못하고 내 욕심, 내 고집 그러나 저는 그 속에 엄청난 믿음이 있으면 확신합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 뜻대로 못 살지만은 내게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어떤 두려움, 하나님을 향한 무서움, 겁나는 것 오늘 저와 여러분들보다도 몇 배나 더 심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많은 것 또한 내 생각, 내 욕심이 앞서는 이상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운 방법들, 안타까운 모습들을 우리는 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길을, 그런데 우리는 또 길을 묻고 있고,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 다 우리 양심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 깨닫는 것은 문제가 없이 잘 지내는 것이 그게 믿음이 아니라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시는 또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 어떠한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험하고 발견하는 것이, 이것이 우리에게 깨닫는 은혜요, 믿음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자꾸 그렇게 은혜를 주는데도 우리는 딴 거 뭔가를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베풀었는데 우리는 또 다른 것을 찾고 있습니다. 내 욕심대로를 찾는 이러한 모습들, 지금의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한다면, 찾지 못한다면 우리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결코 우리는 깨닫지를 못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죽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거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평생 신앙생활은 계속 그래 가다가 그냥 내가 지옥 가는지 천국 가는지도 모르고 교회만 다니니까 천국 가는 줄 알고 그래 있다가 죽어가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요. 우리 고향 교회에서 안수 집사로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하다가 제사 지내는 문제로 형제들끼리 싸움이 붙어서 결국 신앙생활을 그냥 놔버렸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그 다음 주부터 안 나왔어요. 그리고 80이 넘어서, 그리고는 세월이 지나 80이 넘어서 제가 그 장례식장에 갔는데 그 아들이 하는 말입니다. 우리 아버지 예수 믿고 돌아가셨다. 아니 안수집사까지 했는데 그게 아니고 그날 이후로 지금까지 계시다가 한 달 전에 우리 아버지가 자식들 다 모아놓고 내 평생 정말 잘 살아왔는데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게 있다. 그 하나는 지금 내가 교회에 가서 목사님께 이 이야기를 하고 마지막 내가 내 생에는 꼭 하나님 전에 가서 죽는 것이 내 소원이다. 누구도 내 말을 다 듣고 너를 교회를 좀 데려다 둬가. 그래서 다시 교회 가서 목사님께 그 이야기를 하고 그 한 번 교회 가고는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장례를 저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장례를 치러드렸습니다. 우리는 그게 이제 그때 바로 죽음 직전에 깨닫게 되는, 그리고 그분이 천국 가신 것이지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함께하고 계시지만은, 그러나 제자들은 그거를 깨닫지를 못하는 것은 자기 고집이요, 자기 생각이요, 자기 욕심 때문에 자기 뜻대로 조그마한 기분에도 좌지우지되어 가니까 하나님의 뜻이 알 일이 없는 것이지. 그래서 결국은 이거는 깨닫는 것은 무슨 목사라고 특별한 것도 아니요, 장로라고 깨닫는 것도 아니고 권사라고 깨닫는 것도 아니고 오늘 초신자라고 못 깨닫는 것도 아닙니다. 신앙생활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신호를 보내고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많은 것을 하지만은 거기에 내 겉으로는 아멘이 줄줄줄 열려나지만은 중심에서 이게 순종으로 이어지지 못하니 여기에서 우리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말씀을 깨달을 때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24장 3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 뜨겁지 아니하더냐. 우리가 성경을 듣다가 묵상하다가 또 때로는 찬양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은요, 마음이 뜨거워져요. 그리고 행복해지고요. 그리고 기뻐서 어쩔 줄을 모릅니다. 이렇게 은혜 받다가 보면 새벽 2시가 돼도요, 은혜 받은 거를 카톡을 보내줘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지난주에는 새벽에 카톡을 받고 이게 받는 것도 감사하지만은 그거 보낸 사람이 다른 게 아니고 거기에다가 뭐 좋은 소식 뭐니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가 얼마나 그게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었는지

0: 교회 장로님 한 분이 그거를 카톡을 여러 사람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왜 그래 보내셨냐. 뜨거울 때 보내야 돼.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도 감사하고, 그런데 보낸 전체도 감사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보낼 때 소리 안 나는 걸로 해서 보내면 더 은혜스럽겠습니다. 이렇게 은혜를 같이 나누었는데, 이게요, 성경 말씀, 찬송, 찬양, 이러 하다가 또 우리 장로님은 어떨 때 혼자서 집에서 에어로폰 불다가 자기가 은혜 받아가 눈물이 나면요, 그거를 옆에 기자를 데리고 와가지고 동영상을 찍어가, 그래 또 보내주셔요. 근데 그거를 들어보면 과연 은혜스럽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는 깨닫게 되고, 그럴 때 마음이 뜨거워지고, 행복해지고, 이거요, 이런 이야기를 양포교회 이런 데 가서 하면요, 천장이 들썩들썩 해요. 이거 오늘 나무교회라가 그런 거예요. 찬양을 들으면은, 우리 마음이, 은혜를 받고 나면 마음이 뜨거워져요. 말씀을 보다가도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러다 보면 우리에게는 행복이 넘쳐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게 말씀이에요. 원래로 106세가 되신 김형석 교수님, 우리 신중여 사관학교, 우리 포항에 저희가 한 세 번 정도 초청을 했는데, 그분 강의를 들어보면 그렇습니다. 깨닫게 되는 거. 머리로는 잘 아는데 머리에서 가슴까지 내려오는데 시간이 60년 걸렸대요. 머리에서 아는데 그게 내 마음으로 깨닫게 되는 시간까지가 60년 걸렸대요. 어제 아랫께는 누가 강의를 하는데 아침마당에 들어보니까 머리에서 가슴까지 내려오는데 그 사람은 46년 걸렸다 하더라고. 여러분, 말씀이 머리에 있는 동안은 뭐 잘 아는 거죠, 우리가. 말씀이 머리에 머물고 있으면은 신앙생활이요, 철저하게 계산적인 신앙생활을 합니다. 계산되어지기 때문에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과의 거리가 계산이 되어지는 이상은 거래가 되는 것이고요. 또 우리는 그런 사람들은 여러 가지로 신앙생활하는 자체가 억울하고 또 짜증나고 아까워하고 손해보는 것 같고 힘들어 지치게 되는 것입니다. 머리에 있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 듣고 묵상하고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머리에 있는 동안은 이게 계산적이에요. 내게 뭔가를 자꾸 있는 그런 자체를 아무리 해도 이거는 내가 억울하고 내가 시간 낭비하는 것고 내가 이거는 헌금을 해도 이건 억울하고 이렇게 자꾸 계산이 되어지기 때문에 아무런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원로 목사님이 집회 중에 한 번씩 개척하는 교회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주책끝이 신앙생활했더니 하나님이 주실 복도 주책끝이 주시더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 앞에는요, 이게 머리에 있으면은 계산이고 이게 가슴으로 팍 내려와 버리면은 그때부터는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이 김형석 교수님은 60년,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은 40년, 50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귀한 자리에서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우리 머리에 있는 이 신앙생활은요, 평생을 해도 한번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맨날 어렵고 힘든 눈물의 신앙생활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머리에 있는 것이 가슴까지 내려오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되 지금까지 살려주시고 인도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수많은 방법으로 또 수많은 것으로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많은 것을 알려주셨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그 말씀이 주님 말씀인 줄도 알았지만은 우리의 고집이, 우리의 욕심이, 우리의 생각이 엠마오로 가던 제자처럼 주님이 와도
1: 주님이 말씀

0: 말씀해 주셔도, 주님이 깨닫게 주셔도 거부하면서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 제자가 깨닫게 되었을 때 즉시로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그리고 맡긴 사명을 죽을 때까지 감당했던 것처럼 오늘도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그 말씀을 이제는 우리가 늦지 않게 깨닫게 하시고 그 귀한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살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특별히 오늘 우리 양포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하나님 큰 은혜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1: 주일 강단 지금까지 포항 양포교회 김진동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054-284-0739번, 054-284-0739번 포항 양포교회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강단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1: 나무를 가꾸는 사람들. 이 시간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믿음으로 가꾸는 사람들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 모든 나무들이 자라 울창한 숲을 이루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상상합니다.

0: 나무를 가꾸는 사람들, 오늘은 경주 대광교회를 섬기시는 백승환 목사님을 방송사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1: 안녕하십니까, 지사님.
0: 환영합니다. 우리 방송 가족들에게 목사님 본인 소개를 한번 해주시죠.
1: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경주 대광교회를 섬기고 있는 백승환 목사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0: 섬기시는 경주 대광교회, 아주 좋은 소문이 나는 교회로 알고 있는데요. 교회 자랑 한번 말씀해 주세요.
1: 네, 우리 교회는 1956년도에 설립된 대한예수교 장로의 고신척 교회입니다.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시절에 교회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름답게 복되게 섬겨왔던 교회이고, 지금도 항성동에서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교회로 주님 앞에 쓰임받고 있습니다.
0: 1956년에 설립이 됐으면 극동방송하고 같은 해인데요, 목사님.
1: 아, 그렇습니까?
0: 올해 설립 70주년 맞으시죠?
1: 네, 맞습니다.
0: 저희도 70주년이에요. 네. 네, 너무 반갑습니다.
1: 네.
0: 와, 대광교회는 아주 건강한 공동체로 또 좋은 소문들이 많이 나고 있어요. 특별히 목사님께서 공동체를 섬기시면서 성도들과 함께 신앙생활 하실 때 어떤 부분에 신경을 쓰시고 살아가고 계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1: 예,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하니까 우리 교회는 평신도 사역이 참 잘 돼 있는 교회였습니다.
0: 평신도 사역이요?
1: 예. 특별히 교회 사역들이 참 질서 있게 아름답게 잘 진행되는 교회인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장점이라 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서 각자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 자기에게 주신 사역들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모습이 우리 교회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신도들이 사역을 잘 할 수 있도록 사역의 장을 열어주고, 또 사역의 장이 열렸을 때에 잘 될 수 있도록 협력하여서 그 사역들이 아름답게 열매 맺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도록 사역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동네 오케스트라나 다함께 돌봄센터, 아기학교와 태영아부, 동아리 활동들, 많은 사역들이 자발적인 성도들의 동참하는 운동으로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사역을 말하기보다는 성도님들께서 이런 사역을 하시면 좋겠다 해서 사역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제가 와서 교육관을 지은 적이 있습니다. 당회가 먼저

0: 먼저 제안한 것이 아니라 네. 교육위원회에서 교육관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셨고 그것이 당회에 설득이 되었고 교회 공동체가 기도하여서 교육관을 지었던 예는 아름다운 신뢰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1: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나님 주신 은사대로 해나가는 모습 참 많은 교회들이 이 모습을 꿈꾸면서 사역하고 있을 텐데 목사님이 성도들을 또 성도들이 목사님을 또 성도들이 서로서로를 기다려주고 믿어주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고요.
0: 네.
1: 여러 가지 어려운 고비들을 잘 넘기셨나 봐요, 목사님.
0: 우리 교회 장로님들께서 참 많이 훌륭하십니다. 지금 제가 와서 은퇴하신 장로님도 9분 되시고 지금 시무 장로님이 9분 계시는데 장로님들께서 중간에 연결고리를 잘 해주셔서 우리 교회의 어떤 팽신도 사역이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리 당에는 어떤 사람이 말했기 때문에 무조건 반대하거나 어떤 사람이 말했기 때문에 무조건 찬성하는 그런 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합리적으로 서로 토론하고 어떤 때는 결론을 내리지 못할 때도 있지만
1: 그렇죠.
0: 좀 천천히 가기도 하고 어떤 때는 또 결정해야 될 때는 함께 마음을 모아서 결정해 주셔서 우리 장로님들께서 저는 볼 때에 너무너무 아름답게 교회를 잘 지도해 주셔서 제가 이렇게 사역을 편안하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교회가 하나 되는데 장로님들의 역할이 아주 결정적이고요.
0: 예, 맞습니다.
1: 또 그런 장로님을 믿어주시고 섬기는 목사님의 모습도 참 귀하네요. 백승환 목사님께서는 경주가 고향이 아니시죠?
0: 네. 경주가 고향이 아닙니다. 경남 고성이 저의 고향입니다.
1: 그렇군요. 경주 오신 지는 몇 년 되셨어요?
0: 제가 경주에 2013년도 5월 29일 날 첫 설교를 했습니다.
1: 2013년?
0: 네네.
1: 10년 넘었네요, 목사님.
0: 그렇죠.
1: 경주라는 곳은 목사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고장입니까?
0: 제가 우리 교회 오기 전에는 경주는 그냥 관광지에
1: 맞아요.
0: 불과했습니다.
1: 수학여행 가는
0: 곳. 예, 맞습니다. MT 오고 그다음에 수학여행 오고. 제가 경주 오기 전에 뉴질랜드에 살다가 왔거든요.
1: 뉴질랜드요?
0: 네네.
1: 거기도 엄청 아름답잖아요.
0: 그렇죠. 자연이 너무 아름다운 곳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경주를 보니까 자연이 너무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유적이 너무 좋아요.
1: 그렇죠. 뉴질랜드에는 유적은 없죠.
0: 예, 문화가 별로 없는데. 경주는 자연 환경뿐만 아니라 유적도 너무 아름답고 하나님이 주신 자연과 인간의 지혜가 조화를 이루는 참으로 너무 아름다운 도시가 경주라서 살면 살수록 너무 행복한 곳이 바로 경주인 것 같습니다.
1: 목사님은 정말 복 받으셨네요.
0: 네, 맞습니다.
1: 좋은 데만 골라서 가고 계십니다.
0: 네, 맞습니다.
1: 백 목사님을 뵐 때마다 이 특유의 밝은 에너지로 주위 사람들을 이렇게 힘이 나게 하는 그런 목회자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다라고 스스로 생각하세요?
0: 예, 저는 사실 육신에 장애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 한쪽 눈을 다치는 조금 아픈 경험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그때는 안 믿었고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에게 놀림을 많이 당하여서 마음의 상처를 참 많이 입었던 어린 시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저의 인생이 완전히 바뀐 것이지요.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도 너무 행복해서 만나는 사람도 우리 주님이 나에게 주신 아름다운 선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분을 만나도 그분이 나에게 오시는 주님의 모습이다 생각해 보니
1: 네.
0: 너무 감사하고 너무 행복하고 만날 때마다 즐겁잖아요.
1: 항상 즐거우세요.
0: 행복하잖아요. 그죠? 그런 일들이 저의 삶에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치유해 주시고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깊이 경험하게 하셔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또 주님께서 사랑으로 구원해 주신 형제와 자매들을 보니 너무너무 감사하고 제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좀 행복이 전해지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1: 삶이 달라진 목사님의 귀한 간증을 많은 성도들에게 많은 이웃들에게 또 나눠주시면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0: 네.
1: 교회에서 많은 성도들과 함께 일하다 보면 서로 생각이 다르고 또 대립할 때가 있잖아요.
0: 네네.
1: 목사님께서는 교회 리더로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바라보시고 또 어떻게 존중하고

0: 어떻게 조율하시는지, 또 일을 해나가려면 누군가는 양보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1: 네, 맞습니다. 교회의 문제를 제가 관찰해 보니까 사실은 진리적인 문제보다는 아디아포라 영역의 문제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라는 분명한 진리를 거부하는 성도님을 그가 제가 만나본 적은 별로 없고요.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맞다, 저렇게 하는 것이 더 맞다라는 영역이 더 많은 것임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감당할 때에 우선은 하나님께서 그분을 세우셨다는, 하나님께서 그분을 그 교회 사역의 리더로 세우셨다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것이 저에게는 참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관리부에 그 부장님, 그분을 부장님으로 세웠다면 그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맞게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저의 중요한 조율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보면 어떤 분들은 이런 은사가 있고 어떤 분 저런 은사가 있어서 어떤 데는 이런 사역이 꽃을 피게 하기도 그렇죠. 하고 또 이런 꽃을 피다 보니까 그림자가 또 있더라고요. 그러면 또 다음 부장님이 세울 때는 또 이 기반 위에서 더 아름다운 열매를 맺힐 수 있도록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관점에서는 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분을 세우시고 그분을 통하여서 그 부서의 일을 하신다고 믿고 나간다면 하나님의 때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드바이스는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분을 통하여서 일하실 때에 내하고 생각이 좀 다르고 의견이 다르더라도 하나님이 그분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그분을 통하여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공감해 주고 그분을 통하여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자는 관점을 조금 말씀드림으로써 약간 조율을 해나가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0: 네, 대립과 갈등의 현장에서 이것이 진리의 문제인가, 본질적인 문제인가, 비본질적인 문제인가를 먼저 살피고
1: 네.
0: 그렇게 대립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이 이루어가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볼 때 풀어갈 수 있는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네요.
1: 네네네.
0: 네. 나무를 가꾸는 사람들, 오늘은 경주 대광교회를 섬기시는 백승환 목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찬양 듣고 계속해서 대화 이어갑니다.

0: 나무를 가꾸는 사람들, 오늘은 경주 대광교회를 섬기시는 백승환 목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은 신앙생활을 언제부터 시작하셨어요?
1: 예, 저는 중학교 1학년 11월 둘째 주에 제가 교회를 처음 가게 되었습니다.
0: 중1, 예. 청소년 시기에 예수님을 만나셨네요.
1: 네네.
0: 누가 전도했습니까?
1: 형님과 누나가 먼저 저에게 복음을 전했고, 제가 이제 유교적인 집안에서 자라다 보니 누나를 따라 교회를 갈 수가 없었습니다. 쪽팔려서.
0: 왜요?
1: 저희 집에는 밥도 할머니와 저와 아버지, 형님 같이 먹었고, 고모들은 마루에서 밥을 먹었고, 어머니는 부엌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0: 아니, 그런 가부장적인 집안에서 자라셨어요, 목사님?
1: 예, 예.
0: 와.
1: 그래서 저는 여성에 대해, 특별히 누나가 복음을 제게 많이 전했기 때문에 궁금했지만 누나를 따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동네에 놀고 있는데 동네 형이 교회 가면 맛있는 거 준다 하더라. 그 말을 듣고, 아, 누나가 나한테 잘 말했던 예수님 한번 알고 싶다 하고 따라갔습니다.
0: 예수님을 알고 싶고 맛있는 네. 것도 먹고 싶고.
1: 예. 예, 맛있는 거는 예. 그런데 그 교회 처음 갔을 때에 전우사님이 개척한 천막교회였거든요. 전우사님의 아들이 니 뭘 뭐 얻어먹으러 왔지 이런 말을 듣고, 제가 교회를 안 가고 그러면 동네 형님이 성하나 성하나 부르면 반응 안 하다가 두 번 정도 오면 한 번 가주고, 두 번 오면 한 번 가주고 이렇게 하다가 중2 여름 수련회 때에 저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셨고 만나 주셔서 제가 급격한 변화를 겪게 되었습니다.
0: 굉장히 자존심이 센 학생이었군요.
1: 그렇죠. 왜냐하면 눈을 다쳐서 사람들에게 굉장한 비난을 받으면서 그것을 이겨나가고 내 나름대로 그것을 극복하려고 하니까 저 안에 잘못된 자존감이 굉장히 많이 뿌리를 내렸지요. 그래서 저 누나가 복음을 전하고 뿐만 아니라 저에게 성아나 웃어봐 하면 제가 웃으면 화내지 말고 웃으라니까 할 정도로 제가 웃는 법을 전혀 모르고 살았. 이렇게 상처받고 이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강하게 보이기 위해서 인상 쓰고 다니고 막 조금 내가 강한 척하고 이렇게 살아왔던 인생이 예수님이 저에게 다가오셔서 저를 만나주시니 저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서 제가 중2 때 수련회 갔다 오고 나서부터 걸어다니면서 찬양을 불렀다고 합니다.
0: 네.
1: 저도 몰랐는데. 그래서 동네에서 성한이 미쳤다. 그리고 학교에서도 성한이 미쳤다. 그리고 학교 선생님에게도 제가 불리가기도 했습니다.
0: 중학교 1학년과 중학교 2학년은 딴 사람이었고.
1: 완전히 딴 사람이 됐어요. 집에서도 난리가 났습니다.
0: 우리 방송 가족들께서 희망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 표정이 항상 화가 난 것 같고 잘 웃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예수님을 통해서 바뀔 수가 있습니다.

0: 있습니다.
1: 지사님 지금 얼굴 너무 좋지 않습니까?
0: 너무 좋습니다. 항상 웃는 미소가 그냥 장착된 표정이신데 예. 그럼 도대체 중일 때 표정은 어땠던 거예요, 목사님?
1: 완전 썩은 표정이겠죠. 화난 표정.
0: 와, 누나한테 네. 또 동네 그 선배 형님한테 큰 빚을 지셨네요, 목사님.
1: 누나에게는 늘 감사합니다. 누나가 저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애를 많이 썼는데 제가 누나를 때리기도 했거든요.
0: 아, 왜 그러셨어요?
1: 그때는 예수님을 몰랐으니까요. 근데 누나에게 지금 너무 감사하고 만날 때마다 누나에게 감사합니다.
0: 그러면은 누님과 목사님께서 가족들을 전도도 하셔야 되잖아요.
1: 예, 아버님 어머니 다 예수님 잘 믿으시다가 하늘나라 가셨고요.
0: 와.
1: 아버님 같은 경우는 장손입니다. 저희 제사가 한 1년에 13번, 14번 정도 있었던 집인데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믿으시고 문중 어르신들께 제사를 안 지내겠다고 선포하시고 그 제사를 안 지낸 것 때문에 굉장히 문중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핍박하고 그리고 집에 와서 밥상도 엎어버리고 그런 일들도 다 겪으셨는데 제가 아버지께 아버지 괜찮으세요? 물어보니까 아버님의 대답이 너무 저에게 은혜가 됐습니다. 그래, 예수님 믿으면 다 한 번씩 겪는 일이라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문중의 장손으로 제사를 13번, 14번 지내던 그 장손께서 예수님 믿고 제사 다 포기하고 문중의 재산 다 포기하고 문중 사람들에게 다 버림받으셨죠.
0: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가정이 되었습니다. 네.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과정도 정말 쉽지 않은 과정이었으리라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하셨어요?
1: 예, 저희 아버지께서 제가 이제 중학교 때 교회를 다니면서 완전히 바뀌니까 가정에 두 종교가 있으면 안 된다 해서 아버지께서 한 번은 저를 허리띠를 풀어서 풀고 저를 때렸습니다. 때리고 예수님이 좋냐 내가 좋냐 선택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고 그때 제가 허리띠에 이제 아버지의 허리띠를 맞으면서 하나님께 저에게 지혜를 주신 것 같아요. 제가 누구 좋다고 말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좋다면 아버지 마음이 상할 것 같고 아버지 좋다면 하나님이 상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그때 정말로 많이 맞았습니다. 그런 분이 예수님 믿고 완전히 바뀌었는데 제가 한 거는 뭐냐니까 기도 외에 답이 없었습니다. 제가 눈을 한쪽 다치지 않았습니까?
0: 네.
1: 제가 고등학교 때에 늘 의사가 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의사 되려고 학교에서 뭐가 되고 싶었냐면 뭐 의대 이렇게 썼는데 제가 자연계 공부를 했고 있었거든요. 수학을 참 잘했습니다. 자연계 공부하고 있는데 이제 고3 선생님이 보니까 눈을 한쪽 다친 사람은 의대를 갈 수가 없다는 걸 아셨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에게 저희 선생님이 전화를 했습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아이가 눈 한쪽 다친 것 때문에 자기가 갈 길을 갈 수 없다. 그래서 아버님께서 설득하셔서 성한이가 다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설득해 달라고 선생님이 전화를 하신 거예요.
0: 네.
1: 저는 그것도 모르고 고등학교 다니면서 막 기도 하다가 고3 때 계속 기도하다가 갑자기 신학교를 가고 싶다는 마음이 제 마음속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신학교 가고 싶으면 신학교가 문과이거든요.
0: 인문계죠.
1: 예, 그래서 이제 과목도 다르고 그래서 제가 고민하다 선생님을 찾아갔습니다. 선생님 죄송한데 제가 신학교 가고 싶습니다. 신학과 가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갑자기 그래 성한아 잘했다. 신학과 갈 때에 수석 입학하면 되겠네. 야, 공부 열심히 해라. 그렇게 얘기하고 그 과목이 다른 건 네가 혼자 공부해가지고 열심히 한번 해라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때는.
0: 보통 선생님들은
1: 예. 예,
0: 자연계 가고 의대 가기를 바라셨을 텐데.
1: 예,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이제 고성에 계신 부모님께 찾아가서 무릎 꿇고 아버지 교회 다니는 거 반대하셨으니까 신학교 간다면
0: 더 반대하실
1: 줄 알고 무릎 딱 꿇고 아버지 죄송한데 제가 신학교 가고 싶습니다라고 말하니까 아버지께서 가만히 계시더만은 신학교 꼭 가야 되겠나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예 아버지 시골의 목사님들은 밥을 못 먹고 사는 줄 아시고 우리 아버님께서 목사가 되면 밥은 먹고 산다더나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예 그렇게 말씀을 드리니 아버지께서 알겠다

0: 그래, 그렇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너무 놀랐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알고 봤더만은 선생님에게 그 전화를 받고 아버지가 아들의 눈 다친 모습을 보는 것도 힘드셨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또 사용하셔서 제가 목사가 된다니 아버님께서 문중 어르신들께 세 번이나 걸쳐서 말씀을 드리고 추도 예배를 바꾸시고 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너무너무 아버님도 너무너무 많이 바뀌시고 변화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 예수님 있는 게 너무 좋고 복음의 능력이 너무 좋다. 근데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 눈물의 기도가 너무너무 좀 길었습니다. 아버님 돌아오실 때까지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1: 우리 부모님도 사랑하는 가족도 좀 돌아왔으면 좋겠는데 전혀 가망이 보이지 않는 포기하고 싶은 지칠 대로 지쳐버린 분들이 계시거든요.
0: 네.
1: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오지 않는다라는 말씀이 참 힘이 됩니다.
0: 네. 정말로 주님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너 집이 구원을 드리라고 말씀하신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멘. 나를 믿게 하신 이유는 나를 통하여서 가족까지도 믿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을 믿고 우리가 끝까지 지금 아무것도 되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저희 아버님 바뀔 거라고 저는 전혀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버님 너무 유교 전통에 너무너무 강하신
1: 네.
0: 자기 의지가 너무 강하신 분이라서 진짜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지 않을 것 같은 제가 아버님께서 저를 안아주신 기억이 없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지시니 예.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까지 우리 성도님들 네. 우리 동역자 여러분들 하나님의 때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의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1: 아멘. 목사님께서는 열심히 기도하시면서도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아버지가 돌아오는 건 쉽지 않아 하면서도 믿음으로 기도하신 거네요.
0: 네. 기도할 때마다 실망이 왔죠. 왜냐하면 기도를 해도 환경은 안 바뀌었으니까.
1: 그러니까 이성으로 기도하면 실망할 수밖에 없고 네. 믿음으로 기도해야겠네요 정말.
0: 기도하다가 울다가 또 내 마음이 포기했다가 성령님께서 또 아니다고 격려해 주시고 그렇게 했죠.
1: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라고
0: 예, 예, 예.
1: 계속 믿고 포기하지 않으셨네요.
0: 네, 네.
1: 가정을 복음화시키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또 여기까지 오셨고 또 경주에서 행복한 목회 사역을 하고 계신데 지금 함께 있는 가족들의 힘도 간과할 수 없잖아요.
0: 네, 네.
1: 가족 소개 한번 해주시죠.
0: 예, 저는 사랑하는 아내와 두 아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는 대학교에서 같이 만났고요. 정말로 저의 아픔도 알고 저의 모든 것들을 이해하고 받아주었던 너무나도 소중한 아내입니다. 저 같은 존재에게 시집 온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해서 예, 아내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고요. 하나님께서 두 아들을 주셨습니다. 두 아들을 주셔서 연년생으로 키웠고요. 두 아들 중에 첫째가 신학교 가고 싶다 하여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아들을 목회자로 부르신 주님께 너무 감사하고 있습니다.
1: 가족들 이름을 부르시면서 간단하게 감사와 사랑의 인사를 한번 해주세요.
0: 희수 씨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유겸아 하나님께서 너를 귀하게 쓰실 것들을 믿는다. 유한아 너무나도 귀한 아들 하나님께서 너를 아름답게 복되게 쓰실 것들을 믿는다. 사랑하고 축복해.
1: 감사합니다. 목사님 이제 무더위가 물러가고 가을로 접어들고 있는데요. 우리 방송 가족들에게 이 축복과 결실의 계절 가을을 어떻게 영적으로도 더 충만한 시간으로 보낼 수 있을런지 권면의 말씀을 한번 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0: 예, 제가 이 질문을 받고 나서 기도하면서 이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이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애청자 여러분들께서 겪고 있는 현실이 너무 힘들 것이라 여겨집니다. 저도 교회를 성도님들을 살펴볼 때에 너무 어렵고 힘든 현실이 너무 많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 네.
0: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받은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받은 우리 극동방송 애청자 가족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는 주의 은혜를 바라보고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1: 아멘.
0: 또 선포하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0: 자녀가 된 정말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지금 나의 조건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이 사실은 이 또한 지나갈 것이고 주님께서 우리가 가는 길을 아시기에 우리를 단련하여서 순금같이 되어 나오게 하시기 때문에 이 환경 때문에 내가 불행한 것이 아니고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어려움 때문에 내가 불행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 은혜를 바라보고 행복한 사람인 것을 고백하고 누리고 행복하게 살아가시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1: 우리의 정체성을 놓치지 않는다면 우리의 환경은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 저도 네. 명심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백승환 목사님의 기도 제목을 들으면서 오늘의 대화를 마무리하겠습니다.
0: 주님을 날마다 더 닮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우리에게 주신 모든 환경 속에서 사랑하고 축복하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나무를 가꾸는 사람들, 오늘은 경주 대광교회 백승환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참 행복한 목회자, 행복한 교회, 행복한 지역사회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보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목사님 앞으로 더욱 건강하시고요.
0: 네.
1: 웃음과 미소를 많은 성도들과 지역사회에 또 우리 포항극동방송을 통해서도 많이 흘려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감사드립니다. 목사님.
0: 네. 감사합니다.
1: 나무를 가꾸는 사람들, 지금까지 제작 진행의 김영보였습니다. 애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0: HT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 꿈이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Z,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말씀의 반석. 말씀의 반석 이 시간에는 안강영락교회 장대영 목사님께서 사도행전 16장 11절로 15절 말씀을 본문으로 말씀 전해주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예,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 일행은 바다를 건너 마게도냐 땅으로 들어가고요. 또 마게도냐에서도 빌립보를 향해 가서 거기서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게 되고 또 그녀가 복음을 듣고 또 그녀만 아니라 모든 집안 식구들이 다 세례를 받는 그리고 바울 일행을 그 집에 머물게 하는 그 집을 내어주는 그런 아주 놀라운 일을 봅니다. 이 정도면 아시아에서 길이 막혔던 것들 또 비두니아 길이 막혔던 것들 그래서 고심하고 또 근심했던 눈물 흘리고 애쓰고 수고했던 모든 수고에 위로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 속에서는 루디아라는 여인을 주목합니다. 자, 14절 15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4, 15절 읽습니다.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자, 이 성경 이야기가

또 빌립보 교회 개척되는 그 이야기 속에서 이 루디아라는 여자를 주목하고 있는 걸 느낄 수 있겠습니까? 루디아를 주목하고 있어요. 왜 루디아냐? 또 이 루디아라는 사람이 어떤 여자냐? 또 누구냐? 하는 것은 일단 접어두고 성경은 이 루디아에 주목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특별히 한 구절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 14절인데요. 어느 대목이냐면 주께서 그 마음을 열었다 하는 말이에요. 주께서 열었다 그러죠. 물론 루디아도 자기 마음을 열었을 거예요. 바울이 전하는 그 말을 들을 때 마음을 연 것도 루디아인 건 맞아요. 또 바울의 말을 따르는 것도 맞고요. 그러나 이 성경은 주님이 열었다 그래. 주님이 여셨어요. 주께서 여셨어요. 이 열었다는 말, 또 따르다 따르게 했다는 프로세코라는 이 단어가 아주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 있는 단어들이에요. 오늘은 일단 열었다 하는 말을 좀 보는데, 이 열었다 하는 말이 원문 헬라어 원어로 보면 디아노이고라는 단어를 써요. 디아노이고. 디아노이고는 디아라는 접두어와 아노이고라는 말이 합쳐져서 디아노이고로 한 단어로 만들어졌는데, 아노이고 자체가 오픈, 연다는 뜻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디아라고 하는 그 단어를, 접두어를 합성하면서 더 강조하고 있죠. 완전하게 열었다는 거예요. 완전하게 열렸다는 거예요. 그럼 이 디아노이고가 왜 중요하냐? 이 디아노이고라는 단어가 신약성경에서는 한 8번 정도밖에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냥 열었다. 아노이고는 한 40번 넘게, 한 50번 가까이 사용되는데, 이 디아노이고의 열림은 8번밖에 안 나와요. 근데 그 8번, 디아노이고가 사용되는 그 사건들을 보면, 디아노이고, 연다는 뜻과 함께 그 같은 맥락에서 사용되는 또 하나의 개념이 있어요. 그게 중요해요. 자, 그 부분을 한 8구절을 다는 아니고 중요한 사건들 그렇게 찾아볼 것인데, 우선 한번 찾아보십시오. 마가복음 7장, 마가복음 7장 34절, 35절입니다. 보십시오. 읽어봅니다.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 졌더라. 거기 34절에 열리라, 이게 디아노이고예요. 그랬더니 그의 귀가 열리고 디아노이고예요.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이 풀려는 디아노이고가 아니에요. 그런데 디아노이고가 사용되는 곳에서는 거의 대부분 이 풀린다는 단어가 함께 사용되고 있어요. 그래, 디아노이고, 연다는, 열린다는 말과 풀린다는 말이 신약 성경에서는 이 같은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또 찾아보죠. 누가복음 24장 31, 32, 45절. 자, 찾은 대로 읽어봅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자, 45절.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여기 다 디아노이고가 있어요. 우선 31절을 보면 그들의 눈이 밝아져. 이게 밝아져가 디아노이고예요. 오픈, 눈이 열렸다는 거죠. 그래서 그인 줄 알아봤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들과 함께 가고 있었는데, 부활하신 주님인 줄못 알아보던 그들이 눈이 열렸어요. 눈이 띠아노이고 하면서 알아보게 됐는데, 알아보고 났을 때는 주님은 이제 안 보이는 거죠. 그리고 32절에 그들이 이제 서로 말하는 거예요.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이 푼다는 말이 여기서는 띠아노이고예요. 성경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성경이 열리는 거예요. 그들 눈에 열리는 거예요. 가려져 있고 감추어져 있던 그 성경을 열어주시고 풀어주실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를 읽고 성경을 읽을 때 마음이 뜨거워지면 그건 내 눈이 열리고 있구나. 성령께서 나의 눈을 지금 열어주고 있다, 풀어주고 있다는 것을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고요. 45절에

도 그들의 마음을 열어. 이 열어가 디아노에게 열리니까 어때요? 성경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게 누가복음 24장의 디아노이고요. 그 다음에 오늘 하나가 본문에 나오는 얘기고요. 본문은 우리가 보았으니까 17장 3절 갑시다. 3절 읽어봅니다.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랬죠? 거기 뜻을 풀어 뜻을 디아노이고 뜻을 열어주는 건데 풀었다는 말로 사용하고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연다 디아노이고가 갖고 있는 연다는 뜻이 푼다는 뜻을 함께 내포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사도행전 16장 이제 우리 오늘 본문으로 다시 와서 14절을 보면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셨다 디아노이고 했다는 말은 그 마음을 풀어주신 건데 이거는 주께서 그 마음을 열었다는 것은 바울이 땅에서 푸니까 땅에서 여니까 땅에서 바울의 그 꽉 닫혀있던 아주 꽁하고 옹졸하게 아주 꽁꽁하게 마음문을 닫고 있던 그 마음을 여니까 푸니까 하늘에서도 풀리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땅에서 열면 하늘에서도 열릴 것이다 풀릴 것이다 그랬죠? 바로 그 사건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에 거짓이 없고 주님의 말씀대로 지금 교회가 전진하고 진행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할지 몰라요. 목사님, 성령이 그래서 막고 막고 막으니까 결국은 경계를 넘어 마게도냐 땅에도 빌립보 지방에도 복음이 들어가서 거기 교회가 서지 않았습니까? 그건 성령이 모든 악과 모든 위기를 다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신 것이지 만약에 바울이 이 선교 여행을 떠나기 전에 안디옥에서 바나바 마가와 대판 싸우지 않았다면 어쩌면 더 좋은 일이 일어났을지도 몰라요. 더 좋은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 일이 일어나지 않고 이 일이 일어난 거야. 그래도 이 일이 나쁜 건 아니죠. 좋은 거죠. 경계를 넘어 복음이 전진하고 로마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됐으니까 잘된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러나 그 과정에서 바울의 길이 막히고 아시아 막히고 비두니아 막혀서 여기저기 동서남북 사방을 방황하다가 결국 드로아까지 갔다가 마게도냐로 넘어오는 이 과정은 좀 생각해 볼 문제가 있는 과정이에요. 쓸데없는 시간 낭비하고 에너지 낭비하고 또 소모한 시간과 그 수고를 생각하면 굳이 이렇게 하지 않았어야 됐는데 그러면 이 문제가 누구에게 있어요? 성령의 문제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이 빌립보 교회가 이제 개척되는 이야기인데 세워진 거거든요. 자,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이 이야기 속에서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진리 성령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교훈하고 계시는 그 음성을 우리는 좀 귀 기울여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주 소중한 교훈, 소중한 진리를 우리의 마음에 새겨 주시고 있거든요. 자, 첫째는 그럼 뭐냐? 첫째는 사람이 생각하는 기적하고 성령이 생각하고 말씀하시는 기적이 다르다는 거예요. 사람이 구하고 기적을 구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뭐 종교인이든 비종교인이든 기독교인이든 뭐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이든 그의 기도 생활에서 그의 그 신앙 생활에서 기적을 바라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그건 나쁜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바라는 그 기적과 성경이 베푸시고 보여주시는 기적은 다르다는 거예요. 사람이 생각하는 기적은 어떤 뭐가 기적이에요? 사람이 생각하는 기적은 사건이 기적이야. 사건, 상황, 혹은 현실. 뭐 이런 것들이 다 바뀌어지는 것, 그게 변화되는 게 기적이에요. 안 좋은 일이 좋게 변화되고 또 뭐 불치병이 낫는 사건,
뭐 이런 것들이 다 기적이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그래서 그렇게 기도 응답받고 기도 응답으로 경험하고 얻

떨어지게 되는 그런 사건들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말을 해요. 근데 성령이 말하는, 성령이 주시는 기적은 그게 아니에요. 성령은 사건이 기적이 아니라 사람이 기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 사건의 변화가 기적이 아니라 사람의 변화가 성령은 기적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 응답을 구하죠? 그 응답하셔요. 그래, 기적을 일으켜주시고 기적을 베푸세요. 그런데 성령은 그 기적을 언제 주시는가? 아무 때나 주시는 게 아니라 그 기적을 구하는 그 사람이 변화됐을 때 주시는 거예요. 그래, 성령의 기적은 사람의 변화가 기적이에요. 그럼 사람이 어떻게 변화되는 거예요? 복음적인 인격과 태도와 말로 바뀌는 거야. 복음적인 태도가 있어. 복음적인 인격이 있어요. 복음적인 언행심사로 그거를 갖추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 그게 성령은 기적이라고 봐요. 그 기적이 그 사람한테 딱 구비되면 성령은 구하지 않는 것까지 정말 놀라운 일들을 그냥 풀어가시기 시작해요. 그게 하늘이 풀린다는 얘기예요. 바울을 보세요. 바울 그냥 꽁하니 복음적인 인격이 아니었잖아요. 복음적인 인격, 복음적인 태도, 복음적인 자세, 복음적인 말의 특징이 뭐예요? 뭐 이것저것 다 얘기할 수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건 용서예요. 용서. 용서할 줄 아는 거야. 용납할 줄 알고 용서할 줄 알고. 용납은 뭐예요? 받아들여주는 거야. 받아들이는 거야. 저 사람 내 마음에 안 들어. 그러나 받아들이는 거야. 저 말 듣기 싫어. 그러나 받아들이는 거야. 그게 용납이고, 받아들이고 보니까 이해가 돼. 아, 저 사람이 저럴만 했구나. 이해가 되니까 용서를 하는 거예요. 용서. 그 용납과 용서, 이게 복음적인 인격의 가장 핵심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용서하려 오셨잖아. 하나님의 용서를,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영광으로 오시면 인간들 용서받기 전에 다 죽어버리고 없어질 거니까, 소멸될 테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인간과 함께 거하고 머물 수 있는 모습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용서를 보여주시기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서 못 박히며 피 흘려 죽으셨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하나님의 오신 것, 그것부터 죽기까지, 그리고 부활하여 승천하는 그 전 사건이 하나님의 용서의 사건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도 예수님의 그 용서, 그 복음적 성격을 닮아가도록, 그 복음에 참여하도록 부르시고 초대하고 인도하시고, 그게 성령의 역사고 성령이 기대하는 기적 아닙니까? 그게 되면 성령은 다 해결해 주세요. 문제될 게 없어요. 물리적 장애물은 성령이 다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인격적 장애는 그 사람이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은 그 인격적 장애를 치료하고 치유하고 온전하게 고칠 수 있는 환경은 만드셔. 그러나 그 환경 속에서 결단하고 내가 변해야 되겠구나, 이대로는 안 되겠다 깨닫고 결단하고 순종하고 응답하는 건 그 사람 몫이란 말이에요. 그건 성령이 강제하지 않아요. 바울이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바울이 보여줬던 그 모습은 정말 복음적이지 않아. 자기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한다고 정말 몸달았을지 모르지만, 그리고 복음 전하는데 저 마가 같은 인간은 데려가면 문제덩어리, 골칫덩어리야, 데려가지 말자고 그랬을지 모르지만 정작 자기가 복음의 장애물인 것은 알지 못해. 자기 인격이 복음을 가로막고 있다는 건 왜 깨닫지 못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다 막으시잖아. 아시아로 가려 하니까 막아, 비두니아로 가려 하니까 막아, 드로아 가니까 드로아에서도 막아요. 그냥 갈 데가 없어 이제는. 어디가 뭐 땅끝까지 뭐 저 세계, 전 세계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하겠다고요? 아니, 이젠 갈 데가 없는데 어딜 가? 자기 동네로 돌아가든지. 그런데 바울이 풀죠. 이 문제를 풀잖아. 푸니까 성령, 하늘도 풀리기 시작하면서 하늘이 다 풀어주잖아. 다 해결해 주시잖아 이제는. 바울의 그걸 결과를 놓고 보면, 아, 결과적으로 마게도냐 땅에 복음 들어가고 빌립보 교회 섰다 그래서 좋아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얘기했지만 그 과정을 보면 바울에게 문제가 있어요.
용서의 문제가 걸려 있다는 거예요. 그거 우리 뭐

잠깐 다시 짚어보면 6절에 6절 7절에 성령 예수의 영을 반복하고 있는 것은 왜 반복할까? 바울이 성령의 사인을 읽질 못하는 거야. 영이 어떻게 저 그런 말 하죠? 영이 흐려져 있어. 분별이 안 돼 지금.

바울과 마가, 바나바와 바울 싸움의 장본이었던 그 원인 제공자인 마가와 바울이 이미 화해가 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성경에 나와요. 그러면 바울은 마가를 언제 용서했을까? 죽기 전에 용서할까? 아니면 그 일이 있은 뒤 얼마 안 있어 했을까? 저는 그 일이 얼마 안 있어 용서했다는 거 보는 관점인데, 그게 언제냐? 그게 이때라는 거야. 이때 길이 다 막히니까 이제 자기를 돌아보게 되는 거지.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지난 시간에 얘기하지 못한 건데 오늘은 그 부분을 하나 더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드로아가 막혀요. 8절에 보면 드로아로 내려갔다 그랬죠. 자, 드로아로 내려갔을 때 바울이 드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시도했을까 안 했을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봐요. 했을 것 같아요? 안 했을 것 같아요? 드로아에서 바울이 드로아에 내려가서 거기 드로아에도 복음을 전하려고 무진장 시도했을 것 같아요? 그냥 지금 이 마당에 정말 그 망연자실 넉넉고 어디를 가도 안 되니까 그냥 털썩 주저앉고 만 채로 거기 드로아에 있었을까? 그러다가 환상을 본 것일까? 어떤 것 같아요? 드로아가 어떤 도시인지 알면 바울이 어떻게 했는지 알 수 있어요. 그럼 드로아는 어떤 도시냐? 드로아는 로마의 식민지예요. 거기 12절에 보면 빌립보도 로마의 식민지라고 그러죠. 그 당시에 정치 사회 문화적인 배경에서 이 드로아는 어떤 도시냐면, 드로아가 로마 식민지인데 로마 제국은 자기들이 정복한 지역을 몇 가지로 구별을 해요. 그 중에 최고 혜택을 받는 지역이 식민지라는 이름을 가진 도시예요. 빌립보 로마의 식민지라 그랬죠? 빌립보는 그러니까 로마로 하여금 최고 대우를, 최고 법적인 대우나 뭐 무슨 대우에 있어서 빌립보는 최고 대우를 받는 도시야. 그런데 드로아도 식민지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아주 중요한 도시, 굉장히 중요하고 정말 강력한 이런 도시가 드로아였는데, 바울이 이 길 저 길 다 막히고 이 방향 저 방향 다 차단되니까 내려간 것이 드로아다. 그럼 드로아에서 뭐 하려고 이런 저 중요한 도시로 내려갔을까? 바울의 선교 전략은 중요한 도시를 정복하는 거야. 중요한 도시 가서 거기다가 복음을 심고 거기에 교회가 세워지면 그 외 다른 도시들을, 다른 좀 작은 도시들로 복음이 쉽게 전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 맞는 말이에요. 그럼 바울이 이 길 막히고 저 길 막혔을 때 간 곳이 드로아라면 바울은 무슨 생각하고 갔다는 거야? 드로아의 복음 전하려고 갔다는 거야? 안 전하려고 갔다는 거야? 전하려고 간 거야. 전하려고 내려 드로아로 갔는데, 드로아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못 전했어요? 못 전했어. 못 전했으니까 여기서도 길이 막힌 거지. 그러니까 성령은, 바울은 가는 곳마다 막혀. 막힌 곳을 가는 게 아니라 성령이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길을 다 막아버려. 여기로 가면 저희 쫓아가서 안 되게 하고, 저쪽으로 가면 저쪽 가서 또 안 되게 하고, 동쪽으로 서쪽으로 뭐 동서남북 다 가도, 사방을 다 둘러다녀도 성령이 쫓아가면서 막고 있는데 이게 왜 돼? 어떻게 될 수 있어요? 그럼 성령이 왜 그렇게 바울을 힘들게 하는 거죠? 성령이 바울을 다루고 있는 거야. 왜? 너 그런 인격 갖고는, 너 그런 태도로는 복음 안 전하는 게 낫겠다. 보세요. 안디옥 교회에서 자기에게 그렇게 은혜를 베푼 바나바와 대판 싸웠어. 그리고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웠다고 해봅시다. 교회를 개척했다고 합시다. 또 빌립보 교회를 개척했다고 합시다. 정말 이런 일 없이. 그럼 바울, 그런 똑같은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할까? 또 싸우겠지. 용서를 몰라. 그러니까 바울은 숫자에 민감해. 몇 개 교회를 세우느냐, 응? 얼마나 많은 사람이 복음을 듣느냐, 그건 바울의 관심사일지 모르는데, 한 영혼이 자기 때문에 상처받는 건 생각하지 않아. 그게 어떻게 복음적인 인격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세운 그 교회에서 또 누군가와 싸워서 교회가 쪼개지고 정말 교회가 쪽박난다면 그 지역에 예수 믿으라는 말할 수 있는 교회가 설 수 있을까요? 안디옥 교회는 처음에 등장했을 때 안디옥 도시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처음 들었잖아요. 그리스도인, 너희를 보니까 그리스도가 보여. 안디옥 교회 교인들, 너희들 생활하는 거 보니까 그리스도가 보여.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알겠어요. 이게 됐는데 바울

이 바나바와 싸운 순간부터는 안디옥 교회는 그리스도인의 말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 얼마나 교회 안디옥 교회 큰 치명적인 손해를 타격을 입힌 거예요. 이런 바울이 또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한다고요? 아니 너는 가지 마라. 길 막는 거야. 하나님 성령님이 쫓아가면서 다 막으셔. 그래 복음적 인격이 중요한 거예요. 복음적인 태도, 복음적인 자세, 그리고 복음적인 말. 말과 혀로는 사랑 사랑. 오늘 장로님 기도하실 때도 그런 고백을 나누셨죠. 말로는 사랑을 말하는데 내면으로는 형제를 판단하고 그게 무슨 복음적인 인격이에요? 용납하지 못하고 나 싫은 건 조금이라도 그래서 싸움 만들고 싸움 붙이고 싸우려 드는데 여러분 한 울타리 안에 싸우지 마세요. 근데 바울은 싸우고 떠나왔어. 복음 전한다고. 성령이 그거 보실 때 잘한다. 그래 그럼 난 안 갈 테니까 너 혼자 가서 한번 해봐라. 그래 팔짱 끼고 한번 지켜보는 거죠. 애쓴다. 정말 애쓴다. 성령 없이 어떻게 복음을 전해요? 마음을 여시는 분이 성령인데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듣게 하시는 분이 성령인데 아무도 들어주는 자가 없다면 정말 꽹과리지 꽹과리. 바울이 그렇게 안디옥 교회를 출발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성령은 네가 어디를 가는 것보다 나는 네가 변하는 게 더 기적이겠다. 물리적 장애물은 내가 다 해결할 수 있어. 표적과 기사 주면 사람들 다 거기 꼬꾸라지니까 그 다음에 너는 말씀 전할 수 있어. 그럼 쉽게 말씀을 전하지만 이제 성령이 돕질 않아. 자기 힘으로 자기 말 갖고 해야 돼. 얼마나 힘들겠어요. 왜? 너 좀 변해야 돼. 너 먼저 변해야 돼. 네가 인격과 너의 그 태도가 자세와 이런 것들이 복음적으로 먼저 변했으면 좋겠다. 성령이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게 여러분이 바라는 기적하고 성령이 주시려는 기적이 우선순위가 다르다는 거 알고 기도하세요. 자, 그것이 빌립보 교회 개척 이야기에 우리가 새겨야 될 첫 번째 중요한 교훈이고요. 두 번째, 땅에서 푸니까, 땅에서 풀리니까, 땅에서 풀고 사람이 푸니까 하늘에서도 풀리고 하나님도 푸셔요. 좀 더 구체적으로는 바울이 푸니까 하나님도 푸시고 주님도 성령도 풀고 바울의 마음을 바울이 마음을 여니까 그 꽁하고 닫고 있었던 닫아걸고 있던 내 저 바나바 내 용서하나 봐라. 그랬던 바울이 마음을 열고 마가를 받아들이고 마가를 이해하고 그 마음을 열고 푸니까 성령도 열어주시고 풀어주시잖아요. 땅에서 풀세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립니다. 그게 교회예요.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분명히 주님 말씀하신 그게 교회예요. 푸세요. 푸시기 바랍니다. 자, 푸는데 자 이제 바울이 드로아에서 드로아 마저도 안 되니까 이젠 정말 갈 데가 없잖아요. 아픔 받아고 지금까지 온 길 다시 갈 수도 없고 지금까지 온 길 다시 간다 그래서 어디를 간다 해도 이제 길은 다 막힐 텐데 그걸 아니까 드로아에서 꼼짝 못 하고 있을 때 이제 환상을 보게 되고 마게도냐 땅으로 건너가게 되는데 거기 보면 10절 말씀 같이 읽어 봅시다. 10절.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그랬어요. 그 인정했다 하는 단어가 원어 성경으로 보면 숨비바조라는 단어예요. 숨비바조. 숨이라는 접두어와 비바조. 비바조는 한 조각 한 조각 한 걸음 한 걸음을 가리켜요. 그래 숨비바조는 그 단어가 합성돼서 무슨 뜻이냐 하면 흩어져 있는 조각들을 다 이렇게 연결 연결하고 붙여갖고 보니까 하나의 그림이 완성되는 거. 그게 숨비바조야. 그리고 흩어져 있는 그 조각조각 사건 사건 하나들을 다 연결해서 보니까 하나의 결론이 나와. 하나의 딱 결론을 도출해낼 수 있어. 그게 숨비바조예요. 그럼 10절에서 그들이 인정했다 하는 말은 숨비바조는 복수형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3인조가 적어도 세 사람은 있어. 바울, 실라, 또 디모데. 이 세 사람이 적어도 이 세 사람은 이 선교팀이거든요. 이 일행이 숨비바조 한 거야. 왜 성령이 막으셨나? 왜 아시아를 막으셨을까?
또 왜 비두니아

0: 막으셨을까? 그렇게 거기 가니까 막지 말고 가기 전부터 좀 길을 알려주셨으면 우리가 이런 고생은 안 했을 때, 이런저런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조각을 맞춰가면서 바울이 이제 환상 본 얘기까지 하니까 그들이 딱 결론을 내리는 거야. 아, 하나님이 우리를 마게도냐로 건너가게 하시는구나. 그런데 그건 아직까지 확신이 아니야. 단정할 수 없어요. 건너갔는데 거기도 막으면 어떡해. 그럴 것이다, 그러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것이지 아직 확신은 아니야. 진짜 하나님이 하늘을 푸시고 하늘도 풀리는 장면은 건너갔을 때 일어난 오늘 본문인 거예요. 아무튼 그러나 그들은 그걸 하나님이 부르신다고 순비바조 인정하고 그 길을 떠나기로 힘쓰는 거죠. 이게 바울 일행 3인조의 순비바조 사건이라면 여기 바울은 개인적인 순비바조가 있어요. 뭐냐 하면 이 사람들은 막은 것, 또 바울이 환상 본 것만 다 조합했지만 바울은 거기에 한 조각을 더 더해서, 한 조각을 더 집어넣었어. 그게 뭐예요? 안디옥에서 바나바와 싸우고 온 거. 그것까지 다 더해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성령이 기뻐하는 게 뭔지, 또 그걸 갖고, 그런 것들을 갖고 다 조합하고 있다 보니까 환상을 보여주신 건지, 무엇이 선우인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바울은 여기 들어와 해서 이 환상 사건의 전이든지 후든지 바울은 깨달았어. 그리고 거기서 항복하는 거죠. 거기서 바나바에게 내가 잘못했구나, 용서를 구할 마음이 생겼고 마가를 용서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어온 것이고, 그게 복음적인 인격으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쫓아다니면서 막으시던 성령님이 앞서가시며 길을 여시죠. 길 여시고 가잖아. 또 빌립보에서 성령께서 모든 것들 일들을 다 하고 있잖아요. 하늘이 풀리고 있잖아요. 땅에서 푸세요. 여러분이 막히고 안 되고 잘 안 되고 또 그런 상황 속에 있다고 생각하면 그 문제하고 씨름하지 마세요. 그 문제가 원인이 아니에요. 복음적인 자리, 복음의 자리, 복음의 그 출발점으로, 그게 뭐예요? 용서잖아, 용서. 주님이 오신 것처럼 용서할 사람을 내가 아직도 꽁하게 용서하지 않고 있는지, 혹은 용서 받아야 되고 용서 구해, 내가 분명히 잘못해서 이 문제가 이렇게 되는데 아직도 용서를 구할 줄 모르고 찾아갈 줄 모르는 그 아주 교만한 마음, 그거 내려놓으세요. 그거 푸세요. 그 복음적 인격으로, 태도로 달라져요. 그게 낮아지고 그게 작아지는 거죠. 그러면 열려요. 그러면 풀려요. 그래 풀린 것, 이제 세 번째로 땅에서 풀었더니 하늘에서도 풀리고, 사람이 풀었더니 하나님도 풀어주시고, 바울이 풀었더니 성령도 풀어나가시고 열어나가시는 그 이야기. 성령, 바울이 푼 건 하나밖에 없어. 바울은 하나밖에 푼 게 없어요. 하나밖에 연 게 없어. 자기 마음 연 거, 용서하기로 마음 먹은 거, 그거 하나밖에 바울은 한 거 없어. 그런데 성령은 얼마나 많은 것을 풀어가는지 몰라. 몇 가지를 푼 것 같아요? 오늘 여기 이 말씀을 보면 한 대여섯 가지 나와요. 첫째, 길을 여시죠. 길을 열고 또 일을 여시죠. 일을 풀어주시죠. 그동안 안 되던 일, 응? 꽉꽉 막혀있던 그 일들이 다 풀리기 시작해. 계획이 풀리죠. 또 사람의 마음을 여시죠. 루디아를 만나게 하죠. 만남의 문제를 푸시죠. 또 나중에 가면 16장, 이제 다음 주에 볼 내용이지만 감옥의 문을, 지진을 일으켜서 풀어보셔. 감옥의 문 밑장을. 그러니까 쫓아다니면서 막으시던 성령이 이제는 앞서가시며 험한 거 평탄케 하시고 논문을 쳐보고 쇠빗장을 꺾으시면서 바울의 길을 활짝 열어, 다 열어주셔. 한 가지만 아니야. 이것저것 대여섯 가지를 다 열어버리셔. 그리고 궁극적으로 뭐를 여시는 거야? 음부의 대문을. 음부의 대문, 음부의 권세.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신 주님의 그 말씀대로 음부가 열리기 시작하는 거야. 하나님이 다 여실 거예요. 여러분이 하실 거는 복음적인 인격으로 용서하도록 하세요. 그거 하시면 그거밖에 없어요. 그거 결단하고 그 응답 보시면 성령은 든 장애를 다 풀어 보실 거예요.
1: 말씀의 반석, 지금까지 안강 영락

교회 장대영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길 원하시는 분들은 안강 영락교회 지역번호 054-762-3459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반석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안녕하세요. 모닝프레이즈 박은아입니다. 복된 주일 아침 인사드립니다. 여러분은 좀 밝은 편이신가요? 아니면 좀 어두운 편이십니까? 어느 쪽에 더 가까우세요? 타고나기를 어두운 기질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거의 평생을 늘 불안하고 신경이 아주 예민한 사람이었어요. 그랬던 그가 어느 날 갑자기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 이런 결단을 하게 됩니다. 앞으로 석달 동안만은, 적어도 석달 동안만은 무조건 기뻐하겠다고요. 그리고 물론 약간의 어려움은 있었지만 거의 대부분의 상황에서 그냥 기뻐하기, 무조건 기뻐하기를 실천해 갔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일어난 변화를 매일 적어 내려갔습니다. 그 변화는 내 영혼의 샴페인이라는 책이 되었어요. 저자인 마이크 메이스는 그에게 나타난 변화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뻐하기를 결단하고 기쁨을 사람들과 나누기 시작하니 진짜 실제로 기쁨이 저에게 밀려왔습니다. 그리고 그걸 매일 하다 보니 그 기쁨은 쉽게 없어지지 않더라고요. 네, 정말 따라해 보고 싶은 실험이죠. 기쁨을 선포하고 또 사람들과 나누는 일이 이렇게 중요한 일이었다니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옹기장의 찬양으로 오, 이 기쁨,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 찬양하시죠.

찬송가 부름받아 나선 이 몸 함께하고 오셨습니다. 방송국에 늘 얼굴에 기쁨 가득한 분이 계셨습니다. 한 번은 제가 이렇게 여쭤봤죠. 늘 어떻게 그렇게 한결같이 기뻐할 수 있냐고요. 함께 있으면 주변도 같이 환해졌거든요. 비법이 궁금했습니다. 그분의 대답이 아직도 생생한데요. 아유, 저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만나주셨잖아요. 구원을 선물로 받았는데 찡그릴 수 없습니다. 감사하니 기뻐할 수밖에요. 그리고 우리 안에 기쁨이 없으면 전도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기쁨이 없으면 전도할 수가 없다. 우리의 기쁨에 찬 얼굴은 전도 편지가 될 수 있겠구나 생각했습니다. 오늘도 구원의 기쁨 잊지 않고 또 주님을 찬양하는 날, 복된 날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오벳의 찬양이고요. 소프라노 한경미의 찬송가 이어집니다. 오신실 하신

시편 146편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하심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주린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나의 하나님이라는 찬양 함께 하고 오셨고요. 주 믿는 사람 일어나 쉐키나 찬양단의 음성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의 인생 벅찰 때가 있지만 다윗이 고백하듯이 하나님은 여전히 진실하시고 영원히 통치하시고 또 그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요. 주님이 주신 그 기쁨을 선포하고 또 나누는 복된 날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슈빌 솔리스트의 찬양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함께 들으시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모닝프레이즈 저는 박은하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HTBC 미션 FM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라디오 예배. 라디오 예배 이 시간에는 기쁨의 교회 지난 주일 예배 수량을 녹음 편집해 보내드립니다. 방송 들으시고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영원히 찬양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존귀를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의 거룩한 기름을 부어주시고 영광의 임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일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지만 일상에서는 내 감정과 마음이 이끄는 대로 행할 때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눈앞의 두려움 속에 입술로 원망하고 불평하기도 한 적이 있습니까? 육신의 정욕과 세상의 자랑이 주인이 되어 살 때가 있었습니까? 한 주간 혹시 이러한 연약함들이 있었다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다 같이 참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심으로 회개하는 자에게 사주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 앉으셔서 찬송가 357장을 함께 찬양합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천국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선한 싸움을 잘 싸우고 달려갈 길 달리며 믿음을 지키다가 오늘 거룩한 주일 참된 예배자로 주님의 성전에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다 표현하지 못하지만 예배의 순서의 순서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할 때 주님 모든 영광을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반석 되신 예수님, 이 시간 철장을 가지고 다스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제목으로 박진석 담임 목사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쪼개진 반석에서 솟아나는 생명수가 강물되어 흐르게 하시고 우리의 옛 자아는 죽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생활 선교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을 축복하신 하나님 아버지, 수십 년간 풍년 농사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이 땅을 지켜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풍랑치는 밤바다 같은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했던 요나처럼 한국 교회와 국민들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시며 공의와 시세를 분별하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차별금지법도 더 이상 거론되지 않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성령님, 9월 8일부터 10일까지 신학교에서는 처음으로 열리는 영남신학교 생성컨퍼런스를 통하여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고 여호수아 군대처럼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일본 열도 곳곳에 광대한 선교의 길이 열리게 하시고 열두 물생과 70 종려나무의 선교 거점으로 복음의 생태가 살아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가운데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자들을 긍휼히 여겨 높여 주시고 죄의 굴레를 끊어 주시고 모든 욕심으로부터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기관과 부서 모임에서 다양한 은사와 탈란트로 헌신하시는 성도님들께 성령님의 지혜와 명철과 지식을 따라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시고 무지개 색깔처럼 조화를 이루어 모든 성도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노래로 올려드리는 시온 찬양대의 신령한 찬양을 아름다운 향기로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죽음보다 더 강한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장 6절에서 9절, 요한계시록 2장 24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0: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설교하기 전에 저희는 지금 일본에 대해서 10년 전부터 하나님 저한테 주신 감동을 따라서 일본에 반드시 전해질 수 있는 효과적인 복음의 오아시스 생태계를 구축하게 되면 한국 교회가 선교 자원이 아직은 있으니까 많이 동원될 것 같아요. 이게 우리 한국에도 일본에도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물샘 열둘 종려나무 70주의 비전으로 나아가는데 현재 일본의 열도에 한 10개 정도 교회와 한 2개 정도 부산과 동경에 있는 연구소를 연합해서 지금 계속 선교사님, 초교파 선교사님들이 연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작년에 1년도 채 안 됐어요. 히로시마 방주교회, 이미 뭐 기쁨의 교회는 많이 알려졌죠. 이 교회와 이제 연합이 되었는데, 어휴, 이 믿음의 열정이 뭐 선교사님 부분만이 아니고 한 70여 명 조금 넘는 성도님들이 대단한 거예요. 이런 일본의 교회들이 있구나. 이번에 히로시마에서 우리 1회 컨퍼런스를 했는데 생활선교사, 그 또 섬김이 너무 대단해요. 이분들은 지금 우리 제 설교라든지 우리 이렇게 가르침들을 그냥 막 이렇게 금방금방 흡수를 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본의 아니게 외갓집 내지는 큰집 비슷한 역할을 하는데, 제가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이 이 교회에 많은 가능성이 있는데 어쩌면 처음 익은 열매와 같이 앞으로 생겨날 수많은 잘 익은 열매들의 시작이 될 수도 있겠다, 보증이 될 수도 있겠다, 그래서 기도하고 있는데, 마침 이번에 예수 안 믿는 분 네 분하고 또 선교사님 부부하고 또 우리 지난번에 금요일날 간증했던 토끼의 자매님하고 쪼또무 남편분은 70세가 넘으셨는데 예수 믿은 지 몇 개월 안 됐어요. 같이 오셨는데 한번 인사하고 잠깐 간증하는 시간 가질까요? 그럼 박수 한번 합시다. 올라오세요.
1: 짧게 그동안에 있었던 선교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월 13일부터 16일까지 개최된 생성 컨퍼런스가 엄청난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드려졌고요.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히로시마 방주교회 온 성도들이 또 한 10개 교회가 참석했는데, 이 모든 참석자들이 폭포수 같은 은혜를 받고 자극을 받고 도전을 받는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1년 동안 기도하면서 준비해 주신 성도 여러분께 너무 감사드리고, 직접 또 선교지에 100여 분이 참석해 주셨어요.

전도사님도 참석해 주시고 또 스텝 우리 목사님들도 참석해 주시고 목사님은 강력한 하나님이 목사님에게 기름 부어주신 말씀으로 일본 선교에 주신 그

주셨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이 컨퍼런스 후에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많은 은혜 가운데 두 가지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쯔토무 이시다 도키의 자매 그 부부가 이 컨퍼런스에서 킹덤 비즈니스 비전을 받고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친정집, 또 남편은 어머니로 물려받은 자기 집, 고향 집을 다 하나님께 킹덤 비즈니스를 위해서 드렸습니다. 그래서 비즈니스가 이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또 요로코비 교회 여러 집사님들 보내주셔서 거기에 필요한 모든 법적인 문제, 또 협동조합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런 것들의 지혜를 얻어서 지금 착착 준비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비즈니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생자활 자립, 그리고 이 비즈니스가 세워지는 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정말 복음의 생태계가 만들어질 줄을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방주교회의 새 성전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방주교회에는 27평 정도 되는 땅인데요. 그렇게, 그런데 전부 다 전도 집회를 하면 100명이 넘는데 100명이 다 들어갈 수가 없어요. 맥시멈으로 들어가면 80명 들어가는 성전입니다. 이제는 좁아져서 6년 전부터 저희가 성전을 위해서 작정 헌금을 하고 기도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6년 되는 해가 올해 컨퍼런스가 열린 해였습니다. 이 컨퍼런스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것을 보여주셨냐면, 1월 달에 건축위원회를 세웠다고 지난번에 제가 보고 드렸는데요, 7개월 동안 아무것도 안 보였습니다. 하나 좋은 건물인데, 너무너무 부러운 건물인데 이 금액이 무려 50억. 저희 100명도 안 되는 성도가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어서 뭐 이제 건축위원 활동들은 답보 상태에 들었습니다. 그런 중에 컨퍼런스가 열려지고, 컨퍼런스가 끝나고 저희 한국에서 오신 100여 분의 여러분들하고 일본의 가장 대표적인 신사, 그러니까 신사의 귀신들의 왕이 있는 곳을 이즈모 신사라고 합니다. 시마네에 가서 거기를 이제 들어가서 다 함께 설명을 듣고, 정말 우리가 선포한 기멸의 칼로 바알세불의 왕을 직접 끊는다, 그렇게 이제 기도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동산 업자가 전화가 온 거예요. 이 50억을 가격 교섭을 할 수 있다, 이런 정보를 주었어요. 야, 이거 하나님이 움직이시는구나, 그런 영적인 직감이 저에게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달 동안 가격 교섭을 했는데 무려 하나님께서 도저히 볼 수도 없었던 이 건물을 15억 2천만 원을 절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인으로 받고 지난달 28일, 8월 28일 계약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이거 생선 컨퍼런스를 통해서 주신 비전을 감당하라고 저희는 한 300평 정도 기도했는데요, 무려 600평짜리 건물을 주신 것입니다. 사람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믿음을 주시고 계십니다. 너희가 감당할 수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고요. 저희가 그동안 기도하면서 작정 헌금이 올해 6억을 작정했는데 다 채워졌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전략해서 모았는데 저희 성인 50명도 안 되는 우리 성도들이 헌금을 해서 약 9억 원을 저축을 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있는 사택과

0: 지금 갖고 있는 건물을 팔면 약 17억 내지 18억 정도 우리가 헌기금을 모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은행융자를 한 14억 정도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주교회가 30억을 감당하고 나머지 잔금 처리하는데 약 7억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공사하는데 한 2억 정도가 예상이 돼서 9억을 이제 가족과 친구들과 또 동역자들과 협력하는 교회들에게 선교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저희 성전 위에서 잔금 처리가 다 준비되도록 또 이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에 많은 교회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성전은 하나님이 이 생성 컨퍼런스 비전을 통해서 주셨기 때문에 반드시 열두 샘의 거점이 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열두 거점을 플랫폼으로 섬기고 허브로 섬기는 그런 성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일본에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세우시는 놀란 뜻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것은 일본의 근대화를 명치유순으로 이루어냈는데 하나님께서 이 우상에 결박된 이 나라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정말 명치유신 같은 이정표로 하나님께 이 교회를 세우실 줄을 믿습니다. 제2의 종교개혁의 이정표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워주시고 사용해 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와 한선교사를 영육간에 강건케 해주시고 이번에 와서 저도 막 온몸이 두드러기가 안 하고 한선교사도 영적으로 민감해서 잠을 잘 못 이뤘는데 어제 안수받고 또 한방 치유도 받고 어제 치유받고 아주 깊은 숙면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도 잠을 못 자서 저는 전전긍긍했는데 잠을 자는데 코를 고는 거예요. 하나님 지혜 주셨구나. 또 제 몸도 회복되는 귀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강건해서 이 사명과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할렐루야. 하나님의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보내신 구세주로 만복의 근원으로 믿는 것이 일입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히로시마 방주교회도 참 귀하지만 이 쉽지 않은 사명을 감당하고 계시는 우리 기쁨의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물론 앞장서는 분들이 있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한 몸의 지체로 다 함께 섬기는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일본에 놀라운 각성과 부흥이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은 철장을 가지고 다스릴 하나님의 아들들, 우기와 건기에 따라서 초식동물들이 먹을 풀이 생기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기 때문에 풀을 다 뜯고 나면은 이제 건기가 되면 수많은 초식동물들이 강 건너에 있는 곳으로 가서 비가 내리는 곳에 새로운 풀을 찾아야 됩니다. 살기 위해서 건널 수밖에 없는 강이 있는데 그 강이 바로 마라강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마라강. 히브리 말로는 또 마라가 뭡니까? 슬픔, 고통이란 뜻 아닙니까? 뒤에는 가만히 있으면 맹수가 노립니다. 또 앞에는 강물에 거센 물살이 흐르고 있는데 그 밑에는 악어가 기다리고 있어요. 다 먹이 사슬이잖아요. 그러니까 수많은 초식동물들 누울 때가 그 강물 앞에, 마라강 앞에서 머뭇머뭇거립니다. 그런데 꼭 이때에 매년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한 마리가 용감하게 세찬 강물 속으로 먼저 뛰어듭니다. 잘못하면 악어한테 물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한 마리의 용기 있는 행동을 보게 되면 마치 100m 달리기에 땅 하고 이 출발 신호처럼 뒤에 수십만 마리 뭐 얼룩말, 뭐 영양, 누우떼가요 그 한 마리의 용기 있는 행동을 보고 와르르 따라 들어가는 거예요. 강물 속으로. 여러분 우리 믿음의 여정이

이와 같습니다. 공중에 권세 잡은 자들이 있어요. 귀신입니다. 사망으로 인류를, 영혼을 묶어서 끌고 가는 세력인데, 이걸 돌파해서 천국을 침략하고 침노예들을 돌파해서 생수의 근원이 있습니다. 능력의 근원, 만복의 근원, 안식의 처소가 있어요. 거기에 돌파에 들어가야 되는데, 예수 믿어도요, 대부분은 육체를 따라 생각하고 육체를 따라 느끼기 때문에 그 용감하게 몇번 가다 보면 이게 돌파가 안 되거든. 그래서 다 주저앉아 버려요. 그런데도 성경을 살펴보면 이 불가능한데 꼭 길을 열었던, 예수님이 광야의 사막에 생명길을 열었던 것처럼 광야 교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아 가지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 땅에 40년 동안 믿음이 연약한 백성들 속에 함께 인내하고 연단해서 이제는 출애굽 2세대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으로 들어가잖아. 요단강을 건너서. 여호수아 갈렙이 이와 같은 한 말이고, 또 제사장 나라 여호와의 군대의 첫 번째 왕인 사울 왕때 원수 블레셋이 골리앗을 앞세워 가지고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 그래서 다 군대인데 꼼짝을 못 하는 거예요.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잘 아는 다윗을 하나님이 주목하고 봐서 충성스러운 거예요. 물맷돌을 잘 쓰고, 하나님이 딱, 그런데 충성스러워, 물맷돌보다도. 그래서 다윗이 목동 주제에 온 양쪽 진영에 군인들이 쳐다보고 있는, 이걸 영적 전쟁으로 봐야 돼요. 군인들이 쳐다보고 있는데 백성들도 이 다윗이 갑옷도 안 입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의 검 다윗의 물맷돌을 들고 탁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리앗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게 전쟁의 판도가 다른 거예요. 골리앗은 칼과 창과 방패를 들고 막 괴력을 가지고 이러는데, 오늘날로 말하면 뭐냐, 다윗은 스나이퍼예요. 딱 겨누가 총빡 쏘니까 표적도 크고 바로 뭐예요, 뒤졌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불가능한 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제안했는데 돌파가 되고 승리가 나타나니까 우와, 그때부터 어때요, 누우떼들처럼 막 강물로 들어가서 원수도 다 진멸해버리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전 세계 곳곳에 모든 영역의 생태계가 급속하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자연재해도 그 하나의 증거고. 근데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의 생태계가 한국 교회 같이 이런 곳은 더 그래요. 유럽은 이미 많이 초토화됐고, 미국도 지금 쉽지 않아요. 심상이 보면 안 되는 것이, 왜냐, 적그리스도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가지고 무너뜨리려고 총체적인 영적인 그런 미혹들을 하고 있는데, 이때 지금 뭐 한계에 점점 부딪혀 가거든요. 제가 컨퍼런스나 세미나나 성도들 만나보면 복음으로 살기가 점점 쉽지 않잖아요. 우리 자녀들 어떻게 되겠어요? 일본은 더하죠. 그런데 이런 때에 한계에 부딪혔던 그런 가운데 다 대부분 다 머뭇머리 끓이고 누가 해주겠지 할 때, 그때 꼭그 시대의 한계를 돌파하는, 강물에 먼저 뛰어드는 한 마리 누우떼와 같은 자가 있는 거예요. 누우와 같은 자가. 그렇게 세기를 여는 자를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첫 열매라 그래요. 세상을 이기는 자라 그러고, 이 세상의 우상신들, 물질, 쾌락, 권력, 자기 영광, 교만에 지지 않는, 지식에 지지 않는 남은 자들이 항상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히로시마 방주교회를 뭐 과대평가하는 건 아니에요. 뭐 가보시면 아주 정말 뭐 우리보다 수십 배 적지만은, 아, 이런 교회 DNA가 보존되어 있구나. 첫 열매 자격이 있다. 우리 첫 열매 연초에 제가 하나님 감동으로 작년에 받은 감동을 썼는데, 과연 여러분, 첫 열매는 강물을 먼저 건너는 자인데, 저는요, 히로시마 방주교회도 그렇게 돼야 되겠지만, 기쁨의 교회가 이 시대의 한국 교회의 한계를 돌파하고 모두가 오실 그리스도의 왕국을 바라보면서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적 교회로 그렇게 앞서 길을 열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 요청들이 있는데, 아직은 우리가 80년 된 교회고 규모가 있으니까 이 방향이 이렇게 하나 정렬되기까지는 좀 쉽지 않아요. 그러나 점점 변화되고 있는 것을 저는 느낍니다. 한 7, 8년 전, 8, 9년 전에는 이게 그냥 벽에다 대고 설교하는 것 같았는데 점점 그런 걸 느껴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는 10년, 20년, 30년 뒤에는 저 같은 목회자가 설교 안 하더라도 하늘 들과 땅이 설교할 겁니다. 영계가 진동하고 땅이 진동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지금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부지런히

연합하여 복음을 위해서 정결되어 최선을 다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담대하게 강을 건너는 첫 열매 이기는 자, 남은 자들을 찾고 계셔요. 첫 번째 그런 자들 하나는 어떻게 연단하시느냐, 예수의 증인이 되는 성도들에게 권세를 맡기십니다. 오늘 본문 시편 2편을 보면 세상의 왕들과 권력자들이 하나님과 그가 기름 부은 왕 메시아를 대적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승리는 초림의 예수님이 이 세상의 임금의 머리를 밟고 부활하신 것처럼 다시 오실 주님도 아무리 세상 권력자들이 탐심과 미혹에 넘어가가지고 또 방해하고 대적하려고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오실 메시아와 그와 정렬되어 있는 그리스도의 신부들,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2편의 8절 9절 시작.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로다. 이것은요, 독재자가 막 철권 통치로 막 폭력적인 사람들을 괴롭히는 이런 통치가 아니에요. 이것은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뭐냐,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피의 터전 위에 온 죄와 사망이 진동하는 이 온 우주와 만물과 만유, 그리고 사람도 다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서로 싸우면서. 이것을 부활의 새 사람, 그리고 새로운 나라, 새로운 세상, 새로운 열망을 하나님이 구축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개인의 영혼이나 구원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만왕의왕이고 우주의 영혼이 흔들리는 통치의 보좌에 올라가셨어요. 무엇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래서 여러분, 이 권세는요, 사탄 마귀 아니라 어떤 이 세상의 권력자요 피조물도 핵무기로도 절대로 막을 수 없어요.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주가는 자를 질그릇까지 깨뜨리는 철장 권세인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것은 강력한 표현이지만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 하나님의 소유가 된 자기 양들을 끝까지 지켜 보호하시는 목자의 선한 목자지요, 목자의 막대기와 지팡인 거예요. 막 이렇게 광야길을 가거나 막 사망의 엄청한 골짜기를 내려갈 때에 퓨마가 노를 딱 오잖아요. 그럼 어때요? 선한 목자가 막대기를 주고 있다가 퓨마의 맞박을 팍 때려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철장 권세입니다. 아멘. 그런데 요한계시록 2장에는 놀라운 약속이 나와요.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예수님 오실 때 예수님과 함께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이 권세가 철장 권세인데, 이 권세는요, 그때는 부활 상태로 주와 함께 주님의 나라를 왕노릇할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육체로 신앙생활하는 동안 종교적으로 뭐 육체의 정욕의 소원을 따라 비나이다 비나, 이건 어린아이 시절이고, 진짜 이 도를 깨닫고 영의 사람으로 거듭나서 이 끝까지 주의 일을 지키는 자, 그리고 여러 가지 만 가지 시험하는 자, 마귀를 이기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자들에게 주와 함께 다스리는 권세, 그 권세 이름이 뭐냐, 따라합시다. 헬라말로 엑수시아, 엑수시아를 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능력과 다릅니다. 능력은 팔톤 트럭이 아무리 빨리 오더라도 교통순경이 호각을 쫙 불고 멈춰 그러면 서는 것이, 이 멈춰 할 수 있는 것이 국가의 공권력을 위임받은 경찰의 이 권세가 엑수시아고, 팔톤 트럭이 막 돌진해 오는 것은 뭐예요? 이거는 능력이에요. 두나미스, 두나미스. 자, 그래서 주님은요 이 권세 엑수시아를 맡기기 전에 먼저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이 권능이 능력이에요. 능력, 파워예요. 파워. 이 파워의 헬라어가 뭐냐, 디나미스예요. 디나미스. 이게 뭐냐면 다이나마이트 같은 폭발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그냥 성령이 내 안에 머무른다 이런 게 아니라, 이건 덧입혀, 위로부터 덧입혀지는, 옷 입혀지는 그러한, 여러분 마치 아이언맨이 있잖아요. 평소 때는 그냥 사람인데 아이언맨 수트를 입으면 굉장히 강력해지는 것처럼 옷 입혀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그래서 여러분, 이 폭발적인 능력을 옷 입혀주시는데, 이 능력이 왜 주시느냐, 성령의 능력, 성령의 권능을, 두나미스를 왜 주시느냐,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게 왜 주느냐,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뭐 성령의 은사다, 능력이다, 예언이다, 축사다, 뭐 병고침이다, 뭐 문제 해결이다, 다 이런 것만 구하지 진짜 능력 주시는 이유가 뭐냐? 우리에게 교회에 주시는 능력 주시는 목적이 예수 어린 양 예수,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세상을 새롭게 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피 흘렸다, 부활했다, 다시 오신다, 이거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복음 전하기 위해서 이걸 주시는 거예요. 복음을 안 전하면 성령의 두람이서 안 나타납니다. 여러분 예배만 천번 만번 천년 만년 드리니까, 그러니까 많은 성도들이요 예배 수십 년 드리고 직분을 감당해도 무기력한 거예요. 무기력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살려면 마라강에 뛰어다니는 한 마리 누구처럼 이 길을 열어야 되는데, 지금 한국교회 생태계를 보자 이거예요. 물론 우리보다 더 열심히 하는 교회도 있지만 많은 교회가 성도들 이렇게 부담 주지 않도록 이렇게 보호하고 관리하고 목양하고, 목양해야죠, 도와요. 그러나 복음을 전해야 된다. 복음을. 왜 직분을 받았습니까? 왜 목사가 되고 왜 전도사가 되고 왜 장로권사 집사가 됐습니까? 생활 선교사 해야 된다. 복음 전해야 된다니까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복음을 말하면 살리라. 저는 이 일에 제가 천국 갈 때까지 최선을 다할 거예요. 모든 교회들이 이렇지 못한다 하더라도 분명히 하나님이 10의 1과 같이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들이 있다고 믿고 최선을 다할 거예요. 여러분도 함께 열어봐요. 이 일에 복음 전하는 사명에 여러분의 직업과 지식과 달란트와 은사와 건강을, 재물을 사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하시면 돼요. 오늘 보세요. 우리 도끼의 자매하고 저 또모 형제 부부는, 특히 저 또모 형제님은 예수 믿은 지 지금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일본 사람들은요 딱 하면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한다 그래놓고 안 하는 경우 많잖아요. 배워야 돼, 배워야 돼. 아멘. 그러나 우리는요 잘 안 할지라도 일단은 돌격 앞으로 하는 걸 또 우리가 잘합니다. 맞죠? 이게 연합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 천량 권세를 먼저 구하지 마십시오. 주와 함께 주님 모실 때 왕노릇 할 권세를 먼저 구하지 마시고, 지금 뭐 예수의 권세로 내가 뭐 대단한 폼 잘 보려고 높은지 오르는 권세를 구하지 마시고, 예수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주십시오. 성령의 다이너마이트를 주십시오라고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뭐 은사 능력 기도 왕년에 안 해본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복음 전하지 않으면요 다 그 헛거되는 거예요. 복음 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미 이게 안 되는 분들은 다 가슴을 찢고 회개하면서 내 비즈니스와 내 가정과 내 모든 자녀들 공부, 왜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왜 하나님이 형통하시고 왜 하나님이 물질 주시고 왜 하나님이 여러분 건강 주십니까? 한국교회가 이 정도까지 나라가 이렇게 발전하는데 하늘 문을 여시고 만복 거느니 복보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어마어마한 복으로 우리가 어떻게 지금 살고 있습니까? 너무나도 이 풍요 21세기의 바알신 앞에 굴복해가지고 그냥 다 그냥 잊어버려. 초점이 없어요. 안 됩니다 여러분. 모든 주의 종들이 저같이, 모든 직분자들, 모든 성도들이, 에브리바디가 복음 전하는 미셔너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령의 능력 구하면 주십니다. 두 번째, 철장의사를 맡기시기 전에 하나님 뭐하냐, 깨뜨려 연단하십니다. 많은 문서를 맡은 자들은 더 혹독하게 깨뜨려 연단하십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예리한 좌우의 예리한 말씀의 칼 성령의 검으로 우리 마음이 얼마나 우리가 부패한 정욕적인 욕심이 많습니까? 이게 찔러 쪼개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수술되는 거예요. 그게 마음의 할례, 그리스도의 할례인 거예요. 교회 오래 다닌 분들이 주님을 닮고 주님의 마음과 성품이 나와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가만히 구경하고 설교 듣고 또 회비 내고 밥 먹고 가요. 시설 좋은 거 하지만 대부분 어때요? 나는 뭐 왕년에 했다. 왕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현재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거 죽을 때까지 해야 돼요. 죽을 때까지. 여러분 저는 제가 정상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80년 교회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선배 목사님 은퇴하신 분이 그래요. 박 목사 그 열정은 알겠는데 교회는 아프고 힘들고 나이 많고 그게 80년 교회 아니야. 네 욕심이 너무 많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욕심이 하나님의 욕심을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인데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우리를 그리스도와 같은 장자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 그 분량까지 자라기를 원하시는 아버지가 어마어마하게 욕심이 많아요. 저보고 욕심 많다 그러지 마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살았냐 그 본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의 은혜의 분량 믿음의 분량은요 주를 위해서 어떻게 드리고 어떻게 희생하고 어떻게 그 연단과 시련과 시험을 기쁨으로 감내하느냐. 지금 여러분 뭐 이런 많이 하지만 기쁨을

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쁨의 교회는요, 일단은 뭐 힘들고 여러분도 뭐 찢어고 뽑고 어제 보니까 부부 싸움 두세 사람 했네요. 보니까 그러거나 말거나 있죠 뭐 요로꼽이. 할렐루야. 그런데요, 이렇게 해도요 다 저를 그냥 삐에로처럼 쳐다봐요.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천국 은단장 연설을 받았으니까 춤추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번에도 히로시마 생활선거에서 컨퍼런스 가서 첫날 다른 교회에서 오신 장모님하고 집사님하고 식사를 하는데 딱 영감이 떠오르더라고요. 왜 뭐 이렇게 식당이나 뭐 이렇게 뭐 상가 개업하면은 앞에 이렇게 에어를 넣어가지고 인형이 이렇게 춤추잖아요. 아, 이게 성령의 바람을 따라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내가 그래서 춤추는구나. 이렇게 알고요. 다 일어나라 그래가지고 설교하기도 전에요. 다 일어나라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했어요. 김영석은 했죠, 그죠? 예. 그러니까 그게 막 우리 성도들은 뻣뻣해가지고 이러는데 그건 막 히로시마 방주교회 성도들은 막 난리예요. 난리가 불안당해요. 얼마나 갈급한지 몰라요. 얼마나 순수한지 몰라요. 우리는 너무 때가 묻었어요. 여러분, 한국교회 초기가 그렇지 않았잖아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첫 열매들을 통하여 새로운 돌파구를 여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다 보면 자빠지고 넘어집니다. 천하의 베드로도 넘어졌고 열두사도도 넘어졌고 다윗도 넘어졌는데, 그러나 여러분, 이 넘어짐은 하나님 우리를 깨뜨리려고 허락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육적 자아를 다 드러내는 거예요. 저도 넘어졌잖아요. 우울증 걸렸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엘리야도요 우울증 걸렸어요. 사도 바울도 우울증 걸렸어요. 아이고야, 내가 그 정도까지,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다가 의심하거나 낙심하거나 갈등하거나 지쳐서 포기하는 분들 많습니다. 십자가 내려놓는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사명을 감당하다가 상처를 받고 너무 힘들어, 목사님 하나님 나는 안 됩니다, 자기 십자가를 잠시 내려놓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많아요. 평생에 걸친 믿음의 여정 달려갈 길을 가다가 낙심하고 지쳐서 그냥 주저앉은 분이 많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뭐 질병이나 자녀들 또 뭐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서 나는 안 됩니다, 나는 아닙니다. 또 어떤 분은 나는 이제 나이도 많고 늦었다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명심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넘어졌다고 이긴 자의 반열에서 탈락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으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요. 베드로를 위해 기도했고 넘어진 다윗을 위해 기도했고 실족하여 우울증 걸린 엘리야를 위해 기도했고 부유한 종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여러분을 위해서 끝까지 기도한다는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에 비쳤다는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망이 세상과 육체에 있다면 점점 인색해지고 예수 믿는 거 즐겁지 않을 겁니다. 왜냐, 기쁨의 교회는 사명 자체가 마라강을 넘는 것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반드시 하나님이 만 가지 어려움과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처음에는 저 혼자 가는 것 같이 그런데 점점 많은 분들이 합류하고 있어요. 제가 너무 지쳐가지고요 어느 날 아침에 그래서 여보 나는 가보지 않은 길을 왜 하나님 자꾸 이렇게 하느냐고, 헤딩박이라고 별명을 붙여서 그런다, 왜 이렇게 힘드냐고. 그래서 가보지 않은, 남들이 잘 안 하는, 또 안 하잖아요 일본이 뭐. 근데 가도 저희 사모가 뭐라냐면 시끄럽다 그러면서 저한테 한마디 하는 게 뭐냐면, 주님이 가신 길이다 이러는 거예요. 이미 가신 길이다. 그때 제가요 망치로 한번 맞은 것 같아요. 맞다 주님이 이 세상을 하직하시고 하늘에 예비된 새 예루살렘 길을 간 거예요. 그 길이 가장 넓은 길입니다. 대도무문입니다. 그냥 주님 가신 길 따라가 문이 다 열려요. 그래서 내가 그때 이야 정말 잘 만났다. 내가 못 이깁니다. 그래서 뭐 이제는 뭐 밥도 얻어먹어야 되고 꼼짝 못합니다. 세 번째, 이기는 자에게 주님은 자신의 왕권을 주십니다. 이기는 자,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 복음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자, 중간에 낙심하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왕년에 잘 믿었던 분들, 왕년에 기도했던 분들, 사명에는 은퇴가 없어요. 저는 제 생명 다할 때까지 끝까지, 물론 건강도 지켜야 되겠고 자녀들, 손주들 돌봐야 되겠지만 끝까지 복음의 현장에서 복음 전하다가 뒤질 거예요. 아니면 들림 받든지. 할렐루야. 여러분, 왕년에 열심히 한 것 자랑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순교를 했습니까? 주님의 십자가의 무게를 견뎠습니까? 쉬운 거예요, 가벼운 거예요. 이제 조차 감당 못한다면 회개하고 가슴을 찢고 다시금 출발하십시오. 지금 여러분

시대의 정신을 새롭게 이끌어서 민족이 지도자들이 노블리스 오블리즈로 희생을 감당하며 통일과 민족의 돌파구를 열어도 될까 말까 하는 시점에 교회가 이걸 감당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가겠습니다. 제 물량대로 각자 물량이 있는 거예요. 즐겁게 가십시다. 기쁨으로 가십시다. 영광인 줄 알고 가십시다. 살같이 빨리 지나갈 우리의 남은 생애입니다. 점점 병들고 노쇠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노인에게서요 향기가 나야 돼요. 복음을 위해서 날로 새로워지는, 제가 이래봬도요 아직 노인까지는 아니지만 환갑입니다. 이래봬도요 환장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디 운동하러 가면요, 아, 어르신 이래요. 아유, 내가 22년 전에 안 그랬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왜 이렇게 열정이 있어? 어제도 최소한 왜 이랬습니까? 사람들은 그냥 두면은요 그 영이 생명, 영생에 그런 거 끌어져 있기 때문에 다 엉뚱한 데로 끌려가요. 마귀는 영불 아닙니까? 그들이 영원토록 형벌받을 인류를 죄짓게 만든 거기로 끌려 들어간다고요. 사람은 아버지 집에 살도록 창조됐지, 자녀니까. 마귀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가 지가 하나님이라고 우기는 자가 갈 감옥에 가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게 지옥이에요, 지옥. 지옥을 안 믿는 목사들도 많아요. 저는요 영원한 복음을 위해서 제 인생 전체, 우리 가정, 자녀들 처음 익은 열매로 주 보좌 앞에 설 자들로 킹덤 패밀리로 들으시라고 최하로 기도해요. 손주들까지.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지만 여러분이 그걸 사셔야 돼요.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 부모와 조상들의 인생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게 여러분 조상덕이에요. 아브라함 조상덕, 하나님 아버지 조상덕. 할렐루야. 몸은 좀 피곤해도요 복음을 위해 살면은 속사람이 성령의 두남이스 능력으로 날마다 샘솟듯이 솟구쳐집니다. 작은 희생 속에서요, 아, 내가 주님의 사랑에 빚 갚는구나 하고 기쁨과 감사가 솟구쳐 나옵니다. 이런 마음이 없다면은 여러분 이미 변질되고 이미 여러분 샘이 끊어진 거예요. 무거운 마음밭이 된 거예요. 좋은 열매 맺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오늘도 제 인생이 주의 나라를 위해서 요만큼의 쓰임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같이 쓸데없는 이렇게 쓰임받으니 감사합니다. 오늘 어때요 교회가? 뭐 생색나는 자리는 뭐 하는 척하고 영향 안 해도 돼요. 진짜 진심으로 해야 돼요. 진심으로 이 큰 변화 엄청나게 점점 온 세상이 전력질주를 해갑니다. 어디를 향하여 인류가 달려가고 있습니까? 집단지성이 AI까지 갇혀가 어디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까? 그러나 한 사람의 지성, 주 예수께서 가신 그 길이 영생길입니다. 그 길이 좁은 길이지만 영원한 생명길,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께서 열어놓으신 영원한 새 세상, 죄와 사망이 없고 병이나 질병과 전쟁과 고통이 없는 영원한 안식에 쳐서 우리는 그 아버지의 보장집에 반드시 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서양교회가 전해줬지만 지금 희미해졌어요. 어린 양 예수께서의 증인이 되어 능력받아 권세까지도 지금 여러분 입술에, 그리고 여러분 다시 오실 그때에 천량의 권세를 위임받을 만한 주님의 마음과 주의 성품과 주의 사랑과 주의 지혜에 합당한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방관자 구경꾼이 되게 하지 마옵시고 마라강에 한 번 두 번 뛰어들 때에 하나님이여 그 능력이 진실되고 하나님이 능력이 맞다면 하나님의 권능을 베푸소서. 발을 깨뜨리소서. 발브라스의 역사가 나타날지어다. 아멘. 강물이 열려질지어다. 아멘. 주의 돌파가 나타날지어다.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찬양하겠습니다.

0: 하나님 아버지, 권세를 구하기 전에 어린 양 예수의 증인이 될 수 있는 능력을 구합니다.
1: 아멘.
0: 이 시간 주의 백성들 모든 흉악의 열발을 끊고 하나님의 두라미스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십시오. 다시는 이 세상의 원수에게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고 방심하지 않고 뱀과 전갈을 밟아 이겨 모일 때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자랑할 뿐만 아니라 주님이 함께하는 권세를 취하게 하옵소서. 빌라델비아 교회와 같이 시험을 이겨 끝까지 인내의 말씀을 지켜 멸류관을 다 취하게 하옵소서.
1: 아멘.
0: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은혜와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시는 귀한 은사가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라디오 예배 지금까지 기쁨의 교회 지난 주일 예배 실황을 녹음 편집해 보내드렸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길 원하시는 분들은 기쁨의 교회 지역번호 054-279-1000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예배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집중 방송 들으면 여기저기 교회의 목사님 그 다음에 찬양이 좋으니까 제가 항상 듣고 있죠. 집에서도 항상 틀어놓고 라디오 틀어놓고
1: 마음이 울적할 때 들으면 평안함을 주시고 항상 감사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니까 항상 감사하죠.

0: 여기까지 이르러 전도해야 되는데 직접 하지는 못하지만 간접적으로라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조금이라도 동참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죠.
1: 전파 선교사, 내가 직접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전도할 수 있는 이름입니다. 극동방송을 통해 드려진 헌금은 예수님의 생명을 전하는 전파 선교의 씨앗이 됩니다. 전도의 기회는 지금도 열려 있습니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으로 전파라고 보내주시면 신청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극동방송과 함께 복음을 전해주세요.

0: HT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0: 찬양으로 함께한 기분 좋은 오후였습니다. 남은 하루도 주님으로 기분 좋은 하루 되세요.
1: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2: 어떤 라디오도 선명하게 들리지 않던 섬 울릉도. 지금 이곳에는 FM 96.7MHz 복음의 주파수가 울려 퍼집니다.
3: 그 96.7MHz 안내판을 차량에 붙이고 다니는 것들을 보면서 아, 이 그 극동방송이 일반 성도님들이나 또 이 96.7이 뭐야? 이런데 호기심을 갖는 분도 생겨서 또 FM방송이라고는 정말 깨끗하게 잘 들을 수 있는 방송이 울릉도에서는 극동방송밖에 없습니다. 아무도
4: 그동안 울릉도에서 정말 그 일반 라디오 청취도 쉽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이제 운전하고 다니면서 또 밭에서 일하면서 우리 성도님들도 극동방송을 들으면서 할 수 있어서 너무 좋다고 찬양도 듣고 말씀도 듣고 굉장히 좋아하고 있어요. 성도님들도 굉장히 반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극동방송도 세워지고 또 많은 극동방송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들께서 사랑을 불어주셔서 여러 가지로 많은 혜택을 얻게 된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2: 울릉도에서 가장 선명하게 들리는 포항극동방송. 예수님의 생명을 간절히 바라는 이들의 기도와 헌신이 바다를 건너 복음의 길을 만들었습니다. 포항극동방송은 상업광고 없이 오직 전파 선교사님들의 후원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매월 만 원의 정기 헌금으로 복음사역에 함께하시는 분들, 우리는 그분들을 전파 선교사라고 부릅니다. 대한민국의 동쪽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 전파 선교사로 함께해 주세요.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극동방송의 사역에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전도,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우리 포항극동방송은 대한민국의 동쪽을 복음으로 책임집니다.

0: C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말씀의 오후. 말씀의 오후 오늘 이 시간에는 포항중앙침례교회 김종식 목사님께서 사사기 4장 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삼갈 여자 사사 드보라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들으시고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지난주 말씀을 잠깐 복습합니다. 자, 설교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12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런 표현은 사사기에서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또 악을 행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악순환의 시작이 평온과 안정이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평온을 누리면서 하나님께 악을 행하는 이스라엘을 잘 이해를 못해요. 이 사람들은 도대체 왜 이러나? 근데 우리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걸 우리만 몰라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목전에서 대놓고 악을 행하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붙잡았던 손을 놓고 모압 왕을 붙들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대적하게 하십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손에 잡혀 사는 것이 가장 복입니다. 딴 데 기웃거리지 마십시오. 13절 14절입니다. 이스라엘이 모압에게 종려나무 성읍 여리고를 빼앗깁니다. 이제 적들이 이스라엘의 심장부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이는 앞으로 더 심각하게 무너질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가 우리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안 지켜져요. 가나안 정복의 첫 기적을 경험한 장소인 여리고를 빼앗겼다는 말은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호하지 않겠다는 선언과 같아요. 하나님을 떠나가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얻은 것도 모두 잃을 수 있어요. 15절입니다. 하나님은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에훗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우리의 약함과 장애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진짜 장애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없는 거야. 그게 장애예요. 이슈는 이거예요. 내가 강하냐 약하냐가 아니에요. 내 안에 하나님을 진실하게 의지하는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 그것이 이슈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16절에서 19절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기 위해서 요단 강에서 돌 12개를 갖고 와서 길갈에 세웠어요. 하나님의 기적을 기념하기 위해서 12돌을 세웠던 곳이 길갈인데 지금 길갈에 우상이 세워져 있고 우상 공장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 길갈이 우상 공장이 되었다.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을 떠나가면 모든 것이 다 헝클어집니다. 엉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 살아보십시오. 인생이 어떻게 되나. 엉망이 됩니다. 하나님은 에훗에게 찾아가셔서 에글론을 죽이고 그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하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께 받은 이 말씀이 에우스의 마음에 지금 살아있어요. 쿵쾅쿵쾅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에우스를 계속해서 도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에우스는 에글론을 죽이려고 하면 자기가 죽을 수 있잖아.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일이니까 쉽게 결정을 못하고 고뇌하고 있다가 길갈에 있는 우상 공장을 보면서 아하, 내가 이 민족을 위해서 희생제물이 되더라도 순종해야겠다. 그렇게 결단하고 돌아섰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주시는 도전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왜 우리의 신앙이 죽는가?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주는 도전이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주는 도전이 없이 공부를 바치고 돌뚜는 곳을 지나 그냥 집으로 가버리니까 신앙이 죽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큐티를 하지만 우리 안에 말씀이 주는 도전이 없고 그 도전을 따라 살지 않기 때문에 신앙이 죽는단 말이에요. 내 안에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이 없고 나를 도전하는 말씀이 없다면 이미 나는 죽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이 주는 도전이 없는 세월은 순식간에 10년이야. 순식간에 20년이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주는 도전이 없이 살아온 세월이 몇 년 정도 되는 것 같은지 한번 잘 돌아보십시오. 말씀이 주는 도전이 없으면 종교생활이에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구태의연하게 신앙의 행위를 반복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말씀이 주는 도전을 가지고 그 도전 앞에 모든 것을 걸고 반응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에우시 말씀이 주는 도전 앞에 서 있지 않습니까? 여호수아도 계속 말씀이 주는 도전 앞에 섰어요. 여리고로 가라! 요단을 건너라! 아이성을 향해 다시 가라! 계속 도전하는 거죠. 여호수아에게 관한 정복은 구태의연한 종교생활의 반복이 아니었어요. 매 순간 말씀을 통해 주시는 도전과 순종의 연속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주는 도전과 순종이 살아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살아나야 살아있는 거예요. 내 안에 말씀이 살아나야 내 영혼이 살아나요. 신앙생활은요, 그 테두리를 내가 정하면 안 돼요. 나의 신앙생활은 내가 정한 테두리 안에서 난 여기까지 할 거야, 난 이것만 할 거야, 그 정해놓은, 내가 정해놓은 테두리 안에서 습관적으로 하는 종교생활인가, 아니면 계속 말씀이 내 안에 살아서 도전하고 그 도전 앞에 순종하는 신앙생활인가, 정직하게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의 테두리를 내가 다 정하면 그 나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의미가 뭡니까? 그분이 하신 말씀을 따라 사는 게 하나님을 믿는 거죠. 하나님이 뭐라고 말했든지 난 이렇게만 할 거야, 이거는 나를 믿는 겁니다, 여러분. 그건 사실은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렇게 신앙생활하면요, 하나님을 절대로 경험할 수가 없어요. 24절에서 27절입니다. 에글론을 남산한 에우시 돌뜨는 곳을 지나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나팔을 불죠. 이 나팔은 무슨 나팔이냐면 전쟁 나팔입니다. 지난 18년간 모압의 압제를 당하면서 한 번도 불지 못했던 나팔이야. 하나님의 전쟁을 선포하고 불어야 되는데 18년 동안 못 불었어요. 18년 만에 에우시 다시 불기를 시작합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도 세상과 타협하고 패배주의와 무력감에 젖어서 전쟁 나팔 소리를 멈췄을 수 있어요.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전쟁 나팔을 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28절에서 30절입니다. 그날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합니다. 80년 동안 평화를 누리게 되죠. 이 80년은 사사기 역사상 가장 긴 평화의 기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80년의 평화가 어떻게 찾아왔죠? 80년의 평화가 어떻게 찾아왔어요? 하나님의 도전에 순종한 에웃을 통해 찾아왔어요. 에웃은 약점이 많았어요. 오른팔에 장애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에웃은 하나님 말씀을 받았을 때 그 말씀이 살아있었어요. 그 말씀이 자기를 도전했습니다. 그리고 순종했어요. 하나님은 장애가 있는 에웃을 통해 이스라엘을 모압에게서 구원했습니다. 이 에웃의 이야기는요, 혈통이나 신분이나 인간의 약함이나 부족함과 상관이 없이 하나님은 말씀의 도전 앞에 순종하는 사람을 쓰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의 연약함과 부족함만 생각하지 마시고 말씀의 도전에 순종하는 자리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도전하면 아멘하고 순종해 보십시오.

0: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자, 오늘은 사사기 3장 마지막에 나오는 사사 삼갈 그리고 4장에 나오는 여자 사사 도보라에 대해서 말씀을 참고하겠습니다. 설교 제목 읽어봅니다. 시작. 예, 3장 31절 읽읍시다. 시작.
1: 에우토에는 아나대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0: 삼갈은 야일, 입산, 엘론, 압돈과 더불어서 6명의 소사사로 불리는 사람입니다. 분량이 작다는 겁니다. 삼갈에 대해서는 3장 31절 외에 5장에 가면 더보라와 바락의 노래에서 한 번 더 언급되긴 하지만 더 이상의 정보는 성경에 없습니다. 누군지 사실은 잘 몰라요. 그러나 오늘 31절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삼갈을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다른 민족, 이방 민족으로 봅니다. 이유가 뭐냐? 첫째, 삼갈이라는 이름은 전통 히브리식 이름이 아니에요. 학자들은 이 이름이 후로족의 이름일 걸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뭐 삼갈이나 뭐 야곱이나 비슷한데 뭘 이렇게 이름 가지고 이방인이라고 단정을 짓나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어떤 사람의 이름이 리처드, 후쿠다, 요시무라. 우리 어떻게 느낍니까? 제왕 사람 아니네. 금방 알죠? 그러니까 삼갈하면 이스라엘 사람은 금방 안다는 거예요. 아, 이 사람 이방인이네? 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다른 사사들은요, 다 지파를 되게 밝힙니다. 베냐민 지파 에훗, 유다 지파 온니엘, 이렇게 소속된 지파를 밝히는데 삼갈에게는 그가 어느 지파 사람인지 소속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어요. 예, 이방인이니까 뭐 지파가 당연히 없겠죠. 세 번째, 삼갈을 아낫의 아들이라고 소개하죠. 아낫은요, 사람의 이름이 아니에요. 아낫은 아세라, 아스토롯과 함께 가나안 3대 여신 중에 하나예요. 전쟁과 파괴의 여신이에요. 그러니까 이 삼갈을 아낫의 아들이라고 소개하는 것을 보면 아마도 삼갈은 여신을 숭배하던 집안 출신의 이방인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 질문이 생깁니다. 왜 하나님은 이방인이고 여신을 숭배하던 집안 출신인 삼갈을 사사로 세우시고 이 삼갈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을까요? 뭐가 좀 앞뒤가 안 맞지 않아요? 몇 가지 이유를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자부하던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완전히 타락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자로 세울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방 사람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 이방인 출신 농부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간접적으로 이스라엘을 책망하시는 것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생겼는데 우리 중에 다 그 문제를 끌어안고 해결해 보겠다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우리 저 유성역 옆에 있는 절 있잖아요. 그래서 절 주지의 아들이 와서 우리 교회를 구해줬어요. 우리는 뭐예요? 그런 겁니다, 지금요. 대단히 부끄러운 거죠.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이 쓸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 삼갈을 사사로 세우신 것은 하나님은 혈통과 신분과 민족과 상관없이 사람을 쓰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방인입니다. 가나안 신을 섬기는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걸 모르시겠어요? 다 알죠? 그럼에도 하나님이 삼갈을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삼으신 것은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습니다. 혈통으로 보지 않습니다. 민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준비된 사람이면 누구라도 쓰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몇 대째 장로 집안이 아니어도 하나님은 쓰십니다. 무당집 아들도 하나님은 쓰십니다. 이런 것 때문에 절

0: 절대로 기죽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지하들도 하나님은 쓰세요. 상관없어요. 삼가를 쓰는 거 보니까. 혹시 무당집 아들 있습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괜찮아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재밌는 거는요. 삼갈이 상대한 민족이 누구냐면 누구예요? 블레셋이에요. 블레셋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전쟁을 알게 하려고 남겨둔 민족인데 일단 블레셋은 굉장히 강해요. 어떻게 강하냐면 당시 블레셋은 철기시대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은요. 이 사건이 있고 한참 뒤에 사울이 왕일 때도 온 땅에 철공이 없었다. 는 걸로 봐서 이스라엘은 무슨 시대입니까? 청동기 시대예요. 청동기 시대하고 철기 시대의 무기를 가지고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게임이 안 돼요. 그래서 전쟁할 엄두를 못 냈는데 삼갈이 첨단 무기로 무장한 블레셋 군대를 뭘로 이깁니까? 소모는 막대기에게. 되게 웃기죠? 아니 칼 들고 오는 사람한테 소모는 막대기를 어떻게 이겨요? 이겼어요. 이건요, 문명의 우열을 뛰어넘는 위대한 승리예요. 저는 삼갈이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야,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없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없구나.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자부심으로 꽉 차있는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을 믿고 블레셋과 전쟁할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나스의 아들 삼갈을 쓰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하나님의 안타까움과 외로움이 마음에 깊이 와닿았어요. 하나님 참 외로우시겠다. 아무도 안 믿어요. 나는 하나님을 진실로 믿고 의지해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필요하시면 언제라도 쓰실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고 있는가? 저를 돌아봤어요. 4장으로 넘어갑니다. 1절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1: 에우시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0: 자, 에우시 죽었어요. 이스라엘 백성 어떻게 합니까?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다.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을 떠나서 가나안의 신들을 섬기는 것이 습관이야. 습관. 여러분 이스라엘은 가나안을 왜 이렇게 좋아할까요? 왜 이렇게 바알을 극복을 못할까요? 왜 이렇게 아스타로스를 극복하지 못할까요? 마치 우리가 보기에는 틈만 나면 글로 가는 거예요. 틈만 나면 그 길을 기웃거려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게 우리입니다. 이게 우리예요. 우리도 세상 주변을 맴돌면서 늘 기웃거려요. 조금만 틈이 있으면 조금만 안정이 찾아오면 곧바로 가는 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습관적으로 돌아가요. 우리 모습 아니에요? 여러분 수련회 은혜 받고 기도에 은혜 받고 야 이제 말씀의 길로 돌아가자고 했는데요. 몇 주 안 지났지만 여러분 또 세상 기웃거리고 있잖아요. 그게 이스라엘이었어요. 그게 우리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잘 봐야 됩니다. 그게 안 기웃거리도록 오직 하나님 말씀만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는 이스라엘을 이번에는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에게 파십니다. 팔았다는 말은 지배권을 넘겨줬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의 지배권을 가나안 왕 야빈에게 넘겨줬다는 거죠. 2절 3절입니다. 시작.
1: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0: 자, 드보라가 네 번째 사사입니다. 첫 번째 사사 온니엘과 두 번째 사사 에웃은 누구랑 싸웠냐면 외부의 적이에요. 메소포타미아하고 모압이었어요. 자, 세 번째 사사 삼갈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전쟁을 알게 하려고 남겨두신 블레셋과 싸웠어요. 자, 네 번째 사사 드보라는요 누구랑 싸웁니까? 하솔이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하고 싸우는데요. 이 가나안은요 하나님이 전쟁을 알게 하려고 남겨두신 민족이기도 하지만 이 하솔은 여호수아가 이미 정복했던 족속이에요.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은요

여호수아가 정복한 민족에게 도리어 역정복을 당한 거예요. 이게 참 슬픈 얘기입니다. 뼈아픈 일이에요. 다 진멸했는데 거기 다시 살아나갖고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정복했단 말이에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좀

0: 칼날로 쳐 죽이고 그 가운데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고 또 하소를 불로 살랐고
1: 왕을 죽였죠? 진멸했죠? 불살랐어요. 그런데 어떻게 또 살아났죠? 학자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호수아의 정복 방식이요. 하나 정복하면 거기다 눌러앉아 산 게 아니라 거점을 계속 확보를 하는 거예요. 그래 하솔도 정복하고 불을 태웠지만 이스라엘이 그 땅에 정착해 살지는 않아. 뭐 해야 되니까? 정복 진전 계속 해야 되니까. 이스라엘은 딴 곳을 정복하러도 갔는데 도망쳤던 하솔엔 남은 세력들이 수십 년에 걸쳐서 성을 재건하고 세력을 회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땅을 다 분배해 주고 난다 이렇게 말하죠. 남은 족속을 완전히 쫓아내라. 그런데 어떡합니까? 안 쫓아내잖아. 타협하잖아. 그러니까 결국은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주저앉으니까 하솔이 다시 주도권을 잡고 이스라엘을 잡아먹는 역정복을 당하는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십자가 빼놓고는요. 영적 전쟁은 한 번의 승리로 끝나질 않습니다. 어떻게 싸워요? 날마다 싸우는 거예요. 타협하면 이익 같지만 반드시 되치기를 당합니다. 타협하면 안 돼요. 올곧게 가야 됩니다. 정복한 민족에게 왜 역정복을 당하느냐? 그것은요. 하나님의 전쟁을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야빈 왕은 천류왕과 900대를 앞세워서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어요. 학대했다는 표현은요. 기름을 짜듯이 심하게 쥐어 짠다 이런 뜻이에요. 쥐어 짜는 거예요.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안식의 땅에서 애굽에서보다 훨씬 더 심한 고통을 겪고 있어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지금 청동기 문화의 이스라엘이 철기 문화의 무기를 갖고 있는 블레셋 앞에 꼼짝을 못하고 있지만 사실은요 여호수아가 정복 전쟁을 할 당시에도 하솔은 철병거를 힘이 많이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정복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철병거가 문제로 보일 수 있지만 진짜 문제는 철병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믿음이에요. 순종이에요. 다시 이스라엘이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4절 5절 읽어봅시다. 시작.
0: 그때 라피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1: 철병거 900대 강력한 왕 야빈 백전노장 시스라 앞에서 이스라엘은 숨도 못 쉽니다. 쥐죽은 듯이 살고 있어요. 근데 누가 일어납니까? 여선지자 드보라가 일어났어요. 자, 근데 4절을 보십시오. 이 4절을 보면 라피돗의 아내,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라피돗의 아내,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여자지요. 여선지자 드보라. 왜 강조합니까? 지금 뭘 강조하는 거예요? 여자가 사사가 되었다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여자가 사사가 되었다. 왜 성경이 여자임을 강조할까요?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부름에 대답할 남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비극입니다. 남자가 왜 없었겠어요? 집에 가면 다 가장이 남자인데. 제사장도 남자잖아요. 지파의 지도자도 남자잖아요. 남자가 없었다는 건 뭐가 없었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갈 남자가 없었다는 말이거든요. 우리는 어떨까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보시면서도 야, 어떻게 이 교회는 사용할 남자가 한 명도 없어 그러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선지도 뭐라고 사사가 된 건 너무 감사한 일이지만요 그 일을 할 남자가 한 명도 없었다는 건 너무나 슬픈 일이에요. 드보라는요 사절을 보면 사사 이전에 뭐냐면 여 선지자였어요. 자 성경에 여자 선지자가 몇 명 나와요? 드보라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미리암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요시아 왕 때 훌다라는 여자 선지자가 나와요. 많지를 않았어요. 선지자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요 이스라엘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0: 이제 유일한 사람이 누구냐면 도보라예요. 이 도보라의 마음속에는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었어요. 5절의 표현을 보시면요. 5절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도보라의 종려나무 이렇게 표현하죠. 여호수아의 종려나무도 있습니까? 과가 다른 거예요? 왜 이렇게 표현하죠? 여러분, 도보라의 종려나무라는 표현은요, 고대 이스라엘에서는요, 백성들이 진심으로 존경하고 따르는 지도자가 오랫동안 머물면서 선한 영향을 끼친 장소나 사물에다가 그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상수리 나무, 다윗 성, 야곱의 우물, 그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보라의 종려나무라는 표현은 지금 온 이스라엘이 더보라를 하나님의 대리자이자 재판관으로 온전히 인정하고 달았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증거예요. 저는 지하 기도실 앞에 여러분의 이름이 붙기를 바랍니다. 김중식의 지하 기도실. 여러분 모두도 그 지하 기도실 앞에 여러분의 이름이 붙게 되기를 바랍니다. 장영우의 마장지. 네, 그 이름을 붙여도 될 것 같아. 예, 계속 찬양하면서 복음 전하죠. 청포동에 지금 그 우리 교인 중에요. 그 날짜를 정해서 계속 복음 전하러 가는 사람이 있거든요. 창포동에 누구누구, 누구누구의 창포동, 이렇게 붙여도 될 거예요.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고, 그곳에서 말씀으로 인도하고, 그곳에서 말씀에 순종하고, 그곳에서 기도하는 더보라의 종려나무 같은 곳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한 번, 두 번 하는 게 아니라 변함없이 머무르는 여러분의 종려나무도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당시 많은 이스라엘 백성은요, 가나안의 풍요와 음란의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어디로 갔냐면 상수리나무나 푸른 나무 아래로 몰려갔어요. 그런데 더보라는요,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면서 재판을 했다는 곳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당시 치안이 불안했거든요. 그런데 이 더보라는요, 항상 그 종려나무에 자리에 앉아서요, 고통받는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영적인 지도자로서의 신실함을 보였단 말이에요. 이런 더보라를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쓰셨습니다. 자, 6절 10절입니다. 시작.
1: 더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만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만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0: 네. 드보라는 하나님으로부터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을 기손강으로 끌어내서 승리하겠다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납달리 게데스에 있는 아비노함의 아들을 불러요. 그리고 이 사실을 전합니다. 그리고 둘이 게데스에 가서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만 명을 데리고 다볼산으로 지금 갔단 말이에요. 자, 지도를 보여드릴게요. 6절에서 10절에 나와 있는 지명하고 한번 연결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더보라가 있는 데는 지금 밑에 더보라 적어놨죠? 대충 그쪽이고요. 게데스가 됩니까? 바락이 있는 데가 저 위쪽이죠? 거리로 한 150km 돼요. 하나님 저 멀리 있는 바락을 불렀습니다. 더보라와 바락이 저기 가서 납달리와 그 다음에 스불론 사람 만 명을 어디로 갑니까? 다볼산으로 가요. 시스라는 어디 가 있어요? 기손강에 있어요. 다볼산에서 내려와서 기손강에서 전쟁해서 이겼단 말이에요. 대충 위치를 확인하셨나요? 아무 생각이 없이 보시는 것 같아요. 네. 자, 근데 더보라가 바락에게 가라고 하니까 바락은 어떻게 대답합니까?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대답합니까?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나는 가겠다. 그러나

0: 당신이 만약에 안 간다고 하면 나도 안 가겠다 이렇게 말해요. 지금 바락은요, 눈에 보이는 철병거 900대라는 현실 앞에서 20년간 학습된 무기력을 극복을 못하는 거예요. 안 돼, 못 해, 안 돼, 못 해. 20년간 그래서 못 일어서는 겁니다. 이건요, 당시 이스라엘의 지도층이 영적으로 얼마나 위축되고 무기력했는지를 폭로하는 거예요. 더보라가 말합니다. 그래, 내가 같이 간다.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이 한마디 더 붙입니다. 이번에 가는 길에서 네가 영광을 얻지 못할 것이고 하나님은 그 장군을 여인의 손에 파실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가나안은 차지했는데요,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 있는 사람이 이렇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 있을까요?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친구 만났을 때 믿음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었잖아. 그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지 않았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 문제가 뭘까요? 하나님을 안 믿어요. 안 믿어요. 믿음은 우리 인생을 좌우합니다. 근데 믿음은요, 막연한 게 아니에요. 내용이 있습니다. 그냥 믿습니다가 아니라 무엇을 믿는다고 말해야 돼요. 여러분, 아담은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사탄은 뭐라 그럽니까? 야, 아니다. 네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누구 말 믿었어요? 사탄의 말을 믿었어요. 따먹었어요. 하나님은 가나안의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족속을 남겨두면 반드시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된다. 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막상 가나안에 들어가 보니까 그들 사이에 도는 이야기는 이겁니다. 전쟁 안 하고 타협을 하고 공존해보니까 굉장한 소득이 생겼습니다. 그게 뭐냐? 노동력이 엄청나게 공짜로 쓸 수 있는 거예요. 와, 이런 것도 있었네. 진멸했으면 큰일 날 뻔했다. 그리고는 그들을 안 죽이고 그들의 노동력을 사용하는 게 훨씬 더 현실적이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말을 받아들입니까? 진멸하라는 말을 받아들입니까? 진멸 안 해도 된다는 말을 받아들입니까? 안 해도 된다는 말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사사기 패턴이 시작됐어요. 자, 그럼 우리는 어떨까요? 고린도전서 말씀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그랬어요. 세상은 이렇게 말하죠. 보이는 것이 전부요, 보이지 않는 것은 없다. 어느 걸 믿고 계십니까? 어느 걸 믿고 계세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다는 이 말씀을 믿나요? 보이는 게 전부고 보이지 않는 것이 없다는 말을 믿고 있습니까? 삶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삶으로.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했을 때요, 부활 소식을 여인들에 전해줬어요. 믿었나요? 안 믿었나요? 그 얘기를 듣고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허탄한 듯이 베어 믿지 않았다. 부활을 안 믿었단 말이에요. 그 말은 뒤집으면 뭐예요? 부활이 없다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부활을 안 믿었다는 말은 부활이 없다고 믿는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활을 믿으십니까? 아니, 부활이 없다고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구체적으로 받아들이면요,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않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하고 같은 모양으로 살아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왜 똑같이 사냐? 사실은요, 두리뭉실하게 넘어가는데 제대로 안 믿어요. 디도서 1장 2절 3절을 한번 봅시다. 시작.
1: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0: 영생을 얘기하죠. 그죠? 영생. 근데 2절을 보십시오. 영생은 언제부터 약속된 겁니까?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거예요. 영생한다는 것은 급제된 게 아니라 영원한 때 전부터 하나님이 주신 약속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났고 바울은 이 영생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매일 성경 읽으시잖아요. 매일 큐티 하시잖아요. 진리의 말씀에 직면하십시오. 진리의 내용에 직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종교생활이 반복되는 거예요. 진리의 내용에 직면해야 합니다. 에훗은요, 에글론을 죽이라는 도전에 순종했어요. 근데 바락은요, 야빈과 싸우라는 말씀에

0: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 조건 달았어요. 믿음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우린 진짜 믿음이 있냐는 거예요. 교회 나오니까 믿음이 있다고요? 아니요. 교회 나와도 믿음 없는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진리 앞에 직면해야죠. 진리의 내용에 직면해야 됩니다. 그래야 진짜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바락은요, 철병거를 두려워했던 이스라엘의 모습을 대변합니다. 자, 바락은 용사였잖아요. 더보라는요, 여자였어요. 그런데 용사인 바락보다 믿음이 있는 더보라가 훨씬 더 강하다는 걸 우리가 보고 있죠? 하나님의 전쟁은요, 칼싸움 잘해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뭘로 이깁니까?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자, 12절, 16절은 이제 읽지 않겠습니다. 자, 바락이 다볼산에 오르자 시사라가 철병거 900대 자기와 함께 있는 군사를 다 모아서 기손강으로 와요. 아까 기손강 어딘지 보셨죠? 다볼산 옆에. 더보라가 바락에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사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다. 여호와께서 너와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고 돌격을 명령합니다. 바락이 어떡합니까? 만 명을 데리고 내려갔어요. 자, 그런데 보세요. 농민군 수준 만 명하고 철병거 900대하고 많은 군사가 있는 사람이 전쟁을 하면 누가 이길까요? 누가 이길까요? 게임이 안 돼요. 근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바락이 이겼어요. 어떻게 이겼죠? 어떻게 이겼죠? 4장에는 그 이유가 잘 설명이 안 되어 있는데요. 5장에 더불어 바락의 찬양에 보면 이스라엘이 이긴 이유가 나와 있어요. 자, 21절만 보겠습니다. 시작.
1: 그들을 휩쓸어갔고 옛강 기손의 물결이 그들을 휩쓸어갔다. 나의 영혼아 너는 힘차게 진군하여라.
0: 어떻게 얘기했냐면요, 하나님이 시스라가 병거 900대를 기손강에 모아놨잖아요. 갑자기 밤에 폭우가 내린 거예요. 강이 범람했어요. 진흙창이 됐어요. 엉망진창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무거운 철병거가요, 비가 와서 진흙탱이 되니까 무용지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시스라도 어떡합니까? 걸어서 도망갑니다. 이 마차가 아무 짝에 쓸모가 없어. 고철덩어리 돼버린 거예요. 승리의 주역은 군사력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하나님은요, 바락에게, 더보라에게 가라고 말했을 때 아무 생각 없이 가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이미 기손강에서 야빈의 군대를 격파할 계획을 갖고 계셨다는 거예요. 우리 보고 나가라 할 때도 그냥 나가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쟁은 군사력으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이깁니까? 믿고 순종함으로 이기는. 이 전쟁 한번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믿고 순종해서 한번 승리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11절, 17절, 22절인데요. 읽지 않겠습니다. 11절에서 갠 사람 헤벨을 잠깐 소개하는 거는요, 그걸 소개를 해야 17절부터 나와 있는 얘기가 이해가 되니까 11절에서 잠깐 소개하고 17절부터 헤벨의 집에서 일어난 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도망친 군대 장관 시스라가 갠 사람 헤벨의 아내 야일의 장막에 이르렀어요. 근데 야일이 알아봐요. 이 말은 이미 서로 아는 사이라는 거예요. 아는 사이라는 거예요. 야일이 시사를 영접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안심을 시킵니다. 목마르다고 하니까 엉긴 젖, 요구르트 같은 거죠. 갖다 줬어요. 마시고 이불을 덮어줬습니다. 시사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장막문에 서 있다가 여기 남자가 있느냐고 물으면 없다고 말하라고 시켜요. 우리 본문에는 사람이라고 있는데요, 남자입니다. 본문에는 남자가 있느냐고 물으면 없다고 말해라 부탁하고 잤어요. 그 야일이 어떡합니까? 장막 말뚝하고 방망이 들고 와서 이 말뚝을 시스라의 관자놀이에다 박아서 즉사시켰어요. 자, 그림 보여줄게요. 관자놀이가 되냐면요, 귀하고 눈하고 귀 사이에 중간에 파인 데 있거든요. 누르면 좀 폭 들어간 데 있어요. 저렇게 박았어요. 살겠어요? 그런데 여자가 저 장막 말뚝을 남자의 머리에가 박는 게 가능할까? 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고대에는요, 장막을 칠 때 말뚝을 누가 박냐면 다 여자가 박아요. 계속 그 하는 게 그거야. 대놓고. 자, 그만 보여주세요. 바락이 시스라를 추적해서 야엘의 장막에 왔을 때 야엘이 죽은 시스라를 보여줬어요. 더보라가 예언한 대로 적장을 처치하는 영광은

0: 바락에게 돌아오질 않았어요. 누구한테 갔습니까? 이름 없는 여인 야일에게로 돌아갔어요. 불순종이 영광을 잃게 한 거죠. 누가 이스라엘 구원합니까? 둘 다 여자예요. 더보라, 야엘. 23절, 24절입니다. 읽지는 않습니다. 23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0: 자, 우리 전쟁의 스토리를 다 읽어봤어요. 누가 이겼어요? 누가 싸웠어요? 더보라가 싸웠죠. 바락이 싸웠죠. 야엘이 싸웠죠.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 이겼다 그럽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더보라가 했다고 말하지 않아요. 바락이 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야일이 했다고 말하지 않아요. 역사의 주권자가 누라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을 가나안 왕 야빈에게 파신 분도 하나님. 철병과 900대를 무력화시키고 대적을 굴복시킨 분도 하나님이에요. 우리 눈앞에 환경이 아무리 강해 보여도 역사를 주관하시고 백성을 구원하시는 절대 주권은 우리의 힘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실 때 간다는 자체가 뭘 포함하고 있어요? 믿으니까 가는 거 아니에요. 안 믿으면 어떻게 가겠어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한다는 저변에 깔려있는 게 뭐냐? 믿는다는 게 깔려있어요. 믿으니까 가지요. 안 믿으면 어떻게 가겠어요? 그러니까 더보라가 뭐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순종하는 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저는 말씀을 맺습니다. 이스라엘 중에 전쟁할 사람이 없었어요. 누굴 섭니까? 이방인 서시죠. 오늘 하나님이 하늘에서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의 내면을 딱 들여다보시면, 야, 내가 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역사를 좀 이루어 가야겠다라고 찾음받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안 믿거든요. 진짜 안 믿어요. 세상 가치를 더 많이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허접하게 보지 마세요. 적어도 아브라함의 후손 아니에요? 얼마나 가나안 전쟁에 하나님의 기적을 많이 봤어요. 그런데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쓸 사람이. 남자가 없으니까 여자를 썼어요. 오늘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마땅히 감당해야 할 역할을 하고 있을까요? 난 진짜 하나님의 사람일까요? 타협하고 전쟁을 포기하고 아무 일도 안 하니까 하나님이 나는 관로밖에 내놓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계신 건 아닌지 우리 각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믿고 학습된 무기력에서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삼갈처럼 문명의 우열과 상관이 없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철병거를 가진 가나안이지만 하나님의 도전에 순종해서 승리한 드보라처럼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 말씀의 오후 지금까지 포항중앙침례교회 김중식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054-272-1126번, 054-272-1126번 포항중앙침례교회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오후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다 보니까 뭐 믿지 않는 엄마를 품고 믿지 않는 아이를 품고 신랑을 품고 이렇게 기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그냥 이 사역들이 되게 전파를 통해서 먼 곳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알린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그냥 하고 싶다는 마음에 시작했는데 듣다 보니 그런 게 너무 감동이 있어가지고 지금의 소망은 조금 더 이렇게 전파 선교를 더 많이 내가 한 구자 두 구자 늘려가고 싶다는 소망은 좀 있고요. 어차피 다른 곳에도 기부를 하지만 그래도 그것보다는 믿는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게 훨씬 더 뜻깊을 것 같아서 그래서 후원을 하게 됐습니다. 이 25주년이 앞으로의 26주년, 27주년 더욱더 발전하고 이를 통해서 포항뿐만이 아니고 전국에 그리고 전 세계에 우리가 소망하는 북한에도 복음이 전파되기를 응원합니다.
0: 북한으로 열방으로 오늘도 극동방송을 통해 복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길에는 전파선교사 여러분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귀한 헌금과 기도가 한 영혼에게 복음이 닿는 통로가 됩니다. 여러분과 함께하기에 생명이 전해집니다. 날 향한 그 사랑 포항극동방송은 전파선교사 여러분을 축복하고 여러분의 삶과 귀한 사역을 위해 오늘도 기도합니다.

0: 어? 엽서가 왔네? 극동방송 홈커밍 데이? 컴백 홈! 그런 건가? 서영씨, 서영씨, 극동방송에서 홈커밍 데이를 한다는데 알고 계셨어요?
1: 그럼요, 선배님. 창사 70주년을 기념하면서 오는 10월 17일 한양대학교에서 극동방송 홈커밍 데이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0: 우와, 대박! 오는 10월 17일 그 서울에 있는 한양대학교에서요?
1: 네, 그 서울에 있는 한양대요.
0: 방송 가족들과 선교 동역자들을 초청해 은혜를 나누는 복된 행사를 여는 거군요.
1: 네, 맞아요, 선배님. 다양한 활동이 펼쳐진다는데 한번 알아보러 가볼까요? Let's go!
0: 전시와 체험놀이가 다채롭게 열리는 홈커밍 이벤트 존! 약 40여 개의 부스를 운영하며 온 가족이 함께하는 놀이마당과 70년 역사를 만나는 전시체험까지 펼쳐지고요.
1: 축제하면 맛있는 먹거리를 빼놓을 수 없죠. 한국의 맛과 문화를 즐기는 체험. 무려 30여 개의 음식 부스를 운영하는 K푸드 푸드트럭 존.
0: 이야, 벌써 맛있는 향이 맴도는 것만 같은데요. 다양한 놀이와 맛있는 음식, 여기에 활용점장으로. 서영씨, 놀라지 마세요.
1: 오.
0: 바로 세시봉과 뮤지컬 배우 차지연, 그리고 연합 어린이합 창단이 아름다운 찬양으로 수놓아주는 축하 음악회까지. 서영씨, 참여는 어떻게 해요?
1: 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70이라고 보내주시면 안내 링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 노트북 등 다양한 경품도 함께하니 꼭 참가하셔야겠죠?
0: 오는 10월 17일 토요일 오전 10시 서울 한양대학교 대운동장에서 펼쳐질 창사 70주년 기념 극동방송 홈커밍 데이에
1: 방송가족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려요.

0: SD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88.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주 안에서 평안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고 계시죠? 우리의 사랑은요, 그 사랑을 받는 상대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우리 앞에 1,000명이 지나가면 우리는 각 사람마다 다른 감정을 느낍니다. 우리의 사랑은 상대의 외모나 성격에 따라 달라지고, 1,000명 중에서 좋아하는 사람을 몇명 찾아내도 우리의 감정은 시시각각 요동을 칩니다. 하는 태도를 봐서 계속 사랑할지를 결정하죠. 우리의 사랑은 상대방에게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다릅니다. 우리는 그분의 사랑의 온도를 조금도 바꿀 수 없습니다. 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조건이 아닌 그분의 내면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착해서 그분의 사랑을 받는 걸까요? 우리의 마음씨가 고와서? 아니면 우리의 믿음이 대단해서일까요? 천만에요. 하나님은 그분 자신의 선하심과 인자와 위대한 믿음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변함없이 신실한 하나님의 사랑. 네, 향기로운 찬송 이 시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임재청님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찬송 들으시고요. 클래식 화요의 찬양 이어집니다.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날마다 주님과 함께.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사도행전 11장 9절 말씀. 사람을 변화시키시는 분. 사람을 대할 때 그의 첫인상을 신뢰하고 자신의 직감을 따르라는 얘기를 흔히 듣는다. 오랜 시간에 걸쳐 알아가면서 사람을 평가하려고 마음먹어도 관계를 처음 맺을 때 상대가 보여준 부정적인 인상을 극복하기는 힘들다. 그러나 첫인상이 항상 정확한 것은 아니다. 또 그것이 정확하다 할지라도 사람이 변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정해야 한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우리는 첫인상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가끔 그 인상이 부정적일 때 우리는 상대를 멀리하거나 친절하고 따뜻하게 대하지 않는다. 우리는 표범이 자기 몸에 있는 반점을 바꿀 수 없다라고 생각한다. 그 말이 사실일 수도 있다. 그러나 어린 양의 피로 씻음을 받는다면 얘기는 달라진다.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할 때 사람은 변화될 수 있다. 지금의 우리는 이전의 우리가 아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용납해 주기를 바라는 것과 같이 우리도 그들을 용납해 주자.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사도행전 11장 9절 말씀.

We shall see his lovely face. Discovery Singers의 아카펠라 영어 찬송이었습니다. 찬양이 써 행복한 시간, 지금 여러분은 향기로운 찬송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이번에 함께 하실 찬양은요, 내 모습 이대로 노수미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고요, 정결한 그릇 김정희님의 피아노 연주 찬송, 국립합창단의 찬양 이어집니다. 주 하나님의 사랑은

신실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칼럼니스트 린제이 엘리자베스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글을 썼는데요. 우리 각각 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깊고 강렬하며 이 사랑에 기대어 아가페 사랑이 어떤 모습인지 알게 되면 우리 역시 이웃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은 구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늘리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고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줄이기 위해 할 수 있는 일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변함없는 그 사랑 누리며 늘 감사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끝으로 손영진님의 하나님의 사랑 찬송 전할게요. 향기로운 찬송 지금까지 저는 신혜선이었습니다. 평안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성경 전체에 걸쳐 당신의 사랑은 완전하고 무조건적이고 강하고 용서하고 인내하며

0: 복음의 소리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1: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이 시간은 꿈의 교회 김학중 목사님께서 창세기 50장 20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상처로부터 해방되기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오늘 저는 창세기 마지막 장 50장에 등장하는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상처의 감옥에서 해방하는 우리 인생이 되자. 오늘 이야기는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숨을 거두고 장례를 치르는 이야기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요셉은 지금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같이 살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요. 그래서 슬피 울며 아버지의 장례를 아들로서 가장 최고의 예우로 치르게 됩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서 장례 문화가 가장 발달한 나라가 이집트예요. 우리 잘 아시는 대로 미라를 만들어서 피라미드에 그 시신을 보관하는 세계적

대표적인 관광국이 이집트 아닙니까? 그래서 이 당시에도 이집트는 굉장히 장례 문화가 발달해서 요셉의 아버지가 죽자 그의 시신을 40일 동안 염을 해요. 미라를 만드는 거죠. 머리부터 몸에 있는 모든 장기를 다 꺼내고 거기에 향 재료를 넣어서 썩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70일 동안 온 이집트 나라가 요셉의 아버지 야곱의 죽음을 애도하게 합니다. 이 70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당시에 이집트의 왕들이 죽으면 그 왕을 애도하는 기간이 70일이래요. 그러니까 요셉이 이집트 출신이 아니고 이스라엘에서 온 사람인데 총리가 되고 그 백성들에게 얼마나 존경과 신뢰를 받았는지 그걸 보여주는 상징적인 거죠. 결국 요셉은 그 아버지를 이집트 땅에 묻지 않고 아버지의 유언대로 가나안 땅에 안치를 해요. 그 장래의 행렬이라는 게 정말 유례 없는 너무 화려한 그리고 대단한 장례였을 거예요. 70일 동안 애도했으니 파라오 왕의 허락을 받고 아마 대부분의 신하들, 병거 그리고 기병까지 뒤따르는 장례 행렬을 그 당시에 보여줍니다. 어렵지만 장례를 잘 마치고 요셉과 그의 형제들은 다시 이집트로 돌아와요. 자, 그런데 우리 모두 장례를 치러본 분들은 알겠지만 장례가 치러질 때보다 장례를 치른 이후가 더 중요해요. 뭐가 중요하냐? 부모의 가족의 장례를 치르고 나면 반드시 형제들 가족 간에 묵혀둔 갈등이 그때 터집니다. 장례 기간에는 그런 게안 터지는데 장례 끝나고 나면 꼭 가족이나 형제들끼리 갈등이 있다면 그게 터지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성경에 보면 장례가 끝나자마자 요셉의 형들이 요셉이 너무 두려워서 걱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안 계시니 요셉이 마음먹으면 지난날 자신들이 요셉에게 저질렀던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행위를 기억하고 복수하지 않을까 두려운 거예요. 자기들이 생각해도 용서받지 못할 짓을 했으니 아버지가 살아 계실 동안에는 그 당시 문화가 그랬대요. 아버지가 살아 계실 때는 형제들끼리 복수하지 않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복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요셉은 마음만 먹으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이 얼마든지 복수할 수 있는 환경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의 형들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대표를 보내서 요셉의 마음을 떠봅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형들의 죄를 용서해 주라고 하셨는데, 그러니 아버지 유언대로 우리를 용서해 줘라. 그래도 불안하니까 이번에는 형들이 몽땅 요셉을 찾아가서 그의 발 앞에 납작 엎드려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평생 당신의 종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이렇게 형들이 요셉 앞에 엎드려 있는 이 이야기는 요셉이 어릴 적 어느 날 꿈을 꾸는데 곡식 단과 11개의 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꾸잖아요. 그리고 그 꿈을 아무 생각 없이 형들에게 이야기했다가 시기를 받고 그가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가는 계기가 됐던 거예요. 그때는 그 꿈이 자신의 발목을 잡고 그 꿈이 자기를 불행하게 만들었던 꿈인데 세월이 지나서 지금 그 꿈이 가장 초라하고 두려운 얼굴로 다시 자기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 이루어진다. 요셉이 꾸었던 꿈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당장은 아닐지라도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

그 말씀을 확신하고 신뢰한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에 당장 우리의 삶이 열리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내 인생 가운데 언젠가는 이루어질 것을 믿고 오늘도 낙심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형들은 지금 두려워서 요셉 앞에서 숨죽이고 있는데 드디어 요셉이 무거운 입을 떼고 말을 합니다. 뭐라고요? 형님들 왜 이렇게 두려워하십니까? 아니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누구를 심판하고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영역인데 제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그러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사실 요셉의 입장에서는 이제 아버지도 안 계시겠다. 한 번쯤은 문제를 제기할 만도 해요.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억울하고 그렇게 자신에게 끔찍한 일을 저질렀던 형들을 끝끝내 마음속에 한을 가지고 있지 않고 그걸 다 내려놔요. 보통 사람이라면 한 번쯤 매듭을 지을 수 있는 그 사건을 요셉은 어떻게 그렇게 마음속에서 다 내려놓을 수 있었을까? 그가 상처로부터 해방할 수 있었던 힌트가 오늘 성경 20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은 자신이 겪은 고생과 손해를 보지 않고 그때 그 사건 상처받은 세월 덕분에 내가 지금 복을 받고 얻은 것을 지금 자기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때 그 사건 그 세월이 없었다면 내가 지금 총리가 될 일도 없었을 거고 그렇게 혹독한 가뭄에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이 죽을 때 아버지와 형제들을 이 이집트로 이민 오게 해서 우리 가문을 살리는 기적도 없었을 것이다. 그때 내가 형들에게 억울하게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가는 그 일이 없었다면 어떻게 내가 이집트에서 이런 삶을 살았겠냐. 그러니 오히려 그때 그 사건은 감사하고 그 사건은 오히려 다행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바로 그 관점의 차이가 요셉을 끔찍한 상처로부터 과거로부터 자신을 해방하게 만들었다. 많은 현대인들이 다 그런 상처를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그때 그 상처로부터 해방되고 싶습니다. 난 그 어릴 때 끔찍한 사건, 그때 생각하고 싶지 않은 거기로부터 벗어나고 싶습니다. 다 모두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만약에 여러분이 여러분 인생에 지워버리고 싶은 그 과거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일이 있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여러분 인생에 상처를 준 그 사건을 상처로 보지 말고 그때 그 고난과 상처 때문에 내가 지금 얻은 이익, 깨달은 것 또는 하나님 앞에 내가 겸손해진 것 그래서 내 삶이 그것으로 인하여 더 복될 수 있는 것으로 그 사건을 재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본능적으로 내가 남에게 상처를 준 것보다는 내가 상처받은 것을 더 크게 기억한대요. 내가 상대에게 열이라고 하는 상처를 준 것보다는 한 개를 받은 상처를 본능적으로 더 크게 기억을 한다는 거예요. 이때 인간이 어떤 관점으로 어떤 시선으로 내가 겪은 이 사건을 해석하느냐가 과거로부터 상처로부터 해방할 것이냐 아니면 노예로 붙들려 있을 것이냐. 우리는 대개 어려운 일, 상처되는 일을 만나면 내 인생 망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낙담하지 마십시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생각한 길보다 더 좋은 길을 준비하시고 그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에요. 혹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려

원하는 그 길을 막으셨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상처받는 것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막힌 길보다 더 좋은 길을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를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의 계획이 막히고 여러분의 꿈이 막히고 여러분이 하려고 하는 일이 경쟁해서 조금 남들에 비해서 뒤처지고 어려울 때일수록 나는 망했다, 나는 버림받았다, 나는 무능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상처된 일 속에 하나님이 새롭게 내 인생을 만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비전의 길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이 아브라함이라고 생각해요. 창세기 18장에 보면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네 조카 롯이 살고 있는 도시를 내가 멸망시키겠다. 이 얘기를 들은 아브라함이 너무 충격을 받고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강력하게 중보 기도를 해요. 뭐라고 기도를 하느냐? 하나님, 그 땅에 의인 10명만 있어도 살려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조카 롯을 살리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아브라함은 자기 조카 롯과 그렇게 좋은 관계일 수 없어요. 왜냐? 그 이전에 창세기 13장으로 다시 돌아가면 어느 날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그동안 함께 살다가 너무 이제 식솔도 많아지고 양들이 많아지면서 더 이상 이 좁은 땅에 함께 살 수 없게 돼요. 그래서 분가를 해야 되는 상황이 와서 아브라함이 조카에게 먼저 우리 분가를 해야 되는데 네가 먼저 어디 살지 좋은 땅을 골라봐라 권리를 양보합니다. 아, 그랬더니 이 조카 롯이 딱 보더니 물이 넉넉하고 아주 비옥한 그 당시에 도시 쪽을 선택하고 미련도 없이 삼촌을 두고 떠나가 버립니다. 그렇게 하라고 했지만 평생 함께 살아온 자식과 같은 조카에게 아브라함은 심한 배신감 그리고 손해를 본 듯한 상처의 느낌을 받아요. 물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위로하시려고 이 척박한 땅에서 내가 너를 복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만 당장 눈앞에 보이는 현실 속에 아브라함은 조카에게 얼마든지 상처를 받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척박한 땅에서 조카에게 밀려서 그 땅에서 자리를 잡은 아브라함은 어찌어찌 세월이 지나다 보니 조카보다 훨씬 더 큰 부자가 됩니다. 어떻게 된 거냐? 아브라함이 그 당시 비즈니스 가운데 주로 했던 게 목축업이거든요. 양들을 키우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조카와 분가를 할 때 아브라함이 그 당시에 비싸고 좋은 땅 사람들이 살고 있는 도시를 선택했다면 훗날 양을 키울 수 있는 공간이 없었을 거예요.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양을 자꾸 늘리다 보면 민원이 뜰 거고 마찰이 생길 거고 양을 키우느라고 눈치를 봤을 거 아닙니까? 도시는. 그런데 원치 않게 척박한 땅, 사람들이 없는 이곳에서 남겨진 덕분에 사람들의 발길이 없으니까 양을 얼마나 늘리고 마음 놓고 양을 쳐도 문제가 없는 거예요. 결국 그때는 조카에게 밀린 것 같지만 내 인생에 양을 마음껏 키울 수 있는 공간을 얻을 수 있도록 더 잘 될 수밖에 없는 이유거리가 찾아진 거예요. 자, 그때는 조카에게 배신당한 것 같고 상처를 받은 것 같은데 내가 잃은 것보다 얻은 게 더 많다는 걸 훗날 깨닫게 돼요. 그래서 조카를 자연스럽게 용서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유리창에 낀 얼룩에만 신경을 쓰면 창밖의 풍경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멋져도 안 보입니다. 살면서 내가 받은 상처에만 초점을 맞추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예비해 주신 새로운 기회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상처를 곱씹지 말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멋진 세상을 새롭게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만 저와 여러분이 상처로부터 내 인생이 드디어 해방되는 멋진 인생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요셉은 54년을 더 살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 자기 형들뿐 아니라 형들의 아들, 그리고 그 아들들이 결혼해서 또 낳은 아들, 그러니까 손자들 때까지도 자기 무릎에 친 자식처럼 앉혀서 다 사랑해주고 요셉이 돌봐줘요. 그러니까 그 말은 진짜로 자기 형제들에 대한 원망, 형들에 대한 그 상처를 완전히 뿌리째 다 해결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이런 경우 있잖아요. 아이, 나는 뭐 더 이상 그런 거 생각하고 싶지 않아. 다 끝난 일이니까 기억도 안 할 거고 나는 그 사람 용서했어. 그렇게 우리가 선언하고 마음을 먹어요. 그런데 언젠가 나는 다 잊은 줄 알았는데, 다그 사람을 용서한 줄 알았는데, 내 마음 속에 쓴뿌리가 어느 순간 불쑥 올라올 때가 있어. 나는 기억하고 싶지 않고 다 용서했다고 생각했는데 내 안에 여전히 문득 어떤 계기에 그것이 다시 확 도단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두려워하는 형들에게 걱정하지 마세요, 나는 다 잊었어요 라고 용서를 선언했지만 54년이 지나는 동안에 그 자식들의 자식들을 보는 순간 어떤 계기에서 조금 섭섭하면 다시 그 옛날에 형들이 나에게 잘못했던 그것을 떠올리며 쓴뿌리가 아직도 있을 수 있을 텐데 54년을 더 살면서 한 번도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한 번 결심한 상처로부터 해방한 그 마음이 다시 재발하지 않고 평생을 그 자유를 누릴 수 있었을까? 저는 그 힌트가 요셉의 죽음의 장면에 있다고 생각해요. 요셉이 110살에 죽거든요. 이 110세라고 하는 것은 우연한 숫자가 아닙니다. 고대 이집트에서는 한 인생을 가장 완전하게 사는 상징의 나이를 110세로 꼽아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에서 요셉이 110세를 살았다는 것은 당시의 대국이었던 이집트가 인정하는 가장 복되고 완벽한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아무튼 모든 완벽한 사람도 마지막 죽음이라는 게 있잖아요. 요셉이 110세에 죽어요. 그런데 그 마지막 죽는 장면에서 유언을 뭐라고 남기느냐. 자, 보세요. 어떤 유언을 남기는지 24절, 25절을 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나님이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자, 평생을 이집트의 총리로 110살 때까지 그 땅에서 살았던 요셉이지만 그의 머릿속에는 늘 뭐가 있었느냐? 하나님이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 때에게 또 자신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이 주실 축복의 땅을 바라보고 살았다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총리로 성공하고 남들이 가장 존경하고 남부러울 게 없는 삶을 살면서도 요셉의 궁극적인 자기 머릿속의 꿈은, 비전은 뭐였느냐? 하나님이 주실 축복의 땅을 늘 꿈꾸고 바라보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요셉이 다시 과거로 돌아가지 않고 그 복수로부터 계속 자유로울 수 있었던, 해방할 수 있었던 또 다른 이유라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든 오늘이 행복하고 지금 해야 될 일이 많은 사람, 그리고 자기의 비전과 미래가 확실하고 그 일을 향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은 과거의 굴레로부터 자기를 완전히 벗어나게 만들어요. 엄밀히 말하면 또 다시 과거로 돌아가고 또 다시 그때 사건

돌아가고 용서하기로 해놓고 또 다시 그 사람 발목 잡고 그 사람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솔직히 말하면 뭔지 아십니까? 오늘이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내일에 대한 비전이 없는 거예요. 자기 미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오늘과 미래가 없으니까 매일 과거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신의 미래가 있고 꿈이 있고 비전이 있는 사람은 과거로 돌아가지 않아요. 저는 그런 얘기하지만 항상 지금이 제일 행복해요. 60대 지금이 제일 행복해요. 50대는 50대가 제일 행복했고 40대는 40대가 제일 행복했어요. 분명히 70대에도 제일 행복할 거야. 아멘 안 하면 난 80대도 행복할 거야. 제가 그런 이유는 하나입니다. 나 이렇게 살아야지. 내 남은 10년을 이렇게 살고 또 남은 10년을 이렇게 살고 그렇게 항상 내 미래에 내가 생각하는 꿈과 그 미래가 너무너무 좋고 그 꿈을 향해 가니까 지나간 과거가 내 인생의 발목을 잡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과거로부터 뿌리채 진짜 여러분 인생이 해방되고 싶다면 요셉처럼 지금부터 여러분의 인생에 멋있는 미래를 꿈꾸시기를 축복합니다. 글래디스라고 하는 여자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자기 남편과 함께 인도에서 어린 세 자녀와 함께 한센병 환자들을 돌보는 선교를 하시는 분이에요. 원래 호주 분인데 인도에 가서 그렇게 온 가족이 어려운 선교를 하다가 1999년 1월에 그들에게 비극이 몰아칩니다. 그 인도 내에 기독교를 혐오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폭도들이 어느 날 차 안에서 잠든 자신의 남편 그리고 당시에 10살짜리, 6살짜리 두 아들을 밖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그 차에다가 불을 질러버립니다. 결국 악소리 못하고 세 부자가 불에 타서 죽어요. 다음 날 뼈만 남은 시신 앞에서 그녀는 이제 유일하게 하나 남은 13살짜리 딸을 끌어안고 울부짖습니다. 글래디스는 당장이라도 뛰쳐나가서 이 살인자들을 복수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자기 가슴에 안겨서 막 부들부들 떨고 두려워하는 어린 딸을 이렇게 위로하는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무서운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너 범인들에게 복수하고 싶지. 그들을 죽이고 싶지. 용서가 안 되지. 그런데 네가 그들을 증오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으로 살면 지금 네 옆에 네 가슴에 안겨 부들부들 떨고 있는 네 딸이 남은 인생 세상에 대한 분노와 저주로 평생을 지옥처럼 살 거를 생각해봐라. 네가 엄마로서 남편과 아이들을 죽인 사람에 대한 복수와 증오심으로 평생을 살면 네 옆에 있는 딸이 그 남은 인생을 지옥을 살게 될 것을 생각해봐라. 그 순간 글래디스는 딸을 안고 펑펑 울면서 그 자리에서 이렇게 결심해요. 내 딸이 행복하게 살도록 내가 내 딸을 위해서 복수, 증오, 미움을 내려놓겠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장례식이 열리는 날 전 세계 언론이 그녀 앞에 카메라가 켜져 있는 데서 글래디스는 이런 말을 합니다. 저는 내 남편과 두 아들을 죽인 그 사람들을 용서합니다. 더 이상 원망도 증오도 하지 않겠습니다. 아니, 나는 그들을 최선을 다해 사랑하겠습니다. 그녀는 그런 말을 하는 동안도 너무 힘들지만 그 하나님이 주신 영감을 가슴에 담고 언젠가 하나님이 이루실 그 일을 기대하며 그 고통의 순간들을 버팁니다. 그리고 그 남편이 다 이루지 못한 꿈, 한센병 환자들을 위한

0: 병원을 짓겠다는 미래에 도전합니다. 남편과 두 아들을 죽인 그 폭도들이 있는 땅, 트라우마가 여전히 있었지만 그녀는 과거에 묶이지 않으려고 미래로 나아갑니다. 드디어 2004년 그렇게 기도하고 꿈꾸던 병원이 완공이 돼요. 처음엔 작기 시작한 병원이었는데 그 병원은 지금 수많은 빈민과 한센병 환자들을 살리는 대표적인 큰 병원이 되었어요. 글래디스는 불타 죽은 두 아들의 이름을 딴 학교와 기숙사를 세우고 버림받은 인도의 아이들에게 무료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일을 제공하고 있어요. 얼마든지 저주하고 증오해야 될 그 땅에서 그 땅을 사랑하겠다고 미래로 나가는 이 글래디스의 노력에 결국 인도 정부가 공식적으로 고개를 숙입니다. 2005년도 인도 정부는 자신들이 저지른 만행을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글래디스에게 국가의 훈장을 수여합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강물은 거대한 바위를 만나도 그 바위와 싸우지 않습니다. 나를 가로막는다고 다투지 않아요. 그저 조용히 방향을 틀어서 내 앞에 다가올 더 넓은 바다를 향해 강물은 말없이 흘러갈 뿐입니다. 우리가 갖는 상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과거의 바위와 싸우느라 오늘의 에너지를 거기에 다 쏟아볼 이유가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상처가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주소가 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요셉에게 배울 게 두 가지가 있어요. 내가 당한 손해, 억울함만 보지 말고 그 고통의 시간, 그 억울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유익함, 내가 얻은 또 다른 이익도 있다는 것을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끔찍했던 그 과거만 머물러 계시지 말고 보다 더 큰 일을 이루실 하나님의 미래를 기대하시고 내일을 바라보기를 축복합니다. 요셉이 보여준 완전히 상처로부터 과거로부터 해방하는 이 프로젝트를 우리 모두 다 배워서 오늘 이 복음이 우리의 인생을 과거와 억울함과 상처로부터 해방하는 날, 완전히 해방된 여러분의 인생을 맞이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지금까지 창원 상남교회 이창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55-262-0770, 055-262-0770 창원 상남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HT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플랫워십과 함께하는 날마다 찬양으로를 청취하시는 예배자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찬양과 경배로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빛나는

이곳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그런 소망을 품으며 함께 선포.

주님, 우리의 소망 되시며 영광이 되신 주님,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그런 주님의 말씀을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극동방송입니다.
1: 어? 엽서가 왔네? 극동방송 홈커밍 데이? 컴백 홈! 그런 건가? 서영씨, 서영씨, 극동방송에서 홈커밍 데이를 한다는데 알고 계셨어요?
2: 그럼요, 선배님. 창사 70주년을 기념하면서 오는 10월 17일 한양대학교에서 극동방송 홈커밍 데이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1: 와, 대박! 오는 10월 17일 그 서울에 있는 한양대학교에서요?
2: 네, 그 서울에 있는 한양대요.
1: 방송 가족들과 선교 동역자들을 초청해 은혜를 나누는 복된 행사를 여는 거군요.
2: 네, 맞아요, 선배님. 다양한 활동이 펼쳐진다는데 한번 알아보러 가볼까요? 렛츠 고!
1: 전시와 체험놀이가 다채롭게 열리는 홈커밍 이벤트 존! 약 40여 개의 부스를 운영하며 온 가족이 함께하는 놀이마당과 70년 역사를 만나는 전시체험까지 펼쳐지고요.
2: 축제하면 맛있는 먹거리를 빼놓을 수 없죠. 한국의 맛과 문화를 즐기는 체험. 무려 30여 개의 음식 부스를 운영하는 K푸드 푸드트럭 존.
1: 이야, 벌써 맛있는 향이 맴도는 것만 같은데요. 다양한 놀이와 맛있는 음식, 여기에 활용점정으로. 서영씨, 놀라지 마세요.
2: 뭐?
1: 바로 세시봉과 뮤지컬 배우 차지연, 그리고 연합 어린이합 창단이 아름다운 찬양으로 수놓아주는 축하 음악회까지. 서영씨, 참여는 어떻게 해요?
2: 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70이라고 보내주시면 안내 링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 노트북 등 다양한 경품도 함께하니 꼭 참가하셔야겠죠?
1: 오는 10월 17일 토요일 오전 10시 서울 한양대학교 대운동장에서 펼쳐질 창사 70주년 기념 극동방송 홈커밍 데이에
2: 방송 가족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려요.

0: SD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아름다운 고백. 샬롬, 한 주간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아름다운 고백의 이경 목사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났으니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분별력 있는 삶,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

안에서 살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든 그렇죠. 지난 과거보다는 앞을 바라보면서 현재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말을 해야 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믿음의 옷자락을 여미면서 오늘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하면서 사는 것이 저는 지혜롭고 복된 자의 삶이라고 봅니다. 흘러간 물로 물레를 돌릴 수 없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지난 과거는 지난 과거고 지금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일을 아름답게 살기 위해서는 지금 주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할 것인가, 이웃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진이 부릅니다.

아멘. 내 영혼을 덮으소서. 주의 평화가 내 영혼을 덮어주소서라는 그 간절한 사모함이 있습니다. 한 수용자가 저한테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나도 이제부터 행복하게 살고 싶고 사람

처럼 살고 싶습니다. 라고 해서 그래서 제가 그 수용주에게 이랬습니다. 사람처럼 사는 것이 무엇인지 혹시 대답해 줄 수 있나요? 라고 하니까 그분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이웃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바르고 성실하게 사는 것이라고 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살려고 마음을 먹었습니까? 라고 했더니 한참 고개를 숙이면서 있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행위를 보고 심판하심을 믿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그동안 하나님께서 내 행위를 보고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믿지 못했습니다. 단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생각 속에서 그냥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살아왔습니다. 교회에서 직분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것이 성경적인 하나님 옆에 감당하는 직분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내 행위를 보고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 정작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보지 않고 내 방법과 뜻대로 살았습니다. 입으로만 주여 주여 했습니다. 마치 마귀도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이 교도소 안에서 확실히 느낀 것은 하나님은 내 행위를 보고 심판하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하나님 옆에 바르게 살려고 노력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형제의 손을 잡고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랬어요. 정말 앞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믿음으로 성경에서 하라 하면 하고 하지 말라 하면 안 하려고 노력하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합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움, 장애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 형제님이 기도하고 은혜 사모하면 그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주고 그 삶에서 발생한 모든 장애물이 때로는 감사 고백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했더니만 그 형제가 아멘 하더라고요. 혹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장애 있잖아요. 어려움 있잖아요. 한란 있잖아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극복할 수 있는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환경을 보지 말고 환경을 주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가다 보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의 평안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옹기장에 부릅니다. 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산다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산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심을 믿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전도서 12장에 보면 사람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 명령을 준행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악간의 은밀한 것을 보고 심판하신다 그랬습니다. 저는 그 수용자 형제를 손을 잡고 또 기도해 준 다음에 이런 얘기했습니다. 우리 아무리 힘들어도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신다. 그러니 우리 형제 이 마음 편치 마시고 이제 남은 여생 주님만 바라보면서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했더니 울더라고요. 나이는 한 50대 정도 되는데 사업을 하다가 이제 교도소에 오신 분인데 사업을 하다 순간 판법을 해서 왔고 그동안 나름대로 열심히 믿음성을 했는데 자신은 결국은 종교 활동을 한 것 같다 하면서 그 행위를 보시건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습을 돌이켜 본다 하고 재판 과정을 통해서 참 많은 걸 배웠다고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남은 여자 정말 내 뜻과 내 방법과 내 욕심과 내 아집과 내 가치관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웃기심을 위해 산다고 하는 그 모습에 정말 감사했습니다. 혹시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 오늘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는지 내 행위를 보시는 하나님, 입말로에 대신 하나님, 그 하나님 옆에 나라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한번 돌이켜 봤으면 좋겠습니다. 박정화가 부릅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아멘. 주로 인하여 만족함이 된다. 그렇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를 보시고 심판하심을 믿습니까?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들은 자기 두루마기를 빤다고 요한계시록 22장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원래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는 있는데 삶의 내용은 하나님 앞에 살지 않고 세상 사람 보기에 아름답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 고아와 가본 나그네 옥에 갇힌 자를 돌보면서 앞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며 그분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이마에 땀을 흘리고 또 연약한 자를 돌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가시하려고 하는 삶. 우리가요, 모든 사람은 죄를 범했으면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말뜻 한번 생각해 보고요. 또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아 진리 가운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또한 사람은 결코 사람을 정죄할 수 없다라는 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건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연약한 자들 돌보고 그들이 바르게 살 수 있도록 그들의 삶

멀리하거나 평가하거나 비방하거나 조롱하거나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구속의 사랑으로 그들에게 삶의 소망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또한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할 영혼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강의 오랍니다.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그렇죠. 우리는 너무나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살아가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 기준에 의해서 판단하고 평가하고 또 잣대로 상대방에게 들어대서 내가 생각하는 잣대에 상대방이 미치지 못하면 우린 비방하고 정죄하고 뒤에서 수군수군됩니다. 저는 이런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봅니다. 모든 사람들 구원받아 진리 가운데 이르기를 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먼저 예수 믿은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으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내 앞에 있는 분들 비록 그들의 과거의 삶이 어땠든 그들이 잘못 살아왔든 또 이단에 빠져있든 범죄 속에 살아있든 그들의 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르게 살 수 있도록 우리는 그 영혼들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그 영혼들을 품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그리스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다른 사람에게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마중물이 되심을 믿고요. 기왕이면 따뜻한 말 한마디, 그리고 그 영혼들에게 소망과 비전을 주며 그들의 손을 잡아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똥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김희식이 부릅니다.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들으시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1: 생명수 강가에서 생명수 강가에서 오늘 이 시간에는 경주 중부교회 진형민 목사님께서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내 힘으로 안 될 때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 주십니다. 들으시고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많은 문제들을 만납니다. 다양한 문제들을 만나요. 그런데 이 문제들을 잘 분석해 보니까 두 종류로 구별이 가능합니다. 첫째로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있어요. 이런 문제들을 만날 때는 내가 최선을 다하고 또 열심히 하다 보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나는 문제 중에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만나게 되어져요. 그런 때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때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가 스스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살지 않아요. 어린아이들 밥할 줄 모릅니다. 그러나 죽지 않아요. 부모님이 대신 밥을 지어서 공급을 해요. 우리가 살다 보면 아프기도 하고 병이 나기도 합니다. 그때 내가 내 병을 다 치료해야 되느냐? 꼭 그렇진 않아요. 그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의사의 도움을 받으면 그 병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양한 문제들이 있는데 그때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이게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해결해야 되는지 이거를

분별해야 효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다르지 않습니다. 이 신앙생활할 때 내가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내가 결단하고 순종하는 부분들이 있겠죠. 그런데 그 외에 성령님의 도우심을 반드시 받아야 되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내 입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도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후반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겠어요? 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지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수 있기 때문에 이 명령을 한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내 힘으로 살려고 하다가 인생의 문제가 더욱더 꼬이고 부작용들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성경은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는 그 구체적인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성령님께서 믿음의 은혜를 주십니다. 이 신앙생활의 핵심 기둥 중에 하나가 믿음 아닙니까? 그런데 이 믿음의 은혜를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자,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아멘. 믿음이라는 것은 신앙생활에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그냥 내가 믿겠어라고 한다고 믿음이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이 주어지고 내가 믿음으로 결단하는 데 있어서 돕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종종 그런 표현을 씁니다. 내가 예수님 믿기로 했어. 예수님 내가 믿어.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더 성경적인 표현은 뭐냐면 내가 예수님이 믿어진다라는 표현이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라는 분이 그냥 내가 믿고자 한다고 아 내가 예수님 믿을 거야, 이게 그냥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믿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도 그렇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도 그렇고 이게 내가 뭔가를 수고해서 쟁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믿음과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선물이라는 표현을 써요.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선물이라는 것은 내가 수고하지 않았는데 그냥 주어지는 거예요. 조금 민망할 정도의 마음도 들고 고마운 마음이 드는 이게 선물이죠. 저에게 있어서 성령의 은사 혹은 기적을 경험한 것 중에 최고의 것은 뭐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망설이지 않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님이 믿어진 것이 제 인생의 최고의 기적 경험이에요. 물론 저도 목사로 살아가면서 뭐 소위 다른 분들이 얘기하는 기적적인 자연현상, 뭐 영적인 세계라든지 이런 것들 많이 보았어요. 경험했고.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합해도 제가 예수님이 믿어진 게 너무 신기하고 그게 최고의 기적이라고 자부합니다. 예수님을 본게 아니었어요. 누가 강요한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성경 말씀이 믿어지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의 주님으로 고백했던 기억이 제일 큰 간증입니다. 지금에 있어서도 제일 큰 기적은 바로 그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는 스스로 할수 없습니다. 누군가가 알려주어야 돼요. 세상에 어느 누구도 오랫동안 묵상했더니 예수님이 구원자더라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누군가 알려줘야 돼요. 때로는 성경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전달되어지는 것도 방법입니다. 특별히 한국교회가 좀 그랬어요. 선교사가 직접 못 들어오니까 성경이 들어옵니다. 그러자 그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것도 역시 누군가가 전해주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고 구원받게 된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믿어질 때 가장 큰 역할을 하는 분이 누구냐 봤더니 성령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수 없느니라. 아멘. 교회 다니면 흠이 예수님이 내 삶의 구원자입니다. 주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의 현장에 가면 그냥 이렇게 예수님도 좋다라고 인정하고 또 성경 말씀도 이해가 된대요. 그럼 저를 따라해 주세요라고 하면 이때부터 막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삶의 구원자요 주인이란 말은

결코 쉽게 할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를 잡고 있는 어둠의 세력이 절대 놔두질 않는 거예요. 그때 꼭 방해가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이 믿어지고 또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원자의 주인으로 고백할 수 있다면 여러분 안에 이미 성령님이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지금 일하고 계신 거예요. 이미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를 가지고 갈라디아 교회에서 심한 논쟁과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핵심은 뭐냐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냐 아니면 믿음의 행위로 구원받느냐. 사실 이 문제인 거예요. 근데 이렇게 따지면 아니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라고 여러분이 대부분 분별하실 겁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 문제를 일으켰던 율법주의자들은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니네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거 맞다. 그런데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 구원받는 거다. 믿음이 있고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함부로 살 수가 있느냐. 믿음의 사람답게 살아야 그게 진짜 구원받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분명히 믿음을 얘기하는데 막 헷갈려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자, 이게 가만히 분석을 해보면 분명히 믿음으로 얘기하는데 그 뒤에는 행위를 강조하는 거예요, 행위를. 그러면서 또 성경 말씀을 대놓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22장에 등장하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믿음이 정점에 갔을 때를 또 찍는 거예요. 자, 창세기 22장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 구절을 딱 가지고 와요. 그리고 뒤에 부분. 내가 이제야 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성경 봐라. 이 정도의 믿음이 되어야 하나님이 이제야 인정해 준거 아니냐. 이게 진짜 구원받는 믿음이다. 이렇게 강조를 한 거예요. 아, 이 얘기를 들으니까 마음에 이제 찔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 구원받을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래서 성경은 이게 얼마나 무서운 오류가 일어나고 이게 잘못된 것인지 차근차근 설명해 줍니다. 자, 갈라디아 교인들아, 네, 잘 살펴봐라. 너네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 십자가 복음을 들었을 때 성령께서 너희의 마음을 뜨겁게 해주셨고 예수님을 믿게 하셨다. 아, 예수님이 진짜 우리를 위해서 오신 메시아구나. 이걸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체험을 한 거예요. 그 성령 체험은 예수님이 믿어지는 것으로부터 시작돼서 눈에 보여지는 성령의 은사들을 경험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조금 있다 보니까 이 유대교에서 왔던 이 율법주의자들, 잘못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와서 그러는 거예요. 너네 예수님 잘 믿는 거 좋다. 그런데 율법도 지켜야 돼.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지. 이것을 막 강조하고 나니까 막 헷갈린 거예요. 그러고 났더니 이게 예수님을 말씀을 듣고 믿어서 성경을 받았는지 아니면 내가 열심을 내고 이 율법을 지키면서 성경을 받았는지 막 헷갈리기 시작한 거예요. 순차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이미 예수 십자가 복음을 듣고 믿으면서 성경 체험이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율법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오면서 막 자꾸 이제 헷갈리게 한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봤더니 믿음에 대한 표현들을 명확하게 구분하지 못해서 그러합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믿음은 두 가지로 표현을 합니다. 있다, 없다로 표현하는 경우가 있고 크다, 작다로 표현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구원에 관련된 것, 예수님 믿음은 구원받습니다라는 이 구원에 관련된 것은 있다, 없다로 표현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고 이제 내 삶의 구원자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구원받은 자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말씀하세요. 영접하는 자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하나님 자녀가 되고 구원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는 있다 없다로 표현하는 거예요. 이제 크고도 작다도 있어요. 우리가 생활하는 믿음 또 영적인 싸움에서 하나님께 쓰임 받는 믿음은 크다 작다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큰 믿음의 사람도 있고 작은 믿음의 사람도 있어요. 아브라함을 가만히 보니까 구원받는 믿음이 있었던 시점은 창세기 22장이 아니라 창세기 15장에 나와요. 창세기 15장의 배경이 어떠하냐면 아브라함이 자녀가 없기를 원했어요. 하나님도 주신다고 했는데 빨리 안 주시는 거예요.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가서 하늘을 보여줘요. 하늘에 뭐가 보이냐? 별들이 보이는데 공해가 없으니까 지금 우리가 보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보였을 거예요.

하늘의 별과 같이 너희 자손이 늘어날 거다, 많아질 거다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언제 이루어졌냐 봤더니 출애굽 당시에 그 애굽에서 종살이 할때 나올 때몇 명이나 나왔냐 봤더니 20세 이상 남자들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만 60만 명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20세 이하와 여자들 합치면 어마어마하게 있겠죠. 실제로 하늘의 별과 같이 숫자가 늘어나 버렸어요. 성경학자들은 한 200만 명 이상 됐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합니다. 하늘을 보면서 200만 개 이상 별을 세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자, 근데 이 별과 같이 많아질 거야 라고 했더니 아브라함이 그걸 그냥 믿어요. 상황은 변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런 거지요 라고 믿어요. 그러자 창세기 15장 6절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어요. 이때부터 구원받는 하나님 백성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창세기 21장 나오면서 이삭이 태어나고 22장에서 이 그동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훈련을 통해서 큰 믿음의 사람이 된 거예요. 믿음이 성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최정점을 간 거예요. 아무 때나 하나님이 그런 거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믿음이 성장한 건데 그걸 딱 떼어내서 이게 진짜 구원받는 믿음이야. 이건 성경을 잘못 해석한 겁니다. 그런 식으로 교인들을 핍박하면 안 돼요. 두렵게, 공포스럽게 협박하면 안 되는 거죠. 율법주의자들이 그걸 막 행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한번 선포되면서 구원받는 믿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성령을 받았는지 이걸 정리를 해준 겁니다.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분의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돼요. 적어도 이제 내가 예수님 구원자로 믿고 주인으로 섬기겠습니다라는 이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있다 없다예요, 이건. 그러나 이후에 예수 제자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성령의 은사 중에 믿음의 은사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9절을 보게 되면 성령님이 각 사람에게 주는 은사 중에 특별히 믿음의 은사를 기록합니다. 12장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성령님께서 이렇게 은사를 주세요. 은사는 지위가 없습니다. 높고 낮음이 없고 이 은사를 주는 목적은 예수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주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하라고. 은사를 가지고 여러분 장난치시면 안 돼요. 은사를 가지고 남과 비교해서도 안 됩니다. 은사는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더 기도 잘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보너스예요. 옵션이에요. 잘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 부분 중에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우리가 살다 보면 믿음이 작을 때가 있잖아요. 힘겨울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성령님께 큰 믿음의 은사를 달라고 기도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꾸자꾸 우리에게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내 의지와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을 때큰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사람이 설득한다고 내가 잘해준다고 상대방이 믿음이 주어지는 건 아니에요.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매일매일 기도해야 돼요.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성령님께 기도하는 게 마땅한 거고 저희는 그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날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더 많이 구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큰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고 흔들리지 않는 성령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인생이 되시길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변화의 능력을 주십니다. 변화의 능력을 주세요. 자,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로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멘.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은 신앙생활의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그러면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 교회 생활한 건 뭡니까?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요. 내가 봉사도 했는데요. 그건 그야말로 교회 생활인 거예요. 교회 생활.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의 주인으로 받아들일 때 그때부터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끝이 아니에요. 예수 제자로 성장해야 됩니다. 믿음이 더 커져야 돼요.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태어난 것 자체로 축복이에요. 많은 환영을 받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아이가 성장하지 않으면 가정에 근심이 돼요. 그래서 부모님들 또 할아버지 할머니 또 친가들이 자녀를 위해서 성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축복된 일이고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 믿음이 더 성장해야 됩니다. 예수 제자로 나아가야 돼요. 이것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변화의 과정이란 것이 포함되어집니다. 변화의 과정이 있어야 돼요. 사람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첫째로는 내 의지를 가지고 변화시킬 것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내가 오늘부터 부지런한 사람 돼야 되지. 내가 운동하는 사람 돼야 되겠다. 내가 청소 열심히 해야 되겠다. 사실 이런 거는요, 여러분 의지를 가지고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셔서 청소를 깔끔하게 하세요. 그러면 청소 깔끔하게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또 운동하겠다고 작정하고, 물론 운동하는 게 힘들지만, 의지를 가지고 30분 동안 뭐 이렇게 나가면 또 운동하는 사람이 될수 있어요. 이거는 내 의지를 가지고 대부분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의지와 결단으로 변화시킬 수 없는 영역이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변화되어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내가 이제부터 그 사람 미워하지 않겠어. 내가 이제부터 죄짓지 않겠어. 내가 오늘부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되겠어. 아, 이거는 본인이 결단한다고 되지 않아요. 여러분, 종종 여러분 감정을 조절하기 어렵다는 거 알죠? 특별히 가족들. 사랑해야 되는데 너무 미워요. 바꿔야지. 이게 되나요?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이 있습니다. 아, 너무 미운 거예요. 아, 근데 이게 예배드리다 보니까 마음에 불편해요. 그래서 내가 안 미워해야지 감정을 조절할 수 있다고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이런 부분은 성령님께 도움을 청해야 됩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세요. 도와주셔야 돼요. 이 변화의 능력을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과정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의 본질과 성품 자체를 변화시켜요. 이게 놀라운 매력입니다. 사람이 말한다고 잘못 변화돼요. 여러분 해보셨잖아요. 여러분 자녀를 변화시킬 수 있던가요? 여러분도 스스로 변화되지 못했잖아요. 하물며 누구를 변화시켜요? 근데 많은 부분들 우리가 내가 변화시키려고 그래요. 그렇게 기다려주고 많이 기대해주고 또 섬겨주고, 아, 이 정도면 변화돼야지. 안 변해요. 또막 실망해요. 그리고 조금 더 하면 본전 생각이 나요. 막 분노해요.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내가 이렇게 잘해줬는데.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방식은 성령님이 그 사람을 변화되도록 기도해주고 기다려주는 거예요. 조금 더 시간을 둬야 돼요. 성령님이 변화시키면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의 인격과 성품이, 기질도 변화되어집니다. 우리는 종종 그런 표현을 써요. 참 사람 안 변한다고. 저도 상당 부분 공감이 돼요. 제 심정이 어떻겠어요? 그러나 저는 한 가지 기대하는 것이 있어요. 성령님이 손대시면 변화돼요. 자, 성령님이 손대시면서 동행하면서 변화되어지면서 만들어진 그 모습을 성령의 열매라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 자, 그 내용들을 보니까 성품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이거는 내가 노력해서 쟁취한 게 아닙니다. 성령님이 함께하면서 성령님이 변화의 능력을 주셔서 만들어냈기 때문에 내 열매라고 표현하지 않고 성령의 열매라고 표현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변화의 능력을 성령님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기도해야 돼요. 종종 사람들은 강한 훈련을 통해서 또 협박을 통해서 강한 의지를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만들어내려고 노력을 합니다. 해병대 교육 같은 게 그런 거죠. 단시간에 좀 변화되는 것 같아요. 근데 좀 있으면 또 돌아와요. 또 해병대 교육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부작용들이 일어나요. 사람이 다치기도 하고 때로는 죽기도 해요. 이건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사실은 변화가 불가능합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변화됐던 대표적인 사람은 바로 베드로입니다. 자, 베드로는 굉장히 다혈질적인 사람이고 성격이 급하고 실수가 많았어요. 그 사람 옆에 있으면 마음에 상처받기가 너무 쉬운 사람이에요. 자,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는데 그한 문장에서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성품이 막 드러나요. 마태복음 26장 3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굉장히 좋은 말 아닙니까? 예수님 십자가 고난임에도 나는 결코 예수님 배신하지 않을 겁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되잖아요.

뒤에 뭔가 가시가 박혀 있어요.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좀더 정확하게 하면 이놈들은 다 예수님 버리고 배신할지라도 나는 안 그럴 겁니다. 왜 남들 이렇게 흉을 봐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성격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쉽게 마음에 상처를 받죠. 그냥 너만 신앙 고백하면 되는데 왜 나를 끌어들여? 왜 공격해? 이렇게 말은 그냥 큰소리 치면서 더한 모습은 뭐냐면 예수님 진짜 십자가 지실 때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의 자리를 지키지 못해요. 이게 베드로의 현실이에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또 성령 충만의 은혜를 받으면서 베드로가 변화되어져요. 변화되어지고 나서 믿음의 동역자들, 믿음의 후배들에게 뭐라고 권고하느냐 봤더니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근신하라, 깨어라. 베드로랑 정말 안 어울리는 말이에요. 베드로는 근신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깨어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성령님이 변화의 능력을 주시자 그는 변화되어집니다. 근신하는 사람이 되었고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담대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도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돼.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 돼야 돼. 만약 그렇게 살지 않았다면 아마 후배들이 얘기했을 거예요. 너나 잘하세요. 뭐 그랬겠죠. 그러나 베드로는 이미 변화된 삶을 살았고 그 삶을 통해서 믿음의 권면을 한 겁니다. 신앙생활은 내 힘과 능력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너무 힘들잖아요. 내가 그 짐을 담당하면요. 너무 버거워요. 목사님 저도 순간순간 헷갈릴 때가 있어요. 이 짐이 분명히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데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데 이게 내가 지고 가야 될 짐인가? 이 마음이 들면요. 정말 힘들어요. 한숨이 나와요. 그때 이제 빨리 깨닫죠. 아, 이건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될 일이야. 이건 하나님께 맡겨야 될 일이야. 여러분 너무 버겁게 힘겹게 살지 마시고 이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세요. 성령님은 여러분을 돕기 위해 강압적으로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부수고 들어오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초청하셔야 돼요. 도움을 청해야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우리 살다 보면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도와주고 싶은데 손을 안 내밀어요. 함부로 도와줬다가는 이게 오해가 되니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어리석은 모습이 있으면 안 됩니다. 성령님의 별명은 보혜사예요. 돕는 자, 돕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2021년 10월 호주 기독교 저널에서 나온 일화입니다. 공교롭게 이름이 존이에요. 저분은 아닌데, 하여튼 존이 간증한 내용입니다. 존이 태어나면서 너무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어요. 아버지가 폭력을 휘두르고 굉장히 학대를 합니다. 이렇게 성장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마음에 병이 들어요. 마음에 막 분노가 가득 차고 별거 아닌 일에 화를 내는 그런 성격의 소년으로 자라게 됩니다. 13살이 되었을 때는 이제 견디지 못해서 술을 접해요. 술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삶을 삽니다. 뭐 술하다 보면 또 담배도 접하게 되죠. 그의 개인 간증을 보니까 하루에 25개에서 50개씩 정기적으로 담배를 피웠대요. 그러니까 뭐 두갑 이상 피다 보니까 인이 박혔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그냥 겨우겨우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가정에 가도 사랑받지 못하고 어디를 가도 뭐 이런 괴팍한 성격이니까 별거 아닌 거 가지고 화내고 막 분노하니까 누가 받아주겠어요? 그렇게 살다가 어느 순간 한 사람이 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도 사랑하십니다. 어렸을 때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 사랑이란 단어를 들으니까 뭔가 뭉클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의 권면에 의해서 성경을 보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나를 왜 사랑해? 교회 갑니다. 또 교회에서 이제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예수님 이제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삶의 구원자이십니다. 이 고백을 해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성령 체험을 합니다. 예수님이 믿어지는 것으로 시작해서 각양 은사들을 조금씩 경험하면서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몇 달이 지났어요. 그토록 일평생 달고 살았던 술이 이제 안 먹고 싶어지더래요. 자연스럽게 술을 끊게 됩니다.

0: 성격이 되게 강팍했어요. 괴팍했어요. 안에 분노가 많으니까 그냥 톡 건들면 벌거하는 거 가지고 부르르 화를 내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마음이 평안히 오더래요. 누가 뭐라고 하는데 별로 타격감이 없더래요. 이제 점점점 성품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담배도 끊어지는 거예요. 사실 살아오면서 몇번 담배를 끊으려고 시도했는데 이게 도저히 안 되더래요. 왜냐하면 인이 바뀌었고 금단현상이 일어나니까 못 견딘 거죠. 그래서 또 기도했대요. 하나님 이거 내가 할수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도와주세요. 그래서 어느 순간 담배 냄새가 그렇게 지독하게 느껴지더래요. 이걸 왜 펴? 하면서 그냥 끊어지고. 더 놀라운 변화는 아버지를 용서하기 시작해요. 자신을 학대했던 아버지, 분노의 대상이었고 다시는 안 본다고 했는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6개월 만에 아버지를 찾아갑니다. 아버지에 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저를 변화시켰습니다. 아버지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차근차근 복음을 전해 주었어요. 존이 스스로 한거 아닙니다. 성령님이 변화의 능력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도 이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어지는 것도 연약할 때는 구하시고 또 습관적으로 반복되는 죄에 대해서도 성령님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혼자 해결할 수 없잖아요. 꼬인 상황들 어려움도 이제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너무 외롭게 살아가셔도 안 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또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기도 요청을 하십시오. 함께 동역하며 쉽지 않은 이 시대를 믿음으로 승리하는 인생이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1: 생명수강가에서 지금까지 경주중부교회 진영민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054-771-1004번, 054-771-1004번 경주중부교회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수강가에서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FE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우리는 쥐 어린이 친구들 반가워요. 한국 어린이전도 옆에 이선영 전도사예요.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친구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주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주일을 보내고 있지요. 교회에 가서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드렸나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다 들으시는 참 좋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어떤 기도라도 다 듣기를 원하시는 정말 좋은 아빠이시지요. 오늘 첫 곡으로 한국 어린이 전도 옆에 내 기도를 찬양을 들으며 오늘도 우리는 쥐어린이 시작합니다.

오늘 첫 곡으로 내 기도를 찬양을 듣고 왔어요. 친구들, 우리는 주여린이 방송으로 도착한 6183번님의 사연을 소개하려고 해요. 잘 들어보세요. 8살 딸이 요즘 자기 전에 꼭 하나님께 기도하고 자요. 작은 손 모으고 기도하는 모습이 얼마나 예쁜지 모르겠네요. 우리 아이 믿음 잘 자라도록 응원해 주세요. 우와, 6183번님의 8살 딸은 밤마다 잠을 자기 전에 꼭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해요.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모습이 정말 사랑스러웠을 것 같아요. 6183번님의 따님은 하나님께 어떤 것을 말씀드렸을까요? 어떤 것이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에 맞게 기도했다면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들어주실 거예요. 언제 어디서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참 좋으신 아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가요? 우리 6183번님의 8살 딸도 우리는 주여린이 방송을 함께하는 모든 친구들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이 자라기를 전도사님도 함께 기도할게요. 우리 6183번님 사랑스러운 따님의 기도 모습을 사연으로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두 번째 찬양 윙윙 어린이 찬양팀의 주님 만난 날 함께 듣겠습니다.

0: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우리는 쥐어린이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히브리서 12장 28절 말씀을 암송하기로 했었어요. 말씀을 암송하며 경건한 모습,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인정하는 어린이로 한 주를 잘 보냈나요? 와, 우리 친구들 정말 멋져요. 우리 열심히 암송한 히브리서 12장 28절 말씀을 챈트로 불러볼까요?
1: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2장 28절
2: 히브리서 12장 28절
1: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2: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1: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2: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1: 다시 한 번 더
2: 히브리서 12장 28절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0: 아멘. 친구들, 이번 주에는 어떤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게 될까요? 오늘 성구 챈트를 잘 들어보세요.

아멘. 여러분, 이번 주 암송할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이에요. 성경에서 천천히 읽어줄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뒤를 이어 교회의 지도자가 된 디모데에게 바울이 보낸 편지예요. 디모데는 바울보다 어린 나이에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으니 얼마나 두렵고 떨렸을까요? 바로 그런 디모데를 격려하고 힘을 더하기 위해 바울이 보낸 편지 중에 두 번째 편지가 바로 오늘 함께 읽은 디모데 후서예요.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은 우리는 쥐어린이 친구들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우리 친구들은 어떨 때 두려운 마음이 드나요? 친구들 앞에 서서 발표를 할 때? 아니면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을 때? 또는 캄캄한 밤에 혼자 집에 있어야 할 때? 여러분이 두려워할 수 있는 많은 상황이 있지요. 그럴 때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해 보세요.

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아멘.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두려워하며 마음이 쪼그라든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두려움 대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마음 세 가지가 있어요. 선물을 하나씩 풀어보며 따라해 볼까요? 첫 번째 선물, 능력! 능력! 능력은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힘이에요. 어려운 일이나 새로운 일에 용기 있게 도전하는 힘이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세요. 두려운 마음이 들 때 이렇게 외쳐보세요. 용기 내서 해보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할 수 있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능력이 있음을 믿고 용기를 내보세요. 자, 두 번째 선물, 사랑! 사랑!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움 때문에 자기 자신도 다른 사람도 바라보지 못하고 멈춰 있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그 대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도 사랑하고 배려하고 아껴줄 수 있는 사랑을 주세요. 내가 실패한 것처럼 보일 때 스스로 꾸짖고 미워하지 않고 스스로 다독여줄 수 있는 마음, 친구가 실수했을 때 놀리지 않고 도와주는 마음, 내가 가진 좋은 것을 기쁘게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지요. 어때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사랑, 정말 멋진 선물이지요. 오늘 말씀에서 알려주시는 세 번째 선물도 열어볼까요? 세 번째 선물, 절제! 절제! 절제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무조건 하지 않고 스스로의 마음을 조절하는 힘이에요. 조금 더 동영상을 보고 싶고, 조금 더 잠을 자고 싶고, 조금 더 게임하고 싶고, 화가 난다고 마음껏 화를 내고 싶은 상황에서도 이제 그만! 하고 그 마음을 멈추는 거예요. 더 하고 싶은 것을 멈추고 화를 내고 싶은 것을 참아내는 마음이 바로 절제이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우리에게 이 놀라운 세 가지 선물을 주기 원하세요. 두려운 마음이 들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외쳐볼까요? 능력, 사랑, 절제!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사랑과 절제는 받고 두려움은 물리치는 어린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을 챈트로 암송해 볼까요? 악보를 보며 함께 따라하고 싶은 친구들은 지금 극동방송 우리는 쥐어린이 홈페이지에 들어오거나 앱 사연창에 악보라고 남겨주세요.

땐 친구들 두려운 마음이 들 때 이번 주 암송할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을 암송하며 크게 외쳐볼까요? 능력, 사랑, 절제! 아멘! 우리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선물을 우리 마음에 가득 담고 믿음으로 다시 한번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을 큰 소리로 챈트로 불러보기로 해요.

0: 미션 스토리. 친구들, 우리는 우주어 미션 스토리 시간에 말해줄 사람을 보내주세요. 이야기를 듣고 있어요. 지난 시간 이야기를 기억하나요?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올리오파는 다른 친구들이 동물을 괴롭히며 놀 때 친구들의 행동을 말렸어요. 하지만 친구들은 그런 올리오파를 겁쟁이라고 놀렸지요. 이런 일을 겪으면서도 올리오파는 선한 영이 동물과 자신과 이 세상을 만들었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자기에게 선한 영에 대해 말해줄 사람을 보내달라고 3년 동안이나 기도했어요. 과연 올리오파에게 선한 영에 대해 말해줄 사람이 찾아왔을까요? 우리 함께 말해줄 사람을 보내주세요. 다음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고고! 해가 떠오르고 아침이 되었어요. 오늘도 변함없이 올리오파는 기도했어요.
1: 선한 영이시여, 저는 당신이 있다는 것을 믿어요. 제발.

당신에 대해 말해줄 사람을 저에게 보내주세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낯선 한 사람이 올리오파의 동네에 나타났습니다.

0: 둘, 그 책은 무엇이었을까요? 맞아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책이었어요. 그 사람은 성경을 펼쳐 들고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1: 저는 호주에서 왔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책 속에 있는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0: 지나가던 올리오파도 그 사람을 보게 되었고, 궁금한 마음에 멈춰 서서 열심히 귀를 기울이며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때 올리오파는 그만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그동안 자기가 기도했던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1: 선한 영은 바로 하늘나라에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악령들보다 더큰 능력이 있습니다.
0: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며 올리오파는 무척 신이 났어요.
2: 오, 저 사람이 하는 말은 틀림없는 사실이겠지? 내 기도가 응답받은 걸까? 나는 이 소식을 듣고 싶어서 3년이나 기다렸잖아.
0: 올리오파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2: 그 선한 용이 내 기도를 들으셨나 봐. 말해줄 사람을 보내주셨잖아. 나는 선한 영에 대해 더 많이 배울 거야.
0: 친구들, 그 검은 책을 손에 들고 말하던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래요. 바로 예수님을 전하는 선교사님이셨어요. 선교사님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1: 만일 당신이 이 선한 영을 믿는다면 그분은 당신의 생활을 변화시키실 거예요. 그분은 당신의 모든 죄를 용서해주고 당신의 두려움을 없애주실 거예요. 악한 영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당신이 죽은 후에는 선한 영과 함께 아름다운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될 거예요.
0: 올리오파는 선교사님에게 다가가 이렇게 말했어요.
2: 선교사님, 나에게 선한 영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는지 가르쳐 주면 내가 가진 돈을 전부 드릴게요.
1: 아니에요. 돈을 내실 필요는 없어요. 선한 영은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당신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은 결코 죄를 짓지 않으신 분인데 바로 당신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귀한 피를 흘려주셨답니다. 바로 이 책, 성경이 그것에 대해 말해주고 있어요. 성경 고린도전서 15장 3절 말씀은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래요. 하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사흘 만에 예수님을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 나라 천국에 계신답니다. 예수님은 당신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기 원하신답니다. 올리오파, 선한 영이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을 믿는다면 당신은 죄를 용서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어요. 올리오파, 바로 그 예수님을 믿겠나요?
0: 여러분, 과연 올리오파는 선교사님에게 어떻게 말할까요?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하고 예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까요? 다음 주 우주 미션 스토리 시간을 기대해 주세요.

선샤인 키즈의 예수님 찬양. 찬양을 듣고 왔어요. 우리는 주여리니 벌써 마칠 시간이 되었어요. 친구들, 이번 한 주도 오늘 배운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을 암송하며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닌 두려움은 물리치고 능력, 사랑, 절제,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풍성한 한 주를 보내는 우리는 쥐어린이 친구들이 되기를 바래요. 오늘 방송을 들으며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친구들이 있지요? 그 친구들은 극동방송 우리는 쥐어린이 홈페이지 사연 참여란에 글을 남기거나 앱 사연창에 사연을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마지막 찬양 캠키즈 워십의 나의 마음이 주를 향하고 함께 들으며 인사해요. 우리는 쥐어린이 지금까지 제작의 조안나, 진행의 저는 이선영 전도사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1: 은혜의 동산. 오늘 이 시간은 경주 경일교회 이왕재 목사님께서 아모스 5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아모스는 BC 760년경에 사역을 했습니다.

아모스는 본래 북쪽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남쪽 유다의 사람인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부르십니다. 너 저 북쪽에 가서 내 말을 좀 전해라. 아모스는 본래 농사 짓는 사람, 뽕나무를 갖고 가는 농사꾼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북쪽 이스라엘로 보내십니다. 핵심 메시지는 뭔가 하면 그러면 죽는다, 망한다. 이 메시지가 아모스 내용의 핵심입니다. 너희들 그렇게 살다가 망한다, 죽는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 아모스가 BC 760년에 사역을 시작하고 그로부터 7년쯤 지나서 다시 호세아 선지자를 세우셨습니다. 호세아를 통해서는 무슨 메시지를 주시냐면 내가 너희를 진짜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꼭 구원할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주셔요. 두 선지자를 보내서 한 선지자는 공의를 외치면서 너희는 이렇게 살아서 망한다, 한 선지자는 내가 너희를 사랑하니 너희를 구원할 거다. 이 두 메시지가 동시에 주어지는 상황입니다. 한 사람은 심판을 선포하고 한 사람은 사랑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상황입니다. 이 두 선지자가 같은 시대에 사역을 했는데 만난 적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성경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아마 그러나 서로 동시대에 사역을 했기 때문에 서로 소문으로 들었던지 만나본 적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기록이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아무튼 이 두 선지자가 그 시대를 향해 외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모스가 외쳤던 이 시대에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그 당시 이스라엘의 모습이 어땠는지 성경을 읽으면 알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괜찮아 보입니다. 풍성하고 성전에도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고 헌금도 많이 하고 뭐 그렇게 보입니다.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상은 완전히 썩었습니다. 부패해서 냄새가 나는 시대였습니다. 첫 번째, 종교적으로 완전히 타락한 시대였습니다. 오늘 5절 말씀해 보시면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부엘세바로도 나가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길갈, 또 베델, 부엘세바, 이 세 곳은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던 장소들입니다. 베델은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입니다. 길갈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그곳에서 할례를 행하고 베이스 캠프로 사용했던 지역입니다. 부엘세바는 아브라함과 이삭이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했던 장소입니다. 그 이후에도 이 세 장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굉장히 중요한 장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는 그 장소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아니라 우상 숭배하는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온갖 우상을 다 만들어 놓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쫓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가지 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적으로 타락한 시대였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사회적으로도 완전히 부패하고 악한 시대였습니다. 7절 말씀해 보시면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이렇게 말씀합니다. 정의를 쑥으로 바꾼다는 것은 정의는 법이잖아요. 공평한 법이 사람들에게 쓴 쑥처럼 고통을 안겨준다는 뜻입니다. 이들을 보호하고 이들을 지켜야 될 법이 오히려 백성들을 괴롭히는 도구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공의를 땅에 던진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의가 쓸모없고 무가치하게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시대 속에서 선하게 살면 망하고 바르게 살면 손해보고 뭐 우리에게도 그런 말이 있는 것과 비슷합니다. 법과 질서를 자기의 마음대로 바꿔서 권력을 유지하는 데 쓰고 자신의 이익을 착취하는 데 쓰는 세상이 되었다고 말입니다. 11절, 12절 말씀에도 보시면,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 뒤에 11절, 12절도 보시면 힘없는 자들을 밟고 미래 부당한 세를 받고 의인을 학대하고 뇌물을 받고 가난한 자들을 억울하게 하는, 힘없는 자들은 횡포를 부리고 가난한 약자들은 괴롭힘을 당하는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종교 행위를 열심히 합니다. 제사도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 같은데 정의와 공의가 사라져버린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중심지들이 다 무너져버리고 우상과 거짓과 악이 판을 치는 시대. 오늘 우리 시대가 그런 시대죠.
힘이 있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힘으로 밀어붙이고 악을 행하면 행합니다. 교회는 타락하고 교회 목사들도 타락하고 교회 지도자들도 타락하고 부끄러운 줄을 모르는 시대가 오늘 이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저기 신음소리가 들려오고 기성세대는 기성세대대로 힘들고 우리 다음 세대는 다음 세대대로 힘든 이런 상황을 보고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요? 이런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으십니까? 하나님의 경고 소리가 들립니다. 오늘 보면 1절에서 3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십니다. 1절,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하나님께서 애가를 부르라는 거예요. 애가는 무슨 노래입니까? 장례식장에서 부르는 노래가 애가잖아요. 이스라엘이 펄펄 살아있는데 이스라엘을 향해서 장성곡을 부르라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눈에 보기에는 죽은 시체와 같다는 뜻입니다. 3절에도 보시면 1,000명이 있던 도시에 100명만 남고 100명이 있던 도시에 10명만 남는 그런 아주 비참한 도시들이 될 것이고 11절에는 수고하고 애를 써도 누리지 못하게 될 것이고 16절, 17절에는 통곡과 부르짖음이 있을 것이고 21절, 23절에는 하나님께서 너희의 예배를 받으지 않을 것이고 너희 안에서 기쁨이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27절에는 결국 너희는 다른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이라고 경고를 하셨습니다. 지금 이들의 눈에는 자기들은 풍요롭고 많은 땅을 차지하고 있고 부자로 문제없이 살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그들은 망한 사람들로 보이는 거예요.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을 떠난 신앙은 시체와 같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곳에서 나는 별로 불편한 것도 없고 먹고 사는 데도 지장이 없고 다 평안해 보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부터 떠나면 우리 인생은 그런 인생이라 그 말이에요. 결국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셨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경고가 우리 나라를 향해서 우리 시대를 향해서 하나님의 동일한 경고가 주어져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느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경고에서 우리는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참 하나님이 좋은 분이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하나님이신 이유가 뭔가 하면요.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실 때는 경고와 피할 길을 만들어주신다는 거예요. 피할 길을 반드시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인데요. 너희를 위해서 애가를 부르고 내가 너희를 망하게 하고 너희를 칠 것이라고 심판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도 계속해서 살아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4절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6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경고까지 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8절 천지를 지으신 8절에 보면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하늘의 별과 땅 모든 것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말씀하시면서 그 하나님께서 그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니라. 14절 15절에도 선을 구하고 악을 미워하라. 24절에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아모스 5장 24절이 아모스 전체 성경의 핵심 구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형식적인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찾고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답은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경고가 주어졌을 때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면 회복이 됩니다. 이스라엘이 이 경고를 들었을 때 아모스를 통해서 호세아를 통해서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이 돌이켰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들이 그때 돌이켰다면 틀림없이 이들은 어마어마한 복과 은혜를 누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이 제대로 받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도 오늘 나의 삶을 생각해 보면서 나의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임하는지를 좀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내 인생이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라고 느낄 때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됩니다.
그러나 무시하고

계속 가면 결국은 말씀대로 망하게 된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 되게 경고하시면서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국 이스라엘은 망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계속해서 고집을 부리고 갑니다. 이 호세아가 이때로부터 30년 이상을 계속 말씀을 전했습니다. 근데 이로부터 3, 40년쯤 지났을 때 BC 722년에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완전히 망해버리며 초토화가 되었습니다. 이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어떻게 했냐면 그 북이스라엘의 도시들, 대표적인 도시가 사마리아인데요. 그 사마리아에 다른 나라 사람들 데려와서 거기 살게 하고 이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른 도시로 이주를 시켰습니다. 그러니 서로 결혼을 하고 살게 되잖아요.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이 사마리아에 있던 사람들은 그들의 정체성도 잃어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치를 다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자기 민족으로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너는 우리 민족이 아니야. 이방인 취급하고 개 취급을 했습니다. 예수님 이때로부터 한참 한 500년쯤 지나서 예수님 당시에도 보면요. 700년쯤 지났겠네요. 예수님 당시에도 보면 뭐라고 하시냐면 사람들이 그 시대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 사람들도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그렇게 대우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을 땅도 밟지 않고 상종을 안 합니다. 사마리아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야 되잖아요. 지나갈 때 땅을 안 지나갑니다. 가다가 돌아서 갑니다. 만나기 싫어서 얼굴 안 보려고 그럴 지경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기회를 주셨지만 그 기회를 붙잡지 않으니까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렇게 망한 이유가 뭡니까? 죄를 지어서 망했습니까? 맞습니다. 죄를 지어서 망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죄를 지어서 망했다기보다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아서 망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이스라엘이 죄인인 것은 당연한 기정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죄인인 것은 당연한 사실이에요. 그런데 비록 우리가 죄인이지만 하나님을 찾고 돌아오면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서 살아납니다. 근데 무시하고 그냥 살면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속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하시지만 이스라엘은 돌이키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요, 처음부터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될 만한 자격이 없었어요. 그것을 호세아 선지자가 보여주잖아요. 우리 호세아서 읽었지만 호세아서가 되게 재미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주 신실한 호세아 선지자에게 호세아에 나타났습니다. 야, 호세아야. 가서 고멜이라는 여자를 데려다가 결혼을 해라. 이 고멜이라는 여자는 어떤 여자냐면 우리 식으로 말하면 창녀입니다. 창녀. 아주 음란한 여자였어요. 아니, 신실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그런 사람을 데려다 결혼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십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시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싶었던 겁니다. 이 호세아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모델이고 고멜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하는 모델이에요. 자격도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신부로 삼으셨습니다. 근데 이 고멜이 결혼하고 애를 낳았거든요. 애를 낳고 나서 또 바람이 났어요. 바람이 났고 집을 나갑니다. 근데 딴 남자하고 살림을 차리고 또 살아요.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부릅니다. 호세아야, 가서 네 아내를 데려와라. 호세아 마음이 어떻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시키니까 호세아가 또 갑니다. 돈을 주고 그 여자를 사옵니다, 다시.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마음이라 그 말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이 그런 지경에 빠졌어요. 하나님을 버리고 온갖 우상을 섬기면서 음란한 여자처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사랑하셔서 자기 백성 삼아주셨는데 또 바람난 여자처럼 그러고 산단 말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면 내가 너를 사랑해서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다. 나에게로 돌아와라. 여호와를 찾으면서 산다.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돌아오지 않아요. 결국 그래서 이스라엘이 망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를 향해서도 하나님의 수 없는 경고가 쏟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서, 한국 이 땅을 바라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망할 것이라고.
지금 우리는요,

우리는 아무 감각이 없어요. 우리 가끔씩 다른 나라에 있는 선교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가끔씩 통화할 일이 있으면 저한테 그렇게 물어요. 한국 괜찮아? 별일 없어? 우리는 아무 생각이 없어요. 사는데 지장이 없어 보이니까. 여러분, 이게 괜찮은 걸까요? 괜찮은 걸까요? 우리 신앙 교회가 타락하고 종교화됩니다. 종교화. 교회를 향한 수많은 경고가 쏟아지고 정의와 공의가 사라지고 타락한 교회. 여러분, 다른 종교는 말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교회가 타락하면 그 사회는 망합니다. 교회가 타락하면 그 시대는 부패해집니다. 교회가 소금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교회가 그 역할을 할 때 그 사회가 유지가 되는데, 이 나라의 교회가 겉으로는 비대해지고 풍성해졌는데 점점 망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경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돌이킬 마음이 없어요. 목회자들도 돌이키지 않습니다. 교회 장로님, 권사님들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이 땅의 교회가 괜찮을까요? 아직도 우리에게 경고가 있다는 것은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이 경고가 주어졌을 때 이스라엘은 그때까지도 괜찮았고 이때 돌이킬 기회가 있었다는 뜻입니다. 나라와 민족과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있고 아직도 여러분이 살만할 때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가 있는 줄 믿습니다. 완전히 망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을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호와를 찾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여호와를 찾는 것일까요? 여호와를 찾는다는 것은 단순히 교회를 간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성전을 간다는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뭔가 노력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호와를 찾는다는 것은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예요. 그분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쉬운 방법이 뭔지 아세요?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나게 만들어줍니다.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게 만들어줍니다. 하나님을 찾게 만들어주는 것이 성경입니다. 이것이 첫 출발점이에요. 성경만 제대로 읽어도 우리 인생은 변합니다. 성경만 제대로 읽어도 우리 인생은 빛나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아프고 힘들고 답답하고 우겨쌈을 당한 것 같고 그런 분들은 도전해보세요. 성경 읽는 것으로 시작을 해보십시오.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 답도 보이지 않을 것 같은데 틀림없이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 간증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달리 방법이 없어요. 근데 제가 오늘 이렇게 얘기해도 제가 알아요. 할 사람 별로 없는 거. 별로 없어요. 말로는 아멘하는데 가서 안 해. 제가 10년 넘게 설교를 해봐서 압니다. 저는 할까요? 제가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편한 것을 자꾸 쫓아가다 보니까 내 인생이 자꾸 딴 데로 가도 몰라요. 그러나 도전하는 자들에게, 결심하고 붙드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향한 진짜 계획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망한다, 죽는다, 애가를 부르면서 죽었다라고 선언하지만 진짜 하나님 마음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마음이 아모스 마지막 장에 있습니다. 아모스 마지막 장 9장으로 가볼까요? 2장 넘기면 있습니다. 아모스 9장 11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망하게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만들어 주고 싶어요. 하나님의 본래 마음은 9장 11절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이 장막이 무너지듯이 무너졌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틈이 생겨서 무너지기 일보 직전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을 찾을 때 여러분이 새롭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세우고 싶은 거예요. 호세아 마지막 장 14장 4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저희를 마음으로 사랑하리라. 계속 하나님을 배반하고 나가는 그들을 하나님 안고 또 안으면서 내가 저들을 마음으로 사랑하고 싶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망하게 하는 것,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살아나게 하고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다시는 뽑히지 않도록 그 자리에 심어서

0: 꽃이 피고 열매 맺게 하시겠다고 하나님 약속하십니다. 혹시 여러분의 인생에 나는 벌을 받고 있는 건 아닐까? 나는 징계 가운데 있고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는가?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절망 속에 나는 살아가야 되는가? 그런 느낌을 갖고 있는 분들이 계신다면 오늘 여호와를 찾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붙드십시오. 말씀을 붙드십시오. 그곳에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루실까요? 이 아모스 9장의 말씀은 결국 누가 이루시냐 하면 예수님이 이루십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망해야 되고 죽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주님이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새로운 삶을 주신 것입니다. 이 아모스 9장 11절 그날에 일으키고 틈을 막으며 세우고 기업을 얻게 하리라 라는 말씀을 사도행전 15장 16절에 보면 이 일이 이루어졌음을 선포하는 것이 나옵니다. 아모스가 경고했던 심판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은혜를, 복을, 평안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하나님의 손에 있을 때 가장 빛나고 아름다운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놓치면 엉뚱한 삶, 망하는 삶으로 갑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찾고 그 안에 머물러 살아가는 거예요. 기도 몇 번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전에는 기도 많이 했는데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지금 안 하면 소용없어요. 옛날에는 성경 많이 읽었는데 소용없어요. 성경 옛날에 읽은 건 소용이 없어요. 지금 매일매일 성경이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 능력이 되고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에 우리가 묶여 살아가야 돼요. 말씀 안에서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이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상공부하면 죽을까 봐 고민하는 분들 계신데 안 죽습니다. 제가 10년 동안 상공부를 시켰는데 죽은 사람 하나도 없고 망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왜 그러세요 도대체? 좀 해보시라고, 해보시라고. 어렵느니 숙제가 많느니 바쁘니 그러지 말고 그래 살아봐도 별일 없잖아요. 뭐 별일 있던가요? 대단하게 사는 것도 아니면서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결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금정조림 목장과 오동방 목장이 헌신하는 날이지만 이분들뿐만 아니라 여러분 마음속에 붙드세요. 말씀을 다 지나갑니다. 다 지나가요. 그냥 그런가 배 이렇게 한 배 보내고 그런가 배 두 배 보내고 배만 떠나 보내고 있어요. 배만 떠내고 좀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보자고. 사업이 무너지고 자식이 무너지고 건강이 무너지고 삶이 무너지신 분들 하나님께서 내가 다윗의 장막을 일으키고 그 틈들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그들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의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걸고 말씀하시잖아요. 약속하셨으니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의 방법은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새로운 인생으로 은혜를 입는 인생으로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 목장에서는 이번 주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장 와닿았던 부분들을 한번 나눠보십시오. 어떤 부분이 와닿았는지.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의 삶의 두 번째 무너지는 것 같고 위태위태한 부분이 있다면 함께 고민하며 나눠보시고 어떻게 할 건지 결심을 나누시면서 새로운 방향을 찾아가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 시대는 아모스가 살겠던 북이스라엘 시대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은 망했고 아직도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서 우리 자신이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고 목장과 교회가 살아나고 이 나라 이민족이 살아나는 일에 우리가 함께 나아가는 복된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지금까지 경주 경일교회 이왕재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777국에 1009번, 777-1009 경주 경일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동산,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2: 제가 2017년도에 아주 그 전 재산

0: 탕을 이렇게 날렸어요. 돈이 없었어요. 이제 파지를 줬는데 파지를 줬고 처음에 팔았는데 2만 5천 원이 생겼어요. 다른 걸 생각이 안 나고 이거 하나님한테 감사를 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뿐이 안 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5천 원씩 그냥 그거를 그냥 바로 그때 그거 올려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조금 이렇게 좀 열어주셔갖고 지금 그래도 이렇게 안정되게 직장을 주셨어요. 북동방송은 제가 버스 하면서 아니면 차를 몰면서 위로의 말도 많이 해주시고 격려의 말도 많이 해주시고 어떤 때는 찬송가를 들으면서 엄청 회개가 많이 나올 적이 늦음이 많았어요. 그래서 무조건 아침 첫 시간 무조건 극동방송을 틀고 오거든요. 극동방송은 제 채널 넘버 1번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시간에 여기 서 있고 지금 일하게 힘을 얻었습니다. 진짜 애청자 여러분들 진짜 고맙고 감사합니다. 저도 그런 그 부분에 한 일원이 되는 걸 진짜 감사드리고요.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힘내십시오. 감사합니다.
1: 극동방송을 들어야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그들의 생명줄을 태워주십시오. 단문 50원 유료 문자 샵 9030번 우물정 버튼의 9030번으로 전파라고 보내주시면 여러분들도 한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전파 선교사가 되실 수 있습니다. 극동방송은 지금 이 시간에도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T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찬양이 있는 말. 안녕하세요. 찬양이 있는 마을 진지혜입니다. 세계적인 문학가 찰스 디킨스는 사람은 누구나 과거의 불행보다 현재 누리고 있는 수많은 축복에 대해 먼저 감사해야 한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내 손에 없는 것 혹은 나를 힘들게 하는 아주 작은 문제에 온 마음을 빼앗겨 이미 누리고 있는 수많은 소중함을 잊고 살아가곤 하는데요. 매일 아침 눈을 뜨고 숨을 쉬고 사랑하는 이들의 목소리를 들으며 얻는 이 소소한 일상들은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내가 당연히 누리는 권리라고 말하지만 사실 그 어느 것 하나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지지 않은 것이 없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내 삶에 주어진 아주 작은 것 하나까지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감사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비로소 그 모든 순간이 나를 향한 주님의 깊은 은혜였음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나의 삶을 둘러싼 작고 소소한 기쁨들을 하나하나 떠올리며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면 어떨까요? 불평의 시선을 거두고 은혜의 눈을 활짝 열 때 마침내 삶의 모든 순간마다 풍성하게 넘쳐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감사의 힘의 저자 데보라 노블은 감사를 통해 성공한 사람들을 만나며 감사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연구에 따르면 지금의 모든 나라와 민족들이 아이에게 말을 가르칠 때 엄마, 아빠 다음으로 고맙습니다를 가르친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감사의 마음을 품기까지는 0.3초의 시간이 걸리지만 그 짧은 시간에 이런 변화가 일어납니다. 첫째,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뇌에 전달되면 시상하부에서는 마음의 안정을 주는 물질이 나와 면역체계를 활성화시키는데요. 그래서 하루에 감사의 인사를 두 번만 해도 면역력이 눈에 띄게 좋아질 수 있습니다. 둘째, 감사할 때와 웃을 때 우리 몸에서 엔돌핀이 가장 많이 생성됩니다. 셋째, 우리 근육은 긍정적인 감정을 느낄 때 이완되고 체온은 마음이 안정될수록 올라가는데요. 감사를 표현할 때 근육이 이완되고 체온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이렇게 감사라는 감정 하나가 얼마나 중요하고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지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우리의 지나온 날들은 감사한 일들의 집합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늘 우리와 동행하고 복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 숨쉬듯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역대상 16장 34절 말씀입니다.

찬양이 있는 말, 이 시간에는 시편 묵상으로 함께합니다. 아름다운 시로 가득한 성경 시편은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와 찬양을 선물하죠. 이 시간 시편 말씀 묵상과 함께 그 말씀에 아름다운 곡이 붙은 찬양들 함께 나눌게요. 오늘은 시편 4편입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성공한 사람들이 사용하는 말의 절반은 칭찬이고 행복한 사람들이 사용하는 말의 절반은 감사라고 합니다. 이렇게 감사는 행복한 삶과 직접 연결돼 있는데요. 그렇다면 감사의 조건은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감사는 평소와 달리 특별하고 좋은 일에 대해 표현하게 합니다. 예를 들어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날 때 그것이 감사의 조건이 되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이렇게 뭔가 대박이 터지는 경우에만 감사한다면 감사할 일은 찾기 어렵겠죠. 오히려 일상에서 감사를 찾아서 느끼고 표현해 보면 어떨까요? 사실 우리가 누리는 일상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그들은 만나를 먹습니다. 만나의 시작은 기적이었는데요. 만나는 밤이슬과 함께 내렸습니다.

모양은 가시 같았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만나를 보고 이게 뭐야? 하고 말했는데 이 표현이 곧 만나의 뜻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 만나가 매일매일 반복되다 보니 백성들은 감사를 잊고 오히려 불평을 했죠. 이 이야기를 거꾸로 생각해 보면 우리의 일상 속에는 그만큼 숨겨진 하나님의 기적으로 가득하다라는 얘기일 수 있는데요. 일상에서 기적을 발견해 감사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싶습니다. 물 한 잔을 마셔도 나무 그늘 안에 쉬고 있어도 기적입니다. 매일매일 감춰진 기적을 찾아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기도 많이, 걱정 조금. 이 시간에는 사자와 어린 양 출판사에서 펴낸 도나 말티즈의 묵상집 기도 많이, 걱정 조금을 나누고 있습니다. 근심 걱정이 찾아올 때 힘이 되는 말씀 묵상 함께 하시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대답했다. 왕께서 저희를 불 속에 던지신다고 해도 저희가 섬기는 하나님은 왕의 불타는 화덕에서, 아니 그보다 더한 불구덩이에서도 능히 저희를 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고 해도 왕이시여, 저희에게 달라질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희는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않을 것이며 왕께서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않을 겁니다. 다니엘 3장 16절에서 18절.

왕은 불타는 화덕에 던지겠다고 위협합니다. 하지만 세 사람은 평안을 앗아갈 그 제안을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건져내실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고 해도 괜찮았습니다. 워렌 위어스비 목사님은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상황을 바꿔주시길 바라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우리의 성품을 바꾸길 원하십니다. 우리는 평안이 밖에서 안으로 온다고 생각하지만 평안은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겁니다. 상황이 어떠하든지 두려움과 걱정이 제어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믿음과 평안을 지키십시오. 불 속을 걸어야 할 수도 있지만 그리스도께서 그곳에 함께 계실 겁니다. 그러니 당신은 해를 입지 않고 나올 겁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평안을 붙들겠습니다.

그에게 온통 캄캄하고 칙칙한 물감만 칠해진 도화지 한 장을 보여줬습니다. 제자는 의아해하며 어둡고 볼품이 없다라고 말했는데요. 그러자 화가는 미소를 지으며 그 어두운 바탕 위에 몇 가지 밝은 색채를 덧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도화지에는 어두운 밤하늘을 배경으로 눈부시게 빛나는 아름다운 별빛의 명작이 완성됐습니다. 그리고 제자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두운 바탕이 없었다면 이 별빛의 맑고 찬란함도 결코 빛을 발하지 못했을 것이네 라고 말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삶의 도화지 위에 그려지는 하루하루 역시 이와 참 닮아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세상은 화려하고 성공적인 순간만을 축복이라 부르지만 우리가 걸어온 캄캄한 시간과 눈물의 골짜기조차도 우리를 단단하게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내가 지금 서 있는 자리가 어떤 형편이든 상관없이 내 삶의 도화지를 붙들고 계신 주님의 손길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 마음에 비로소 진정한 감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내게 주어진 삶의 모든 순간, 모든 조각을 주님이 주신 선물로 받아들여 보면 어떨까요? 뜻을 모를 시련까지도 아름다운 은혜로 바꾸어 가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오늘도 찬양과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찬양이 있는 마을,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 더 행복한 찬양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HT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극동방송을 애청해 주시는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온의 찬송의 찬송지기 음악목사 김성식입니다. 네온의 찬송은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방송가족들과 함께 찬양의 제단을 쌓는 회중찬송의 시간입니다. 우리의 찬양을 제물로 받으시고 예비하신 노래를 풍성하게 내려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하나님의 은혜로 쓸데없는 우리 인생을 구속하여 주시고 복음을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늘 마음의 평안을 주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주님의 은혜를 알게 하십니다. 강림하실 그날이 언제인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날이 올 때까지 주의 일을 하게 하시는 주님은 우리의 삶의 여정이 늘 함께 하시고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드릴 첫 찬양은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찬양 아 하나님의 은혜로입니다. 한국 기독남성합창단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편곡 찬양입니다.

내 평생이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던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던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복음 전도자 무디 교회의 회계 집사였던 스태퍼드 보너사는 당시 미국 교회의 리더였던 생키, 펜터코스티, 블리스 등 당시의 교회의 리더들과 친분이 깊었던 시카고의 명성이 높았던 변호사였습니다. 아내의 건강 때문에 유럽 여행을 떠나게 되었는데요. 스페퍼드 보너사는 시카고 대화재로 교회와 집이 불에 타서 이 일을 해결하느라 아내와 네 딸을 먼저 보내게 되었습니다. 아내와 네 딸이 타고 가던 여객선이 영국의 철갑선과 충돌을 하여 파선을 하면서 아내만 구조를 받고 네 딸은 수장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 청천벽력 같은 아내의 전보를 받고 유럽으로 가던 중 딸들이 수장된 바다를 지나게 되었는데 통곡하며 기도하던 중에 쓴 찬송이 내 평생에 가는 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진정한 축복은 절망의 순간에도 영혼의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인이었던 블리스가 작곡하고 목회자 천여 명이 모인 집회에서 블리스가 독창으로 처음 찬양을 드렸는데 참석한 모든 목회자가 큰 은혜를 경험했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전 세계 교회가 이 찬양을 들으면서 영적인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놀라운 찬양입니다. 필그림 미션 콰이어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준비한 찬양의 제목은 다 감사드리세입니다. 루터의 종교개혁 이후 개혁파와 반개혁파가 싸운 30년 전쟁은 1618년에서 1648년까지 지속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인들끼리 싸운 종교전쟁으로 수많은 사람이 전쟁으로 질병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 참담한 전쟁의 현장이었던 아일렌보르크에서 목회했던 링카르드 목사는 전쟁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질병에 걸려 1637년 한 해 동안 4,500명이 죽는 참담한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가 남긴 기록에 의하면 어떤 날은 하루 50명의 장례를 치르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 전쟁이 끝나고 평화 조약이 맺어졌다는 소식을 듣고 감사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분이 쓴 찬송이 바로 이 찬송입니다. 오늘은 목진학님과 국립합창단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시를 쓴 코넬 목사는 마음속에서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있을 때 영혼의 쉼이 있다고 고백합니다. 환경을 바라보면 절망이지만 주님을 바라보면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베스퍼스 합창단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극동방송의 내영원의 찬송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인도와 보호를 주제로 만든 찬송을 선곡하였습니다. 멀리 멀리 갔더니입니다. 배위량 선교사의 부인이셨던 안애리 여사가 한국적 운율로 만든 찬송인데요. 이승만 대통령이 애창하였다고 알려진 찬송이기도 합니다. 한국적 음계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경과음으로 화를 사용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오음계로 보아도 무방한 선율 구조를 가지고 있는 찬송입니다. 테너 박인수님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앞서드린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를 찬양드린 베스버스 합창단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배 프로젝트 합창단이라는 특별한 사역 방향을 정해놓고 교회력에 맞춘 예전적 예배 음악만을 연주하는 베스버스 합창단은 한국교회에서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귀한 합창단입니다. 한국 교회의 찬양대가 나아가야 할 길을 제시하고 있는 귀한 합창단입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이 찬양을 베스버스 합창단의 찬양으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극동방송에서 16년 동안 찬송가 해설 방송을 하면서 수많은 찬송가 음원을 접했는데요. 가장 예배 음악의 회중 찬송적 음원을 베스버스 합창단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은혜로운 찬양인데요. 하나님 앞에 찬양의 제물로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레오니 선송의 문을 닫겠습니다. 삶이 찬양이 되고 찬양이 삶으로 고백되는 주와 방송가족들 되길 소망합니다. 제작에는 문명선 PD, 저는 찬송지기 김성식 목사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Amazing Grace 이승입니다. 주님은 토기장이, 저는 진흙이에요. 나의 몸과 마음을 이 시간 헐어냅니다. 주님께서 다시 빚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첫 곡입니다. 기쁜 소리 들리니.

학교가 개학해서 굉장히 분주하죠. 정말 올여름은 덥고 장마로 정말 힘들었습니다. 근데 이 또한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하면서 새로운 날을 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보아요. 분명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도와주시고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믿고 계시죠? 네, 두 번째 곡을 이어가겠습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도전, 도전이라는 것. 그 노력, 그 자체만으로 사람들에겐 굉장히 힘들어하고 어려워하죠. 그런데 목표가 이루어지고 결과가 월등해지면 도전을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지나친 욕심으로 도전을 도전답게 이루지 못하고 후유증은 없을까요? 시작은 분명 좋은 일입니다. 실수가 있을지라도 그 당시는 힘들고 괴로워도 언젠가는 해결할 수 있다는 그런 담대함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능력이 생깁니다. 그것이 모아지면 도전에 대한 성공이 이르게 되겠죠. 천국 나팔 곧 부를 것이니 맑은 공기에 숨쉴 때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기도해 보세요. 네, 매일매일 성경을 읽고 올해 2026년 네, 다 가기 전에 두 번, 세 번 통독해 보면 어떨지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말씀으로 그 도전을 성경을 읽는 그 도전을 보시고 축복해 주시라 믿습니다. 우리 모두 일어나 준비합시다.

저는 종종 내 생각과 느낌을 남에게 전할 때 정확하게 전달되지 못한다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얘기만 해서 그런가요? 그럴 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네요. 네, 첫째, 말의 내용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상대방의 눈을 꼭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해보라고 합니다. 둘째, 정확하게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도록 분명한 전달이 필요하다고 하죠. 내 입장만 말하지 말고 상대방 또한 그의 생각을 짚어가면서 말하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생각은 누구도 대신해 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 또한 누구와 대신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내 생각만, 내 뜻만 상대에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뜻과 말과

마음과 모든 것을 보고 느끼고 또한 이해해 줄 수 있는 그런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가장 쉬운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쉬운 일은 하나도 없죠. 그런데 행복을 만드는 일이라고 하나요? 행복은 바로 나의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내 마음만 바꾸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쉽다고 합니다. 네. 한 주간도 굉장히 행복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내 마음만 바꿔보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담는 마음. 지금까지 제작의 양현민, 진행의 강남대학교 이승희 교수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0: FE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셨습니다. 주님이 붙잡아 주셨습니다. 삶을 살다 보면 뜻하지 않은 은혜에 감격하기도 하고 또 생각지도 못한 난감한 일에 마음이 부딪히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화가 머리끝까지 나는 순간 무엇을 가장 먼저 떠올리시나요? 저는 역시 찬양입니다. 오늘 이 시간 캄캄한 인생길에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찬양의 심포니가 함께 하겠습니다. 첫 곡은 너 근심 걱정 말아라, 피아노 제프 닐슨, 그리고 이어서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수원시립 합창단입니다.

지난주 예배에서 너 시험을 당해 죄짓지 말고 찬송가로 특성을 올렸습니다. 급하게 외우느니라 며칠 동안 적지 않은 고생을 했지만 은혜 가운데

무사히 마쳐 큰 감격과 감사함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감사함이 채 가시기도 전에 난감한 일이 터졌습니다. 어르신들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보낸 복숭아 과일 선물들이 배송 과정에서 물러터지고 상해버린 것입니다. 관계자와 통화하며 치밀어 오르는 화를 억누르기 힘들 정도로 마음이 크게 상했습니다. 바로 그때 조금 전 예배 때 온 마음으로 찬양했던 가사 한 소절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순간 속구치는 분노를 꾹 참고 이미 엎질러진 상황 속에서 현명하게 대처해 나갔습니다. 제 모습을 지켜보던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차분하고 지혜롭게 대처하냐며 놀라워했습니다. 저도 제 스스로에게 참 의연한 모습에 새삼 놀랐지요. 이미 엎질러진 물 앞에서 화를 내기보다는 침묵과 절제로 현명하게 대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삶으로 드리는 진짜 예배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입술의 작은 고백과 발걸음이 주변을 살리고 은혜를 끼치는 귀한 방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짓지 말고 소프라노 신영호 그리고 이어서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엘리셰바 피아노입니다.

오늘 찬양의 심포니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요. 평안한 저녁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찬양은요.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샌프란시스코 코리안 메스터 코럴 그리고 이어서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피아노 나지혜입니다. 지금까지 찬양의 심포니 제작의 문명선 진행의 함석헌이었습니다. 평안한 저녁 되세요.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참 좋은 내 친구 가족 여러분, 심준고입니다. 겉과 속이 다르다. 이 말은 되게 좋지 않은 의미로 쓰이죠. 그 사람은 겉과 속이 달라 조심해야 해.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런데요,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중에 겉과 속이 같은 거 거의 없습니다. 겉모습과 속의 생각이 달라서 오히려 좋은 영향을 끼치는 사례도 있죠. 곡식이나 과일의 열매를 봐도 속과 겉이 많이 다르지만 겉과 속 모두 요긴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배척이 아니라 포용, 적대가 아닌 환대, 이렇게 함께 가려는 노력이 믿는 이의 행할 바 바른 길이 아닐까요? 강찬의 찬양 함께 듣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디모데전서 4장 8절의 말씀입니다. 건강에 신경 많이 쓰시죠. 몸의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 건강을 잃으면 모든 걸 잃는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육체를 단련해서 얻는 유익은 약간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경건이야말로 범사에 유익하다고 가르쳐 주시죠.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습니다. 참으로 죄가 만연한 시대인데요. 세상 풍조는 나날이 갈려도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경건히 행하기에 힘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홀리주의 워십 앨범 중에서 함께 듣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여러분은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참 좋은 내 친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이 시간 늘 함께하는데요. 오늘 첫 사연은요. 5830님 사연입니다. 참 좋은 나의 친구 준구 목사님과 식구들 샬롬. 목사님 저도 왔어요. 네, 화이팅이에요. 5830님. 와, 제가 이 사연 붙들고 얼마나 오랫동안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했는지 또 하나님 말씀 떠올리면서 묵상도 많이 했습니다. 우선은요, 목사님 저도 왔어요. 항상 이제 신앙생활 잘하면서 극동방송 듣고만 계시다가 아, 이렇게 사연 참여하시면서 목사님 저도 왔어요 이러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이제 세상에서 방황하다가 제 교회 맨 뒷자리에 앉아서 눈물 톡톡 흘리면서 주님 저 왔어요. 나 이런 모습이 막 그려지는 거예요. 머릿속에서 분명 사연은 그거 아닙니다. 사연은 그 내용이 아니에요. 예, 사연은 믿음생활 잘하시는 멋진 분이신데 아주 우리 극동방송과 늘 함께 하시면서 사연 이제 보내주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목사님 저도 왔어요 이렇게 너무나 명랑한 사연이었는데 아, 저는 그 은혜로운 모습이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요, 우리가 참 은혜를 받는 것도 참 다양한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아, 목사님 좋았어요 이렇게 밝게 하는 것에서 은혜 받고요, 또 머리 숙이고 주님 제가 돌아왔습니다, 정반대의 느낌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서도 또 은혜가 있고, 네, 이러지 않아요 여러분? 아, 그리고 우리 참 좋은 내 친구 우리 청취자분들을 아, 나의 친구 중국 목사님과 식구들 아,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샬롬 아, 이렇게 해주셨는데 이 샬롬이란 말, 우리 저 교회 다니지 않을 때는 이거 들어보지 못한 말 아니었습니까? 근데 교회 안에서는 너무나 익숙한 말이 되었잖아요. 예, 평안, 평강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샬롬 하시죠. 평강을 주시고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을 주시죠. 그래서 우리는 성도이고 이 시간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방송가족입니다. 조찬미님의 찬양 띄워드릴게요. 같이 걸어요.

네, 은혜로운 찬양이죠. 네, 같이 걸읍시다. 주님과 같이 걷고요. 우리 교우들, 우리 함께 신앙생활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손잡고 천성 향해 같이 걸어요. 0980님 사연입니다. 휴가가 별거 있나요? 그렇게 하고 히읗을 붙여주셨어요. 시원한 에어컨 바람이 있는 집에서 찬양 부르며 성경 말씀 읽으며 제 자신을 채우고 비우는 게 좋아요. 내리는 비처럼 성령의 단비, 은혜의 단비로 제 심령을 채워주소서. 이야, 이 하나님 안에서의 이 감성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저는 고등학교 3학년 졸업을 앞두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크리스찬이 됐죠. 그 전까지는 참 배격하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우리 주님을 만나니까 정말 인생이 얼마나 풍부해지는지요. 세상에서는 느끼지 못했던 건 느끼지요. 세상에서는 말할 수 없었던 것들 말하지요. 세상에서는 이해할 수조차 없었던 그런 것들을 이해하면서 생명을 말하고 그 안에서 생명을 누리는 삶에 대해서 함께 나눌 수가 있죠. 얼마나 풍성해요. 근데 휴가 얘기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휴가 얘기하면 뭐 뻔한 얘기들 하잖아요. 뭐 집 나가면 뭐 무슨 멍멍 고생이라든지 뭐 가격이 쌌느니 비쌌느니 뭐 그 뭐 어떤 풍광이 아름다웠느니 그게 전부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또 막 거창하게 얘기하죠. 뭐 마음이 뭐 어떠고 막 이런 말 하죠. 그런데 수준이 달라요. 우리가 느끼는 수준은 달라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시원한 에어컨 바람이 있는 집에서 찬양 부르며. 세상 사람들 찬양 부릅니까? 유행가 뭐 부르겠죠. 찬양 부르며. 찬양과 유행가가 뭐가 다릅니까? 결정적으로 생명이 그 안에 있느냐 없느냐. 이 차이 아니겠어요? 신령한 노래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성경 말씀 읽으며. 제 자신을 채워요. 그리고 또 비웁니다.

아닙니다. 이런 게 좋아요. 아, 이런 게 좋대요. 은혜 안에 있기에 이런 고백이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내리는 비처럼 성령의 단비, 은혜의 단비로 제 심령을 채워주소서. 참 이 크리스찬의 감성, 우리 모두 이렇게 멋진 크리스찬의 감성, 성도의 감성, 0980님처럼 함께 느낄 수 있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참 좋은 내 친구에서는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립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휴대폰 문자 메시지 샵 1069번으로 사연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분들께는 다양한 선물들 추첨을 통해 보내드립니다.

우리 몸은요, 그 구성이 무척 복잡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작품이니 이를 데가 없죠. 그 중에 손만 보더라도요, 수를 세고 일을 하며

꾸를 사용하고 목적지를 가리키고 그 쓰임이 너무 많아서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인데요. 여기에 더해 또 영적인 손이 있습니다. 그날 그곳 천성에 이르기까지 주님 손 붙잡고 동행하는 성도의 손이죠. 김명선님의 내 맘의 주여 소망되소서 찬양 함께 듣고요. 저는 다음 주 토요일 이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조시현, 구성의 홍만유, 진행의 심준구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HT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찬양의 요술길 찬양사역자 구센입니다.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앞서가는 것처럼 보이면 가진 것의 소중함까지 작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0절로 22절에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앞으로 감당해야 할 일을 말씀하시자 베드로는 뒤따라오던 요한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베드로의 질문은 우리의 모습과 참 많이 닮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길을 걷다가도 계속 옆 사람의 길을 바라봅니다. 왜 저 사람에게는 저런 기회가 주어졌는지, 왜 저 사람처럼 되지 못하는지 비교하다 보면 감사보다 불평이 커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요셉의 길을 설명해 주시는 대신 너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은 다른 사람보다 앞서가는 경주가 아닙니다. 나를 부르신 예수님께 시선을 맞추고 맡겨진 길을 충실하게 걸어가는 것입니다. 옆 사람의 걸음보다 나를 부르신 주님의 음성에 마음을 두어야 합니다. 각 사람을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이끄시는 주님이심을 늘 기억하며 찬양의 요술길 첫 찬양으로 올려드립니다. 송경민 목사님의 하나님의 부르심.

여러분께서는 찬양사역자 구선이와 함께 찬양의 웃음길을 거닐고 계십니다. 성경을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똑같은 모습으로 부르지 않으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맡기신 길과 요한에게 맡기신 길이 달랐고 바울과 바나바의 역할도 달랐습니다. 그러나 서로 다른 길이라고 해서 어느 한 사람의 부르심이 덜 중요했던 것도 아닙니다. 오케스트라에서 모든 악기가 같은 음만 낸다면 풍성한 음악을 만들 수 없습니다. 서로 다른 악기가 자신의 소리를 제대로 낼 때 비로소 아름다운 화음이 만들어집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앞에서 이끄는 역할이 맡겨지고 누군가에게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역할을 합니다. 누군가는 말로 복음을 전하고 누군가는 따뜻한 식사 한 끼와 작은 친절로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복사본으로 만들지 않으시고 각 사람에게 다른 은사와 자리를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비교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고유한 선물을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다른 사람의 꽃이 아름답다고 해서 내가 피워야 할 꽃의 가치가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내게 맡겨진 자리에서 나만의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면 됩니다. 나를 나답게 지으시고 부르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찬양 올려드립니다. 박진희님의 나의 부르심.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찬양의 오솔길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21장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을 다시 생각해 봅니다.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조금 단호하게 들리지만 사실 이 말씀에는 베드로를 향한 깊은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요한의 인생까지 책임지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요한의 미래와 사명은 예수님께서 책임지실 일이었습니다. 베드로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사람의 미래를 궁금해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부르심에 충실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인생까지 짊어지려 할 때 마음이 참 복잡해집니다. 모든 사람의 인생을 이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저 사람에게는 저 길을 허락하셨는지, 왜 나에게는 이 길을 주셨는지 모두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나를 부르신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길에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느라 빼앗겼던 시선을 다시 예수님께 돌려야 합니다. 남의 속도가 아니라 남의 열매가 아니라 오늘 내게 맡겨진 일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주어진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는 한 주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양의 오솔길 마지막 찬양으로 구선이의 목소리로 우리가 간직해야 할 소중한 것 올려드리고 인사드립니다. 저는 지금까지 찬양사역자 구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

안녕하세요. 사랑의 풍경이 있는 시간, 찬양의 향기를 만나는 복된 주일 밤, 은혜 찬양으로 문을 엽니다. 예수님으로 가득한 주님의 날, 주일을 보내며 하얀 도화지에 오늘 하루 우리의 마음의 그림을 그린다면 어떤 스케치로 그려질까요? 그리고요, 어떤 색을 골라서 그곳에 옷을 입힐까요? 나의 예배는 이러한 주제로 일기처럼 묵상해 보아도 좋을 듯 합니다. 우리가 기뻐한 많은 일들, 그리고 때론 실수한 것도요,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모두 내어놓으면 주님이 풀어주실 거라 믿습니다. 아마도 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드리지 않을까요? 언제나 우리의 고백을 받으시는 주님이 계셔 참 감사해요.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찬양 스케치, 준비한 첫 찬양, 수리엘의 음성으로 함께 하시죠. 나의 하나님.

수리의 나의 하나님, 여진 찬양,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아도나이 마이 로드 마이 갓, 올레이션스 경배와 찬양이 함께했습니다. 찬양을 드리고 싶은데 떠오르지 않을 때가 있죠. 듣는 것도 좋지만 내가 부르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먼저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님, 제 마음에 가장 필요한 찬양이 생각나게 해주세요 라고요. 그렇게 기도하면 어릴 때 부르던 찬양이나 최근 찬양이 떠오르기도 하고요. 성경 구절을 묵상하면 찬양으로 고백 드려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허밍으로 읊조릴 때도요. 찬양이 생각나기도 하죠. 예수님 사랑해요라고 우리가 선포할 때도요. 찬양 가사가 우리 마음에 떠오르기도 합니다. 그 기쁨이 충만하죠. 오늘도 이렇게 주님을 닮아가길 원합니다.

극동방송 찬양 스케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이어지는 찬양입니다. 유하영의 나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작은 병화에 빈들의 마른 불 같이 이어진 찬양, 주의 옷자락 만지며 남미 워십의 찬양으로 함께 고백되었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아멘. 우리 영혼에 갈급함이 있다면 주님께 맡겨보길 원합니다. 우리 앞서 행하시고요,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은요, 언제나 우리 삶을 가장 아름답게 빚어가세요. 우리의 믿음이 한 뼘 더 깊어지고 예수님의 사랑이 잠잠히 스며들어 보배롭고 존귀하게 그리고 참 아름답게 물들어가길 소망하면서요, 시와 그림의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 끝곡 나누며 인사드립니다. 함께한 찬양 스케치 진행의 김경화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0: FE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Z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이야기가 있는 찬양. 성경에는 양 이야기가 참 많이 등장합니다. 구약은 양의 책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모세는 양을 치다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다윗도 원래 목동이었다가 왕으로 기름부음을 받습니다. 구약 제사에 가장 많이 쓰여지는 것 또한 양입니다. 예수님도 양 이야기를 많이 하셨지요. 예수님은 목자시요 우리는 양이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 예수님은 양과 목자 되신 예수님과의 관계를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은 목자여 우리는 양이라고 거듭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는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이야기가 있는 찬양, 오늘 순서 이 말씀으로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찬양 띄워드릴게요. 조수아님의 음성입니다. 선하신 목자.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김대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을 의미하는 여러 히브리 단어가 있는데 여호와 라파, 여호와 샬롬, 여호와 니시 흔히 잘 알려져 있는 말씀들에 더불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 로이라는 히브리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며 우리를 양으로 여기시고 선한 길로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신약성경의 예수님도 당신이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 어떤 의미일까요? 그 첫 번째는 구원자가 되신다는 의미입니다. 양은 사랑스럽고 온순하며 겸손한 동물입니다.

그리고 똑똑하지요. 그러나 다른 동물과 달리 방향감각이나 귀소 본능이 없는 짐승입니다. 그래서 집 가까운 곳에 놓아두어도 집을 제대로 찾지 못한다고 합니다. 쉽게 길을 잃어버립니다. 일단 길을 잃어버리고 나면 도저히 집을 찾아오지 못하죠. 그래서 한자리에 빙빙 돌고 있습니다. 누군가 데리고 오지 않으면 그곳에 머물러 있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은 길을 잃고 방향을 모르고 방황하는 사람들을 길 잃은 양에 비유하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에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합니다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하셨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모두 죄인입니다.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방향을 잡아주셔야 옳은 길, 바른 길로 갈수 있는 어리석은 양입니다. 우리는 목자 되신 예수님에게 우리 모두를 맡기면서 또한 그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어 생명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믿을 만한 목자, 예수님께 우리의 생애를 맡겨야 합니다. 그분은 맡기면 맡아주시는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입니다. 나무의 내 음성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CCM 클래식 음반 중에서 연이어 들으셨습니다. 여호와 로이,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신다는 의미는 첫 번째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지도자 되신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 되셔서 우리를 지도하십니다. 주님은 선한 목자이시기에

우리를 그에게 맡기면 틀림없이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원래 양이라고 하는 짐승이 추종 능력이 강합니다. 그래서 인도자의 뒤를 따라 그저 맹목적으로 뒤따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도자가 누구냐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악한 인도자를 쫓아가면 죽을 길로 가게 됩니다. 선한 인도자를 쫓아가야 살 길이 열립니다. 그래서 양에게는 선한 인도자가 필요합니다. 그릇된 곳으로 가지 않게 하는 지도자가 우리에게 꼭 필요하죠. 참 목자 되신 예수님께 우리 자신을 맡기면 그분은 우리를 바른 곳, 축복의 곳, 푸른 초장, 맑은 시냇 물가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여호와 로이, 예수님이 선한 목자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양이 된다는 의미는 예수님이 우리의 지도자가 되어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좋은 이웃의 음성으로 들으시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이모아님의 음성으로 들으신 여호와는 나의 목자였습니다. 여호와 로이, 예수님께서 목자가 되시고 우리가 양이 된다고 하는 의미는 첫 번째로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라는 의미, 두 번째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지도자라는 의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의 관리자가 되시는 목자 되신 주님이십니다. 양이 먹고 마시고 그리고 보호받는 모든 것은 목자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목자의 출신 다윗은 시편을 기록할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다윗은 목자와 양의 관계를 잘 알았기에 시편 23편과 같은 주옥과 같은 시를 쓸 수 있었습니다. 목자는 양들을 깨끗하게 관리하는 관리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양이 희고 깨끗한 짐승은 아닙니다. 다 자란 양의 털에는

각종 지저분한 물질들이 붙어 있습니다. 양은 스스로 몸을 정결하게 할 능력조차 없습니다. 누군가 씻어줘야 하고 누군가 닦아줘야 하며 누군가 떼어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가 관리해주지 않으면 더러운 대로 그대로 살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관리자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또한 우리의 허물과 죄악까지 씻겨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참 구원자이시오 관리자이십니다. 찬양 나누실까요? 희주일의 음성입니다. 주님은 모든 것 아시네.

주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찬송가 365 앨범 중에서 이어 들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관리자가 되신다 말씀드렸습니다. 끝으로 네 번째,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은 우리의 보호자가 되십니다. 목자 되신 예수님은 우리를 틀림없이 보호하여 주시기에 그분에게 우리의 인생을 맡겨야 합니다. 양은 스스로 방어할 능력이 없는 동물입니다. 연약하기가 그지없습니다. 더구나 털이 크게 자란 양은 한번 넘어지면 자신의 힘으로 일어나기가 불가능합니다. 누군가 일으켜 주어야 일어날 수 있답니다. 넘어져서 발버둥 치다 그냥 두면 그대로 그 자리에서 죽게 된다고 합니다. 목자가 와서 일으켜주고 부둥켜 안고 세워주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선하신 목자입니다. 예수님은 양된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껴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진정한 목자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목자 되신 예수님에게 안심하고 우리의 생애를 맡겨도 됩니다. 나를 맡길 수 있는 가장 좋으신 목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 전후서에서 예수님 목자라 하지 않고 목자장이라고 했습니다. 요한 사도는 양을 위해 생명을 바치신 선한 목자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 중에 목자이십니다. 찬양 나누시겠습니다. 강찬의 음성입니다. 주 예수보다 귀한 것 없네.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십니다. 그 의미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 우리의 지도자가 되신다. 우리를 돌보시는 관리자이시다. 또한 모든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지키시는 보호자가 되신다는 의미라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의 생애를 목자 되신 예수님께 맡겨야 합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고 주님은 우리를 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속에 들리는 주님의 음성을 구별할 수 있어야 진짜 주님의 좋은 양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우리는 목자 대신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여야 합니다. 늘 주님의 음성을 듣기에 힘쓰고 또한 그 음성에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선한 목자 대신 주님의 음성을 따라가는 주님의 착한 양들이 되셔서 만복을 받으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야기가 있는 찬양 오늘 순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세상을 살맛나게 하는 군산 중동교회 임재규 목사였습니다. 오늘의 끝곡은 옹기장의 음성으로 그의 길을 걷는 우리에게 띄워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죽도시장, 송도해수욕장, 그리고 포항극동방송 앞을 매일 오가는 버스가 있습니다. 그 버스에는 복음이 흐릅니다. 전파선교사이신 버스기사 유문근 장로님입니다.
1: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중에 이런 말씀 중에 하더라고요. 왜 포항 버스에서는 이렇게 안전좌석 뒤쪽에 보면은 왜 그래 이단들의 광고들을 그렇게 많이 쓰느냐, 보살들의 광고를 많이 쓰느냐, 점쟁이들의 광고를 많이 쓰느냐 그러면서 그런데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저 머리에서 한 대 맞은 것 자체가 띵 맞더라고요. 내가 버스 운전을 하는 상황에서 그런 것이 있었구나 싶은 생각이 있어서 아 방송을 틀자 한번 해보자 그랬는데 극동방송이 개국을 함으로 인해서 그 극동방송을 처음부터 계속 듣기를 시작했습니다. 버스 이제 마치는 시간쯤 돼갖고 이제 아 승객이 아무도 없다 생각했을 때 볼륨을 최대한 높여갖고 꽝짱짱 내면서 조금 위로를 받자 찬양을 위로를 받자 하는 식으로 했는데 막상 하다 보니까 종점까지 다 가는데 뒤에서 기사님 감사합니다 찬양 잘 들었습니다 이 소리가 엄청나게 놀랐어요. 그런 위로의 말씀이 너무나 기뻤어요.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더 힘이 났어요. 방송을 청취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방송인데 그저 훔치는 것, 하나님의 말씀 그저 훔치는 생각이 갑자기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작은 헌금이라도 하자.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전부 선교사 헌금도 하고 오히려 그래 하다 보니까 오히려 저희가 더 형편이 더 나아지고 오히려 더 덕이 된 것 같아요. 꼭 추천하고 싶어요. 전파 선교사 한 분 가입해보라고. 아마 가입함으로 인해서 포도와 알송이가 있잖아요. 한알 한알 연결하듯이 그렇게 연결할 수 있는 그런 기쁨도 넓힐 수 있을 거예요. 이 전파 선교사를 함으로 인해서 우리 가정의 형편도 엄청나게 나아지고요. 나 아무래도 이거 방송으로 인해서 복받은 사람은 제일 것 같아요.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0: 나는 매일 은혜를 받는데 그 은혜를 그저 훔치는 것 같았다는 장로님의 고백. 그 마음은 헌신의 시작이 됐습니다. 상업 광고 없이 전파 선교사님들의 귀한 헌금으로 24시간 제작되는 포항극동 방송. 여러분의 헌신이 복음을 이어갑니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문자가 어려우신 분들은 전화 주시면 됩니다. 054-256-3000번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은혜를 전합니다.

0: C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슈아그림의 김정석 목사입니다. 언론이나 뉴스에 종종 소개되는 감동적인 미담 중에는 수십 년간 얼굴도 이름도 밝히지 않고 독거노인들이

나 소외된 아이들을 위해서 고물상을 운영하면서 모은 전 재산을 기부하거나 대형교회의 가장 굳은 주차봉사나 화장실 청소를 매주 도맡아 하는 평범한 성도분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분들은 사람들의 박수나 스포트라이트가 전혀 없는 자리에서 묵묵히 섬기시는 그런 분들이시지요. 하지만 시간이 흘러서 그분들의 선행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을 때 사람들은 오히려 더 깊은 감동과 함께 고개 숙여 존경을 표현하게 됩니다. 세상의 계산법으로는 남들 앞에 나서지 않고 끝까지 머물면 손해를 보거나 잊혀질 것만 같을 때가 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저 밑바닥에서 눈물을 흘리며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걷고 낮은 곳을 섬기는 이들의 그 노고, 그 수고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나를 높이려 하면 추해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높이시면 그 영광은 가장 순수하고 오래 지속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하루 내가 누군가에게 대우받으려 하거나 나의 권리를 주장하고 싶은 그런 순간이 온다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먼저 한 걸음 물러서서 낮아지는 연습을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손잡아 이끌어주시는 참된 영광의 시작점이 되는 것이지요. 이 시간도 그런 영광의 시작점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면서요. 찬양 함께 나누면서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시작합니다.

네,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주나목의 겸손히 주를 섬길 때, 장윤영의 겸손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초대받아 식사 자리에 가셨습니다. 그곳에서 눈여겨보신 풍경이 하나 있었는데요. 손님들이 서로 상석, 그러니까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눈치를 보면서 다투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잔치자리를 비유삼아 참된 나라의 질서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죠. 세상의 원리는 명확합니다. 내가 나를 드러내고 어떻게든 더 높은 자리를 꿰차야 성공하는 곳이 바로 세상이죠. 누가복음 14장에 나오는 상석을 차지하려는 사람들처럼 높은 자리에 앉아서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것이 능력이고 힘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완전히 다른 반전의 원리를 말씀하시지요. 내가 스스로 높은 자리에 앉았다가 더 귀한 사람이 오면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차라리 처음부터 가장 낮은 자리에 앉아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주인이 와서 친구여 더 위로 올라가라 라고 이끌어서 높여준다는 것이지요. 여기서 발견하는 첫 번째 겸손의 원리는 자리를 향한 탐욕을 내려놓는 것이 겸손이라는 겁니다. 스스로 높이고자 하는 마음은 결국 인간적인 야망에서 비롯이 되고 끝내는 부끄러움으로 이어지는 것이지요. 우리는 종종 직장이나 가정, 또 심지어 교회 공동체 안에서까지도 남들보다 더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유혹을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스스로 왕관을 쓰려고 하지 말라 말씀하고 계시지요. 두 번째 겸손의 원리는 낮은 자리에서 주인의 손길을 기다리는 것이 겸손이라는 겁니다. 진정한 겸손은 초라하게 방치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지요. 내가 낮아져서 섬기고 있을 때 나의 진가를 아시는 주님이 친히 불러 세우시는 영광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 겸손의 원리 앞에서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한다는 거지요. 혹시 사람들 눈에 띄는 그 자리, 칭찬받는 자리만 쫓느라 조급해하지는 않았는지 좀 돌아보고 오늘 하루 우리가 먼저 남을 배려하고 굳은 일을 감당하는 말석의 자리를 기꺼이 택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의 가치를 증명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가장 선한 때에 우리를 높이실 주님을 신뢰하면서 겸손히 낮은 자리에서 겸손의 왕이신 주님을 닮아 그렇게 살아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청관웅 목사님의 겸손의 왕, 에스더 공의 주님 말씀하시면.

네, 두 곡이상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청관홍 목사님의 겸손의 왕, 에스더공의 주님 말씀하시면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상대성 이론으로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과학자로 꼽히는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은 세계적인 명성과 존경을 한몸에 받았음에도 평생 동안 자신을 높이거나 특권을 누리려고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프린스턴 대학에서 교수로 제작하고 계실 당시에 이 학교 측에서 아인슈타인의 연구실 문패에 세계적인 물리학자 아인슈타인 이렇게 거창한 직함과 함께 특별 대우를 제안했지만 정중히 거절하셨다고 해요. 대신 아인슈타인이 원했던 것은 딱 이름만 아인슈타인 딱 적혀있는 문패였다고 합니다. 또 자신을 보기 위해서 찾아온 수많은 귀빈과 기자들 앞에서 늘 이렇게 고백했다고 해요. 나는 자연의 신비 앞에서 겨우 수수께끼 몇 개를 풀었을 뿐인 부족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스스로를 낮추는 것을 잊지 않았다고 하죠. 이 세상에서 가장 대단한 실력을 가졌음에도 스스로를 과시하지 않고 낮출 때 그 권위는 오히려 더욱 빛이 난다는 겁니다. 스스로 자신을 높이는 사람은 결국 추락하게 되겠지만 자신을 스스로 낮추는 진정한 거인들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 깊은 존경과 높임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속으로 나중에 높임 받기 위해서 지금 낮추는 척 연기해야지 그런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렇죠? 말씀 앞에서 그리고 십자가 앞에서 겸손하게 스스로를 낮추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나아갈 때 하늘의 영광을 부어주시고 축복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지요.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하면서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남궁 송옥 옹기장

네,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남궁성옥 옹기장이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피아워십의 하나님의 부르심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느 날 세계적인 기업가들이 모인 화려한 자선 만찬 파티가 열렸습니다. 그곳은 저마다 자신이 세운 기업의 엄청난 규모와 재산을 뽐내느라 정신이 없었는데요. 내 회사는 이번에 몇 조를 벌었다네. 그래? 그래 봤자 내가 이 업계 최고의 왕자라네. 하면서 서로 더 높은 상석을 차지하려고 목에 힘을 주는 그런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그 화려한 소란 속에서 한 노신사가 눈에 띄지 않는 구석진 말석에 아주 조용히 앉아 혼자 식판을 들고 있었는데요. 그 모습을 본 한 젊은 신흥 부자가 어깨에 힘을 빡 주고 그 노신사에게 성큼성큼 다가가서 거만하게 묻습니다. 영감님, 도대체 어느 회사 대표입니까? 누군데 여기 이렇게 초라하게 앉아서 명함이라도 한번 봅시다.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전세계를 주무르는 10대 기업 회장이요. 당신은 뭐요? 그때 노신사는 당황하거나 불쾌해하는 기색 없이 빙그레 미소를 지으며 조용히 주머니에 손을 넣더니 꼬깃꼬깃해진 종이 한 장을 꺼내 건넸습니다. 젊은 부자가 코웃음을 치면서 뭐야 이게? 그래서 그 명함을 한번 딱 보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리고 말았는데요. 그 낡은 명함에 적힌 이름은 바로 세계 최고의 부자이면서 거대 자선사업가인 빌 게이츠였다고 합니다. 이 젊은 부자는 자신의 얕은 지식과 교만을 부끄러워하면서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는 것이죠. 이 이야기는 우리의

우리에게 깊은 영적 진실을 가르쳐 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짜 거물은 스스로를 높이려고 입을 열고 나 이래 그러지 않아도 그 존재 자체가 빛이 난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원리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남보다 더 높다고 소리치지 않아도, 세상의 명예를 쫓아 상석을 탐하지 않아도, 오히려 스스로 낮아져서 섬기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친히 알아주시고 가장 귀한 때에 가장 높은 자리로 이끌어 올리실 것이다 라는 사실이지요. 이 시간 이 낮아짐의 자리에서 묵묵히 빛을 바라는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요,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십자가 그 사람 붙잡고 나아갑니다 하는 마음으로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마커스의 주 은혜임을, 클래식 콰이어의 십자가 그 사랑.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마커스의 주 은혜임을, 클래식콰이어의 십자가 그 사랑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알베르트 슈바이처는 이미 30대에 신학자, 철학자, 그리고 세계적인 파이프 오르간 연주자로 유럽 전역에서 명예와 부와 지위를 누리고 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슈바이처를 상속

한국으로 대우했고요. 앞으로도 탄탄대로가 보장된 삶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하지만 슈바이처는 그 모든 명예로운 자리를 스스로 내려놓고 의학을 다시 공부한 뒤에 아프리카 람바레네의 오지로 들어가서 평생 나병 환자들을 돌보는 가장 낮은 자의 길을 택했다는 겁니다. 당시 사람들은 슈바이처를 이해하지 못했지만 슈바이처가 세상을 떠날 때전 세계는 슈바이처를 세상의 가장 위대한 스승이다라고 말하면서 가장 높은 영예로 추앙했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세상의 상석을 기꺼이 포기하고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의 말 속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간 슈바이처의 모습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참된 겸손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신을 낮추는 자를 결국 하나님께서 세상의 빛으로 높이신다라는 진리를 슈바이처의 삶이 증명해 보였다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의 삶도 겸손함으로 세상에 빚된 사명을 잘 감당하는 매일매일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요.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히즈빌의 내려놓음

네,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희즈빌의 내려놓음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 연말 시상식 대기실에서 쟁쟁한 스타들이 카메라에 잘 잡히는 앞자리와 화려한 상석을 차지하려고 치열한 눈치 전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유명한 개그맨 A씨의 무명 시절도 마찬가지였는데요. 한 번은 선배님들과 PD님들로 가득 찬 대기실에서 개그맨 A씨가 너무 주눅이 들은 나머지 스태프들이 잡동사니 짐을 쌓아두는 가장 구석진 문 앞 말석에 쭈그리고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행사가 시작되려는 순간 방송국 국장이 대기실 문을 벌컥 열고 들어와서 상석에 앉아 자신을 뽐내고 있었던 스타들은 한 명도 거들떠보지 않고 문 앞 구석에 있던 A 개그맨에게 성큼성큼 걸어가서 개그맨 A씨의 손을 탁 잡으면서 이렇게 말하더래요. 아니 왜 이런 찬바닥에 앉아 계십니까? 오늘 이 행사의 진짜 주인공이 당신이잖아요. 자, 일로 오셔서요. 맨 앞자리에 앉으시죠. 이렇게 말하더래요. 알고 보니까 그날의 파격적인 깜짝 공로상 수상자가 바로 그 무명 개그맨이었다는 겁니다.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스스로 가장 낮은 자리, 말석이라고 할 수 있는 저 구석에 그 자리를 택했지만 잔치 주인의 눈에는 그 누구보다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이지요. 세상은 자기를 높이는 데 노력하지만 결국 부끄러움을 당하고 맙니다. 하지만 자신을 낮추고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높임을 받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의 자리를 챙기려는 그 조급함을 좀 내려놓고요. 가장 선한 때에 우리를 높이실 주님을 신뢰하며 낮아짐에 미소를 짓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렇게 주님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길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면서요 마지막 곡 예수전도단의 겸손의 왕 띄워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지금까지 제작의 조안나 진행의 저 시와그림의 김정석 목사였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올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인도네시아의 에디레오 목사님이 강의 중에 말씀하신 예화입니다. 나눠드릴 건데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방 10개가 있는 집을 가진 사람이 집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제일 좋은 방을 드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마귀가 찾아왔어요. 집주인은 마귀와 열심히 싸웠으나 예수님은 관여하지 않으셨습니다. 혼자서 마귀를 간신히 물리친 집주인은 예수님께 왜 돕지 않았냐며 불평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르는 소리 말게. 자네가 내게 준 이 방을 나는 철통같이 지키고 있었다네. 그러자 집주인은 10개 중에서 반인 5개를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이 정도면

많이 지렸다 여겼어요. 그러나 그 다음 날 마귀가 또 찾아왔을 때 집주인은 역시 혼자 싸워야 했습니다. 다시 불평하는 집주인을 향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네가 내게 준 방 다섯 개를 내가 철통같이 지켜서 마귀가 얼씬도 못했다네. 그제야 집주인이 항복했습니다. 예수님, 이제부터 예수님이 이 집의 주인이십니다. 모두 다 가지십시오. 그 다음 날 마귀가 어김없이 다시 찾아왔어요. 문이 열리자마자 마귀를 맞이한 것은 그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을 보자마자 마귀가 깜짝 놀라며 꾸벅 절하면서 말했습니다. 예수님, 집을 잘못 찾아왔습니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 어떠세요? 물론 이 예화는 에드레오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지어낸 이야기겠죠. 영적 싸움에 이기는 방법은요, 예수님께서 진정한 주인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고 있는가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주신이가 주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하고요.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사야 43장 1절 말씀,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내가 주인 삼은 조수아의 찬양이었고요. 앞서서 들으신 찬양 박희봉의 나의 안에 거하라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윤영입니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 어떠세요? 내 삶의 주인이 진정 예수님이십니까? 내 마음의 주인이 진정 예수님이십니까? 아, 저는 좀 이야기를 들으면서 찔리더라고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삶의 이 방향의 키를 내가 잡고 내가 원하는 대로 막 이렇게 이쪽으로 저쪽으로 한 것은 아니었을까. 아, 집주인이 예수님께 항복했었던 것처럼 저도 주님 앞에 항복합니다. 제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제 삶의 유일한 주인은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다시 한번 이 시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43장 1절 말씀,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이 말씀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은요, 유료문자 샵1069로 말씀이라고 보내주시고요, 별그대에서 들려드리는 찬양 궁금하신 분들은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찬양 리스트 링크 받아오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 기도 제목, 듣고 싶은 찬양 올려주세요. 샵 1069 우물정 1069입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 수여됩니다. 때때로 신청곡을 올려주시는데 바로바로 들려지지 못할 때가 사실은 많습니다. 왜냐면 이 방송을 들어오기 전에 오프닝을 쓰고요. 기도하고 어느 정도 선곡을 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신청곡을 달라고 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들려드리니까 꼭 믿음으로 끝까지 기다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늘 문자 보내주시는 장경화 집사님, 또 이은영 집사님, 또 이외에도 이미자 권사님, 이미영 집사님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별그대를 애청하시고 참 사랑을 표현해 주시는데, 저도 그런 여러분에게 저의 마음을 늘 드리고 싶고요. 여러분의 문자를 보면서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많이 많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찬송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믿음의 고백 같이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아멘. 기뻐하며 경배하세. 김혜자의 피아노 연주 찬송 함께 하셨습니다. 앞서서 들으신 찬양 궁금하신 분들 유료 문자 샵 1069로 선고표라고 보내주시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내 삶의 주인은 예수님, 내 마음의 주인도 예수님, 내 삶을 주께 온전히 드리며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사야 43장 1절 말씀 오늘의 말씀으로 나누고 있는데요. 받아보기 원하시는 분들 말씀이라고 보내주시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감동 가득 만족 두배 오감 만족 한만두의 만두 선물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한 박스. 향기로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트 이미지 헤어 앤 바디 세트.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눈이 포근 눈 마사지기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업 더 프라미스 FNC에서 라이코펠을 품은 토마토 즙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먹대깡과 만능육수 요리 한 포를 드립니다. 선물로 섬겨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시길 기도드립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걸어가겠습니다.

그런 다짐을 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빚으신 분, 나를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그럼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쁜 날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 오늘도 정말 애쓰셨어요. 꿈에서 예수님 만나세요. 지금까지 서윤영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0: FE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달빛 가스펠의 나영원입니다. 어거스틴은 교만이 천사를 마귀로 만든다고 말했습니다. 교만은 제대로 뿌리 뽑지 않으면 잘라내도 계속해서 자라는 잡초처럼 신앙생활을 얼마나 했는지 또 성경을 많이 읽고 연구했는지도 중요하지 않고 사랑과 헌신과 열정과도 상관이 없으며 오히려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넘어지기 쉬운 것이 교만입니다. 때문에 어거스틴은 신앙생활에서 겸손을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여러 차례 강조했어요. 참된 겸손은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임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날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시길 축복하면서 달빛 가스펠 시작할게요.

크룩스의 오른길 따르라로 달빛 가스펠 문을 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따라 걸어가는 거룩한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제니스 게인즈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펜타토닉스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살라이의 주님여 이 손을, 나는 비록 약하나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에필로그의 예수 나를 위하여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심플리포의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어쿠스틱 찬송가의 죄짐 맡은 우리 구주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김범수의 주의 친절한 팔이 안기세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하은의 샤론의 꽃 예수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한웅재의 내 주의 보혈은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한경미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들려드릴게요.

언제나 늘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변치 않는 평안을 맛보시는 아름다운 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달빛 가스펠은 여기까지예요. 케이스 앤 크리스틴 게티의 내 맘의 주여 소망되소서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어노인팅의 저 높은 것을 향하여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0: FE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평안한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동북삼성과 러시아 연해주 지역에서 함께 하시는 방송가족 여러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아나운서 김상균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신실하게 또 그리고 열정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예배하는 것, 그 이전에 참 중요한 것이 바로 정결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내 안에 죄의 것들을 담아두기보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담기 위해서는 정결한 내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내 죄를 사해 주시고 죄사함을 얻었던 깨끗해졌던 그 모습, 그것을 지켜가면서 정결한 모습으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담아야겠지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됩니다. 오늘도 죄의 것을 멀리하고 주님의 것을 담기 위해서 다시 한번 회개하며 나아가고 정결한 모습을 회복하길 소망합니다. 정결한 모습을 기뻐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오늘도 거룩한 모습으로 나아가길 축복합니다.

항상 거룩하고 깨끗한 정결한 모습일 것 같지만 세상 속에서 세상의 죄악들이 우리를 계속해서 침범하죠. 죄를 짓게 만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거리를 멀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는 사이에 나도 어느샌가 죄에 물들고 다시 하나님의 모습이 아닌 세상의 모습, 사단의 모습을 따라가는 경우도 있게 되는데,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야죠.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거룩하고 정결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구원함은 얻었지만 죄의 사람이 되기보다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도 더욱더 정결한 모습을 갖추기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도 FM과 AM을 통해서 남북한 전역과 또 중국 러시아에 나와 계신 탈북민 분들, 북한 출신 노동자 여러분들께 복음의 기쁜 소식과 더불어서 또 외부의 정보들 찬양과 함께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극동방송은 AM 채널이 두 개가 있습니다. 1188 극동방송 대부도에서 송출하고 있는 AM 1188kHz. 저 멀리 남쪽 끝 제주도에서 송출하는 제주극동방송의 AM 1566kHz를 통해서 저 북녘 땅에 계신 성도님들 방송 잘 듣고 계시지요? 그리고 대한민국 각 지역에서는 FM 채널을 통해서 복음의 귀한 소식, 또 복음 통일에 대한 귀한 마음 함께 품고 계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 방송하죠 여러분들은 이 시간 방송 함께 하시면서 받으신 은혜뿐만 아니라 저 북녘 땅에 있는 영혼들을 위한 축복의 메시지와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도 좋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으로 그 메시지 꼭 남겨주세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은 북한에서 대한민국으로 이주하신 탈북 신앙인들의 간증 전해드리겠습니다. 탈북민 신앙 간증, 우리는 한국교회 선교의 열매입니다. 먼저 만나보시고요. 또 간추린 소식과 남북한의 자세한 월요일의 날씨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의 자찬양 정결하게 하는 셈이 전해드렸습니다. 주님 안에서 살아가면서

0: 북향민 신앙 간증. 우리는 한국교회 선교회 열매입니다.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곁에 와 있는 이 대한민국 땅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탈북민은 약 3만 4천 명을 넘어서 3만 5천 명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 이후 잠깐 주춤했던 대한민국 입국 탈북민이 이제는 다시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 상당수는 우리 한국교회의 도움을 얻고 또 탈북 과정에서 탈출 과정에서 하나님 그리고 기독교 복음을 전해 들었습니다. 여전히 신앙생활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잠시 방학을 갖고 계신 분도 있지만 이 모든 분들이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릴 그리고 북녘 고향 땅에 돌아가 하나님을 이 복음을 전하게 될 그날이 오게 되겠지요. 북향민 신앙 간증 우리는 한국교회 선교회 열매입니다. 이 시간은 우리 곁에 와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며 살아가고 계시는 탈북민분들의 그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에스더 기도운동본부 철야예배 때 간증을 함께한 탈북민 청년의 이야기를 만나보실 텐데요. 북한 군인으로 살다가 DMZ를 건너온 이 형제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북녘 성도들을 위해서 그리고 동포들을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할 수 있을까 한번 발견해 보시면 좋겠네요. 북향민 신앙가정 오늘의 이야기 바로 만나보시겠습니다.
1: 제가 오늘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지었는데요. 여러분 주님이면 충분합니까? 저 정말로 주님 때문에 충분한지 정말 궁금합니다 라고 이렇게 주님께 계속 기도를 하던 와중에 주님이면 충분합니다라는 그런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제 소개를 먼저 간단하게 하면요. 저는 고향이 북한의 함경남도 함흥에서 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0년까지 북한에서 축구선수로 활동하다가 2011년에 북한군에 입대를 하게 됐고요. 사실 이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물론 당연히 주님께서 제 어머니의 그 태에서부터 저를 이제 만드시고 계획하셨겠지만 저는 주님께서 철저하게 저의 생에 이제 간섭을 하셨던 순간들이 막 알 것 같아요, 저는. 언제부터였던지. 왜냐면 저는, 우리 한국에서는 병무청이라고 하죠. 북한에서는 군사동원부라고 합니다. 저는 어릴 적에 이제 축구를 하다 보니까 장래희망이 프로리그에 가는 게 꿈이었죠. 북한에서는 이제 주앙체육단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가는 것이 꿈이었는데 이제 저희 집안이 그렇게 부유하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또 부모님들이 권력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로리그를 일찌감치 포기를 하고 군에 나가거나 대학교를 가거나 이제 이래야 되는데 대학교를 가려고 해도 돈이 많아야 됩니다. 그래서 일찌감치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군에 나가야 되는데 부모님들이 운전기술을 배워가지고 나가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군에 나가면 편한 보직을 얻게 됩니다. 물론 군 생활은 한 13년 정도를 합니다만 그래서 이제

13년을 하더라도 운전기술을 배워서 했는데, 그래서 저는 병무청 앞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근데 갑자기 제 문건이 도로 발송이 됐대요. 만약에 이걸 안 가면 너는 이제 군 기피자가 돼가지고 평생 그 뒤에 따라다닐 거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일주일을 부랴부랴 해가지고 군에 나오게 됩니다. 군에 나왔는데 저는 최전방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북한의 그 최전방에는 전기가 없다고 하면서도 2200볼트의 고압 전기 철책이 있어요. 그 고압 전기 철책이 얼마나 이제 전기가 높은지 여러분 상상이 잘안 되실 수 있는데, 뭐 200kg, 300kg짜리 멧돼지가 거기에 걸리면 바로 바베큐가 됩니다. 사람이 걸리면 두말 하면 잔소리겠죠. 그리고 이제 220볼트의 전기 철조망이 있고요. 그리고 가시 철조망이 있고, DMZ 안에 수도 없이 깔려있는 지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탈출한 영화 보셨나요? 예, 보신 분도 계시고 못 보신 분도 계실 텐데, 제가 이 DMZ를 뚫고 오는 과정을 비스무리하게 제가 넘어왔습니다. 그 영화를 제가 자문을 했고요. 그리고 그 영화에 제가 배우로도 출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그런 철책들, 장애물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이제 그때 2012년에 이제 그걸 다 부숴버리셨어요. 신병을 훈련을 받는데, 제가 군에 입대할 때 몸무게가 62kg인가 그랬었습니다. 근데 신병 훈련을 받다 보니까 몸무게가 48kg로 줄어든 거예요. 근데 신병 훈련소에서 제가 그때 옴이라는 전염병에 걸려 있는데, 너무 제 처지가 막 이제 처량한 거예요. 영양실조에 걸려 있는 제 모습이, 이제 가을 낙엽이, 이제 신병 훈련소에 가을 낙엽이 부는데, 그 낙엽이 떨어지는데 막 눈물이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모님들이 막 너무 보고 싶고. 근데 그때 제가 마음속에 그런 부르짖음이 있었어요. 당연히 이제 제가 하나님을 모르고 이러니까, 아, 정말 우리 부모님들이 나의 지금 이 처해 있는 상황에서 건져주면 좋겠다. 아니면 부모님들은 그렇게 할수 있는 능력이 안 되니까 다른 누군가가, 힘이 좀 있는 사람이 나를 이제 여기서 꺼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병훈련이 끝나고 시간이 지나서 저는 이제 자대를 배치받게 되는데, 최전방에 나오게 된 거예요. 이제처럼 한국과 불과 1km밖에 안 되는 거리에서 총뿌리를 맞대고 경계 근무를 서는 거였죠. 한국이 너무 궁금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이제 한 1년 좀 군생활 하다가 이제 어느 날 철책이 전부 다 파괴가 된 거예요. 근데 물론 그때 이제 한국에 대한 궁금증도 있었고 전단지도 주워보고 이러면서 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조금씩 조금씩 생기긴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저는 철책을 넘어서 오게 됐는데, 철책 넘고 들어오는 과정에 제발 밑에는 수도 없는 그 지뢰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북한 군인들이 발견하고 저를 이제 막 총을 쐈죠. 근데 이제 그때 AK 총탄 12발이 제 머리 1m 위로 날아가는 그런 아찔한 상황도 있었고요. 저는 그때 처음으로 이제 인간의 본능을 알게 됐어요. 아마 탈북민들은 다들 이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보통 이제 그러시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이제 막 나도 기도를 해봤다 이러시는 분들도 있는데, 총알이 날아오니까 저는 그때 신의 존재를 몰랐는데 인간의 본능이 나오더라고요. 저 위에 누군가가 있다면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라는 간절한 부르짖음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그때 하나님은 아마 이미 저를 찜하셨고, 그 철책을 부실 때부터 아마 계획을 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그때 태풍 카눈이 불었는데 그 철책이 잘 무너지지가 않습니다. 그 철책을 다 허무셨고, 그리고 이제 저를 그 상황에서 아마 다 이제 나중에 이제 제가 기도를 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그 밤에 내가 너와 함께 있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오늘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신 말씀인데, 이사야 43장 1절에서 2절이거든요.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아,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주님께서 그 총알이 빗발치는데, 저는 제발 저 위에 누군가 있다면, 그리고 저는 그 자리에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정말 긴 밤을 괴롭고 외롭고 공포 속에서 하룻밤을 자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날 이제 눈을 떠가지고 다음날 이제 한국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그 국정원이라는 데 가서 조사를 받는데 거기에서 종교활동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이제 갔던 곳이 기독교에 갔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이 그때 베드로가 이제 감옥에서 갇혀가지고 찬양을 하는데 옥문이 열리는 그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되게 저랑 비슷한 상황 아닙니까? 근데 저는 그 말씀이 믿겨지더라고요, 신기하게. 그러면서 수많은 탈북민들이 이제 막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다들 웁니다, 찬양을 하면서. 뭐 누군가는 은혜가 돼서 우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누군가는 이제 자신이 처했던 그 중국에서 이제 당했던 그런 인권 침해들이 많이 생각나서 울었을 겁니다. 근데 이상하게 저도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아, 그리고 거기서 세례를 받고 나왔는데, 하나님은 그때부터 이제 저한테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셨어요. 정말 좋은 사람들을 이제 다 붙여주셔가지고, 그래서 계속 이제 교회로 인도하는 발걸음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가서 계속 예배드리고 훌륭하신 권사님을 만나서 말씀으로 양육을 받고, 그러다 이제 막 파란만장한 삶을 삽니다. 시행착오도 많이 겪고, 돈 벌어보겠다고 하고, 뭐 회사도 다니고, 교회를 잠깐 떠났다가 방황도 하고, 그랬다가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러고 되게 의도 먹고 또 다시 돌아오기도 하고. 아, 그러다가 제가 16년에 독일로

로 가게 됩니다. 짧은 그런 선교 여행이었는데요. 헤른후트라는 곳이었어요. 지저스 하우스라고 해서 기도하는 집이 있더라고요. 그때 심적으로 많이 힘들었습니다. 계속 주님한테 반항할 때였어요. 주님, 제가 지금 그때 성경 통독을 할 때였는데요. 한 50독을 했을 때였습니다. 성경을 한 50독을 했을 때였는데 이 성경을 좀 알게 되다 보니까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아니, 하나님, 당신이 이렇게 좋으신 분인데 왜 부계는 없습니까? 당신은 잘 사는 나라에만 사십니까? 그러면서 계속 하나님한테 이제 질문하면서 대들었어요. 당신이 이런 하나님이라면 난안 믿겠다고. 그런 되게 불만스러운 상황에서 이제 독일로 가게 된 거죠. 거의 끌려가다시피 가서 이제, 별로 그렇게 막 탐탁지도 않았어요. 이제 뭐 새벽 기도 한다길래 거의 뭐 끌려가다시피 가서 이제, 그래 뭐 기도한다니까 또 해야지 뭐 이러고 갔는데 깜짝 놀라게 됩니다, 제가. 여러분, 지구 반대편에서 말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피부도 다르고 그런 분이 키가 거의 뭐한187 정도 되는 고구의 선교사님이 새벽 4시 반부터 한반도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정말 진지하게 울면서 막 기도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처음에는 말을 모르니까 이제 몰랐는데 자기는 이제 한국의 통일을 위해서 기도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날이 딱 밝고 보니까 그 앞에 그분의 진심을 그때 알게 됐죠, 제가. 한반도 지도가 있고요. 북한 지역에 핀이 막 꽂혀 있는 거예요, 여기저기에. 와, 제가 그때 엄청난 도전을 받게 됩니다. 아, 주님, 이렇게 지구 반대편에서도 이렇게 우리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이 계시군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제가 기도하러 골방으로 들어갑니다, 혼자서. 우리 찬양을 켜놓고 한 4시간 동안 이제 기도를 하는데 결단을 하고 들어갔어요. 하나님, 저 오늘 여기서 결판을 내겠습니다. 주님께서 저한테 뜨거운 물 주시든지 아니면 제가 완전히 등을 돌리고 다시는 한국 돌아가서 안 믿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막 무릎 꿇고 기도를 하는데 한 3시간 지나니 갑자기 그때부터 주님께서 저의 마음을 만지시기 시작하는데 내네 마음 안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뭘 대체 뭘 하신다고요? 이랬더니 여러분, 근데 저는 한국에 왔는데 너무나도 불만이었던 게요. 북한에서는 2,500만 명이 사는데 복음을 몰라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정치범 수용소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곳에 갇혀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하늘을 못 보게 합니다. 머릿속에 벌레가 들어갔다고 해서 그걸 저는 한국에 와서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 여기 한국의 크리스찬들의 기도에는 응답하시는데 왜 그들의 기도에는 응답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밤에 이제 막 그러면서 이제 주님께 막 기도를 하는데 주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저의 마음을 어루만지시는데 그래서 내가 너를 부르지 않았냐 이러시는 거예요. 아니, 저는 제가 알아서 왔는데요 이랬더니 주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그래 이놈아, 네 잘났다. 네가 그렇게 그 DMZ에서 총알이 날아올 때 무섭다고 소리치지 않았냐? 그 공포스럽고 무섭고 그 DMZ에 네 홀로 있었다고 생각하니? 내가 너를 그 밤에 덮고 있었단다. 와, 그러는데 여러분, 주변에 자욱한 안개가 끼면서 제가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평안을 그때 느끼게 됐습니다. 아, 주님이셨군요. 주님 그 밤에 함께 하셨군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확 돌아서게 됩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그때 인격적으로 처음 만나면서 어마어마하게 이제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세상을 다 가진 것 같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들은 기도를 많이 하셔가지고 다 아실 거예요. 성령 충만했을 때이 세상에 부러울 게 없고 그런 고백이 절로 나오더라고요. 세상 다 버려도 나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그때 절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 와서 또 열심히 삽니다. 아, 그때부터 저는 이제 배우자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저뭘 하면서 살아야 될지 모르겠지만 배우자 기도를 이제 다녔던 권사님께서 아, 하늘아, 너는 이제 배우자 기도를 지금부터 해야 된다 이러는 거예요. 주님께서 너를 이제 부르신 이유가 있을 것이고 너를 크게 쓰실 건데 배우자를 이제 그에 맞는 배우자로 이제 기도를 해라 이러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했더니 그 권사님이 되게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5가지 정도를 적었는데 욕심쟁이여가지고 한 15가지를 적었는데 지금 좀 후회합니다. 한 100가지를 쓸 걸. 예. 100%다 들어맞았습니다, 진짜로. 목사님 딸이고, 신앙이 좋고, 저를 위해서 정말 기도 많이 해주고, 그리고 사모님도 그러시고, 너무나도 당연한 말씀이고, 또 엄청 똑똑하고 예뻐요. 예. 그래서 이제 마침내 18년부터 오랫동안 이제 연애를 하다가 이제 내년 4월에 결혼하기로 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전적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저는 그래서 항상 느끼는 게, 아, 주님께서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저의 기도 응답에 하나도 거절하신 기도도 당연히 있겠지만, 저는 이제 보통 기도를 하면은 수첩에 좀 다이어리에 좀 적어놓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한 6개월 지나서 이렇게 쭉 돌아보면 거의 다 응답이 되어 있어요, 놀랍게도. 그럼 이제 막 동그라미를 쳐놓거든요. 또 이제 새로운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서 돌아보잖아요. 신기하게 놀라울 만치 다 이제 응답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능력 성도 여러분, 그리고 방송을 함께 하시는 모든 동포 여러분, 여기는 대한민국의 극동방송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간추린 소식.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입니다. 먼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국제원자력기구가 북한 강선 우라늄 농축시설의 새 별관에서 올해 1월부터 가동징후가 포착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에 이어 홍해 항로까지 위협받으면서 사우디아라비아의 원유 수출량이 13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이 대외 무역 창구를 무역회사 중심으로 통제하고 있지만 세관을 통과한 중국산 상품의 내부 유통은 여전히 개인 무역업자와 장마당 상인들이 주도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민일보 보도입니다. 유엔이 사용을 장려한 새로운 세계지도 도법의 대표지도에서 일본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북방 4개 섬이 러시아와 같은 색으로 표시돼 일본에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지난해 유학이나 연수를 목적으로 한국을 찾은 외국인이 처음으로 50만 명을 넘어 4년 만에 6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열람뉴스 보도입니다. 우즈베키스탄 부하라 국립사범대에 한국어 학과와 한국어 교육연수센터가 신설돼 매년 60명의 한국어 교원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최근 국제공동연구에서 지난 45억 년 동안 우주의 별 출생률은 60%

20% 줄었지만 별의 재료인 중성 원자 수소는 29%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일본 프로야구에서 통산 3085안타로 역대 최다 안타 기록을 보유한 제1교포 야구인 장훈 씨가 86세를 일기로 별세했습니다. 이상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입니다. 첫 소식은 동아일보가 보도합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북한의 평안남도 강선 우라늄 농축시설에 새로 지어진 별관에서 올해 1월부터 가동 징후가 포착됐다고 밝혔습니다. 강선 별관은 2024년 2월에서 4월 사이에 기존 시설 옆에 증축됐으며 실제 가동 정황이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IAEA는 별관 상층부에 고농축 우라늄 생산에 사용되는 원심 분리기 여러 대를 연결한 캐스케이드가 설치됐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규모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이곳에 신형 원심 분리기가 설치돼 북한이 우라늄 농축 능력을 높이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는데요. 영변에서도 기존 우라늄 농축 시설이 계속 가동되는 가운데 새로 건설된 시설의 냉각 장치가 올해 초 작동하는 모습이 관측됐습니다. IAEA는 영변의 새 시설이 최대 28개의 캐스케이드를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분석했는데요. 전문가들은 강선과 영변의 시설 증설로 북한이 연간 6기 안팎의 핵탄두를 추가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IAEA는 북한의 전체 우라늄 농축 능력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며 명백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 위반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또 심포조선소에서는 핵추진 잠수함이 건조되고 있으며 풍계리 핵실험장은 특이활동은 없지만 핵실험 재개가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어서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전쟁으로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된 데 이어 홍해 항로까지 위협받으면서 사우디아라비아의 원유 수출량이 13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뉴욕타임스가 해양정보업체 케플러의 자료를 인용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지난달 사우디의 원유 수출량은 하루 320만 배럴에 그쳤습니다. 전쟁 발발 전 하루 약 700만 배럴을 수출했던 것과 비교하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인데요. 사우디는 호르무즈 해협을 피해 동부 유전지대에서 홍해 연안까지 이어지는 송유관의 가동률을 높이고 서부 항구를 통한 수출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란의 지원을 받는 예멘 후티 반군이 사우디 선박을 공격하며 바브엘만데브 해협 통행까지 위협하면서 이 우회로도 흔들리고 있는 건데요. 후티는 지난 7월 사우디 선박의 이동을 차단하겠다고 선언했으며 이후 최소 7척이 공격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우디가 아시아로 원유를 보내기 위해 수에즈 운하를 거쳐 아프리카 희망봉을 도는 장거리 항로를 이용할 경우 운송 시간과 비용이 크게 늘어날 전망인데요. 지난해 한국의 사우디산 원유 수입액은 257억 달러로 전체 원유 수입액의 3분의 1을 웃돌아 수출 차질이 장기화하면 국내 원유 수급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 당국이 대외 무역 창구를 무역회사 중심으로 재편했지만 세관을 통과한 수입품의 북한 내부 유통은 여전히 개인 무역업자와 장마당 상인들이 주도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양강도 소식통에 따르면 최근 해산 세관을 통해 의류와 신발 등 중국산 공산품이 대거 들어오고 있으며 수입 절차는 무역회사가 담당하지만 실제 돈을 대고 상품을 들여와 유통하는 것은 개인 무역업자들이라고 합니다. 과거에는 개인이 중국 측 거래 상대와 직접 상품을 들여올 수 있었지만 당국이 공식 무역을 확대하면서 이런 방식은 사실상 차단됐는데요. 이에 따라 상당수 개인 무역업자들은 무역회사 직원으로 이름을 올리고 일정 수수료나 수익 일부를 회사에 내는 방식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관을 통과한 상품은 평양을 비롯한 내륙 지역 장마당의 도소매상들에게 넘겨져 판매되는데요. 국영상점 등 공식 상업망만으로 수입 물량을 모두 소화하기 어려워 기존 민간 유통망에 대한 의존이 계속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여기에 지역 간 상품 운송비가 2, 3년 전보다 박스당 70에서 150위안가량 오르면서 최종 판매 가격도 상승하고 있는데요. 수입과 유통을 쥔 자본력 있는 무역업자들은 안정적인 이윤을 얻는 반면 장마당 소매상들은 가격 경쟁까지 겹쳐 돈벌이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어서 국민일보 보도입니다. 유엔이 사용을 장려한 새로운 세계지도 도법의 대표지도에서 일본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북방 4개 섬이
러시아

나와 같은 색으로 표시돼 일본에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도 제작자 톰 패터슨이 공개한 이퀄러스 도법 세계지도에는 에터로후와 구나시리, 시코탄, 하모바이 등 북방 4개 섬이 러시아와 같은 색으로 표시돼 있는데요. 또 러시아가 실효 지배하고 일본이 영유권을 주장하다는 취지의 주석도 달렸습니다. 반면 한국어판에서는 독도가 울릉도와 함께 한국과 같은 색으로 표시되고 독도라는 지명도 적혀 있으며 별도의 영유권 관련 주석은 없었습니다. 동해 역시 한국어판에서는 동해로, 일본어와 영어, 중국어판에서는 각각 일본해에 해당하는 명칭으로 표시됐는데요. 이퀄러스 도법은 기존 세계 지도에서 고위도 지역이 실제보다 크게 표현되는 문제를 줄이고 각 지역의 면적을 실제에 가깝게 보여주기 위해 개발됐습니다. 유엔 총회는 지난 4일 일본을 포함한 164개국의 찬성으로 이런 도법의 사용을 장려하는 결의를 채택했는데요. 다만 유엔이 승인한 것은 지도 제작 방식인 도법 자체이지 패터슨이 만든 특정 지도의 국경이나 영토 표기는 아닙니다. 일본 외무성도 이 점을 강조하면서 북방 영토에 관한 일본 정부의 기존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유학이나 연수를 목적으로 한국을 찾은 외국인이 지난해 처음으로 5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한국관광공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약 1,894만 명 가운데 유학 연수 목적 입국자는 50만 5천여 명으로 전체의 2.7%를 차지했습니다. 코로나19가 한창이던 2021년 약 8만 명에서 2022년 15만 명, 2023년 31만 명, 2024년 43만 명으로 꾸준히 증가한 데 이어 지난해 처음 50만 명을 넘어선 것인데요. 4년 만에 6.3배로 늘어난 규모입니다. 한국을 찾는 외국인의 연령도 젊어 지난해 20대가 전체 방한객의 24.9%, 30대가 21.4%를 차지해 20, 30대를 합하면 46%를 넘었습니다. K-콘텐츠의 세계적인 확산이 단기 관광뿐 아니라 한국어 학습과 유학, 연수 등 장기 체류 수요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인데요. 외국인 유학생들이 지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우즈베키스탄 서부 부하라 국립사범대에 한국어 학과와 한국어 교육연수센터가 새로 문을 열었습니다. 신설된 한국어 학과는 한국어 교원 양성을 위한 전문 교육을 실시해 매년 60명의 한국어 교원을 배출할 예정인데요. 함께 문을 연 한국어 교육연수센터는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국어 강좌와 한국 문화 행사를 운영하고 현지 학교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교원들의 연수도 담당하게 됩니다. 부하라는 우즈베키스탄 수도 타슈켄트에서 자동차로 약 9시간 떨어진 서부 지역인데요. 이 지역에서 한국어반을 운영하는 학교는 2023년 4곳에 불과했지만 올해 8월 기준 25곳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교육부는 부하라뿐 아니라 나보이와 우르켄츠 등 인근 지역에서도 한국어 교육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우즈베키스탄 정부와 협력해 수도권뿐 아니라 지방 도시에서도 한국어를 배울 수 있도록 교육 기반을 넓혀 나갈 계획입니다.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우주의 별 출생률이 지난 45억 년 동안 60% 감소했지만 별의 재료가 되는 중성 원자 수소는 29%만 줄었다는 국제 공동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중국과학원 국가천문대와 유럽, 북미, 아시아 연구진은 중국의 전파 망원경 패스트와 국제 은하관측 프로젝트 자료를 함께 분석했는데요. 먼 우주의 중성 원자 수소 신호는 매우 희미하기 때문에 연구진은 약 250만 개 은하에서 나온 신호를 겹쳐 평균을 내는 방식으로 분석했습니다. 그동안 학계에서는 별이 계속 만들어지면서 원료인 차가운 가스가 고갈돼 별의 생성도 감소했다는 설명이 지배적이었는데요. 하지만 이번 연구에서는 별의 출생률이 60% 감소하는 동안 재료인 중성 원자 수소는 29%만 줄어 단순한 원료 부족만으로는 별 생성 감소를 설명하기 어렵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연구진은 중성 원자 수소가 밀도 높은 분자 수소로 뭉쳐 별로 바뀌는 전환 효율이 낮아졌을 가능성에 주목했는데요. 다만 이 효율이 왜 떨어지고 있는지는 현재 기술로 확인하기 어려워 정확한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중앙일보 보도인데요. 일본 프로야구에서 통산 3,085 안타를 기록한 제1교포 야구인 장훈 씨가 지난 9일 도쿄의 한 병원에서
86세를

일기로 별세했습니다. 1940년 일본 히로시마에서 태어난 장 씨는 어린 시절 오른손을 크게 다친 뒤 왼손으로 공을 던지고 치며 야구선수의 꿈을 키웠는데요. 1959년 도웨이 플라이어즈에 입단해 데뷔 첫해 퍼시픽 리그 신인상을 받았고 1976년에는 요미우리 자이언츠로 이적해 일본의 홈런왕 오사다하루와 중심 타선을 이뤘습니다. 이후 1981년까지 23년 동안 2752경기에 출전해 타율 3할 1푼 9리 504 홈런을 기록했는데요. 특히 통산 3085안타는 지금도 일본 프로야구 최다 기록으로 남아있습니다. 제1교포라는 어려움 속에서도 일본 야구를 대표하는 타자로 활약한 장 씨는 한국에서도 공로를 인정받아 1980년 체육훈장 맹호장과 2007년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받았습니다. 은퇴 후에는 야구 해설위원으로 오랫동안 활동하며 한국과 일본 양국 야구 팬들에게 이름을 알렸습니다. 이상으로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린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0: 9월 14일 월요일 대한민국과 북한 날씨입니다. 월요일 남한과 북한은 전국이 대체로 구름이 많겠는데요. 전남권과 경남권, 제주도의 하늘은 흐리겠습니다. 남한의 아침 최저 기온은 14도에서 22도, 낮 최고 기온은 24도에서 30도로 전망되고요. 북한의 아침 최저 기온은 12도에서 19도, 낮 최고 기온은 19도에서 28도로 예상됩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봅니다. 먼저 수도권과 강원도, 충청도는 하루 동안 구름이 많겠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 인천 19도, 서울과 수원, 강릉, 대전이 18도, 세종 17도, 춘천 15도로 출발합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대전 28도, 인천과 수원 27도, 춘천 26도, 강릉 25도로 전망됩니다. 마찬가지로 전라북도도 대체로 구름이 많겠는데요. 전라남도는 잿빛의 흐린 하늘이 예상됩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광주 20도, 전주 18도, 낮 최고 기온은 광주 30도, 전주 29도로 예상됩니다. 경상북도의 하늘도 대체로 구름이 많이 끼겠는데요. 경상남도는 날씨가 흐립니다. 마찬가지로 제주도 전 지역도 흐린 날씨가 예상됩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제주 23도, 부산 22도, 울산과 대구 19도, 낮 최고 기온은 부산과 울산 29도, 대구와 제주가 28도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북한 날씨입니다. 평안남도는 오전에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는데요. 반면 자강도는 종일 하늘 맑겠습니다. 평안도의 아침 최저 기온 평양과 개성 17도, 신의주 13도, 낮 최고 기온은 개성 27도, 평양과 신의주 25도로 전망됩니다. 함경남도는 대체로 종일 구름이 많겠고요. 함경북도 양강도는 오전에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함경도의 아침 최저 기온 청진 16도, 함흥 15도, 낮 최고 기온은 함흥 26도, 청진 21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는 하늘에 구름 많이 끼겠고요. 파도의 높이는 1에서 2m 사이로 일겠습니다. 이상 14일 월요일 날씨였습니다.
1: 오늘도 샬롬 대한민국입니다와 함께 해주신 남북 간과 또 중국 러시아에 계신 우리 동포 여러분, 탈북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하고요.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그 찬양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리고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서울극동방송 아나운서 김상균이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평안한 시간 보내십시오. 샬롬. 북녘 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극동방송 복음 70년, 은혜 70년.

0: FE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매주 월요일 주중의 첫날 주님의 말씀으로 복음의 메아리 문을 열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스바냐 3장 17절의 말씀 함께합니다. 스바냐 3장 17절의 말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이어서 북한어 성경입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를 반기고 기뻐하시며 그의 사랑으로 너를 새롭게 하시리라. 그가 너를 지극히 기뻐하여 크게 노래하시리니.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영원한 생명, 그 천국 소망의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안에 거하는 복된 한 주 보내시기를 중보하면서요. 기쁨을 선포할 수 있는 이번 한 주가 되기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상한 모든 마음이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상한 마음을 기쁨으로,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우리의 전능자 주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 출발합니다.

복음의 메아리 첫 찬송 서울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에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 찬양했고요.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까지 올려드렸습니다.

골로새서 3장 14절의 말씀.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골로새서 3장 14절 이어서 북한어 성경입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것이 완전한 화합의 띠다.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긍휼과 주님의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의 평안과 평강이 오늘 하루를 주관하게 하시고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차고 넘치기를 또한 그 사랑 가운데 기쁨과 감사를 찬양하며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 계속해서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송에 이어서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까지 함께했습니다. 이어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예라모십의 찬송 함께 올려드린 후에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이어집니다.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오늘 제가 또 한 분의 친구를 소개해 드린다면은 그분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될 겁니다. 우리의 진정한 친구는 예수님이에요. 친구는 사랑으로서 친구임이 확인됩니다. 예수님은 나의 친구가 될 수 있는 길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내가 가장 친구로 삼을 수 있는 분입니다. 잠언 10장 12절에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친한 친구를 이간하는 자라고 그랬죠. 사실 타마스 캠퍼스 그리스도를 본받아 The Imitation of Christ라는 책에 이러한 글이 실려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당신의 친구로 삼으십시오. 이 세상 모든 것이 사라져 버릴 때에도 당신을 버리지 않으실 것이며 마지막에 이르러 당신을 멸망의 고통에 빠뜨리지도 않을 것입니다. 언젠가 때가 오면 당신이 원하든 원치 않든 이 세상 모든 것들로부터 떠나야 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예수님을 꼭 붙들고 당신 자신을 전적으로 그분의 신실함에게 맡기십시오. 모든 것이 사라질 때에도 주님은 홀로 당신을 도우실 것입니다. 세상에서 친구 없이 사는 것은 결코 행복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만일 예수님께서 당신의 가장 좋은 친구가 되지 못했다면 당신은 참으로 외롭고 슬픈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이외에는 다른 어떠한 것에 믿음을 둔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했죠. 우리는 우리 죄로 말미암아 반드시 죽어야 할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기에 그분을 사랑할 수가 있고 그분을 내 친구로 삼을 수가 있다. 사람들이 서로 사랑할 때 사랑 가운데 거할 때 하나님께서는 가까이 오신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시는 예수를 친구 삼아보세요.
0: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말씀 후에 세 곡의 찬송 올려드렸어요. 위에 계신 나의 친구, 그리고 예수가 좋다오. 또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까지 찬송 함께 했습니다. 이어서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찬양 올려드린 후에는 북한에서 온 형제와 자매들의 이야기 함께 합니다.

0: 안녕하세요. 남한 정착한 지 2개월 된 함경북도에서 온 두보라입니다.
1: 남한 정착 2개월 차에 접어든 함경북도 청진에서 온 드보라 자매님과 함께하는 시간. 드보라 집사님 바로 한번 자리에 또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집사님.
0: 안녕하세요.
1: 네. 저희가 지난 시간에 또 1998년 고난의 행군 시기에 돈을 벌기 위해서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강을 건넜던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우리 중국 길림성에서 지냈던 그 짧은 여정, 하나님의 사람을 만났던, 성경을 보내준 하나님의 사람을 만났던 그런 이야기까지 나눠주셨어요.
0: 네.
1: 3개월 만에 또 일독을 하시고 어떻게 다른 집으로 다시금 옮겨가시게 됐는데
0: 네.
1: 그럼 그곳에서도 성경책을 구할 수가 있었나요?
0: 없었어요. 제가 그때 팔려갔던 그

0: 집은 조선족이 없었고 다 중국 사람, 다 중국 동네였어 가지고 조선족이 없어요. 그래서 집에서 거저 제가 혼자 그때 읽었던 말씀 그 상상하면서 기도하고 그랬었거든요.
1: 그러면 성경책도 접할 수가 없었고,
0: 네.
1: 주변에 뭐 선교사님이나 목사님, 신앙인이 따로 계셨던 것도 아니에요.
0: 네.
1: 그러면 외웠던, 암기했던, 아니면 그 전에 봤던 성경 말씀을 가지고 계속 되새기셨던 거예요.
0: 네.
1: 그때 기억에 나는 말씀, 구절이나 아니면 이야기가 있으세요?
0: 그 요한복음 그 말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이 말씀, 너는 내 안에 거하라 말씀이잖아요. 항상 제가 그 요한복음 말씀 제게 엄청 많이 제가 와닿았던 것 같고요. 네.
1: 어떤 부분이 그러셨어요?
0: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과 이렇게 떨어지고 살아갈 때좀 우리가 살수 없는 것처럼 정말 항상 하나님 안에 우리가 내가 그 하나님을 살아야만이 항상 제 마음에는 안에 하나님 안에 지금 내 거함에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이 엄청 계속 지금 있었는가 봐요. 그래서 그 말씀이 저한테는 아 정말 내 안에는 내 곁에 우리 내 곁에 우리 하나님이 있구나. 항상 그 긍지감으로 항상 에 이래 안 돼도 아 우리 하나님이 있는데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겠지 이러고서 기도하면서 이거 매일 그리 살았거든요.
1: 근데 그곳에서도 아들까지 함께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러면 아들과 또 남편과 함께 가정을 이루면서 살았던 중국 그 땅에서 이곳에 들어오기까지도 또 한 번의 큰 결심이 필요했을 텐데 어떤 전환점이 따로 있으셨던 건가요?
0: 네, 우리 아들 5살 때 낳았어요. 근데 제가 아빠가 계속 지금 바람 쓰고 일안 하고 가정을 안 돌보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것보다 못해. 근데 그 아가씨까지 집에 지금 들어오는 그런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걸 참지 못해가지고 내가 너하고 못 산다 이래가지고 제가 아들을 데리고 지금 나왔어요. 정말 그때는 아무것도 일전하품은 없었어요. 제 삶에 없어가지고 그 집으로 다른 집으로 이렇게 동거살이 그런 집으로 새 집을 맡아가지고 아들하고 같이 살다가 아무튼 우리 하나님 자녀는요 어디에 가나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 사람을 붙여주시는가 봐요. 제가 그 아빠하고 안 살고 나와가지고 제가 나가서 일하면서 이렇게 다니면 일하다 나니까 예수 믿는 그 교회 다니는 분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하나님은 너무 저를 너무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교회로 알게 돼가지고 그때부터 교회로 지금 다니기 시작했어요. 처음 14년도인가 그렇게 그때 그렇게 교회로 처음 교회한테 처음 가봤거든요.
1: 중국 현지 분이셨어요? 중국인이셨어요?
0: 네. 조선분이었어요.
1: 그러면은 대화도 한국어로 편하게
0: 네.
1: 되고.
0: 조선분이니까 조선족 말 제가 했었는데 근데 그때 제 있잖아요. 중국 사람과 14년 동안 같이 살다 나니까 조선말을 이 말이 말문이 나가지 않아가지고 듣는 건다 듣는데 말이 나가지 않아서 그 사람은 조선말하고 나는 또 중국말하고 이랬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만나가지고 그분을 만나가지고 중국 오상이라는 데 있어요. 거기서 디지털 훈련해서 성경 공부 훈련했는데 이렇게 한국에서 대학 선생님들 오셔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공부 열을 배웠어요. 그때 거기서 제가 거기서도 조선말 아직도 터지지 못했어요. 제가 그 선생님들하고 이렇게 대화하며 말씀을 또 나누며 배우고 그때도 열흘 동안에도 제가 지금 이 조선말 말 못했어요.
1: 그러니까 계속
0: 네,
1: 중국말을 십여
0: 중국말.
1: 년 동안
0: 네,
1: 쓰다
0: 10, 예,
1: 보니까
0: 13년 동안 중국말만 하다 나니까 조선말, 조선 사람 만나지 못하고 또 조선말 듣지 못하겠으니까 그것이 이제 자연히 이게 말문이 막히더라고요. 네, 말 못했어요, 조선말로. 그래가지고 후에 이렇게 디지털 훈련 열흘 동안 공부하고, 그 후에 집에 가가지고, 조선, 그 다음 성경책 가져왔어요. 성경책 가져와가지고 계속 성경 읽었어요. 하나님 그 성경을 통해가지고 제가 조선말 말하기 시작했어요.
1: 성경을
0: 그때부터.
1: 읽어가면서요.
0: 네. 그래가지고 저도 우리 아들도 조선말 모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들도 성경을 이렇게 매일 찍어 읽혔어요. 제가 내가 한 구절 읽고 우리 아들 한 구절 읽고 제일 처음에는 그렇게 익히면서 성경 읽으면서 저희 아들도 조선말도 익히고 조선학교 제가 붙였거든요. 후에 네. 그 저가 아빠하고 같이 안 삶을 다른 곳이 또 왔어요. 다른 곳에 이사 와가지고

0: 그 설안이라는 데 와가지고 이사 와가지고 제가 거기서 우리 아들 공부시키고 또 우리 아들도 또 하나님도 용접하고 또 세례도 받고 매일 또 주일 학교도 다니고 네. 그리고 신앙생활 지금 하고 있어요.
1: 자녀분도 중국에서 계속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 거예요?
0: 네네네.
1: 아,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고 또 성경책을 가슴속으로 계속 되뇌었던 그 말씀을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또 그렇게 선물로 주셨어요.
0: 네, 맞아요.
1: 그때 가장 붙잡고 또 기도했던 성경 구절이 있으신가요?
0: 그 사도행전 그 1장 8절 말씀, 오직 너희는 성령을 받으면은 오직 성령이 너한테 임하면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까지 너희 증언이 되리라. 이 네. 말씀이 전 하나님 저에게 그런 그 복음의 메시지를 주셔가지고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내가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하나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 말씀 어디서 받았느냐 하면 제가 그 디지털 훈련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네. 말씀 주셨어요. 제일 처음에 제가 그 성경 공부하면서 거기서 또 방언 기도도 받고 방언도 은사도 받고 또 병 고치는 은사도 받고 그때 그렇게 성령 충만해가지고 네. 그때 그렇게 받았어요. 네.
1: 하나님께서 이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네. 중국의 네. 여정을 또 그렇게 이끌어 주셨는데 그 이후에 또 한국행에 오르기까지도 은혜의 여정이 있을 것 같아요.
0: 네.
1: 저희가 그 이야기는 오늘 잠시 여기서 인사를 드리고요.
0: 네.
1: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착 2개월 차에 함경북도에서 온 드보라 집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주인인 우리를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케 하시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우리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아멘.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FM 90.3MHz, 울릉 FM 96.7MHz, 출력 3kW, 호출부 HLDG로 방송되는 FEBC 포항극동방송입니다. 포항극동방송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순수 복음방송입니다. 포항극동방송은 매일 24시간 방송하고 있으며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포항극동방송은 포항시 북구 용당로 164에 연주소를 두고 FM송신소는 포항시 도음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에 출연자들의 의견은

반드시 포항교통방송과는 일치하지 않습니다. 포항교통방송은 청취자 여러분들의 기도와 헌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포항교통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김영보 지사장입니다. 오늘도 포항교통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FEBC FM 포항교통방송입니다. HLDC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북한어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오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말씀을 붙들 때 굳건해지는 줄 믿습니다. 극동방송을 통해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붙들며 오늘 하루도 이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변치 않는 주님의 약속인 말씀을 붙들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소망과 함께 오늘의 첫 찬송 나의 영원하신 기업 함께 올려드릴게요. 찬양 바로 함께 하면서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출발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를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샵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우물정 1069번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해주시는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드립니다. 이어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 함께 찬양하고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가운데 매주 월요일마다 함께하고 있는 북방연구회 김형수 대표님과 만나는 시간 김 대표의 내돈내산 이어집니다.

0: 김 대표의
1: 내 돈 내 산.
0: 김 대표의 내 돈 내 산. 우리 10여 년 전에 북한에서 이곳으로 이사 오신 북방연구회 김영수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1: 네, 안녕하십니까.
0: 아, 이 선선한 가을날만 되면 또 이곳저곳 놀러 가기도 하고 맛있는 걸 먹으러 가기도 하고 하잖아요.
1: 네.
0: 우리 대표님은 좀 어떤 테마에 어떤 가을날을 좀 보내고 계실까요?
1: 아, 저는 지금 이게 날씨가 선선해지니까 우리가 네. 해마다 하는 게 봄철하고 특히 가을철에는 저희 이제 동양 친구들 있잖아요. 뭐 그룹이 3명, 뭐 5명 이렇게 여러 명씩 모여가지고 산에 이제 등산을 가요.
0: 등산이요.
1: 네. 그러니까 평일에 출퇴근할 때도 비가 오거나 아니면 뭐 너무 덥거나 할 때는 자전거를 못 하지만은
0: 네.
1: 대체로 이제 자전거 타는 이유가 운동을 하자는 데 목적이 있잖아요. 사람이 이제 오래 살자면 운동해야 되니까. 근데 저는 가을이면 제일 좋은 게
0: 네.
1: 날씨가 선선하기 때문에 이제 주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일하고 나서 주말에 등산 갔다 오는 기분이 엄청 좋아요. 그래서 등산을 이곳저곳 가곤 하는데
0: 네.
1: 이번도 등산 갔다 왔죠.
0: 네. 오늘 그래서 또 등산에 대한 내돈내산을 준비해 주신 것 같아요. 바로 함께 만나볼까요?
1: 네.
0: 지난 주말 청계산 오리훈제 바베큐 4인분에 13만 원이 결제됐습니다. 등산에 대해서 우리 준비를 해주셨다고도 제가 여쭤봤는데 오리훈제 바베큐를 가져와 주셨어요.
1: 아, 맞습니다. 아, 사실 이게 등산하면
0: 네.
1: 운동하자는 목적에 가는 거잖아요.
0: 그렇죠.
1: 아, 저희가 지금 이번에 간 것도 청계산 등산로를 갔었어요. 해마다 자주 구축하는 이유가 있어요. 우선 등산 갔다 내려오는 그게 거리상도 괜찮기도 하지만은
0: 네.
1: 더 중요한 것도 내려오면 이제 그 밑에 우리가 유명한 이제
0: 예,
1: 오리고기 그 바베큐 집이 있어요. 훈젠 바베큐인데 네, 거기에서 이제 먹죠. 근데 아, 난 어떨 땐 이런 생각 들어요. 아, 운동하려고 목적이 갔는데 운동하고 나서 살 좀 뽑아야 되는데 또 이렇게 또 먹고 나니까 안쪽으로는 근데 또 그것도 그대로 또 재밌긴 해요. 그래서
0: 네.
1: 먹는 게 부담 안 되는 게 운동했으니까 또 부담이 안 되는
0: 그럼요,
1: 거예요.
0: 그럼요. 그리고 맛있게 네. 더 맛있게 먹을 수 있잖아요.
1: 맞습니다.
0: 운동하고 나면.
1: 네. 정말 고소하고 맛있고 정말 그렇죠.
0: 근데 이게 오리 훈제 바베큐를 그렇게 4인분에 13만 원으로 드셨다라고 먼저 얘기를 나눴는데
1: 네.
0: 근데 바베큐,
1: 네.
0: 오리,
1: 네.
0: 훈제
1: 네.
0: 이게 북녘 주민분들에게 좀 생소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1: 오리고기는 다 알죠. 근데 훈제라는 것도 좀 듣긴 하지만 보통 북한은 훈제는 못 해먹어요.
0: 네.
1: 북한은 일반적으로 저 불고기 해먹자 하면 오리고기를 거저 썰어가지고 이런
0: 볶아서 예,
1: 볶아서 먹는 식으로 아니면
0: 네.
1: 이제 또 철판에서 구워 먹기도 하긴 하죠. 근데 그렇게밖에 못 먹죠. 근데 한국은 이게 잘 재워가지고 양념이 잘 재워가지고 그다음에 불고기처럼 이제 구워서 먹잖아요. 근데 훈제를 하는 거는 한번 훈제했던 걸 가지고 또 이제 나오는 것도 있어요. 참 다양한 이제 요리가 있는데
0: 맞아요.
1: 참 이게 북한은 그것도 일반 오리고기 먹기도 어려운데 한국은 오리고기 먹더라도 너무 다양한 걸 먹으니까
0: 네.
1: 근데 이 이야기했던 이 집이 있잖아요. 진짜 잘하는 집이에요. 한번 가고 나면 이게 정말 이제 뭐처럼 중독돼 버려. 이제
0: 오리고기 그러니까, 기준이 예. 높아지는군요.
1: 예, 진짜 잘했어요. 봉사도 그렇지만 거기 한 번이 이제
0: 네.
1: 우리처럼 등산 가고 내려와서 먹는 분들 보면
0: 네.
1: 엄청 이제 그 마당에 야외 식당까지 쫙 다 꾸려놓거든요. 한 몇백 명 돼요. 한 번에 먹는 게 그렇게 커요.
0: 근데 우리 대표님께서는 그러면 북한에 계실 때는 이 오리를 드셔보신 적이
1: 먹기는 했죠. 근데 흔하진 않죠. 북한도 오리 목장이 함경도에 뭐 강포 오리 목장 뭐 이런 오리 목장이 몇 개 돼요.
0: 아, 그래요.
1: 근데 한국은 비교 안 되게 많은 데다가 오리 그럼요. 목장이 많거든요. 달국민도
0: 네.
1: 오리 농장을 운영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해외에서도 들어오는 또 오리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 한국 분들 오리 소비가 굉장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 놓고 봤을 때는 북한에서는 오리고기를 일반인들이 먹기 꽤 어렵거든요.

0: 그리고 북한은 오리고기도 평양에서 이제 두문이 오리고기 집 가보면 오리고기가 귀하니까 오리고기 돼지고기 같이 이제 봉사하는 게 많아요. 1대1로.
1: 돼지보다 오리가 더 귀해요?
0: 귀하죠. 그러니까 물론 돼지고기도 북한 사람들한테 귀하지만은 그래도 오리가 더 귀해요. 네, 그래서 오리고기를 더 즐기죠. 왜냐하면 오리고기 맛 자체가 돼지고기 맛보다 더 좋잖아요. 그리고 건강상으로 오리 기름은 불포화 지방산이 많지 않기 때문에 혈액에 나쁜 영향을 적게 주는데 돼지고기는 다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오리고기가 더 귀하죠, 북한에서도.
1: 참 통일되면
0: 네.
1: 서로 오갈 수 있으면 우리 북녘 주민분들에게 세상에 정말 맛있는 음식들을
0: 그렇죠.
1: 정말 많이 소개해 줄수 있을 거라는 기대도 있어요.
0: 맞습니다. 참 이제 저는 우리 탈북자분들이 지금 식당 운영하는 분들이 꽤 많아졌어요.
1: 맞아요.
0: 네, 근데 그런 분들은 통일되면 목적이 무조건 이제 그 식당 그대로 북한에 가서 오픈한다 이거란 말이에요. 아마 우리 탈북민들이 그때 가면 북한의 음식점 식당들은 거의 다 독점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해왔던 노하우가 있고
1: 그쵸.
0: 그다음에 자본이 있잖아요. 그럼 바로 이제 가서 이제 식당 건물을 사서 인테리어 멋있게 하고 바로 이제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제 통일만 되면 우리 탈북민들이 북한에 가서 자기 가까운 친척들, 아는 분들 통해서 전파되고 하면 북한의 전역에 엄청 많은 우리 대한민국 같은 좋은 오리집들이 많아질 거라고 봐요.
1: 그리고 거기 입맛을, 북한의 입맛을 이미 알고 계신 분들이고,
0: 그렇죠.
1: 그런 분들 중에서도 여기 서울 근처에만 해도 지금 사업이 굉장히 커진,
0: 네.
1: 사업을 굉장히 크게 하고 계신 북에 오신 분도
0: 많죠.
1: 있으시고,
0: 예.
1: 정말 많아요.
0: 네, TV도 막 소개되는 분들도 있잖아요.
1: 맞아요.
0: 네, 그리고 뭐 요즘에는 뭐 바다에 나가면 바다 양식하는 사람도 있고 전복 양식하는 친구는 하나 엄청나게 이제 대한민국에서도 손꼽히는 전복 양식장을 꾸리고 있어요.
1: 와,
0: 예, 이제
1: 진짜요?
0: 탈북자분들이 여기 와가지고 이제는 너무도 이제는 그 이제 30년 세월 됐잖아요. 탈북민 역사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자리 잡힌 분들 꽤 많아졌어요. 네, 그래서 농장, 목장, 예, 그리고 가공업들. 식료 가공업 하는 분들도 많아지고 물류업 있잖아요. 그걸 또 해외에서 들여오고 국내산 내보내고 하는 그런 것도 하는 분들 많아지고 참 이제는 여기 대한민국 와서 진짜 대한민국이 시장 경제에 맞는 자기 능력을 발휘하는 분들 꽤 많아졌어요, 지금은.
1: 얼마 전에 또제 또래 농부, 북에서 온 청년 농부
0: 예,
1: 하면서
0: 전위 농부도 있죠.
1: 기사도 본 적이 있거든요. 너무 다들 그렇게 여기서
0: 예.
1: 정착을 잘 해가고 살아가고 계신데, 이렇게 의식주를 나누다 보면
0: 네.
1: 참그 간극을 무시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0: 맞습니다.
1: 근데 또 4인분에 13만 원이 어떻게 보면은, 너무 비싼 가격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희가 뭐 흔히 외식하면은 나올 만한,
0: 그렇죠.
1: 1인분에 지금 보니까 3만 얼마 정도 들어가는
0: 그러니까
1: 거잖아요.
0: 저희가 지금 이게 등산 갈때 보면 우리가 이번에 내가 이제 쏜다. 내가 이제 한 다음 다음번에 해요. 그러니까 한국은 좋은 게 뭐냐면 1분의 1 해가지고 한 번에 가서 이제 나온 돈을 가지고 골고루 나눠서 동시에 내는 것도 있지만은 우리는 그 문화보다도 우리가 이제 아직도 북한 때가 좀더 많다 보니까 와서 이제 오늘 내가 냈다고 다음번 내 순서에 이렇게 암묵적으로 소리지 그렇게 해서 내는데 그러다 보면 이거 먹은 것도 한끼 먹는 게한 사람한테는 그래 3만 원 정도 그래서 그렇게밖에 안 돼요. 그러면 한 그것도 한 두세 시간 정도도 뭐안 되는 그런 돈 비용밖에 안 되는데 충분히 잘 먹거든요. 충분히 잘 먹고 충분히 근데 제일 좋은 거는 그날 만나서 등산하면서도 이야기하고 내려와서 이제 먹으면서도 이야기하면서 북한 이야기도 하고 여기 와서 이제 여러 가지 재밌던 이야기하면서 그 이야기하면서 하는 게또그 속에서 우리가 정말 삶의 그 고독함 외로움 한마디로 북한에 남겨져 있는 가족이나 형제나 친지들 그들을 그리는 마음이 여기서 또좀 나가는 거죠 사실은. 네.
1: 맞아요. 그러실 것 같아요.
0: 네, 그래서 이게 우리가 내돈내산 할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 참 이게 우리는 한국 와서 행복하게 일하면서 버는 돈 가지고 이렇게 여러 가지를 누리면서 사는 삶이 너무도 자유롭고 누구 통제받지 않고 또 그렇다고 우리가 이게 잘 먹는다고 감시할 북한은 좀잘 먹잖아요. 뭐가 이렇게 돈 쓰잖아요. 그러면 저게 수입대 제출 어디서 나온 거지 하고 감시당하고 이런 사회가 아니니까 너무도 좋은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압니까? 이런 등산하는 날이면 토요일 날 가서잖아요. 북한은 토요일 날이면 정규 생활해가지고 생활총화를 해야 돼요. 근데 우리 그런 거 없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한국 오니까 생활총화 시간에 뭐 자기 비판하고 남을 비판하는 뭐 고상 비판하고 이런 게 없으니까.

0: 너무 좋은
1: 네.
0: 거예요.
1: 서로를 향한 손가락 대신에 서로를 향한 어떤
0: 예,
1: 식사 대접.
0: 그렇죠. 그리고 서로 나가 웃고 떠들면서
1: 네.
0: 예, 그런 낙을 누리는 게, 그래서 대한민국의 삶이 보통 보면 수명 자체가 북한보다 거의 한 15년, 20년씩 막더 길어져서, 우린 길잖아요, 한국은.
1: 네.
0: 그래서 그런 거예요. 자유롭고 행복하니까, 잘 먹으니까. 예.
1: 그래서 오늘도 이내 돈의 산을 준비해 주시면서도 대표님께서는 더 남다르시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묵상하신 말씀이 있으시다고요.
0: 네.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며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1: 아멘.
0: 네. 사실 제가 북한에서도
1: 네.
0: 국동방송을 듣는 과정에 하나님을 알게 되고, 무조건 북한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인 한국에 오겠다고 결심하고 생사를 걸고 왔잖아요.
1: 네.
0: 와서 보니까 진짜 하나님의 역사, 그 기적 같은 또 은혜와 그 복음 속에서 우리한테 누려지게 되는 그 복과, 정말 만복이라고 하는 이
1: 네.
0: 삶이 정말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걸 느끼게 되는 거예요. 저는 지금 이 방송을 듣는 북한 주민들, 그들은 정말 행복입니다. 왜냐하면 이 방송을 들음으로 그들한테 벌써 이제는 기적의 문이 열렸거든요.
1: 네.
0: 네, 그래서 제가 오늘도 이 말씀하면서도, 참 내가 살고 있는 이 모든 삶들이 북한에서 국동방송을 들었으므로 내가 시작된 것이다, 이렇게 난 항상 이제 말하는 것이죠.
1: 아멘. 그래서 이렇게 또 극동방송을 통해서 대표님의 목소리가 나가고 이런 이야기를 말씀을 전하는 게또 하나의 성전에서 모인 모습, 그리고 말씀에 떡을 떼며 나누는 그렇게 순전한 마음으로 함께하는 모습이 아닐까 싶으면서요.
0: 맞습니다.
1: 그리고 만복의 근원이신 우리 주님 안에서 언젠가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면서 우리의 내돈내산을 그 일상을 나눌 수 있는 날이 머다는 줄을 믿습니다. 이 소망과 함께 오늘의 내돈내산은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내돈내산 김형수 대표님과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0: 주시 없어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므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복음 한 줄.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로마서 8장 37절의 말씀. 오늘의 복음, 오늘의 복된 소식입니다. 오늘의 복음 한 줄. 로마서 8장 37절의 말씀. 남과 북의 성경으로 각각 한 번씩 낭독할 텐데요. 필요에 따라 받았으며 따라 읊조리며 우리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복음을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의 말씀.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 가운데서도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확실히 승리하느니라. 오늘의 복음 한 줄 찬양한 곡 함께 하시는 동안 이 복음 한 줄 주님께서 주신 기쁜 소식을 묵상하며 주님의 말씀에 더 귀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찬양 후에는 오정호 목사님께서 오늘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희망보다는 절망에 익숙해지기 쉽습니다. 세상은 죄의 무서운 기세로 우리 삶의 곳곳을 온갖 시기와 다툼, 갈등과 분노로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담대히 선포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의 삶 가운데 해결하기 힘든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끝내 이길 것입니다. 승리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낙망의 자리 그 어디에서라도 저와 여러분과 끝까지 함께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피값 주고 살려내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직 그 십자가의 은혜만이 우리를 넉넉히 이기게 합니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에게 전달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원하시는 분이 있다면 저의 기도를 따라하시길 바랍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아무 희망 없는 허무한 인생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사는지 깨닫지 못하며 죄 가운데 방황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합니다. 죄로 인해 심판받아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저에게 귀한 복음의 소식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제 마음의 문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주님, 제 마음에 찾아오셔서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제가 지은 모든 죄를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깨끗이 도말하여 주옵소서. 저를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9월 14일 월요일 날씨입니다. 오늘 남한은 전국적으로 하늘에 구름이 많이 끼겠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은 14에서 22도로, 낮 최고 기온은 25에서 30도로 예상됩니다. 북한은 전 지역의 하늘에 구름이 많다가 오전부터 차차 맑아지겠는데요. 북한의 아침 최저 기온은 4에서 18도로 시작되고요. 낮 최고 기온은 15에서 26도로 오르겠습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북부는 오전에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는데요. 동해 북부의 먼 바다에서는 오전에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서해 북부는 종일 맑은 하늘이 이어지겠습니다. 동해 북부의 파도는 0.5에서 최대 2m로 일겠고요. 서해 북부는 0.5에서 1.5m 사이로 일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오늘도 한반도가 복음으로 하나 되는 그날을 꿈꾸며 기도합니다. 고향 땅 북한에도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복음 한 줄 시간 가운데 나누었던 십자가의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도 주 아버지께, 하나님 아버지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나아가기를 바라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0: HT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북한과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 주 예수 이름 교회 이기도 목사님의 기도입니다.
1: 역사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온 인류의 구원주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자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마지막 때 세상을 심판하실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케 하시고자 대한민국을 선택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이 마지막 때 우리 대한민국을 세계 선교의 제시장 국가로 쓰시고자 수많은 외침과 민족적 고난의 역사 속에 낮추시고 연단하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으로 부흥케 하시고 하늘과 땅에 복을 내리사 세계 선교를 감당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악한 마귀는 이 나라와 한국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하여 온갖 괴기와 술수를 자행하며 이 백성들의 마음과 생각을 혼미케 하여 온통 우상 숭배와 정력과 죄악으로 파멸시키려고 합니다. 공산주의 무신론의 악한 사상으로 자유민주 국가의 근간을 흔들려고 합니다. 주여, 우리가 악한 길에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오니 하늘에서 들으시고 우리 죄를 사하사 이 나라를 고쳐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어떠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코로나가 완전히 소멸되게 하시고 이 땅에서 전쟁과 기근을 막아 주시옵소서. 사회 각 계층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게 하시고 온 국민이 역사의 심판주이신 예수님께 돌아와 구원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북녘 땅에 추구하는 우리 동포들을 살리는 복음 통일과 세계 선교 완성의 마지막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0: 북한과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 주 예수 이름 교회 이기도 목사님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FEBC 아침을 여는 예배. 성도 여러분, 거룩한 주일 잘 보내셨습니까? 밤이 길어져 새벽 시간이 천천히 열리고 또 긴 팔 옷을 의지해야 하는 일교차 큰 시간들 속에서 변함없는 하나님 경배로 아침을 열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로 주시는 또 한 주를 기대하며 나아갈 때 말세에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눈길이 우리 앞에 머무시기를 사모합니다. 이 간절함이 이 아침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내시죠. 우리는 오늘도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을 믿고 예배하는 성도들입니다. 어서 오세요, 예배자 여러분. 주후 2026년 9월 14일 월요일 FEBC 아침을 여는 예배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구원하시고 자기 백성으로 인쳐주신 우리 하나님께 목청 높여 찬양드립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0: 오늘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상 4장 1절에서 6장 81절까지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오늘은 본문의 분량이 너무 많은 관계로 다 봉독하지 못하고 4장 1절에서 10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성도님들 혹시 예배 후에 시간을 내셔서 이 족보들을 한번 쭉 읽어주시면 은혜가 될 것입니다. 역대상 4장 1절에서 10절까지 함께 봉독하십니다. 유다의 아들들은 베레스와 헤스론과 갈미와 홀과 소발이라. 소발의 아들 르아야는 야핫을 낳고 야핫은 아후메와 라핫을 낳았으니 이는 소라 사람의 종족이며 에담 조상의 자손들은 이스라엘과 이스마와 잇바스와 그들의 매제 하술렐 보니와 그들의 아버지 분우엘과 후사의 아버지 에셀이니 이는 다 베들레헴의 아버지 에브라다의 맏아들 훌의 소생이며 드고아의 아버지 이스올의 두 아내는 헬라와 나하라라. 나하라는 그에게 아후삼과 헤벨과 데문이와 하하스다라를 낳아주었으니 이는 나하라의 소생이요 헬라의 아들들은 세렉과 이소할과 에드난이며 고스는 안룹과 소베바와 하룸의 아들 아하엘 종족들을 낳았으며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역대상 4장 1절에서 10절까지만 함께 봉독하셨습니다. 나머지 6장 81절까지는 성도님들 오늘 꼭 한번 읽어주십시오. 도안교회 양영주 목사님이 말씀 선포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십시오.
1: 자, 이제 우리가 역대기를 이제 봅니다. 이제 역대기는 처음 시작할 때 족보가 우리 1장부터 9장까지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압도적인 족보로 인해서 우리가 신약성경 읽을 때 마태복음의 족보를 보고 어휴 이게 뭐냐 하고 이제 깜짝 놀라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역대기의 족보에 비하면 아주 약하고 역대기의 이 무궁무진한 족보의 세계로 들어가면 와 하면서 이거를 계속 읽어야 되나 고민이 되는데 사실 이 역대기의 이 많은 족보들은 뭘 지금 나타내냐면 이스라엘 백성은 과연 누구인가 그들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우리가 보통 열왕기와 역대기가 비슷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열왕기는 영어 성경의 제목이 킹스죠. 킹스. 왕들의 이야기. 이스라엘의 왕들이 세워지고 왕들이 통치하다가 망하는 이야기. 이스라엘 왕조의 이야기를 이제 열왕기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역대기는 이제 영어로 하면 이제 크로니클 이렇게 얘기를 하죠. 크로니클 그러면 시간 순으로 왕들의 이야기를 쭉 기술한 역사를 크로니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역대기라는 말을 이제 유대인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날들의 날들이다. 그래서 계속해서 왕들이 보냈던 날들을 이제 적었는데 요거를 이제 나중에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 성경에 보면 제목이 빠뜨린 것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빠뜨린 것들. 파랄레이포메나 이렇게 돼서

빠뜨린 것들, 뭘 빠뜨렸느냐? 열왕기에서 놓친 것들을 더 넣었다라는 이야기죠. 열왕기를 보면 이스라엘의 왕들이 쭉 지나가면서 뭘 보여주냐면 이스라엘이 왜 망했는가를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이 왜 망했지? 그래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따라가면서 이제 망하게 되는데 이게 신명기에서 경고했던 대로 그대로 망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왜 망했는가에 대한 이유를 쭉 신학적으로 조명을 해주는데, 자, 그러면 역대기는 뭐냐? 내용은 비슷한 것 같은데, 이제 왜냐면 같은 내용을 다룰 때도 많거든요. 그러면 이 역대기는 뭘 얘기하느냐? 그거는 이스라엘이 지금 포로로 끌려오고,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다 흩어졌는데, 그러면 이제 쫄딱 망해서 포로로 끌려온 우리들, 이 포로 공동체, 그리고 갔다가 다시 나중에 또 돌아와요. 70년 만에 바벨론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 그때 이들에게 이리 품은 질문 중에 하나는 뭐냐?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가? 이 질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포로 생활을 했다가 이제 돌아오면 사실 정체성 자체가 흔들리거든요. 하나님의 선민이 망하고 70년 만에 다시 돌아왔다? 근데 그 땅에서 우리는 과연 누구인가? 이 질문을 이제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연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역대기를 통해 쫙 펼쳐지는 거죠. 그래서 이 역대기는 1장부터 9장까지 족보를 쭉 보여줍니다. 이 족보는 뭐냐?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근데 그냥 백성이 아니라 열방 가운데 우주적으로 하나님이 택하신 선민이다. 그걸 보여주는 게 역대기에 나오는 족보인데, 여러분, 역대기 1장에 보면 이 족보의 출발이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아담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아담, 셋, 에노스, 게난, 이렇게 해서 쫙 아담부터 가서 결국은 점점점 좁혀지면서 누구한테로 가느냐? 다윗, 솔로몬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에도 보면 족보가 있는데, 성경에는 족보가 두 개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족보와 누가복음에서 나오는 족보가 있어요. 근데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족보는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다루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언약의 조상이라서 언약의 역사를, 언약의 족보를 다루는 것이 마태복음의 족보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을 가면요, 3장을 가시면 예수님의 족보가 쭉 나오는데 23절에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거슬러서 올라가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하향식 족보, 아브라함부터 예수님으로까지 내려오고 누가복음은 예수님으로부터 쭉 올라가는데 맨 끝에 이 누가복음 3장 38절에 가면은 누구한테로 가냐?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누구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상향식 족보로 올라가는데 그 근원,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한 이 족보의 근원이 어디로까지 가느냐? 아담으로까지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의 후손은 곧온 열방의 선조가 아담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담으로까지 간다는 건이 예수 그리스도가 온 세상을 위한 구주라는 것을 강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대상도 다시 오시면 1장에 그 출발이 어디로부터 시작되느냐? 아담으로부터 시작하죠. 아, 이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자, 이렇게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누구에게 머무냐 하면 다윗에게 많이 머뭅니다. 그래서 여러분 1장부터 계속되는 이 족보를 보면 이 다윗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여러분 3장도 보시면 참 특별한 게 다윗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다윗이 낳은 자손들 3장 1절부터 9절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하거든요. 근데 사실 다윗보다 훨씬 더 자녀가 많고 후궁, 첩다 해서 아내들만 한 1,000명 있어요. 이게 누구냐? 솔로몬이거든요. 이 솔로몬도 많이 나왔을 텐데 10절에 보면 솔로몬은 딱한 줄밖에 안 나옵니다. 뭐라 그러냐면 솔로몬의 아들은 르호보암, 르호보암의 아들은 아비야.

이게 넘어가는 거죠. 그러면 다윗은 왜 이렇게 자세히 얘기를 하느냐? 다윗이 성전과 예배의 기초가 되는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에 관한 부분들을 많이 강조를 하고 이 역대기의 이 이야기 중에도 11장부터 29장까지 거의 한 18장 정도가 다윗의 통치를 다루고 있어요. 역대상에. 역대상이 총 27장까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그 18장 거의 이제 뭐 3분의 2 정도가 다윗의 통치에 관한 것이고 그다음에 족보가 한 9장까지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되죠. 11장부터 29장까지 다윗의 통치. 사울은 딱 10장 한 번에 죽는 거 이야기 딱 한 번 나오고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상에서는 자세히 다루던 것들을 다 스킵하면서 뭐냐? 오직 초점은 뭐냐? 포로에서 돌아온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누구인가? 온 열방을 창조하신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다윗, 그리고 다윗을 통해 만든 성전과 예배. 물론 성전은 솔로몬 때 졌습니다만 이 성전 예배를 딱 제대로 세운 사람이 누구냐? 다윗이죠. 그래서 23장부터 26장까지를 보면 뭐가 나오냐면 그 성전 찬양대 명단들이 쫙 나옵니다. 그리고 성전의 제의 25장에 찬양대 명단이 다 나와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잘 세웠던 이 부분들, 이게 이제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래서 이 역대상에는 성전 중심의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성전을 짓고 성전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제의를 드리고 성전 문지기가 누구고 이런 얘기들이 쭉 나오죠. 그런 가운데 역대상은 뭘 또 계승하냐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다윗 언약을 강조합니다. 역대상하에 보면 다윗 언약이라는 건 뭐냐? 내게서 영원히 이 나라를 통치할 왕이 나올 거다. 비록 다윗의 후손, 이 열왕기에서 왕들은 망하죠. 포로로 끌려가고 다윗 왕가가 끊어지나 싶을 정도였는데 그 가운데 그 후손으로 오신 누군가가 새로운 영원한 나라를 세울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언약. 그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흘러가니까 그 중심을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역대상하에 보면 아주 특이한 표현이 나오는데 모든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모든 이스라엘 항상 나와요. 모든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은 뭐냐? 모든이라는 건 유다, 지금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제 유다 백성, 베냐민과 유다밖에 없었거든요. 위에는 다 북이스라엘로 뿔뿔이 흩어졌는데 모든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 합친 하나님의 온 이스라엘. 이게 나중에 온 이스라엘이 어디까지 펼쳐지느냐? 이방 가운데 그리스도께로 돌아온 민족들도 다 온 이스라엘로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가면 하나님의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할 때 온 이스라엘은 이방인과 유대인을 다 합쳐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온 백성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역대상 4장에 보면 이제 유다의 자손, 그러니까는 다윗의 자손은 곧 누구냐? 유다 지파로부터 이어져 왔기 때문에 유다의 자손 이야기가 4장에 아주 자세하게 설명이 됩니다. 자, 그런데 유다의 자손을 쭉 얘기를 하는 가운데 4장 9절 10절에 누가 나오냐면 야베스의 이야기가 부각돼서 나옵니다. 4장 9절에 보면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인데 그의 어머니가 뭐라 그러냐? 야베스다. 그 이름의 뜻이 뭐냐? 수고로 인하. 아, 낳았다. 얘 낳을 때 무지하게 고생한 것 같아요. 산통이 있고. 자, 그런데 이 고생에서 낳은 아들이 하나님께 기도한 걸 보면 정말 기특하거든요. 10절에 보면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자,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뭐냐? 지경을 넓혀주십시오. 두 번째,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나를 도와서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자,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가 구하는 것을

하셨더라. 그러니까 유다의 족보 가운데 이제 하나의 일단락이 되는 끝에 야베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특별히 그의 기도가 나오는 것은 이 야베스를 한 개인으로만 소개하는 게 아니라 유다 지파와 모든 이스라엘의 대표로서 소개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야베스의 기도는 곧 누구의 기도냐? 이스라엘로 귀환한 포로 공동체의 기도이기도 하죠. 자, 70년 포로로 갇혔다가 여기까지 오는 동안 얼마나 죽도록 고생했습니까? 그 죽도록 고생한 끝에 이제 뭐라고 기도하냐? 하나님, 저희에게 이제 복을 주시고, 복을 주시려면은 이 지역, 지금 딱 유다, 여기만 딱 돌아왔거든요. 예루살렘 쪽만. 그러니까 지경을 넓혀서 결국은 어떻게? 온 이스라엘의 영토를 회복시켜 주시고, 또 수많은 대적들 가운데 늘 불안불안한데, 이 대적으로부터 우리를 벗어나서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 기도는 곧 누구의 기도냐? 온 이스라엘의 기도, 포로로부터 귀환한 귀한 공동체의 기도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기도는 사실 우리 개인에게도 깊이 적용될 수 있는 기도죠.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맨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제일 먼저 하셨던 게 뭐냐? 복 주신 거거든요. 복을 주시고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얘기를 하셨죠. 자, 그래서 복을 주시는 하나님, 나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도우셔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걸 뭐라 그러냐? 샬롬, 평안이라고 합니다. 평안을 허락하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허락하셨더라 그러죠. 그럼 이건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복을 주시되 지역을 넓히시고 평안한 가운데 든든히 서게 하옵소서. 여러분, 오늘 이걸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간절한 이 야베스의 기도가, 그러니까 족보 가운데 지금 야베스의 기도 하나를 한가운데 꽉 박아서 소개를 하는 거죠. 왜 소개하느냐? 이 기도가 모든 이스라엘의 중심이 되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장으로 가시면 여기에 장자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5장 1절에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을 소개를 하는데, 루벤은 실수를 했어요. 그래서 장자의 명분을 얻지 못하고, 이 범죄로 인하여 그 명분이 누구에게로 돌아가느냐?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자, 그래서 이 장자의 명분이 요셉에게로 돌아가서, 우리 에스겔서를 묵상했었죠? 에스겔서에 하나님이 영토를 다시 분배할 때 보면,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땅이 아니라 요셉 지파의 땅으로 분배를 하시는 걸 우리가 봤죠? 그래서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로. 그러니까는 여러분 보세요. 제일 먼저 태어난 게 루벤인데, 결국 장자의 명분을 얻은 건 누굽니까? 제일 막내 요셉. 강한 자를 들어 부끄럽게 하시고 미천한 자를 들어 높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놀라운 섭리가 이제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절에 보면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누가 나왔습니까? 주권자가 나왔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 있지만 주권자는 어디서 나온다? 유다에게서. 유다 지파의 주권자는 누구냐? 통치자를 말합니다. 왕. 그래서 창세기 49장 8절 10절에 보면 야곱이 나중에 자녀를 축복할 때 유다에게서 통치자의 홀이 떠나지 않을 거라고 예언을 하거든요. 자, 그래서 통치자는 유다, 장자의 명분은 요셉. 사실 이게 솔로몬의 왕 르호보암 때 충돌이 일어나가지고 북이스라엘이 솔로몬한테 가가지고 따질 때 뭐라 그러냐? 아니,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장자의 명분은 우리가 있는데 왜 자꾸 유다 저 넷째를 따라야 돼?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구속사의 섭리 가운데는 그게 아니라 어떻게 되냐? 장자의 명분은 요셉, 주권자 통치자는 유다. 근데 여러분, 이게 예수님에게 와서 통합이 됩니다. 참 신기한 게,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

0: 누구의 아들로 태어났냐면 육적으로는 요셉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아버지 이름이 누굽니까? 요셉. 엄마는 마리아지만 요셉의 아들로 유다 지파를 따라 요셉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어릴 때 요셉이 갔던 것과 비슷한 경로를 가요. 자, 아기를 데리고 어디로 가느냐? 애굽으로 가죠. 그리고 애굽에 있다가 나중에 출애굽을 해서 헤롯이 죽었다는 소문을 듣고 다시 유다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호세아 11장 1절에 보면 내가 내 아들을 불렀다 그러죠. 이게 이제 뭐냐면 요셉의 이 형들한테 팔려서 애굽으로 들어갔다가 나중에 이 요셉의 자손들이 400년 만에 나오죠. 요거를 유형론이라고 하는데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역사,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통합된다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제 레위 자손에 대한 말씀이 1절부터 나오는데 6장 1절. 자, 여기서 특별히 주목할 게 우리가 읽은 31절부터 34절인데 이때는 이제 이 뭐를 이제 그 강조하냐면 다윗이 여호와의 31절에 성전에서 찬송하는 직분을 맡겠다.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만 찬송하는 게 아니라 찬송하는 직분들을 맡겨 찬송하게 했다. 이 찬송하는 직분을 귀하게 여겼던 거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을 찬송하는 직분.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이 모습이 뭐냐? 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창조하였나니 이는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사야 43장 21절의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는 역사. 그게 바로 역대상에 보면은 레위 자손의 이상적인 모습을 통해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짧게 본 이 역대상에 있는 족보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 포로 가운데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은 과연 누구냐라고 할 때 여전히 하나님이 붙드시는 자녀이고 야베스의 기도와 같이 그 지경을 확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평안 가운데 확장할 사명을 가진 자고 또 장자의 명분과 그 다음에 주권자의 명분이 하나로 통합이 그리스도 안에서 되고 그리고 레위 자손을 통해서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백성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한날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여 나에게 복을 주시고 지경을 넓히시고 평안하게 하옵소서. 또 레위 자손과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백성으로 또 나의 주권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왕으로 기쁘게 섬기며 따라가는 주님의 종된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며 결단하며 나아가는 귀한 성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 생명의 양식 도안교회 양형주 목사님이 전해주셨습니다. 나와는 관계없는 듯한 족보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점점 더 깊이 빠져들어가며 은혜를 받는 것은 우리 모두가 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자녀들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유다, 시므온,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에 이어 레위 자손에 대한 기록까지 숨가쁘게 열거되는 많은 스토리들 속에서 많은 분들이 오늘 야베스의 기도에 마음이 머무실 거예요. 어머니는 아들의 연약함을 홀로 짊어지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그 아들의 인생을 맡겼고요. 그 신앙을 물려받은 아들의 기도가 소박하지만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 그의 기도는 오늘날까지 우리의 기도문 속에 회자되죠. 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 우리 모두 환난을 벗어나 근심 없는 삶을 함께 살아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야베스 어머니의 마음으로 개인 기도의 시간 가지겠습니다.

부르짖음으로 이기는 하루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9월 14일 월요일에 FEBC 아침을 여는 예배 제장 남지구 예배인도 이영순이었습니다. 성도님들 말씀 안에서 오직 승리하십시오. 샬롬.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지요. 내용은 햇빛빛이니 윤재희입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 앞에 겸손히 순종하며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증인된 삶을 통해 선한 영향력이 흘러넘치길 기도하며 내용은 햇빛빛이니 시작합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네온의 빛비치니 첫 찬양으로 함께 불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찬양과 은혜로운 말씀으로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찬양 또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는 분들 가운데 문자 메시지 가능하신 분들 50원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기뻐하라 복음의 소식을.

0: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내용은 햇빛빛이니 함께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은혜 받습니다. 임마누엘 성결교회를 섬기시는 이성훈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사람은 누구나 복을 받기 원합니다. 사업이 잘 되기를 바라고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며 가정이 평안하고 삶의 길이 형통하기를 소망하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성공의 비결을 끊임없이 찾아 나섭니다. 어떤 사람은 학벌에서, 어떤 사람은 돈과 능력에서, 또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에서 그 답을 찾으려고 하지요. 그런데 성경은 의외로 우리에게 복의 원리를 매우 단순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사람에게는 공통된 삶의 태도가 있는데 바로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섬기는 삶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며 가장 먼저 하신 것은 복에 대한 선포였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라. 우리 인간을 단지 존재하도록 지으신 것이 아니라 복을 누리고 그 복을 흘려보내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린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도 가장 먼저 주신 것은 복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리니.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섬기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흘려보내신다고 하는 이 원리는 곧 형통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형통은 복잡한 곳에서 찾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다른 사람을 품어주는 데서부터 복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사람을 무시하는 태도는 관계를 무너뜨리고 결국 자신의 삶까지 메마르게 하지요. 성경은 오늘도 묻습니다. 너는 사람을 세우는 사람인가 무너뜨리는 사람인가 라고 말입니다. 사실 우리는 대접받는 자리는 좋아하지만 낮아져서 섬기는 일에는 매우 인색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보여주신 삶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섬김이었습니다. 가장 높은 분이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오셨고 십자가에서 생명까지 내어주셨던 것이죠. 19세기 말 가난하고 병든 조선 땅에 온 선교사님들이 그러했습니다. 그분들은 복음만 전한 것이 아니라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아픈 사람과 여성과 아이들을 품어주었습니다. 그 헌신은 오늘의 세브란스 병원, 연세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로 이어졌습니다. 세상에서는 너는 얼마나 높이 올라갔느냐라고 묻습니다만 하나님은 너는 누구를 품고 섬기며 살아왔느냐 하는 것을 물으십니다. 어느 날 아브라함은 해가 가장 뜨겁게 내리쬐어 지쳐 쉬고 싶을 때에 낯선 나그네 세 사람이 지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자 그는 그들에게로 달려갔지요. 100세에 가까운 노인이 체면도 내려놓고 몸을 굽혀서 그들을 맞이하고 가장 좋은 음식으로 정성껏 그들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나그네인 줄로만 알았던 그들의 입에서 아주 놀라운 약속이 흘러나왔죠. 내년 이맘때 네 아내 사

0: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인간적으로는 이미 끝난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섬김의 자리에서 그에게 놀라운 복의 약속을 들려주셨죠. 세상은 움켜쥐어라, 그래야 성공한다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나누고 섬기는 사람에게 큰 것을 맡기시는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러한 섬김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는 하나님을 경험했고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메마른 땅에 비가 내리면 꽃이 피어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의 삶에서는 섬김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법입니다. 사람은 사랑받은 만큼 사랑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위로받은 사람이 위로하고 용서받은 사람이 품게 되어 있습니다. 섬김은 억지로 만드는 행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에게서 흘러나오는 은혜의 열매입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마음에 새겨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은혜로 여러분이 만나는 한 사람을 귀하게 섬겨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섬김은 결코 손해나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는 아름다운 통로가 되어서 여러분에게 그 복은 다시 흘러들어올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은혜 받은 사람답게 누군가를 사랑하고 섬기며 그 자리에서 풍성한 복을 경험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지금까지 임마누엘 성결교회 이성훈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시편 97편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아멘. 매 순간 주께 하듯 신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우리를 통해 예수님의 향기가 널리 전해지길 소망하며 내용은 햇빛이니 오늘 마지막 찬양입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함께 찬양하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여러분 만나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재희였고요.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 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E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말씀 365일 조미정입니다.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함께 여는 말씀 365일. 오늘도 주신 말씀으로 복된 삶을 누리는 하루 되기 바랍니다. 오늘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15장 30절 말씀부터 봉독해드립니다.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에 아렉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만일 나와 함께 나아가면 내게 누를 끼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성읍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전에는 내가 왕의 아버지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하면 내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이 너와 함께 거기 있지 아니하냐. 내가 왕의 궁중에서 무엇을 듣든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알리라. 그들의 두 아들 곧 사독의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요나단이 그들과 함께 거기 있나니 너희가 듣는 모든 것을 그들 편에 내게 소식을 알릴지니라 하는지라. 다윗의 친구 호세가 곧 성읍으로 들어가고 압살롬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더라.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므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지운 두 나귀에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 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하니 시바가 이르되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려 함이니이다.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므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하니라. 시바가 이르되 내가 절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내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 왕이 바후림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말씀 365일 오늘은 사무엘하 16장 11절 말씀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과 이 아침에 주 안에서 평안하십니까? 공부영입니다. 우리 주변을 가만히 보면은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또 신자나 비신자나 또 대충 예수 믿는 사람이나 충성을 다해 믿는 사람이나 모두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통이라는 것은 마치 숨쉬는 것처럼 모두에게 피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고통을 100% 지워주시진 않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행복한 집이라도 그 속사정을 보면 반드시 어려운 문제가 한두 가지는 다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거부하면서 더 큰 고통을 받고 있는가, 아니면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덜 고통을 받고 있는가의 차이라고 볼 수가 있지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 고통 속에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그 고통이 변해 복이 되죠. 그래서 고통은 인생의 보물 창고라고 얘기합니다. 고통이나 문제가 없다면 바로 그 자체가 문제입니다. 고통의 의미를 깨달아야 하죠. 깨닫는 것이 축복입니다. 깨닫는 순간 그 고통이 변해 축복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오늘 첫 곡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호산나 싱어스입니다.

0: 라디오 큐티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라디오 큐티는 나침반 출판사가 발행한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 경건 생활 365일 세일을 행하리라와 함께합니다.
1: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니라. 역대하 15장 7절 말씀입니다. 포기하지 맙시다. 오늘의 큐티 제목입니다. 금붕어와 메기를 관찰하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수조의 한 칸에는 메기가 있었고 한 칸에는 금붕어가 있었습니다. 가운데는 두꺼운 유리벽이 내려와 있었습니다. 처음 금붕어를 발견한 메기는 맹렬하게 달려들다 유리벽에 머리를 부딪혔습니다. 몇 번이고 반복하더니 이내 제풀에 지쳐 포기했습니다. 남자가 유리벽을 몰래 들었지만 그럼에도 메기는 가운데로 지나가지 않고 벽에 부딪힐까봐 고개를 돌려서 피했습니다. 이 모습을 본 남자가 생각했습니다. 몇 번 실패했다고 낙심하면 정작 기회가 와도 못 잡게 되는군. 나는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야겠다. 남자는 이때 배운 교훈으로 57번이나 면접에서 떨어졌지만 포기하지 않고 도전해 결국 보험 세일즈맨이 됐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끈기로 고객을 찾아다녀 27살에 100만 장자가 됐습니다. 이후 자신의 노하우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컨설팅 회사를 차려 억만장자가 됐습니다. 수익의 50%를 기부하는 기부왕으로 더 알려진 폴 마이어의 이야기입니다. 포기는 크리스천의 사전에 있어서는 안 되는 단어입니다. 주님이 명하시기 전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직 순종입니다. 실패에 낙담하지 말고 순종으로 끝까지 밀고 나가십시오. 복되고 형통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명하시기 전까지 제가 해야 할 일은 오직 순종임을 알게 하소서. 무엇보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영혼 구원의 사명을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감당합시다. 묵상하시면서 각자의 영적 일지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큐티 낭독의 장대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하는 라디오 큐티는 유튜브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분에게는 전도용으로, 믿음의 가족들에게는 풍성한 하루를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샵 1069, 우물정 1069, 50원의 유료 문자로 큐티라고 보내주시면 라디오 큐티 유튜브 영상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 해 동안 주떠나 합창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이어지는 곡 주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크도다. 유성은 씨가 노래합니다.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오늘 준비한 주님과 이 아침을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0: 복음의 소리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1: 오늘의 양식. 오늘 이 시간은 포항 충진교회 강사로 오신 향상교회 김석홍 목사님께서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행복한 교회, 건강한 성도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우리 모두는 행복을 추구합니다. 행복하려면 잘 살아야 하죠. 잘 사는 사람이 행복하지 못 사는 사람이 행복하겠습니까? 20년 전에 저희 아내와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고속도로 바로 옆에 아주 고급 비싸 보이는 집들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옆에 있던 아내가 한숨을 길게 후 내쉬면서 자기도 모르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나는 언제 저런 집에 살아보나. 저도 모르게 또 이런 반응을 했습니다. 걱정하지 마. 내가 이 다음에 저렇게 좋은 집에 신방 데려가 줄게. 우리는 누구나 다 잘 살고 싶어 합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입니까? 저는 어릴 때

엘리베이터가 있는 아파트 사는 친구가 부잣집 아들로 생각했고 실제로 그랬습니다. 야, 너희 집은 잘 사는구나. 그때도 지금도 우리는 부자는 잘 사는 사람, 가난하면 못 사는 사람으로 말하기를 그냥

한숨도 못 잤습니다.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힘들었겠습니까? 이렇게 저렇게 기지개를 켜고 돌리고 할 때마다 제가 잘 수가 없었습니다. 몇 좌석 앞에 보니까 커튼이 있는데 커튼 너머로 누워서 가는 사람이 보이더라고요. 제가 돈의 위력을 그때 새삼 느꼈습니다. 여러분, 비즈니스석에 누워가는 사람들은 잘 사는 사람, 저처럼 이코노미석에 끼어가는 사람은 못 사는 사람입니까? 돈이 많으면 좀 더 편안하게 살 수 있죠. 좀 더 편안한 좌석, 맛있는 음식을 즐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편안한 것이 곧 잘 사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편안함과 평안함을 구분해야 합니다. 제 발음 구분됩니까? 편안함과 평안함은 구분해야 합니다. 편안은 돈으로 살 수 있지만 평안은 살 수 없습니다. 편안한 사람이 잘 사는 게 아니라 평안을 누리는 사람이 잘 사는 겁니다. 병든 것보다 건강한 것이 더 낫고 가난한 것보다 부자가 되는 것이 더 좋죠. 건강을 추구하고 부자가 되려고 노력하는 것 잘못된 거 아닙니다. 그러나 그 자체가 잘 사는 거 아니죠. 가난해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고 병들어도 얼마든지 의미 있게 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충진 가족 여러분, 편안이 아니라 평안을 누리고 재미가 아니라 기쁨을 누리시면서 행복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더 부자로 사는 거, 더 편하게 사는 거, 더 재미있게 사는 거, 더 건강하게 사는 것, 이것이 인생의 목표가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잘 사는 것이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게 될까? 다시 말해 어떻게 하면 정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아주 단순한 결론입니다. 예수님 잘 믿으면 됩니다. 예수님 잘 믿으면 잘 살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 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녀인 우리들을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자녀인 우리들을 책임져 주시는 삶, 그게 바로 잘 사는 삶인 줄 믿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이 말에 진심으로 아멘 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신앙생활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로 바뀌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잘 믿고 잘 살게 되면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고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소리가 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게 되고 그리스도의 소리를 듣고 그들도 따라서 행복해지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와 같은 삶, 향기와 같은 삶, 소리와 같은 삶, 행복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잘 믿고 잘 사는 사람들을 행복한 성도라고 부를 수 있다면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는 뭐라고 부르면 될까요? 행복한 교회? 건강한 교회? 이렇게 부를 수 있겠죠. 여러분, 교회가 건강하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목회자라면 누구에게나 건강하고 성경적인 교회를 세우고 싶은 열망이 있습니다. 아니, 목회자뿐만 아니라 모든 신자라면, 성도들이라면 다 그렇습니다. 성경적인 교회를 세워보려고 사람들은 보통 성경에서 교회의 형태, 조직, 운영 방법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만 머물면 성경적인 교회에 관한 이론은 만들 수 있을지 모르나 실제로 교회를 세우는 데는 어려움이 있어요. 성경적인 교회를 구현하려면 성경적인 교회 열매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신약 성경의 기록들을 살펴보면 초대 교회에는 대표적으로 세 가지 열매가 있었습니다. 첫째,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둘째, 믿는 사람들의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셋째, 교회 생활에 기쁨이 있었습니다. 신앙생활에 기쁨이 있었어요.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지 아닌지 판단하려면 이 세 가지 열매가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열매로 말하는 성경적인 교회야말로 건강한 교회의 기초이기 때문이죠. 요즘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실망하는 모습을 많이 봅니다.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에게도 막연하게 그래도 교회는 세상과 다를 거야 기대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기대치를 만족시켜주기보다는 실망이나 환멸을 심어주는 경우가 많죠. 교회 가면 사랑을 좀 받을 줄

알았는데 자기네들끼리 친한 사람들끼리만 똘똘 뭉치고 어떻게 비집고 들어갈 틈을 안 줍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정직하게 사나 했는데 비즈니스 하는 거 보니까 자기나 나나 똑같습니다. 교회에서는 용서와 사랑을 경험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교인들끼리 싸우는 모습을 종종 봅니다. 실망을 안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아예 교회는 뭐 교회냐, 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만 올바르면 되지 하면서 교회 예배당 다니기를 포기합니다. 집에서 가정예배 드리면 되지 하다가 그것도 몇 주, 몇 개월 지나면서 흐지부지 그만두게 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정말 자신이 추구하는 이상적인 교회를 찾아서 여기저기 전전합니다. 그러나 만족할 만한 이상적인 교회를 찾을 수가 없어서 계속 떠돌아다니는 영적 난민 신세가 되기도 합니다. 이상적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욕구는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러나 이상적인 교회를 찾는다고 한다면 먼저 그런 이상적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볼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상적인 교회를 성경에서 한번 찾아보기 원합니다. 성경에 여러 교회가 나오는데 에베소 교회가 우리가 찾는 이상적인 교회의 모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적인 교회가 되려면 위치, 교회 위치가 좋아야 합니다. 에베소는 당시 소아시아에서 교통의 중심지였습니다. 이상적인 교회가 되려면 문화적인 배경도 중요합니다. 이 점에서도 에베소는 합격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400년 전에 만들어진 이 에베소 도시는 당시에 이미 포장된 도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 당시 상업과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도시의 수호신은 아르테미스였는데 성경에 아데미 여신이라고 부르죠. 이 아르테미스 신전은 이집트에 있는 피라미드와 더불어서 세계 7대 불가사의 건축물 중에 하나입니다. 또 이상적인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누가 설립했느냐 중요하죠. 에베소 교회 누가 설립했죠? 사도 바울께서 설립하셨습니다. 설립을 아무리 잘했어도 제자 훈련이 안 돼 있으면 소용이 없죠.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께서 유일하게 3년을 에베소에 머물면서 제자 훈련 시켰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이상적인 교회가 될 수 있는 조건을 두루두루 다 갖추고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에베소 교회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기대하던 것과 많이 다르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2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거짓을 버리라고 했죠. 무슨 말입니까? 에베소 교회는 거짓말쟁이들이 많이 모여 있었습니다. 우리가 뭐를 잘할 때는 그 잘하는 거를 해라 해라 그러지 않죠. 공부 잘하는 자녀들에게 부모가 공부해라 공부해라 잔소리 할 필요가 없죠. 지독하게 공부 안 하는 아이들 있는 집에서 공부 좀 해라 공부 좀 해라 그러지 않습니까? 신약 성경 서신서를 쭉 읽어보면 뭘 하십시오 해라 그러면 해야 할 걸 하지 않고 있는 거고요. 하지 마세요 그 하면 안 돼요 그러면 그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바울 사도께서 에베소에 쓴 편지를 보면 에베소 교인들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려라. 거짓말쟁이들이 모여있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26절 보세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에베소 교회는 혈기 부리는 사람들이 많이 모인 교회인 것 같습니다. 한두 사람이야 다 있겠죠. 한두 사람 있는 교회에 이렇게 편지까지 써서 부탁하겠습니까? 저는 28절 읽고 깜짝 놀랐습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아라. 에베소 교회는 도둑놈들이 모인 교회였어요. 29절 보시면 에베소 교회는 쌍소리를 많이 하든지 음담패설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고 권면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들이 생각할 때는 성인들, 천사들이 모인 곳이 이상적인 교회인데 예수님께서 생각하실 때는 죄인들이 모인 곳이 이상적인 교회입니다. 여러분, 왜 교회에서 실망하십니까? 교회에서 천국을 기대하셔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상적인 교회는 천국이 아니라 병원 같은 곳입니다. 거만하고 이기적이고 혈기 부리고 술, 담배, 약물, 도박에 중독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변화받는 치료의 장소가 교회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대한 개념부터 바꿔야 합니다. 교회는 천국이 아니라

0: 영원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교회는, 천국이 아니라,
1: 병원입니다.
0: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와서 이기적인 사람, 교만한 사람 만난다고 놀라지 마세요. 나눔터에서 건방진 사람, 혈기 부리는 사람, 죄 많이 짓는 중독에 빠진 사람 만난다고 놀라지 마세요. 제대로 찾아온 것입니다. 병원에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게 당연하죠. 우리 총진교회가 병원과 같은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는 병원이기 때문에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치료의 역사가 교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분위기도 만들어야 합니다. 오늘 보면 32절에서 바울사도는 치료의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용서하라. 용납하라. 친절하게 대하라. 교회는 절대적으로 용납하는 분위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치료가 가능합니다. 서로 잘못을 꼬집는 것은 병원에 찾아온 뇌경색 환자, 중풍병자에게 숟가락질 제대로 못한다고 야단치는 것과 같습니다. 아니, 몸이 말을 안 들어서 한쪽이 마비가 돼가지고 숟가락질 제대로 못해서 그거 고쳐보려고 병원에 왔는데 의사나 간호사가 간병인이 아저씨 60이 넘어가지고 숟가락질도 하나 제대로 못해요 질질 흘리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거 고쳐보려고 병원에 온 거 아닙니까? 모나고 이기적인 성격을 고쳐보려고 교회 왔는데 아무개 아주 성격이 못돼 먹었어 이러면 어떡합니까? 병원에서는 아픈 사람이 재구실을 못한다고 나무라지 않아요. 교회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아파서 제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교회 왔는데 제대로 못한다고 자꾸 지적하고 나무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분위기가 긍정적이어야 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25절을 보세요.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여기서 멈췄으면 분위기가 부정적이에요. 거짓말 하지 마세요. 제발 교회가 얼마나 거룩한 곳인데 거짓말 하지 마세요 이러면 분위기가 부정적이죠. 사도는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세요. 분위기가 긍정적으로 바뀝니다. 바울 사도는 언제든지 무엇을 하지 말라고 한다면은 그 다음에 반드시 무엇을 하라고 권면합니다. 자,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예, 선으로 악을 이겨라. 부정적인 데서 긍정적인 대로 바뀌죠. 여기에 파워가 나옵니다. 치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28절 보세요.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마세요. 부정적이죠?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선한 일을 자기 손으로 열심히 하십시오. 긍정적이죠.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마세요. 부정적이죠? 선한 말을 해서 은혜를 끼치십시오. 긍정적이죠. 우리가 치료받기 위해서는 하지 말아라 해서 멈추면 안 돼요. 해라까지 가야 됩니다. 은혜 받고 결단하실 때 앞으로 여러분 하지 말아야지, 이거 안 해야지 이렇게 머무시면 실천하기가 참 어려워요. 분위기가 부정적이거든요. 항상 이걸 긍정적인 결단으로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고민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 새해에는 내가 교만하지 말아야지 이거 어떤 겁니까? 교만하지 말아야지. 겸손해야지. 겸손은 더 추상적이네요. 교만하지 말아야지 이 결단을 긍정적으로 바꾼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높여줘야지, 다른 사람을 칭찬해줘야지 훨씬 더 실천하기 쉽고 분위기가 밝아집니다. 치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정말 별 볼 일 없다고 생각되는 지도자라도 우리 목사님들이, 장로님들이, 우리 권사님들 뿐만 아니고 집사님들, 우리 나눔터 나눔지기들, 도우미들, 혹시 나보다 좀 못한데 이런 마음이 든다 할지라도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칭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지도자를 통해서 치료의 역사가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충진교회는 정말 치료의 역사가 잘 일어나는

좋은 병원과 같은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든지 와서 편하게 자기를 내보일 수 있고 자기 문제, 자기 아픔을 내보일 수 있는 병원 분위기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어떻게 하면 교회가 치료하고 치료받는 병원 분위기가 될 수 있겠는가? 치료의 역사는 언제든지 조그만 그룹을 통해서 잘 일어납니다. 치료의 역사가 잘 일어나려면 교회는 작아져야 합니다. 맞다고 하잖아요. 치료의 역사가 더 잘 일어나려면 우리 충진교회 더 작아져야 합니다. 작은 교회가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렇다면 큰 교회는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기 어렵다는 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속한 소그룹이, 여러분이 속한 나눔터가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는 따뜻한 가족 공동체가 되면 돼요. 그런 나눔터들이 모이면 교회 전체가 따뜻한 가족이 되는 겁니다. 나눔터 식구들끼리 모이기를 힘쓰고 나눔터 식구들과 밥도 자주 같이 먹고 삶을 같이 잘 나누고 말 그대로 식구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식구 앞에서는 나의 치부를 내보일 수 있고 문제가 생겼을 때는 가장 먼저 도움을 청하고 도와주지 않습니까? 기쁜 일이 있을 때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픈 일을 슬퍼하고 같이 울어주고. 충진교회에서 그런 공동체를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함께 하나님을 경험하는 따뜻한 가족 공동체. 우리 향상교회 한 목련님 이야기인데요, 여기서는 나눔직이라고 부르죠. 그 목장에 한 자매님이 몸살로 앓아 누웠습니다. 너무 심하게 걸려서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이 되었는데 남편도 아이들도 아무도 도와줄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 목련님이 미역국을 한 솥 해가지고 집 앞에 가서 놔두고 전화를 나중에 했습니다. 카톡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자매님, 미역국 따뜻하게 한 솥 끓여서 문 앞에 갖다 놨는데 꼭 가져가서 드세요. 그 밑에다가 어떻게 적었냐 하니까, 우리 엄마가 제가 어릴 때, 제가 들어 누워 있을 때 우리 엄마가 고기 넣고 미역국 끓여준 거 먹고 저는 늘 힘냈어요. 그래서 고기 많이 넣었어요. 우리 엄마 생각하면서 고기 많이 넣어서 미역국 끓였으니까 꼭 드세요. 그 톡을 받고 그 자매님이 전화를 합니다. 그럼 목련님하고 펑펑 우는 거죠. 이럴 때 치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10년 동안 아기를 못 가져서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다가 정말 정말 많이 서러워하던 한 자매가 마지막으로 시도했던 시험관 시술에 드디어 이제 성공의 기미가 보이는데 아무한테도 말 못했습니다. 또 실패할까 봐. 그러다가 의사 선생님 만나서 이제는 안전합니다, 이제 됐습니다 소리를 들을 때 엉엉 울지 않겠습니까? 그때 제일 먼저 누구에게 전화할까요? 친정 엄마요? 아니더라고요. 자기를 위해 제일 많이 울어준 사람, 자기를 위해 제일 많이 기도해 준 사람, 나눔지기 집사님에게 제일 먼저 전화하는 겁니다. 32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용서하라라는 부담스러운 말씀을 받고 나한테 이런 능력이 없으나 주님의 말씀인 줄 알고 한번 실천해보리라 결심한다면 그 실천을 어디에서 잘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충진교회 주일 3부 예배 공동체에서 잘할 수 있을까요? 저는 확신합니다. 새롭게 이 학기에 시작하는 여러분의 나눔터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작은 소그룹에서 이 실천을 제일 잘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들은 내용들 여러분 새롭지 않죠? 다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죠? 병원과 같은 공동체가 되어서 생명 살리는 충진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나도 용서하며 살아야지, 품어줘야지, 다.

아멘 하셨고 다 아는 내용입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거예요. 향상교회에서 6년 풀타임 사역을 마치고 6개월 안식년을 주셨습니다. 저에게. 저희 가족과 함께 제주 열방대학의 DTS 훈련을 떠났습니다. 3개월 훈련을 받고 2개월 아울리치를 갔습니다. 아울리치 현장에서 사단이 일어났습니다. 중보기도 하다가 우리 팀에서 제일 나이 많은 장로님 한 분과 나이 제일 어린 33살 두 아이의 엄마가 싸움이 붙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다가 싸워보셨습니까? 기도하다가 싸우면 진짜 무서워요. 나는 하나님 편, 상대방은 하나님 반대는 뭡니까? 마귀 편이 되는 거예요. 진짜 무서워요. 근데 이게 통제가 안 되고 정말로 그냥 대놓고 싸우다가 이 장로님이 교회에서 은퇴하신 장로님이었고 우리나라 군대에서 고급 장교로 명예롭게 전역하신 분이었거든요. 이 장로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목사 딸들은 안 돼. 목사님 딸이었거든요. 하여튼 이 33살 목사님 따님께서 장로면 다야? 정말로 이렇게 반말로 서로 붙었습니다. 한참을 싸우다가 이 장로님이 벌떡 일어나시더니 짐을 싸시고 잘 있으시오. 나는 이따위 팀과는 더 이상 같이 할 수 없습니다. 내 평생 교회에서 나라를 위해서 군에서 명예에 죽고 명예에 살며 살아왔는데 이런 치욕은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고 나가버리셨는데 쫓아나가서 한참을 붙잡고 설득하고 했으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한 20분 이상 그렇게 부탁했던 것 같아요. 말씀 다 하셨습니까? 자, 이제 갑니다 하고 나서는데 마지막으로 제가 붙잡는 그 순간에 제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오늘이 무슨 날이냐? 너무 갑작스러운 뚱딴지 같은 말씀이었어요. 예? 오늘이 무슨 날이냐? 생각해 보니까 고난 주간의 금요일이었어요. 그 다음에 선명하게 들리는 음성이 이 아들에게 내가 했던 말을 그대로 들려줘라. 그래서 장로님 가실 때 가시더라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이 무슨 날이냐고 물으십니다. 장로님이 놀래가지고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하면서 쳐다보시다가 오늘이 무슨 날이냐고 물으세요. 그랬더니 정색을 하시면서 아, 오늘이 그날입니까? 한숨을 푹 내쉬고는 하늘을 향해 고개를 드시더라고요. 한참을 고개를 들고 한참을 그렇게 계시다가 한 번 더 주님, 주님 오늘이 그날입니까? 하는데 눈에서 눈물이 쑥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고는 한참 오셨습니다. 울음을 멈추시고 저에게 형제님 갑시다 하고 팀원들에게 돌아가셔서는 팀원들 다 모아놓고 그 자리에서 이 어른이 큰 절을 하시고 이 늙은이가 주책을 부렸습니다. 아들 같은 딸 같은 여러분들 앞에서 제가 너무 못난 행동을 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사과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팀이 훈련팀이 깨지지 않고 수료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애를 써도 우리는 용서할 수 없어요. 아무리 애를 써도 우리는 사람들 품어줄 수 없어요. 힘들 때, 어려울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개를 들어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 당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으신, 고통당해 주신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가 용서하는 흉내라도 한번 내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흉내라도 내면 십자가의 그리스도께서 잘했다 하고 칭찬해 주실 거예요. 그럴 때 나도 공동체도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한다고 병원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잘한다고 치료와 회복이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오직 모든 능력의 근원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0: 교회가 건강하다는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매주일 수천 명씩 모여서 감동적으로 예배드린다고 건강한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까? 지역사회를 위해 선한 일을 많이 한다고 건강한 교회입니까? 세습하지 않고 목회자가 독재하지 않고 민주적으로 의사소통 잘하고 재정운영이 투명하면 정직하면 건강한 교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교회가 되면 좋기는 하지만 이것으로 건강한 교회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여러분, 주님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의 존재 목적이 이 정도의 것이라면 주님이 얼마나 서운하시겠어요. 건강한 교회는 반드시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사랑이 뭔지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이 와서 치료받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 용서할 줄 모르는 사람이 와서 치료받고 다른 사람을 용서해주는 사람이 되는 것,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던 사람이 와서 치료받고 정직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 자기밖에 몰라 움켜쥐기만 하던 사람이 와서 치료받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며 돌봐주며 나누어주는 사람이 되는 것, 윤리적인 반성, 도덕적인 변화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경험하고 근본적인 치료를 날마다 맛보는 공동체, 그 공동체를 교회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으셨어요.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충진가족 여러분, 교회는 천국이 아니라 병원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병원처럼 치료의 역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 충진교회가 더욱 건강한 교회로 날마다 자라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고 작은 아픈 상처를 잘 감싸주는 분위기, 조그만 거 하나라도 칭찬해 주시는 치료받는 분위기를 만드셔서 이 세상에, 이 지역사회 많은 아픈 사람들, 상처 입은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외로운 사람들 많이 많이 찾아와서 치료되고 회복되는 병원과 같은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첫째,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둘째, 믿는 사람들의 삶이 변화되고, 셋째, 교회 생활에, 신앙 생활에 기쁨이 날마다 날마다 충만해지는 좋은 교회, 행복한 성도, 건강한 교회, 우리 충진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지금까지 포항충진교회 강사로 오신 향상교회 김석홍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54-273-5209, 273국에 5209번 포항충진교회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양식,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C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의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광주 샛별교회 이춘기 목사님입니다.
1: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평화롭고 안전한 나라가 되게 해주시고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사회가 되게 하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위종자들에게 솔로몬에게 주었던 지혜와 분별력을 더하여 주시고 개인의 유익

이익보다 나라와 국민을 먼저 생각하며 정직과 공의로 나라와 국민을 섬기게 하옵소서. 한반도의 전쟁의 위협이 사라지게 하시며 평화적인 남북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이 땅의 교회들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진실된 사랑과 섬김으로 주의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더 큰 경주, 더 나은 경주.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열어갑니다. 경주시는 삼국통일 이후 최대의 성과라 평가받는 제32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APEC을 성공적으로 이뤄냄으로써 세계가 인정하는 글로벌 도시로 도약했습니다. 이는 국민 여러분께서 한마음 한뜻으로 선진화된 글로벌 시민의식을 보여줬기에 가능했습니다.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유치와 진행을 통해 한 단계 도약한 경주는 새롭게 출범한 민선 9기와 함께하며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더욱 앞장설 것입니다. 이 역사적 성과가 지속가능한 유산이 되도록 AI 새마을 운동, 세계 경주 포럼 정례화 등 포스트 APEC 10대 연구과제를 추진해 문화, 경제, 평화 모든 분야에서 경주를 글로벌 도시로 성장시켜 나가겠습니다. 더 큰 경주, 더 나은 경주.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이 캠페인은 경주시와 함께합니다.

요즘 거리를 걷다 보면 표정 없는 얼굴들이 자주 눈에 들어오는 것 같아요. 바쁘게 움직이면서도 마음은 지쳐있고 웃음은 잊어버린 듯한 모습 말이죠. 저 역시 그들 사이에서 무표정하게 하루를 보내는 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지으신 세상은 원래 기쁨과 감사로 가득해야 하는데 정작 제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져버린 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오히려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이런 깨달음이 찾아왔어요. 내가 조금 더 웃고 내가 한 발 더 희생해서 밝음을 나눈다면 그 웃음이 퍼져서 세상이 조금 더 따뜻해질 수 있겠구나. 그리고 그런 작은 웃음을 보시는 주님께서도 분명히 기뻐하실 거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무조건 억지로 웃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주님 안에서 누리는 구원과 사랑이 분명히 있으니 그 기쁨이 결국 우리의 삶을 다시 일으키고 감사와 웃음을 흘려보내라는 주님의 초대라는 거죠. 그래서 전요, 오늘 다시 다짐합니다. 주님이 제게 주신 하루를 기쁨으로 살아내고 또 웃음을 나누는 삶을 선택하겠다고요. 여러분, 혹시 표정이 굳어있다면 제가 오늘 웃음 전도사가 되어드릴게요. 제 웃음이 조금 어색해도 그 웃음을 통해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전해진다면 그걸로 충분하지 않을까요? 하하하!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기쁨으로 힘차게 출발합니다.

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아침 인사드립니다. 김보석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아멘. 예전에 제가 한번 소개해드렸던 이 군대에서 아침마다 하는 체조, 바로 웃음 체조 한번 오늘 다시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전방에 힘찬 웃음 10초간 발사라는 구령 아래 막 박수

치면서 포복절도를 하는 거예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박수치면서 막 웃는 서로의 모습을 보면요, 다시 한번 미소가 터져나오고요, 웃음이 터져나오고 10초 뒤에는 참 개운하면서도 행복한 기분이 들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렇게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길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이미 우린 매 순간 감사가 터져 나와야 해요. 때로는 상황과 여건 가운데 도저히 감사할 수 없을 것 같은 순간에도 우리는 의지를 가지고 구령을 넣어야 합니다. 자, 준비되셨죠? 해볼까요? 전방의 힘찬 감사, 10초간 발사! 주님, 감사합니다! 10초 안 됐나요? 10초가 제법 기네요. 자, 오늘 또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이 시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수치면서 또 이렇게 서로가 감사 전도사가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침 우리 방송하실 분들 또 함께 해주고 계세요. 뒷자리 6809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지유에게 토요일날에 하나님 말씀 캘리그라피 선물로 또 맛있고 달콤한 우리 찬양 악보까지 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라고요. 주님께 먼저 감사 인사 올리시고 또 큰숲교회에서 어린이 합창단 아이들도 보고 그돈방송 지사장님 직원들 보고 또 고맙다고 하고 싶어요. 그리고요, 우리 지우가 꼭 전해달래요. 보석PD님 잘생겼다고 계속적으로 광고하네요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아이고, 우리 지우가 보는 눈이 복되구나. 삼촌이 꼭 고맙다고 지금 전하고 싶어. 우리 6809님 지우에게 잘 전해주십시오. 지난주 토요일날에 우리 행복한 저녁 복음 왔어요. 우리 홍서영 PD님께서 우리 공개방송 큰숲교회에서 했었는데 그때 제가 기억이 납니다. 우리 6809님 또 지유와 함께 우리 아내 집사님과 함께 또 와주셔서 얼마나 기쁘고 반갑던지요. 원래 가족들은 밖에서 보면 더 반갑다고 하잖아요. 외부에서 행사장에서 보니까 정말 행복하더라고요. 반가웠습니다. 우리 6809님 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번 한 주도 우리 주님으로 화이팅해요. 뒷자리 9507님, 보석PD님 오늘도 반갑습니다. 새벽기도 후에 아침밥으로 가지볶음 단호박집 하면서 듣고 있어요. 야, 이 황제 아침상 뭐 이런 건가요? 가지볶음에 단호박찜, 아 진짜 맛있겠다. 제가 막 침이 고이네요. 우리 9507님 매일 아침 또 일상 가운데 또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감사해요. 뒷자리 3924님께서도요, 오늘도 월요일 힘찬 발걸음으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라고요. 기쁨 감사로 으라차차 화이팅! 힘찬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월요일 아침인데요, 힘차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으로, 주님과 함께, 주님 편에 서서 주님 손잡고 기쁨과 감사로 우리 으라차차 화이팅이에요. 우리 3289님께서도요, 김PD님 반갑습니다. 경주에서 출석합니다. 토요일 날에 포항극동방송 공개방송 잘 봤답니다 라고요. 제가 기억이 나요. 우리 3289님께서 경주에서부터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극동방송과 함께 하려고 또 큰숲교회에 한달음에 달려오셨었어요. 그래서 악수 나누고 포옹도 했었는데 우리 3289님 너무 감사합니다. 늘 이렇게 잊지 않고 방송으로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해요. 뒷자리 2667님, 오늘도 밭에 약을 치기 전에 출첵하고 나갑니다.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라고요. 또 자투리 시간, 또 잠시 나누는 이 시간을 활용해서 잊지 않고 함께해 주시는 2667님 늘 감사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4540님께서도 오셨어요. 샬롬입니다. 좋은 아침. 보석PD님 좋아 식구들, 아주 기분 좋은 또 문자, 힘이 나는 문자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우리 2642님께서도요,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출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기도로 나아갑니다. 보석PD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0: 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사실 중의 사실이죠. 우리는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안 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모든 필요 주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손 붙잡고 주님 동행하면서 주님 바라보면서 나아가면 주님께서 가장 순적한 길로 인도해 주실 거예요. 우리 2642님, 오늘도 변함없이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0688님께서도요, 할렐루야, 기분 좋게 외쳐주셨고요. 우리 0594님,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전방에 웃음 발사 10초 안된것 같은데요? 그죠? 한 5초 했나 봐요. 월요일이어서 웃음을 조금 잃었지만, 피디님 덕분에 잃었던 웃음 다시 되찾습니다. 할렐루야. 역시 생명을 살리는 극동방송, 감사합니다. 모두 워려팅이라고 힘차게 외쳐주셨습니다. 저는 우리 0594님 덕분에 웃음을 다시 찾은 것 같아요. 이제 하면 10초 할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 오늘 제가 마음속으로 하고 일단 나가 보겠습니다. 0594님, 감사해요. 자, 이 시간 출석 체크 출석 받을게요. 두 글자 기쁨, 기쁨이라고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월요일 우리 기쁨으로 시작해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전 9030번으로 기쁨 두 글자 보내주세요. 와, 우리 4820님께서요, 샬롬 하트 보내주시면서 갈릴리 교실 화이팅 외쳐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전방에 한번 힘차게 화이팅 외쳐드릴게요. 우리 갈릴리 교실 화이팅! 느껴지셨죠? 화이팅이에요. 주님으로 오늘 화이팅. 자, 기다려지는 시간이에요. 손의 자정사, 우리 포항상송교회 박경환 장로님께서 나눠주시는 슬기로운 경제생활. 매주 유익한 시간으로 은혜 전해주고 계시는데요. 오늘은 어떤 선물 보따리 가져오셨을지 지금 바로 확인하시죠.
1: 안녕하십니까? 크리스찬과 슬기로운 경제생활의 박경환 손의 자정사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급발진을 알아보기 위해 급발진이 무엇이며 차량의 브레이크 구조와 원리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우리 생활 속에서 급발진이라 주장하는 실예와 법원의 판결 및 전문가의 의견에 대해서 알아보려 합니다. 먼저 우리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실제 사례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시겠지만 2013년 3월 부산 동백섬 선착장에 31세 남성이 몰던 승용차가 바다로 추락해 차량에 함께 타고 있던 39세 여성이 사망했습니다. 운전자는 처음에는 강력하게 차량이 급발진했다고 주장했으나 경찰의 끈질긴 수사로 타고 있던 여성의 보험금을 노리고 의도적으로 벌인 계획 범죄인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처럼 무수한 급발진 주장 사고들이 있지만 최근 들어 2025년 3월 30일 충북 청주교대 앞 삼거리에서 현대 소나타 차량이 역주행하다가 마주오던 모닝과 정면 충돌 후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택시와 충돌하여 정차한 사고가 있습니다. 이 사고 또한 72세 여성 운전자가 줄곧 급발진을 주장했으나 제동등이 점화되지 아니한 점과 EDR 교차 분석 결과 페달 오조작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2025년 11월 경기 부천 전통시장에서 돌진 사고를 내 2명을 숨지게 하고 19명을 다치게 한 60대 트럭 운전자 또한 처음 사고 당시 급발진을 주장했다가 차량 내부에 스스로 설치한 블랙박스에 가속 페달을 밟는 것이 확인되자 입장을 바꿔 페달 오조작을 시인했습니다. 이처럼 현재 국내에서는 실제 차량 결함에 의한 급발진으로 공식 인정된 사례가 제가 알기에는 전무한 것 같습니다. 사실은 급발진 사고가 아니지만 급발진으로 의심 오인되는 사고 유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급발진으로 의심되는 사고 중 가장 많은 유형은 페달 오조작 사고입니다. 2021년부터 2025년 8월까지 국과수가 감정한 396건 중 페달 오조작이 340건, 약 86%에 해당하는 가장 많은 유형입니다. 그러나 이 사고들 중 급발진

폭발진으로 판정받은 사고는 한 건도 없습니다. 그럼 왜 운전자는 페달 오조작을 급발진으로 느낄까요? 그 이유를 알아보면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으려 할 때 실수로 잘못하여 가속 페달을 밟으면 갑자기 차량의 속력이 급격히 증가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운전자는 당황하여 브레이크를 찾아 밟는다는 것이 계속 가속 페달을 더 힘차게 밟게 되고 차는 멈추지 않고 더 강하게 나가 통제불능의 상태를 경험한 운전자는 차가 말을 듣지 않는다고 느껴 급발진 사고라고 인식하게 됩니다. 특히 SUV 차량이나 전기차 하이브리드 차량과 같이 초기 토크가 큰 차량은 운전자가 체감하게 되는 가속 정도가 더 크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급발진으로 의심되는 유형에는 차량의 전자제어 장치, 센서, ECU, 스로틀 제어 등 기계적 전자식 이상 가능성을 급발진 의심 유형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사례 중 하나인 도연희 사건은 2022년 12월 6일 강원도 강릉시 홍제동에서 발생했습니다. 이 도영군의 할머니가 운전하던 2018년식 티볼리 에어 차량에서 급가속 현상이 나타난 뒤 사고가 발생했고 뒷차량에 타고 있던 당시 12세 이도현군이 숨지고 할머니도 다친 사고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도연희 사건의 쟁점과 도연희법 재청원 및 급발진의 대처법에서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 차량 급발진에 대해 심도 깊게 나눠주셨습니다. 운전할 땐 늘 브레이크 페달과 가속 페달을 잘 구별해서 절대 헷갈리지 않는 것, 기본 중에 기본이고 핵심 중에 핵심인 것 다들 잘 아시죠? 더불어 마음에 감동 오시는 분, 크리스천과 슬기로운 경제생활 들으시고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경제, 경제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거나 054-256국의 3000번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정말 특별한 분을 모셨어요. 매주 월요일 극동연구소 극동랩. 궁금하시죠? 우리 궁금하신 분들 좀 계시는 것 같습니다. 뒷자리 우리 3289님 기쁨입니다. 오늘의 출첵 제시어 보내주시면서 선물 당첨되길 바랍니다.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2642님께서도 기쁨 보내주셨고요. 우리 4540님께서도요. 기쁨으로 또 이렇게 함께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들의 삶에 주님 주시는 기쁨이 끊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트 2개. 할렐루야. 계속해서 주님의 은혜와 그 기쁨이 가득 흘러넘칠 줄 믿습니다. 자, 지금 바로 모셔볼게요. 출발합니다. 채널 고정!

0: 극동 연구소,
1: 극동 랩,
0: 극동 랩, 할렐루야.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매주 월요일 아침은 극동 연구소로 출발합니다. 출근합니다. 지성과 영성을 두루 겸비한 그들이 와요. 바로 극동 랩. 참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바로 한동대학교 휴먼테크 AI 융합학과 우리 유태준 교수님이세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1: 네, 반갑습니다. 다시 인사드립니다. 유태준입니다.
0: 와, 교수님 정말 롱 타임 노시인데요.
1: 네.
0: 그건 어떻게 지내셨어요?
1: 네, 방학 동안 레이저 연구와 창업한 레이저 회사 일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아, 그 와중에도 틈틈이 이 방송에서 나눌 이야기를 메모에 두었습니다.
0: 네.
1: 오래간만에 마이크 앞에 앉으니 반갑습니다.
0: 정말 반갑습니다. 네. 제가 여러 교수님께 또 건네듣기로 우리 교수님께서 정말 연구와 프로젝트로 바쁘다고 많이 들었는데, 그 와중에도 항상 나눌 이야기, 우리 샬즈와 우리 극동방송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메모까지 하고 계셨다는 사실 또 알려주셔서 정말 은혜가 됩니다. 오늘도 교수님과 함께 은혜 나눌 수 있어서 행복하고요. 우리 방송하실 분들께서도 교수님이 전해주신

0: 감동과 은혜 가득 누리길 소망하며. 자, 그럼 교수님, 오늘도 네. 연구 한번 진하게 깊게 높게 하러 떠나볼까요?
1: 예, 오늘은 김 PD님과 질문 하나만 붙들고 가려가겠습니다. 출발하겠습니다.
0: 좋습니다. 오늘은 질문 한 개예요. 그 질문의 한계가 아주 크고 좋을 것 같습니다. 한동대학교 유태준 교수와 함께하는 극동랩, 본격적인 나눔 전에 그럼 먼저 선물 소개 듣고 오실게요.

0: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포항시 남구 효자로에 위치한 철길 과자점에서 수제 쿠키 세트를, 포항시 남구 대이로에 위치한 일봉족발 이동점에서 식사권을, 포항시 남구 동해면에 위치한 카페 테트라블럭에서 커피 쿠폰을, 포항시 북구 법원로에 위치한 포항 유소년 축구클럽에서 풋살장 이용권을, 포항시 남구 형산강 로터리에 위치한 KG 모빌리티에서 만원 상당 주유 상품권을, 박태준의 우리보리 찰보리빵에서 설탕이 들어가지 않은 무설탕 보리떡 세트를, 대한민국 도자기 역사의 중심 믿음의 기업 한국도자기에서 접시 세트를, 경주시 강동면 강동로에 위치한 카페 토기장이에서 2인 음료권을, 포항시 남구 이동에 위치한 선의의 힐링카페에서 족욕 무료 이용권을, 하나님의 향기를 전하는 주식회사 코코비아에서 허브차 세트를, 포항시 남구 오천읍에 위치한 빙수랑에서 팥빙수와 팥죽 쿠폰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길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모든 국물 육수의 기본 만능 육수를, 포항시 남구 효자동 효자시장 내 위치한 향기 저장소 모소니에서 비누 그리고 아로마 제품 등으로 구성된 선물 세트를, 포항시 북구 흥해읍 양백리에 위치한 양백 597에서 직접 재배한 쌀가루로 만든 쌀 베이글 4종 세트를, 믿음의 기업 떼오 포항시 남구 효자점에서 베이커리 교환권을 선물로 드립니다. 선물로 함께해 주시는 믿음의 기업에 감사드립니다.
1: 우리 3631님께서요. 기쁨 오늘의 출첵 제시어로 이행시에 보내주셨습니다. 기! 기쁨 가득했던 지난 토요일 우리 가족과 새생명교회 아동부 식구들이 함께한 공개방송 나들이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뿜! 아 뿜인데 뿜으로 어우 뿜어져 나오는 주님의 크신 사랑 안에서 이번 한 주도 우리 모두 평안하고 기쁨 넘치게 보내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야, 정말 센스와 은혜 두 마리 토끼 다 잡는 이행시 보내주셨습니다. 지난주 또 공개방송 함께해 주셨던 3631님 감사해요. 우리 3289님 교수님 반갑습니다 라고요. 교수님께 우리 3289님이 인사 말씀 전해주셨어요.
2: 네,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우리 1289님께서도요. 기쁨 출첵이 기쁨이라고 하시니 토요일에 배웠던 말씀이 생각납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갈지어다. 계속해서 멜로디와 가사가 떠올라 중독성 있네요. 얼마나 열심히 찬양하고 함성을 질렀었는지 목소리가 쉬었더라고요. 오늘도 기쁨으로 한 주를 시작해봅니다. 라고요. 또 오남성 지난주에 말씀 암송 챌린지 공개방송관에 함께 하셨던 1289님 감사해요. 자, 오늘은 한동대학교 휴먼테크 AI 융합학과 우리 유태준 교수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교수님, 지난 두 시간 또 정말 깊었었어요. 2회까지 했었는데 특히 2회에서는 이 빛의 속도는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예수님이 흔들리지 않는 절대 기준이시다라는 이야기를 나눴었고요. 3회에서는 그 비단에 우리의 모든 시공간이 다 담겨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이 과거와 미래가 지금처럼 보인다라는 이야기를 나눠주셨습니다.
2: 네, 맞습니다. 특히 3회에서 제가

0: 이런 그림을 하나 그리셨죠. 시간이라는 게 마치 한 편의 긴 영화 필름 통과 같아서 앞장면, 뒷장면이 이미 통째로 다 있는데 우리는 다만 그중 지금이라는 한 프레임만 지나가고 있다.
1: 네.
0: 그리고 빛 대신

0: 질문이 하나 있었는데 조금 무거운 질문일 수도 있어요. 드려도 괜찮을까요?
1: 그럼요. 오늘은 사실 그 질문 하나만 붙들고 가려고 준비해 왔습니다.
0: 맞습니다. 그 질문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서는 마치 필름통처럼 제 미래까지 이미 다 훤히 보고 계시다면요. 그러면 제가 오늘 무슨 선택을 할지도 이미 다 정해져 있는 게 아닐까요? 제가 아무리 고민하고 결심해도 사실은 이미 짜여있는 각본대로 움직이는 것뿐이라면 그러면 제 선택에 무슨 의미가 있나 싶어지더라고요.
1: 아주 정직한 질문입니다. 사실 수천 년 동안 신앙인들이 붙들고 씨름해온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아주 날카로워집니다.
0: 네.
1: 만약 모든 게 정해져 있다면 아담이 죄를 지은 것도 정해진 이유였을 텐데 그러면 인간에게 무슨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 반대로 인간에게 진짜 자유가 있다면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것과 부딪히는 것 아닌가? 언뜻 보면 이 둘은 도저히 같이 갈 수 없어 보입니다.
0: 맞아요. 양립할 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1: 네.
0: 다 아시는 하나님이거나 아니면 진짜 자유로운 나거나 둘 중 하나만 참인 것 같아요.
1: 네, 그렇게 보이죠. 그런데 저는 오늘 이게 둘 중 하나여야만 한다가 아니라는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0: 양립할 수 있다?
1: 그렇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겉보기에는 충돌이지 조금 다른 각도에서 보면 충돌이 풀립니다.
0: 네.
1: 3회에서 제가 필름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0: 그렇죠.
1: 사실 그 필름 비유가 딱 들어맞는 건 아닙니다. 필름은 이미 다 찍혀서 정해져 있으니까요.
0: 그렇죠. 필름 이미 다 찍혀 있으니까. 그럼 저도 모르게 그러면 내 인생도 다 정해진 거 아니냐 하고 좀 걱정이 됐던 것 같아요. 이게 좀 존재론적인 질문이었거든요.
1: 그렇죠. 그렇게 걱정하시는 게 어쩌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그림을 조금 바꿔보려고 합니다.
0: 마치 오늘이 그 드로잉 스케치 시간인 것 같습니다.
1: 맞습니다. 예, 필름보다는 조금 더 나은 비유가 하나 있거든요.
0: 네.
1: 그리고 재밌게도 오늘 이 미스터리를 풀려면 열쇠가 두 개 필요한데
0: 오늘은 두 개예요.
1: 예, 하나는 조금 더 나은 비유이고 또 다른 하나는 뜻밖에도 양자역학이라는 현대 물리학입니다.
0: 와, 드디어 나왔습니다. 양자역학. 네. 정말 많은 분들께서 이 네 글자는 듣고 알고 계시겠지만 그 내용까지 이렇게 우리의 신앙과 더불어서 알고 계신 분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1: 네.
0: 아주 먼저 굉장히 흥미로운데 한번 나눠주시죠.
1: 네, 먼저 쉬운 일을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김 PD님,
0: 네.
1: 제가 지금 창밖을 내다보고 있다고 생각해 상상해봅시다.
0: 네.
1: 마침 저 아래 골목에서 한 사람이 걸어가다가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는 걸 제가 봤어요.
0: 네.
1: 자, 그러면 제가 그 넘어짐을 봤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넘어진 게 제가 봤기 때문인가요?
0: 아니죠. 우리 교수님이 보신 거랑 그 사람이 넘어진 거랑은 좀 상관관계가 없을 것 같은데요. 뭐 교수님이 이렇게 물리적으로 밀친 것도 아니잖아요.
1: 바로 그겁니다. 내가 본다는 것과 내가 그렇게 만든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아심을 이야기할 때 자꾸 이 두 가지를 하나로 붙여서 생각합니다.
0: 네.
1: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과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놓으셨다를 같이 혼돈해서 생각하죠.
0: 예.
1: 하지만 아는 것과 강제하는 것은 다릅니다. 신학에서는 이걸 아주 간단하게 정리합니다. 미리 아신다는 것이 곧 미리 정해서 억지로 시킨다는 뜻은 아니다.
0: 이게 개념적인데 분명히 다른 점이 있습니다.
1: 네.
0: 하나님이 제 미래를 아신다고 해서 그 알미 저를 꼭두각시처럼 조종하는 건 아니라는 말씀이군요.
1: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발 더 들어가면 아까 말씀드린 그 더 나은 그림 비유가 결정적으로 도움을 줍니다.
0: 네.
1: 우리는 미리라는 단어를 쓰죠.
0: 종종 쓰죠.
1: 예, 미리 아신다. 그런데 미리라는 이 단어 뜻은 시간 안에 사는 우리한테나 있는 말입니다.
0: 아.
1: 강물을 배 타고 내려가는 사람한테는 앞으로 있다가 만날 물길이 있겠죠.
0: 예, 후에 만날 물길이 있습니다. 예,
1: 아직 오지 않은 하류 말입니다.
0: 네.
1: 그런데 하나님은 높은 산 위에서 강 전체를 내다보시는 분입니다.
0: 네.
1: 산 위에서 강의 시작도 가운데도 바다로 드는 끝도 한눈에 다 들어보잖아요. 그분께는

0: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전부 똑같이 지금 눈앞에 펼쳐진 한 줄기 강의입니다.
1: 인식의 그 패러다임 자체가 다르네요.
0: 맞습니다.
1: 정리하면요, 하나님이 내일을 미리 앞당겨서 보시는 게 아니라 내일이 그분께는 이미 지금처럼 그냥 하나의 흐름처럼 훤히 보이는 거네요, 자연스럽게.
0: 정확합니다. 하나님은 시간의 흐름에 갇힌 분이 아니십니다. 처음과 끝을 한꺼번에 품고 계시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제가 내일 어떤 선택을 자유롭게 합니다. 근데 그 선택은 진짜 제 선택이에요. 그런데 시간 전체를 품고 계신 그분께는 그 장면이 이미 눈앞에 있는 겁니다. 그분이 보셔서 제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제가 그렇게 하는 걸 그분이 아시는 겁니다. 순서가 뒤바뀌면 안 되는 거죠.
1: 네, 그분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아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시는 게 강제하는 건 아니다라고 우리 교수님께서 그 차이를 지금 피력하고 계세요.
0: 예.
1: 다 아시는 하나님과 진짜 자유로운 나가 부딪히는 개념이 아니라 오히려 나란히 양립할 수 있는,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것이네요.
0: 네, 맞습니다. 나란히 간다. 김PD님이 말씀하신 나란히 간다. 그 말이 참 좋습니다. 저도 이걸 오래 붙들고 했었던 사람입니다. 어느 날 이런 그림이 떠오르니까 강의 그림이 떠오르니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강을 따라 배를 타고 내려가는 사람은 바로 코앞 굽이굽이 하나밖에 보지 못하지만은 그런데 높은 산에 올라간 사람은 그 강이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 바다로 들어가는지 한눈에 다 보는 겁니다.
1: 다 보고 알고 계시는군요.
0: 네.
1: 그렇습니다. 또 그렇다고 산 위에 있는 사람이 배를 떠민 것도 아니잖아요.
0: 그렇죠.
1: 제가 노를 붙잡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0: 바로 그겁니다. 다 보고 계셔도 우리의 걸음은 우리의 걸음인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꼭 덧붙이고 싶어요. 하나님은 산 위에서 구경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 강을 처음 내신 분이고 지금도 그강 안에서 함께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3회에서 제가 이걸 차가운 운명으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오늘은 그 이유를 좀더 편히 말씀드릴 수 있게 된것 같습니다.
1: 좀더 충분히 풀어서 설명이 가능한 오늘 이 아침입니다.
0: 예.
1: 우리 0594님, 교수님의 비유가 찰떡이어서 귀에 정말 쏙쏙 잘 들어와요. 감사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9007님, 기쁨. 교수님 너무 반갑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교수님, 이런 신앙적 질문들을 던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0: 예.
1: 그리고 세상 가운데서도 이 기독교인들한테 때로는 공격적인 느낌으로
0: 예.
1: 이건 어떻게 설명할 건데? 이렇게 던질 때가 있잖아요.
0: 네, 맞습니다.
1: 오늘은 거기에 대한 명확한 답을 우리 교수님께서 이 말씀과 또 신앙으로 연결지어서 내려주고 계십니다. 교수님, 그런데 여기서 이런 생각도 들어요.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는 것과 별개로요, 이 우주 자체가 그냥 톱니바퀴처럼 다 정해진 대로 굴러가는 건 아닐까? 원자 하나하나가 다 정해진 길을 가고 있다면 결국 제뇌 속의 이 생각도 미리 정해진 거고 자유는 일종의 착각 아닌가? 전 요런 영화들도 있잖아요.
0: 예.
1: 너가 자유롭게 한 거인 줄 알았지? 하지만 다 이미 정해져 있었다? 요런 느낌.
0: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사실 수백 년전 과학자들은 그렇게 믿었습니다. 뉴턴이 세운 물리학이 아주 정확했거든요. 그래서 백년 후에 나플라스 학자는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만약 어떤 존재가 지금 이 순간 우주의 모든 입자의 위치와 속도를 다 안다면 그 존재는 미래 전체를 완벽하게 계산해낼 수 있다. 완벽하게 예측해낼 수 있다. 우주가 거대한 시계 같아서 지금의 태엽 상태만 알면 미래가 다 계산되어 나온다고 믿었습니다.
1: 그렇군요. 참 개념은 멋져요.
0: 네.
1: 막 우주가 거대한 시계 같고 태엽 상태 막. 근데 이거를 사실상 알수 있었을까? 참 왠지 좀 오만하지 않았을까? 전또 이런 생각도 드는데 한편으로는 좀 무서워요.
0: 네. 네.
1: 그런 정말 다 정해진 거잖아요.
0: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오늘 이야기에 반전이 있습니다.
1: 반전이 있군요.
0: 예. 20세기에 들어와서 새로운 물리학, 현대 물리학에서는 그게 다 정해져 있다는 생각을 뒤집어 버렸습니다.
1: 그래요.
0: 바로 양자역학이라는 분야입니다.
1: 아까 말씀하셨던 그 과학 개념입니다.
0: 예. 양자역학은 아주 작은 세계, 전자나 빛 알갱이의 수준으로 내려가면 자연은 다음에 정확히 어디에 갈지, 어디에 있을지, 어디에 머물지

0: 딱 정해두지 않았다는 것이 실험적으로 밝혀졌습니다.
1: 네.
0: 오직 여기에 있을 확률이 얼마라고만 말할 수 있는 게 자연의 근본 원리라는 것을 실험적으로 밝히는 게 양자역학입니다.
1: 네, 아주 작은 단위의 입자에서는 그들의 세계에서는 아무것도 정해져 있지 않은 거네요.
0: 확률로만 정해져
1: 확률로만
0: 있습니다.
1: 확률로만 정해져 있다.
0: 네.
1: 아, 이거 정말 신기해요. 그러니까 이 과학자가 보더라도 자연이 애초에 미래를 딱 정해놓지는 않았다. 이렇게도 볼 수 있나요?
0: 예, 놀랍게도 그렇습니다. 이 우주는 원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자가 그렇게 정해져 있지 않다는 거죠. 이거를 불확정성이라 부릅니다.
1: 네.
0: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하나 있는데요.
1: 네.
0: 이 불확정성은 우리가 아직 측정 기술이 부족해서 모른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자연이 근본적으로 불확정성을 가지고 있고 미래를 열어두고 있다는 뜻입니다.
1: 네.
0: 그래서 라플라스가 상상한 그 완벽한 계산기는 우주가 원래부터 그렇게 생겨먹지 않았기 때문에 애초에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1: 그러니까 거짓인 명제였네요.
0: 예.
1: 아,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주는 톱니바퀴처럼 다 정해져 있다는 그 무서운 그림 자체가 틀린 거네요?
0: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대목이 참 흥미롭습니다. 우리가 자연은 착각이 아닐까 걱정할 때 정작 현대물리학은 아니다. 이 우주는 근본부터 열려있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거든요. 물론 여기서도 저는 조심스럽게 선을 긋고 싶습니다. 양자역학의 불확정성이 곧 인간의 자유의지를 증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1: 네.
0: 그건 다른 문제입니다. 다만 최소한 과학이 밝힌 우주는 모든 게 꽉 짜인 감옥은 아니다는 거죠. 이건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1: 그렇습니다. 현대 물리학, 이 과학조차 이 우주는 근본부터 열려있다. 닫혀있는 우주가 아니고 열려있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0: 맞습니다.
1: 그 선을 그어주시니까 오히려 더 믿음이 가는데요. 과학으로 신앙을 억지로 증명하려는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0: 그렇습니다. 예.
1: 그런데 교수님, 여기서 오히려 새로운 질문이 하나가 생겨요. 우주가 그렇게 근본부터 열려있고 다음에 뭐가 일어날지 딱 정해져 있지 않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다음 일을 모르시는 건 아닐까? 정해져 있지 않은 걸 어떻게 아실까? 이런 질문이요.
0: 바로 그 질문이 오늘의 진짜 도착점입니다. 이걸 풀려면 우리가 다 아신다는 말을 두 가지 개념으로 나눠서 봐야 합니다. 세상에는 성격이 전혀 다른 두 종류의 다 아심이 있거든요.
1: 네.
0: 신학에서는 하나님의 모든 걸 다 아신다는 걸 전지하심이라 부르는데요. 이 두 종류의 다하심을 구분하면 그 전지하심을 오해하지 않고 훨씬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1: 그렇군요. 두 종류의 다하심. 어떤 종류의 다하심이 있을까요?
0: 네. 첫 번째는 라플라스가 상상한 그 다하심입니다. 정밀한 시계 태엽이 돌아가는 네. 그 다하심.
1: 계산하는 그런 거네요.
0: 맞습니다. 예측하는 암, 계산하는 암입니다. 지금 상태를 알아서 공식에 넣고 다음 상태를 계산해내고 또 그 다음 상태의 공식을 계산해서 그 다음 상태를 계산해내는 마치 일기예보와 같습니다. 그런데 이 계산하는 암, 예측하는 암은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1: 약점이 있습니다.
0: 네. 우주가 아까 말한 것처럼 근본부터 원자적 단계부터 열려 있으면 이 계산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1: 네.
0: 확률론적 주사위가 어떻게 떨어질지 아직 정해지지도 않았는데 우순수로 계산을 한다는 거죠.
1: 그렇죠.
0: 그래서 양자역학이 등장하자 이 계산하는 신 같은 존재는 무너져버린 것입니다.
1: 네, 이해가 됩니다. 또 제 말로 한번 바꿔보면요. 그 라플라스라는 과학자가 상상한 그 완벽한 계산기. 지금 상태만 알면 미래를 척척 계산해낸다던 그 신 같은 계산기가 열린 우주 앞에서는 그만 손을 버린 거군요.
0: 정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다하심,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지하심은 그런 계산하는 암이 아닙니다. 이건 두 번째 암, 보시는 암입니다.
1: 네.
0: 아까 산 위에 있는 존재를 떠올려 보세요. 산 위에서 강 전체를 내려다 보시는 분은 뭘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1: 필요가 없죠.
0: 예, 상류부터 바닥까지 강 전체를 통째로 보고 계시니까요. 열린 우주에서 주사위가 실제로 어떻게 떨어질지 그 장면 자체가 이미 그분 눈앞에는 펼쳐져 있는 겁니다.
1: 아, 그래서 굳이 계산할 필요가 없으신 겁니다.
0: 맞습니다.
1: 멀리서 구경만 하시는 게 아니라 그 강 전체를 아시면서 강 안에서도 일하고 계신다는 말씀일 수도 있겠네요.

0: 그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뉴턴과 라플라스식 계산하는 앎은 열린 우주 앞에서 무너지지만 우리의 보시는 앎은 하나님의 보시는 앎은 그 열린 우주조차도 전혀 벗어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계산해서 알아내는 분이 아니라 그강 전체를 창조하시고 강 전체를 한눈에 품고 계신 분이시니까요.
1: 그렇습니다. 아멘입니다. 계산하지 않으시는 하느님이라는 이 표현이 제 마음에 큰 감동을 줘요. 요즘 세계에서 이 세상에서는 그렇게 계산하려고 하잖아요.
0: 네.
1: 계산해서 알아내려고 하고 계산이 틀리면 너는 틀렸다라고 단정짓는 이런 세상을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현대 물리학은 오히려 이런 계산이 열린 우주 앞에서는 무용지물이다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큰 위안이 돼요.
0: 예.
1: 교수님, 우주가 정해져 있든 근본부터 열려 있든 그건 하나님 앎의 앞에서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네요.
0: 그렇습니다. 오히려 저는 이게 더 놀랐습니다. 우리 세계가 근본부터 열려 있고 자유로운데도 그 자유로운 우주가 낱낱이 원자적 레벨에서 그분 시야 안에 다 들어와 있다는 것 말입니다.
1: 아, 정말 멋집니다. 마치 파노라마처럼 쫙 인식이 하나님
0: 맞습니다.
1: 앞에 있다라고 또 상상을 하니까 너무 은혜가 되고 멋집니다. 자, 양자역학이 열어젖힌 이 열린 우주라는 개념이 하나님을 작게 만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크심을 더 드러내고 있네요.
0: 정확합니다. 라플라스식 시는 우주가 시계 태엽처럼 정해져 있어야만 성립하는 사실은 좀 옹색한 신이었어요.
1: 그렇죠. 굉장히 좀 계산하고 좀 편협해 보여요.
0: 네, 그래서 조금 더 벗어날 수가 없고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다 아시는 분이 있고 열려 있습니다.
1: 아멘.
0: 그런데 그 아심은 우리를 지켜보다가 알게 되신 게 아니라 처음부터 품고 계신 아심입니다.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제가 죽고 나서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품고 계시죠.
1: 품고
0: 예.
1: 계십니다.
0: 열려 있고 자유로운 우주. 그 안에서 우리가 진짜 자유로 선택하며 사는 그 모든 순간까지도 주님은 사랑으로 품고 계신 분이시죠.
1: 아멘.
0: 그래서 아까 김 PD님이 질문, 열려 있으면 하나님도 모르시는 거 아니에요? 에 대한 답은
1: 그렇죠.
0: 이겁니다. 정반대입니다. 열려 있어도 다 아신다. 계산하셔서가 아니라 처음부터 우리를 품고 계신다는 겁니다.
1: 아멘입니다. 교수님, 정말 뭔가 이 정답을 찾아 나가는 이런 여정을 지금 짧게 떠나온 것 같은데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품고 계셨어요. 그 강에 속해 있지 않고 강 위에서 저희를 내려다보고 있기 때문에 이미 그 강의 처음과 중간, 끝을 이미 다 품고 계시기에 그런 앎을 갖고 계시기에 저희를 그렇게까지 사랑하고 계시고 저희를 또 앞서 인도해 주시는 분께서 바로 하나님이 아니실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교수님, 이 아담의 책임 문제도요, 정해져 있었으니 어쩔 수가 없었다가 아니라 진짜 자유로 택한 거라 책임을 저희가 지고 있는 거네요.
0: 맞습니다. 3에서 나는 창세 전부터 준비된 십자가가 오늘 보니 차가운 계산도 아니고 억지 운명도 아니라 우리의 자유까지도 끌어안으신 뜨거운 사랑이었다는 게더 분명해지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십자가는 아담이 잘못한 다음에야 하나님이 이 일을 어쩌지? 하고 부랴부랴 세우신 대책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넘어지고 실수할 것까지 미리 다 아시고도 세상을 만들기 전부터 이미 그래도 내가 너희를 구하겠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라는 그 마음을 품고 십자가를 창세전에 마음에 품고 계셨던 거죠.
1: 이미 십자가를 마음에 품고 계셨습니다.
0: 아멘.
1: 그 품는 암이라고 저희가 오늘 하나님의 그 속성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한번 맛볼 수 있었었는데요. 품고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뒷자리 7694님, 샬롬. 오늘 극동 랩 주제 너무 흥미로운 것 같아요. 아직 완전히 어떤 느낌인지 이해되지 못하지만 그것 또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이 너무 위대해서 그런 거라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 오늘도 정말 감사합니다라고 보내주셨어요. 교수님, 오늘은 딱 하나를 나눴었죠?
0: 네,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것이 나를 정해진 각본에 가두는 것이 아니라는 것. 세상에는 두 종류의 다 아심이 있어서 하나는 계산하는 알미라, 열린 우

0: 우주 앞에 무너지지만 하나님의 보시는 암, 하나님의 품으시는 암은 그 열린 우주와 우리의 진짜 자유까지도 사랑으로 다 품으신다는 것. 그 오늘 하루 제 하루가 정해진 각본이 아니라 다 보고 계신 주님의 사랑 안에 있다. 그렇게 고백하며 걸어가시는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 아멘입니다. 오늘 교수님께서 과학자의 시선에서 또 이렇게 나눠주신 이 개념이 마치 저희가 매여있던 매듭 하나를 풀어주신 듯한 느낌이 들어요. 저희 가끔 이렇게 핑계댈 때 있잖아요. 어차피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시는데 내가 뭐 이렇게 힘써서 할 필요 있어? 가끔은 내가 이렇게 나약하고 게을러지는 나 자신을 향한 좀 아니란 이런 핑계로 삼을 때가 많은데요. 여러분 아니에요. 오늘은 아니라고 교수님께서 정확하게 답을 해주고 계십니다. 주님 안에서 우린 이미 다 매여짐을 풀어짐을 받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저희의 선택이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라는 것. 주님 안에서 그 선택, 저희는 의지를 가지고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 더더욱이나 힘써야 된다는 점, 우리 교수님께서 오늘의 주제로 또 이렇게 나눠주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교수님, 오늘 이야기를 들으니 벌써 다음이 또 궁금해지는데요. 오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우리, 서로 다른 둘이 또 어떻게 만나는지를 한번 나눠봤어요. 다음 시간엔 좀 언뜻 도무지 양립할 수 없어 보이는 두 얼굴이 사실은 하나라는 이 참 신비로운 이야기를 준비하셨다고요?
0: 네, 다음 시간엔 제 전공인 빛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합니다.
1: 네.
0: 빛에는 정말 이상한 성질이 하나 있어요.
1: 네.
0: 물결처럼 퍼지는 파동이면서 동시에 알갱이이기도 하거든요. 입자이기도 하거든요.
1: 정말 신기해요 이게. 네.
0: 도무지 양립해 보일 수 없는 두 얼굴이죠. 이 이야기가 놀랍게도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완전한 사람이라는 그 신비로 우리를 데려다 줄 겁니다.
1: 야.
0: 다음 시간에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1: 벌써 흥미가 아주 큽니다. 흥미로워요. 기대가 돼요. 물결처럼 퍼지는 파동이면서 동시에 알갱이다. 이게 빛의 성질인데요. 이 성질을 통해 또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속성을 저희가 맛볼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아서 벌써부터 기다려집니다. 두자리 3838님, 과학이 이렇게 감동이 될 수도 있군요. 오늘도 품으시는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트 보내주셨어요. 9402님, 오늘도 정말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느낍니다. 교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요. 우리 0535님, 메일 주소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녹음 파일을 또 사모하시면서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좋습니다. 오늘은 우리 유태준 교수님께서 나눠주신 이 극동랩 녹음 파일도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오늘은 출첵 제시어 기쁨과 또 메일 주소 함께 보내주시는 분들께 저희가 녹음 파일도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극동 랩과 모처럼 함께 했는데요. 정말 깊고도 다채로웠어요. 그리고 이 과학의 시선에서 성경을 바라보고 또 신앙을 나누니까 이해도 쏙쏙 됐습니다. 오늘은 다 아신다면 나는 정해진 대로 사는 걸까? 라는 주제로 나눠주셨는데 마치 한 편의 짧은 소설을 또 좋은 이야기를 또 영화를 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교수님께서는 오늘 어떠셨나요?
0: 네, 오늘은 새로운 지식을 더한 시간이 아니라 오해 하나를 드러낸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1: 네.
0: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이 말이 우리를 묶는 말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품는 말이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저도 이것을 준비하면서 저도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저도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1: 네, 오늘 우리 영혼의 마음이 아주 시원해지고 편해집니다.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 이 말이 우리를 묶는 말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품어주고 우리를 풀어주는 말인 줄 다시 한번 오늘 체감하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지절이 3631님, 교수님 다음 시간 이미 너무 기대가 돼요. 오늘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메일 주소 보내주시면요 오늘 녹음 파일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끝으로 인사 말씀 부탁드려요.
0: 네, 오늘 하루도 우리의 걸음은 우리 걸음입니다. 다만 그 걸음이 어디로 가는지를 이미 아시는 분이 함께 계십니다.
1: 아멘.
0: 그것만 기억하면 충분합니다. 이번 한 주 동안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1: 아멘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극동랩의 한동대학교

0: 대학교 휴먼테크 AI 융합학과 유태중 교수님이셨습니다. 깊이 있는 나눔 전해주셔서 교수님 감사합니다. 자, 그럼 저도 여기서 이만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제작 진행의 김보섭 PD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으로 아자아자 화이팅!
1: 도심 속 숨겨놓은 물길이 다시 흘러 생명을 찾습니다. 물길에 따라 사람들이 모이는 아름다운 학산천. 맑은 물이 흐르는 학산천이 옛 물길 흐르는 자연 생태하천으로 복원되어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친수 문화 공간으로 재탄생합니다. 우현 도시숲에서 동빈 내항을 잇는 물길인 학산천 복원 사업은 모두 세 구간으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지는 생태 문화 구간, 자연 친화형 생태 힐링 구간, 생태가 살아 숨쉬는 생태 복원 구간, 누구나 살고 싶고 누구나 찾고 싶은 푸른 도시 포항, 생태 하천 복원으로 만들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포항시와 함께합니다.

0: FE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날마다 살아나는 큐티 김양재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인 말씀은 신명기 21장 1절에서 9절까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피 흘린 죄를 제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피 흘린 죄를 제하는 은혜를 얻으려면 첫째, 내 타심을 고백하며 함께 책임져야 합니다. 1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러진 것을 발견하고 그 처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이라고 해요. 들판에서 시체가 발견됐어요. 그런데 누가 죽였는지 몰라요. 억울한 죽음인데 범인을 찾을 수도 책임을 물을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이런 미제 사건 앞에서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하나요? 나랑 상관없는 일이야 하고 지나가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2절에 너희의 장로들과 재판장들은 나가서 그 피살된 곳의 사방에 있는 성읍의 원근을 잴 것이요.

라고 해요. 지도자들이 직접 나가서 거리를 재야 해요. 그리고 거기서 제일 가까운 성읍을 찾아낸 후 그 성읍의 장로들에게 일 처리를 맡깁니다. 죽인 사람도 아니고 그 사건을 목격한 사람도 아닌데 그냥 가까이 있다는 이유 하나로 책임져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공동체 안에서 일어난 사건과 문제에 대해 내가 저지르지 않은 일에는 저는 몰라요. 저랑 상관없어요. 하며 모르는 채 하려 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가까운 자에게 물으세요. 3절 4절에 보면 그 성읍의 장로들이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메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여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린 일도 없는 골짜기로 끌고 가서 그 목을 꺾으라고 합니다. 아무 소나 택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순수하고 귀한 재물을 택하라는 거예요. 가까이 있는 자가 책임을 진다는 것은 이렇게 값을 치르는 일이에요. 대충 때우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진 것 중에서 가장 귀한 것을 내놓은 일입니다. 제가 섬기는 우리들 교회에서는 소그룹에서 한 지체가 넘어지면 리더가 자기 잘못도 아닌데 함께 아파하며 스스로 회개하는 모습을 종종 봅니다. 바로 이런 게 가까이 있는 자의 책임이 아닌가 싶어요. 그 지체의 죄에 대해서 성읍의 장로격인 리더가 함께 뉘우치고 회개하고 아파하면서 그 지체의 십자가를 함께 지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내 잘못이 아니라고 발뺌하며 도망간 일은 무엇인가요? 가정과 공동체에서 내가 짊어져야 할 책임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피 흘린 죄를 제하려면 둘째, 겸손히 자신을 낮추어야 합니다. 5절에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고해요. 장로들만이 아니라 제사장들도 함께 그 자리에 참여해요. 6절과 7절에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모든 장로들은 그 골짜기에서 목을 꺾은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며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라고 해요. 손을 씻는다는 건 결백을 증명하는 상징적인 행동이지요. 그런데 자기가 죽이지 않았다고 증명하면서도 그 자리를 피하지 않고 끝까지 함께해야 합니다. 나는 안 그랬어요. 나는 잘 몰라요. 하면서 그냥 발을 빼는 게 아니라 암송아지의 목이 꺾이는 그 현장에 자기 손을 얹고 함께 서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곁에 지체가 아파하는 모습을 보며 내가 직접 잘못하지 않았다고 해서 발을 빼서는 안 돼요. 비록 내게 직접적인 잘못이 없다 해도 여전히 그 사람 곁에 그 공동체 곁에 머물러 함께 낮아지는 것 그것이 진짜 겸손이에요. 적용 질문 드릴게요. 나는 잘못 없어요 하며 모르는 채 하면서 떠나버린 관계는 없습니까? 고통을 당하는 지체나 공동체에 남아서 그 짐을 함께 짊어지고 있습니까? 남편의 음란으로 괴로웠으나 함께 짐을 져주는 공동체 지체들과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사명을 감당하는 가정이 되기를 소망한다는 한 성도님의 큐티인 묵상 간증이에요. 몇 달 전 남편의 데이트 앱 채팅과 음란이 드러났어요. 남편은 정신과에 가서 중독 진단을 받았고 신혼 초부터 남편의 잦은 외도로 힘든 시간을 보낸 저는 오랜 상처가 올라와 괴로웠지요. 남편을 향한 원망과 자책 속에 엎드러져 있을 때 하나님은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 같은 교회 공동체를 움직이셨어요. 얼마 전 남편은 부부 소그룹 모임에서 자기 죄를 솔직히 고백했어요. 그러자 지체들도 연약하고 음란했던 자신들의 모습을 나누고 7절의 장로들처럼 남편의 죄를 자기 죄처럼 여기며 함께 기도해 주었습니다. 골짜기 같은 소그룹 모임에서 서로의 아픔을 짊어지는 은혜의 물이 흘렀어요. 모임 마지막에 각 부부끼리 포옹할 때는 하나님이 저의 피 섞인 눈물을 보시고 공동체의 기도를 통해 닦아주시는 것 같았지요. 9절에서 하나님은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고하세요. 이제 시작된 남편의 치료와 회복의 과정이 두렵기도 하지만 예수님의 은혜가 공동체의 정직한 고백을 통해 이미 저희 부부에게 흘러오고 있어 감사해요. 남편이 20년 만에 어둠을 뚫고 빛으로 나와 자기 죄와 수치를 고백하게 하신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려요. 그리고 이 짐을 함께 져준 소그룹 공동체에도 감사드려요. 이제는 저희 가정이 아직 멍에를 메지 않은 암송아지처럼 사명

0: 사명을 감당하게 되기를 소망해요. 8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라고 해요. 속량하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몸값을 지불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 이것은 이스라엘 전체를 위해 용서를 구하는 기도예요. 범인은 딱한 사람인데 기도는 온 이스라엘을 위해 드려져요. 왜일까요? 한 사람의 죄가 온 공동체를 오염시키기 때문이에요. 9절에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고하지요. 정직한 일이라는 게 뭐냐면 내 식구 내 편만 생각하고 아파하는 게 아니라 온 공동체의 죄를 내 죄로 여기고 아파하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내 자식, 내 가족이 아프면 밤새 염려하며 눈물을 흘리지만 이웃이나 교회, 나라가 아파하는 일 앞에서는 그렇게까지 하진 않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점점 거룩해질수록 저절로 그 아픔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세요. 처음부터 세상 걱정, 나라 걱정을 하라고 하지 않으시고 내 가정, 내 자녀부터 시작해서 이웃과 공동체와 나라로 애통함의 범위가 넓어지도록 이끄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앙이 자라는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로 오염된 나의 심령은 오직 하나님의 방법인 대속으로만 씻길 수 있어요. 멍에를 메지 않은 순수한 암송아지가 희생된 것처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죄가 사해졌습니다. 내 노력이 아닌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와 은혜를 의지할 때 진정한 정결함을 얻게 됩니다. 죄는 결코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가까이 있다는 이유만으로도 우리는 서로에게 책임이 있어요. 억울해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함께 낮아지며 내 식구의 아픔을 넘어 공동체와 이웃의 아픔까지 내 죄로 여기고 아파할 때 하나님이 그 고백 위에 용서와 회복의 은혜를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저희와 상관없다고 여기며 외면해온 아픔들이 실상은 제 책임이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가까이 있다는 이유로 짊어져야 할 짐들이 있다고 하시는데 그것을 회피하고 억울하다 여기며 그 자리를 떠나려고만 했습니다. 내 주위에서 일어나는 가족이나 이웃의 아픔과 고통을 나와 상관없는 일로 여긴 교만함과 무정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길 원합니다. 이런 저희를 위해 영원한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마음을 넓혀주셔서 공동체와 이웃, 이 나라의 죄와 아픔까지 내 탓으로 여기며 애통함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와 이 나라에 진실한 회개를 통해 참된 회복이 일어나는 역사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었습니다. 큐티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큐티엠 홈페이지 qtm.or.kr 또는 유튜브에서 QTM을 검색하시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31-705-536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 이 시간에는 우리 지역 교계 정보를 안내해드립니다. 포항극동방송 평일 저녁 6시 방송 행복한 저녁 오늘도 복음 어사영에서 특별한 공개 방송을 진행합니다. 오는 9월 12일 토요일 오후 2시에 큰숲교회에서 열리는 달고 달디단 바이블 말씀 암송 챌린지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말씀을 찬양으로 배우고 즐겁게 암송하는 시간으로 말씀 찬양 작곡가 큰숲교회 김효정 사모님

선생님과 풍선 아티스트 조동식 선생님이 함께합니다. 현장에 오는 선착순 어린이 50명에게는 과자 종합 선물 세트를, 참석자 전원에게는 내 이름이 들어간 말씀 캘리그라피를 선물로 드립니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바이블이라고 세 글자 보내주시면 신청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는 9월 12일 토요일 오후 2시에 큰숲교회에서 열리는 행복한 저녁 오늘도 복음 왔어요 공개 방송에 방송가족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경주 포항 학교 기도불시 운동 주관 다음 세대 연합예배 야드 주최로 다음 세대 연합예배가 오는 9월 13일 주일 오후 5시에 포항 장성교회 비전센터 6층에서 열립니다. 청소년 연합찬양팀, 경일여고 교목이신 송병준 목사님, 그리고 학생 기도장이 함께하여 스페셜 야드, 예배자의 뜰이 진행돼 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휴대전화 010-2204-4033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포항 동부교회에서 오는 9월 13일 주일 저녁 7시에 뮤지컬로 드리는 예배 마크가 진행됩니다. 특별한 예배에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054-283-4411 포항 동부교회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제7회 전국 목회자 사모 세미나가 파주 그레이스 연수원에서 10월 26일 월요일부터 28일 수요일까지 열립니다. 회비는 무료이며 선착순 100명입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31-977-8383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사단법인 포항생명의 전화, 부설 여성폭력통합상담소, 경북 자살예방센터 주최로 열리는 제7회 포항생명의 전화 자살예방 캠페인 생명사랑 밤길 걷기가 9월 20일 주일 오후 4시에 포항시 철길숲 한터마당에서 열립니다. 생명을 응원하는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 가능하오며 세부 행사로는 크로스맨 콰이어의 축하 공연, 생명사랑 밤길 걷기, 사랑의 불 밝히기 등 다양한 순서가 준비됩니다. 제7회 포항 생명의 전화 자살 예방 캠페인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포항극동방송에서 지역교회 음향 시스템 점검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미자립교회를 비롯한 교회의 음향 또는 음향 시스템 운용에 어려움이 있어 도움이 필요한 교회는 샵 9030으로 점검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신청 가능한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도움이 필요한 교회는 점검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에서는 신앙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각종 집회 행사에는 이단들의 활동도 예상되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역 교계나 교회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들은 포항극동방송 256-3000번, 팩스 253-9100번으로 또는 포항극동방송 홈페이지의 공지요청 게시판을 이용하시면 무료로 공지해드리겠습니다. 또한 게시판 내용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게시판이라고 세 글자 보내주시면 안내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방송된 내용은 포항극동방송 홈페이지에서 다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3: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공익광고협의회.
4: 생명의 바람, 세상을 살리는 여성.

0: 포항 YWCA. 포항 YWCA는 여성과 청소년이 행복한 세상, 평화와 정의의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포항 YWCA 가정폭력상담소는 1998년 설립 이래 지역사회에서 가정폭력을 예방해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꾸려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가정폭력 피해자들과 지역민들이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학교폭력 가해 학생과 부모를 대상으로 특별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족 내의 다양한 갈등, 가정폭력으로 인한 어려움 등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포항 YWCA 가정폭력상담소 277국에 5418번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정을 위해 최선을 다해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새로운 기회를 제시하고 삶의 행복을 함께 채워가는 포항 YWCA. YWCA 도전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1: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0: 생명은 빛으로, 생명은 빛으로. 오늘 이 시간에는 경주제일침례교회 손성진 목사님께서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교회가 이루어갈 사명은 무엇인가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들으시고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님으로 믿으며 또한 그분을 내 삶의 주인으로 섬기는 또한 그분으로 인하여서 오늘 이 교회에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하나님은요,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들을 각각 따로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나오게 이끌어내셨습니다. 여기 모여서 예배하게, 우리가 목장에서 함께 교제하며 또한 배우게, 또 서로를 섬길 수 있는 상황을 열어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모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교회를 바로 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사람들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의 대부분의 일들이 어디서 이루어지는가? 사실은 그 예배, 또 가르침, 또 섬김, 대부분의 일들이 교회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도의 삶에서 분리할 수 없는, 이 교회를 통해서 은혜를 얻고 또 충전을 받고 또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아주 중요한 자리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교회는 우리끼리 친목하고 우리끼리 더 나은 걸 얻으라고 주신 그런 공동체가 아닙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하나님의 은혜 얻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라고 우리 가운데 만들어주신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모일 때마다 자기 생각이나 자기 욕심을 앞세우면 안 됩니다. 교회에 모일 때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의도가 뭐냐?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예배하게 하시는가? 우리로 하여금 이 교육을 받으며 또한 우리로 하여금 이 직분을 맡게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이유에 맞게 신앙에 관한 부분들을 지켜가고 또 확장해 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여기 교회가 교회의 일을 하지 못한다면, 여기서 복음의 일이 선포되지 못하고 생명의 일을 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저 세상에 많은 사람이 과연 어디 가서 그들의 아픔과 또한 그들의 구원의 문제와 또한 그들 안에 있는 이 멸망의 상황을 누구에게 묻고 또 어떻게 해결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오직 이 땅에 하나, 이 교회가 어디에 길이 있으며 어떻게 구원을 얻으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지 그 방법과 그 모범을 제시하는 유일한 공동체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교회가 세워져 있다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교회가 언제부터 세워졌습니까? 주님이 하늘에 오르시는 그때에 명령하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그때부터 지난 2000년의 역사 가운데 세계 각곳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또한 그 모든 교회에 관하여서 동일한 소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일하라는 겁니다. 또한 각 지역마다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이 전도의 사명을 주셨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것을 이루는 교회 공동체로 모여진 겁니다. 만약 교회가 여기에서 벗어난다면 하나님의 영광이나 생명을 살리는 이 복음 전도의

일들을 등한히 한다면 여러분 어느 순간에 교회는 교회로서의 가치를 잊어버릴 겁니다. 이제 교회라는 이름은 있지만 교회적 사명을 감당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하나님께로부터 외면당하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역사 가운데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었고 지금도 교회의 사명을 잃어가는 교회들이 여럿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오늘 설립 73주년을 맞는 우리 교회, 우리는 지금 하나님 그분 안에서 옳은 길로 가고 있는가, 정말 교회가 이루어야 될 사명을 분명히 우리는 담당하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주께 부름받았는데 그 직분과 책임을 맡은 이유가 교회를 세우기 위한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즉 다른 이유가 아니라 오직 교회 때문에 이 교회와 성도를 인하여서 내가 이 모든 수고와 또한 괴로움을 당한다라고 말하는 거죠. 본문 24절입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교회를 위한 수고 가운데 있을 때 또한 그 수고에 많은 고난과 괴로움을 직면하는데 그것을 기쁘게 받아들이겠다는 겁니다. 그 모든 어려움과 문제일지라도 내가 오늘 기쁘게 그것을 당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과연 이게 기쁘게 당할 만한 것이었는지, 바울이 복음 전도 가운데 당했던 그 수많은 이야기를 들어보면 기쁨이라는 말 잘 이렇게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 제가 사도 바울이 자기의 고백 가운데 그가 당했던 어려움을 이렇게 나열한 것이 있거든요. 한번 찾아드릴게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 전도, 이 교회를 세우는 일 가운데 이런 일을 당했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였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다섯 번 맞았으며 세 번 태장으로 맞고 한 번 돌로 맞고 세 번 파산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추리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어노라. 이게 뭘 잘못해서가 아니라 복음 전도의 여정 가운데 당했던 고난의 현장이었습니다. 여기 보면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다섯 번 맞았다라고 말하죠. 40대면 40대지 왜 39대를 때리고 말았을까? 여러분 40대 맞으면 죽는다고 봤던 거예요. 그래서 죽지 않을 만큼 때린다고 때린 게 39대입니다. 39대나 40대나 다 아프죠. 또 여기 보면 돌로 맞았다라고 하면 이게 그냥 돌로 맞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누가 뒤에서 돌로 머리를 쳐서 쓰러뜨렸는데 죽은 줄 알고 들어다가 밖에다가 버렸어요. 근데 죽은 줄 알았던 사람이 다시 일어선 겁니다. 그걸 말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 말하는 건 수없이 얻어맞고 수없이 감옥에 갇히고 죽을 뻔하고 바다에 침몰되는 배 가운데 파선해서 일주야를 그 바다 속에서 소망 없이 그 흘러가는 상황 가운데 있었던, 그렇게 추리고 목마르고 또 춥고 굶었던 시간들, 이게 다른 이유가 아니라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수고하는 중에 당했다는 거죠. 아마 오늘의 사람들 같았으면 나는 더 이상 못한다라고 아마 다 팽개치고 도망가려고 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 모든 괴로움과 고난을 나의 육체에 채우는 과정,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으로 여겨서 그것을 내가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예, 결국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냐라고 말한다면 바로 이러한 수고, 이러한 고난, 이러한 인내 가운데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의 그 전도 여정을 보면 그가 가는 곳마다 쉽지 않았습니다. 저항하는 사람, 핍박하는 사람, 그 수많은 사람 가운데 견디고 이겼을 때 빌립보의 교회가 세워지고 데살로니가의 교회가 세워지고 고린도의 교회가 세워지고 그 많은 곳에 교회가 세워졌던 것은 바로 이러한 수고 가운데 그 모든 고난조차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으로 당당하게 받아들일 수 있었기 때문에, 참고 인내할 수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교회가 세워졌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말로 혹은 뭐 여러 가지 그 거친 소리들로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세워지는 거 아닙니다. 교회는요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어떻게 그 지역의 복음 전도를 위해서 또 주님의 심정을 담아서 그 많은 사람 앞에 수고할 때에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시간이 더할수록 견고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지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역사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 고난의 역사이고 수고와 헌신의 역사입니다. 교회가 오래되었다 그러면 교회가 뭐 역사 가운데 찬란하다 좋다 그런 거 보여줄지 모르겠어요.

배신조차도 사람들은 그를 핍박하여서 십자가에 매달았을 때 그는 그곳에서 친히 고난과 죽음을 당하시면서 이 복음의 일을 시작하게 하셨던 거죠. 각 지역에 교회가 들어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세계 역사 가운데 어떤 지역도 교회가 들어갔을 때 환영하고 그냥 넉넉히 세워진 법은 없습니다. 교회가 들어가면, 복음이 들어가면 대부분 반대하고 핍박하고 그 수많은 핍박과 환난과 고난의 시간을 넘어가고 나서야 마침내 그 믿음으로 돌아오는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던 거죠. 우리 지역이라고 다르겠습니까? 불교가 성행했던 이 지역에 여러 교회들이 세워졌고 특별히 여기 경주제일심예교회가 세워진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이 지역을 사랑하사 이 은혜를 주신 것이며 또한 이 일을 위해서 수고하고 그 모든 것을 견뎌냈던 믿음의 선진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 가르치는 게 있는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이 말을 좀 주의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면서 고난이라는 것을 남겨뒀던 말인가? 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 안에서 그 모든 고통과 또한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 완전하고 또 성취를 이루는 그 하나님 안에서의 성취의 십자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그 모든 고난을 당하셨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때에 믿음으로 주님과 동일하게 그 복음의 일로서 행할 때에 따라오는 고난, 이 고난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어떻게 이해하면 좋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고난당하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이 교회에 관하여 말씀해서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다라고 말하죠. 그러면 이 교회의 머리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머리와 몸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 우리 머리가 아프면 몸 다 아픈 거죠. 우리 몸에 손가락 끝이 다 아프면 이 몸이 다 아파요. 고통을 느껴요. 여러분의 다리 아프다고 아, 다리만 아파 다른 데는 안 아파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 몸에 어디라도 이상이 생기고 고통이 생기면 그로 인해서 몸이 아프다고 말하는 것 똑같습니다. 즉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주님을 따라가는 길에서 주님이 당하셨던 것처럼 주님의 몸된 교회도 여전히 고난의 일을 당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고난의 여정 가운데 있을 때 때때로 교회는 더 주님의 일들을 열심히 또한 주의 복음을 분명하게 드러내려 하면 세상과 충돌하게 되고 여러 가지 고난의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 전도의 일 뭐 쉽게 하려면 가서 대충 말하고 하는데 그러지 않았던 거죠. 그곳에서 주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오직 주가 하신 말씀으로 주의 능력으로 행할 때에 거기서 수많은 이 고난의 상황을 맞게 되었던 거죠. 그런데 바로 주님을 따라갈 때에 그 주님 안에 있는 자가 여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당한다라고 그걸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에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주님을 따라가려 한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교회가 되려 한다면 필연적으로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 가운데 받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교회답게 행동하고 정말 이 지역 가운데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면 예, 고난의 소리 혹은 어려움의 일들은 그냥 다가올 수밖에 없어요. 만약 교회가 세상처럼 되어서 세상 앞에 여러 가지 복지의 상황, 구제의 상황 이런 것만 열어놓고서 우리는 교회가 아니라 자선단체다 그러면 여러분 아무도 우리 와서 핍박 안 합니다. 문제 삼지 않습니다. 여기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예수의 복음이 선포되고 여기서 누군가 세상과 결별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여기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마귀의 권세가 가득한 세상은 교회를 미워하고 교회를 싫어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다 보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워가는 것은 필연적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은 이 일에 관하여서 능히 감당할 수 있다라고 이제 내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이것을 감당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자, 본문 25절입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합니다라고 말합니다. 예,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내가 이 직분을 맡은 것은 하나님 그분의 뜻 가운데 된 거라는 거예요. 즉 나는 지금

여러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이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그 일을 맡기셨기 때문에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사도 바울이 어떤 지역을 가면요,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시비하고 또 헐뜯었습니다. 뭐라고 말했냐? 너 사도 아니지 않냐? 너 예수의 열두 제자가 아니지 않냐? 네가 무슨 자격이냐라고 하나님의 일꾼에 대하여서 자꾸 헐뜯고 문제 삼았던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그때마다 바울은 그들로 인해서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를 일꾼 삼으시고 너희를 위해서 수고하라고 하신 분은 하나님이다라고, 자기의 모든 권한과 수고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그 사실을 분명히 함으로 말미암아 이 직분을 감당하는 것에 더욱더 충실했던 겁니다. 오늘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즉 어떤 사람의 마음에 들거나 그들의 눈을 만족하게 하려는 게 아닙니다. 오늘 여기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섬기고 하는 이것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해야 한다라고 느낀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까? 왜 복음전도 해야 됩니까? 왜 교회 안에서 예배와 공동체 안의 교제와 교회의 사명을 지켜가야 됩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나아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만약 교회라는 이름으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의 말씀을 따르지 않거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교회 아닙니다. 유사한 교회, 사이비 교회, 조금 더 지나면 이단 교회일 겁니다. 교회는 어디에서 그 정체성을 찾는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볼 때 우리의 수고 가운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따라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교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지금 현재 어떠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교회로 서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이 교회가 커졌다, 이 교회가 유명해졌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있는가, 복음의 진리로 말하고 있는가, 그 수많은 고난과 문제에도 오직 주님만 나타내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지표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있을 때 교회가 교회답고 그 교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 73년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오는 교회였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앞으로도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주님을 따라가는 교회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한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이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중요한 일을 맡기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중요한 일을 굳이 비밀이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비밀로서 맡기셨답니다. 26절입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저들에게 말하는 말이 비밀이었답니다. 즉 원래는 이게 비밀이었어요. 만세와 만대 전부터 드러나지 않았던 비밀. 그럼 오늘 이 비밀은 무엇인가? 예, 오늘 이 본문이 말하는 비밀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말하는 겁니다. 구약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은 언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가를 고민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들은 죽음 이후에도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차마 말을 못했던 겁니다. 우리가 어디 가느냐? 저 땅과 또 하늘 사이에 어딘가에 있는 소울이라고 하는 곳에 우리가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이 언젠가 우리를 구원하실 거야라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불완전한 신앙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신약 성경에 와서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의 구원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와서 너희를 위해서 죄를 대속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리라라고 그분이 선포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 구원 계획은 유대인들의 생각을 뛰어넘어버렸습니다. 유대인들은 뭐라고 말했느냐? 아브라함의 후손인 우리만 구원의 대상이 아닙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비밀은 유대인뿐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에게,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할 때 그들도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이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 가운데 함께할 거라고 하는 확신 있는 말씀으로 선포했던 거죠. 자, 그 풍성한 은혜의 것을 오늘 본문 27절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예, 이 비밀이 뭔지 몰랐어요. 그런데 이 비밀은 결국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를 통해서

유대인뿐 아니라 모든 이방인에게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여기 보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 하는 말이 나오죠. 왜 이방인들을 더 풍성하게 느끼느냐? 자신들이 구원의 대상인지 몰랐어요. 내가 그런 은혜를 받을지 몰랐던 겁니다. 여러분, 전혀 기대하지 못했는데, 전혀 생각하지 못했는데 어떤 큰 은혜가 임하면 그 은혜의 감격은 더 크고 더 풍성할 수밖에 없는 거죠. 유대인들은요, 마치 자기들이 그거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당연한 줄 알았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실망했고, 이방인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었고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알지도 못했는데, 그래서 이 복음 전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주님이라는 말을 믿고 믿음으로 따라가기 시작할 때,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살기를 결정할 때, 마침내 하나님의 자녀되었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소식이 그들 가운데 선포될 때 그들이 느꼈던 것은 이 비밀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가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지금 누구한테 주고 있어요? 골로새 지역 교인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골로새 지역은 이방인의 땅이었습니다. 이들은 다른 이 우상과 헛된 것으로 살았기 때문에 자신들이 구원의 대상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그들 가운데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오늘 너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이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얻었다고 말할 때 그 감격, 그 풍성한 영광의 것들을 정말 그 온 마음으로 받을 때 참 감당하기 어려운 거죠. 여러분, 그렇게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은 말하는 겁니다. 이제 이 비밀은 모든 사람 앞에 드러났다는 겁니다. 구약으로부터 감추어지고 이것이 어떻게 될까? 누가 오실까?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 계속적으로 예언도 있었지만 정확히 알지 못했지만 오늘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제는 다 모든 사람 앞에 드러났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어 그를 주로 시인하며 주님 앞에 살기를 작정할 때 그는 하나님 안에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만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이것은 감추어진 비밀이 아니라 드러난 비밀이 된 겁니다. 이제 드러났습니다. 이게 얼마나 좋은지, 이게 얼마나 큰일인지 드러나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놀라운 비밀이 드러났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꼭꼭 숨겨놓고 나만 찾아야 됩니까? 여러분, 그럴까 봐 걱정하는 거예요. 주님의 명령은 뭐라고 말하냐? 너희가 주의 제자가 되었거든, 너희가 은혜를 만났거든, 너희가 받은 그 은혜를 가지고 만나는 사람마다 여러 민족과 백성 가운데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주님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소식을 전파하라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을 많은 사람 앞에 드러내서 그들도 이 비밀로 인하여서 이제는 구원받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에게 주어진 그 사명이 무엇이냐? 우리가 받은 구원의 비밀을 나타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사명의 가장 중요한 것, 우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구원 받았거든,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을 유업으로 받았거든, 여러분,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의 비밀을 많은 사람 앞에 드러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비밀 사교 집단 혹은 우리끼리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구원한 믿음의 백성이요, 이 모든 공동체는 세상 앞에 드러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중요한 사명이 무엇이냐? 우리 지역의 많은 사람에게 내가 만난 이 구원의 예수, 이 복음의 비밀을 나타내셔야 됩니다. 그것을 남에게 드러내서 그들을 그들도 알게 해서 그들이 이 구원의 말씀 앞에 돌아올 수 있게, 비록 세상에 속한 가장 악한 죄인일지라도,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으며 도무지 용납되지 못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오늘 그에게 이 구원의 비밀이 전해졌을 때 그가 만약 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회개하고 돌이킨다면 그러한 사람일지라도 오늘 그에게 주 예수의 구원의 역사,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걸 가진 사람들, 복음을 가진, 구원의 비밀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린 이것을 나타내야 됩니다. 우린 이것을 전파해야 됩니다. 지금 이 지역에도 이것을 알지 못해서, 예수가 누군지 제자들이 깨닫지 못해서 죽어가는 사람이 부지기수입니다. 구경만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비밀을 가졌다고 안도하고 그들을 외면하시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지역에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에게 이제도 요구하십니다. 너희가 받은 구원의 비밀을 그들도 알게 하십시오.

그들도 이 소식, 이 복음을 듣고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여전히 교회에게 이 책임을 맡기고 또한 행하라고 명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 73년 교회는 어떤 모습이든 간에 이 구원의 비밀을 나타냈기에 오늘 여기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여서 하나님의 사람 되었고 이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받은 복음, 이 구원의 비밀을 여러 사람에게 나타내는 교회와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보면요,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을 교회 안에서 바르게 가르치라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중요한 백미가 이것입니다. 구원받았다,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와서 어떤 사람이 나 예수 믿어요 고백하고 나서 다음 주부터 안 와버리면 이거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구원을 받았다는 건지 안 받았다는 건지 알 수가 없죠.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하나님의 사람 되었으면 어떻게 확인되느냐?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가르치고 그 안에서 믿음의 일들을 경험하면서 그에게 분명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바로 이러한 일로서 교회가 중요하게 해야 되는 각 사람을 세우는, 가르쳐 세우는 일을 하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28절입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라고 말합니다. 이 본문 잘 보시면요, 각 사람이 하는 말이 세 번 나와요. 그리고 그들을 위한 일도 세 가지로 나누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그것을 전파하여 권하는 일, 전도의 일을 말하는 겁니다. 두 번째가 뭡니까? 지혜로 가르치는 일, 교회 안에서 그 초신자를, 아직 알지 못하는 자를 복음으로 가르치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가 뭡니까? 그렇게 가르친 사람을 교회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울 수 있게 만들어 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가 오늘 이 시대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다룰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에 많은 사람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 말을 쉽게 해요. 근데 삶의 자리에 가보면 도대체 구분이 안 돼요. 믿는 사람인지 아닌 것인지. 교회를 오래 다녔다 여러분, 그렇다고 여러분 믿는 자로 속지 마십시오. 믿음 없이도 교회 와서 앉을 수 있어요. 진짜는 뭐냐?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는 이러한 과정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분명히 복음 전도 가운데 권함을 받고 복음 안으로 들어왔는가? 또한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정말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았는가? 또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주님으로 든든하게 신앙으로 서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계속해서 우리 주변에게 오늘 이 28절 말씀이 가르치는 것처럼 그를 전파해야 됩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를 전파하고 각 사람에게 교회에 나올 것을, 믿을 것을 권해야 돼요. 어렵죠? 그런데 여러분, 어려워도 하셔야 됩니다. 이 교회가 이걸 하지 않으면 여러분, 저 밖에 있는 사람에게 누가 예수를 소개한단 말입니까? 누가 교회 나오라고 권한단 말입니까? 믿음의 사람인 우리가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게 주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분명히 각 사람을 권하여 전파하여 교회로 이끌 것을 요청합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모든 지혜로 가르치라는 건데,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 뭘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갈 것이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며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 믿음의 일로서 이 일들을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말은 잘합니다. 내가 예수 안다, 내가 은혜 받았다. 근데 정작 들어가 보면 알고 있는 것도 잘못 알고 있는 게 많고, 은혜도 은혜 아닌 걸 은혜라고 알고 있는 분들이 많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분명하게 누군가 믿음으로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오면 제대로 가르쳐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생명의 주님이라는 것과, 우리 안에 고난과 문제가 찾아와도 그 고난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이끄시는 주권적인 하나님이라는 것,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롭게 가르쳐 갈 때 그들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초신자로 온 사람도 믿음으로 자라가야 되고 다음 세대도 자라가야 됩니다. 다른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이 믿음으로 자라가야 됩니다. 믿음으로 자라나야 일꾼답게 할 수 있는 거죠. 또 마지막으로 보면 바로 그렇게 자라난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져야 된답니다. 사실 우리 여기 완전함이라는 말에 참 좀 여러 가지로 거리낌이 있습니다. 완전하지 않은데. 예, 여기 말하는 완전함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을 때 우리를 흔들려고 하는 세력과 싸울 때 지켜가는 완전함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밖을 나갑니다. 그런데 누가 공격합니까? 세상이 공격합니다. 이단이 공격합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여러 가지 그 문제로 고민할 텐데, 그러나 오늘 교회 안에서 온전한 신앙의 고백과 또한 믿음으로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라면
그러한 세력이

잡으려 하고 우는 사자와 같이 노리고 쫓아와도 오늘 그 안에 있는 복음의 분명함으로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갖게 되는 완전함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목표가 뭐냐? 여기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만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사람으로 자라가기를. 밖에 있는 악한 자가 혹은 이단의 것들이 노리고 무너뜨리려고 해도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사람으로 만들어 세워가는 것, 그것이 교회가 각 사람을 세우고 교육해가는 이유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분명하게 이것이 있을 때, 정말 잘 가르치고 잘 세워졌을 때 이 경주일 침례교회가 어디 있든지 이 사람들이 어디에서든 간에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분명하게 일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걸 하겠나? 우리 힘으로 되겠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를 위하여 수고할 때 내 안에 역사하는 분이 계시다라고 말합니다. 자, 본문 29절입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예, 우리 안에 이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서 힘을 다하여 한답니다. 즉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누구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주의 일에 이 각 사람에게 복음으로서 전파하고 권하고 또한 그들을 지혜롭게 가르치고 또한 그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에 완전하게 세우려 할 때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친히 우리를 도와주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나는 힘이 없다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나는 말주변이 없다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거고 그때마다 주의 성령은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가장 나쁜 게 뭐냐? 해야 하는데, 할 수 있는데 할 수 없다고 자꾸 뒤로 물러서는 겁니다. 이게 아까 말했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복음 전도와 믿음의 사람으로 사는 동안에 당할 고난을 회피하는 모습인 거예요. 그렇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해져야 됩니다. 여전히 주님은 우리 안에서 함께 계시며 우리로 하여금 이 일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라. 너희 안에 있는 복음의 비밀을 드러내라. 오늘 너희가 각 사람을 세우는 이 일에 합력하라라고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교회 설립 73주년을 맞으며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 교회에게 주신 사명을 지금 잘 감당해 가고 있는가? 나름대로 우리에게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을 보면, 이 교회 가운데 여전히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있는 것을 보면, 이 교회 안에 여러 성도가 자라가고 다음 세대가 세워져 가는 것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 옳은 길, 옳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든 여러분, 여전히 이 삶의 많은 문제와 혹은 교회를 어렵게 하는 상황 중에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교회로서 더욱더 전진해 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한 우리 안에 있는 이 복음의 능력, 이 구원의 비밀을 누군가에게 말하고 선포할 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 우리 성도는 그것 때문에 여기 서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 지역에 많은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경주일 침례교회가 지난 73년이 그러했던 것처럼 이제도 하나님 앞에 그러한 이 사명을 감당해 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한 여러분, 그렇게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 든든하게 완전하게 세워져 갑시다. 목사도 장로도 직함이 세워진 거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이르는 그날까지 정말 주 안에서 정말 믿음의 수고와 우리 앞에 있는 이 고난들을 주님의 남은 고난으로 여기면서 그것들을 견디고 이겨갈 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으로 세워져 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교회 설립 73주년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많은 분들의 수고가 있었기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이 교회를 통해서 더 크고 더 놀라운 것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까지 주님을 따라가며 날마다 주의 복음을 드러내는, 또한 하나님 안에서 여러 일꾼들이 세워지는 복된 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여기에 교회를 세워주심은 이 미신과 우상 가운데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께서 여기 경주제 일침여기를 세워 우리도 구원하시고 또한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도 구원하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복음전도를 위해서 살아갈 때 때로는 어렵고 많은 고난이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교회와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 가운데 가진 이 구원의 기쁨, 이 복음의 비밀을 드러내어서 많은 사람이 주께 돌아올 수 있는 그것에 힘쓰는 교회 공동체 되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0: 무엇보다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좋은 일꾼들,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앞에 완전한 일꾼들이 많이 세워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사람 되기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 안에 말씀으로 힘입고 기도 가운데 또한 섬김 가운데 굳건하게 세워져가는 성도들 될 수 있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경주제일침례교회 손상진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4-774-6162번 경주제일침례교회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은 빛으로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로이스 출산준비 도움센터에서는 임신과 출산 관련 정보, 신생아 돌보기 등 예비 부모들을 위한 무료 상담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있습니다.

0: FE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랑의 뜰한 정희숙입니다. 백로가 지나면서 아침 저녁으로 가을의 기운이 조금씩 느껴지는 계절입니다. 플립에 맺힌 이슬처럼 우리의 마음에도요, 하나님의 은혜가 조용히 내려앉는 아침이면 참 좋겠습니다. 이슬은 작고 눈에 잘 띄지 않죠. 하지만 메마른 땅과 풀잎을 촉촉하게 적셔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도 그런 것 같아요.